0: So three suitcase? Okay.
1: Really?
0: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What?
0: 부족해, 부족해, 응. Don't cry. So, three suitcase. Okay?
1: What? Telling me not to cry?
0: No, no, no. Three suitcase and we have more clothes. Okay. 딱 적당. Okay. 뉴욕.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응?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New
0: Buy?
1: clothes?
0: Buy? Wow. You have so much money?
1: Me?
0: What? Don't buy. Don't pay money.
1: Three
0: Right.
1: suitcase. 아이고,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 더 사기로 하셨다고
0: 예.
1: 가서.
0: 그거는 제가 허락했어요.
1: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이게 또 수트케이스가
0: 맞아요.
1: 하나 더 있으면
0: 불포함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다
0: 예.
1: 논이잖아요
0: 돈
1: 그렇죠?
0: 많이 내야
1: 아
0: 돼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자 아무튼 오늘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 영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집중해 주세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보세요.
0: Why
2: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3: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딜 여행을 가는데,
0: 그렇죠.
1: 아니, 일주일에 왜 여행 가방이 세 개나 필요해? 이거는
0: 아,
1: 참고로
0: 그렇지.
1: 전체가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그 상대방의 짐만 세 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0: 거의 이민 가방 수준이다.
1: 그렇죠, 그렇죠.
0: Why do you need? 왜 필요해? Three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세 개의 가방이니까 three 가방, 여행 가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 배웠잖아요.
1: 아, 그렇죠.
0: 수트케이스겠네요. 세
1: 오,
0: 개잖아요.
1: 세 개네요.
0: 네.
1: 복수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why가 왜잖아요. 그렇죠? Why, 왜?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Three suitcases. 근데 얼마 동안?
0: For a week.
1: For a week.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0: 오.
1: Beautiful. Alright, suitcase가 우리 흔히 말하는 여행 가방인데
0: 네.
1: 사실 생각해 보면 이 suit이라고 하는 게 옷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옷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여행 가면은 옷을 담는 게 대부분이죠.
0: 거의 옷 담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 커다란 가방을 꺼내죠.
1: 맞아요.
0: 예.
1: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부피가 나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영어에서 suitcase one word로 쓰게 됩니다.
0: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행 가방으로 연결이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수트가 남자 정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수트케이스라 그래서 뭔가 출장 가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1: 아,
0: 예.
1: 그거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0: 그래요.
1: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옷을 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나온 김에 제가 아, 이 표현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0: 네.
1: 제가 항상 수트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라고 많이 알려드렸었죠?
0: 네.
1: 그거는 carry on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0: 응.
1: 케이스로 끝나는 단어 중에 서류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짚어보자.
0: 서류 가방.
1: 네, 서류 가방은 보통 비즈니스 트립을 가거나 뭐라 그럴까요? 무슨
0: 이것도
1: 케이스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수트케이스.
1: 지금 저기 수트케이스는 여기 나오지
0: 아, 이게
1: 않았나요?
0: 수트케이스죠, 참.
1: 네. 네.
0: 무슨 케이스지?
1: 보여드릴까요?
0: 예.
1: 네, 이건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0: 오.
1: 브리프케이스입니다.
0: 아,
1: 브리프케이스.
0: 들어는 봤어요.
1: Yes.
0: 예.
1: 원래 브리프한다는 것 자체가요. 뭔가를 간단하게 보고한다라는 뜻이 또
0: 맞아요.
1: 있어요.
0: 예.
1: 오케이? 그래서 뭐
0: 브리프.
1: 브리핑한다 뭐 이러잖아요.
0: 네.
1: So briefcase가 one word로 서류 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가시는 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자, 근데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how long again?
0: A week.
1: For a week. 오케이. 얼마 동안이라고 할때 전치사
0: Four.
1: for 얘는 무조건입니다.
0: 네.
1: So fo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간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0: 네.
1: 예를 들어 3일 동안 그러면은
0: For 3 days.
1: 30분 동안 그러면
0: For 30 minutes.
1: 그렇죠.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 100달러가 필요해. 3일 동안. 그러면 나는 100달러가 필요하다.
0: I need $300.
1: 100달러, 100달러.
0: I need $100.
1: 3일 동안?
0: For 3 days.
1: 그렇죠. I need $100 for 3 days.
0: Mm-hmm.
1: 자, 기다려. 30분 동안. 자, 30분간 기다리세요. 명령어로.
0: Wait for 30 minutes.

0: 뭐야 이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응?
0: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0: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아우, 뉴욕 가려면
0: 아,
1: 일단 뉴요커 느낌으로 입어야 되고,
0: 그렇군요.
1: 집앞 나올 때 원마일 웨어 느낌으로다가 약간, 예.
0: 느낌 자체가요?
1: 그런 느낌으로 또 옷을 한번 입어줘야
0: 아, 맞습니다.
1: 되고,
0: 왠지 또 그리고 멀리
1: 예.
0: 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다
1: 챙겨야
0: 싸가야 될
1: 돼요.
0: 것 같은 느낌.
1: 뉴욕 가는데 느낌, 감성 그때그때 따라가 줘야 되니까.
0: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거의 쇼핑으로 해서 입으시는
1: 많이
0: 분들
1: 살 거예요. 예.
0: 많더라고요. 네.
1: 2박 3일이어도 한 5벌 갖고 가시거든요.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옷. 옷이 필요한 거니까 clothes. 이렇게.
0: 오케이. 좋습니다. So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라고 했는데
1: 네.
0: 아쉽게도 clothes죠.
1: 아.
0: 방금 한거 사실 하면은 cloth 발음도 다른데요. 그건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1: 기억이
0: 나
1: 나요.
0: 천이 하나 필요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e're going to New York. 우리 뉴욕가. 그리고 나는 옷이 필요해. 옷이 필요한다. 자, THES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 right?
1: Close.
0: Z가 맞는데
1: 네.
0: clothes가 맞는데요. 그래서 원어민들 진짜 슬로우모로 천천히 보면 이렇게 하는 게
1: 아,
0: 나와요.
1: 그래요?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짧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Z로 해도 무방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억지로 clothes 이렇게 하지 마세요. Close, close. 충분히 좋습니다. Alright.
1: 네.
0: 자, 여기서 사실은요. 핵심은 시제예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한천번더 트레이닝 시켜드릴 예정이긴 한데, 자,
1: 네.
0: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넣으시려고 하는데, be going to가 뭔지 아시죠?
1: Be going
0: 뭐예요?
1: to는 저기 가까운 미래요.
0: be going to the 동사 넣는
1: 네.
0: 거, right? 뭐뭐할 것이다?
1: 네.
0: 근데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 왜요?
0: 그러면 여기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1: 아,
0: 아니죠?
1: 뉴욕은
0: 네,
1: 아니네요.
0: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라고 하는 흔히 들어본 그 시제가 아니고요.
1: 아.
0: 얘에서 끝이에요. Alright? 시제는 여기서 끝이고요.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가, 그래서 얘는 그냥, 네, be going to를 쓸때 to가 아니고요. 그냥 어디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자, 비동사 ing만 남았어요, 그러면. Right? 비동사 ing는 진행형, 한참 뭐 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확정된 미래 사실도 비동사 ing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석을, 뭐뭐 해? 정해졌어, 뭐뭐 해?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주말에
1: 네.
0: 남편분이랑 뮤지컬 보려고 티켓 다 끊어놓고 다 예약 잡아놓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슬기 씨 내일 뭐예요? 이랬을 때, 저는 뭐뭐 할래요? 이러나요?
1: 아니요, 할
0: 나
1: 거야.
0: 뮤지컬 볼래요? 이래요?
1: 아니요.
0: 나 뮤지컬, 저 뮤지컬 봐요.
1: 예. 네.
0: 팩트처럼 그냥 얘기하죠?
1: 그쵸,
0: 저
1: 그쵸.
0: 뮤지컬 봐요? 이러죠?
1: 확정된 미래 사실.
0: 그럴 때 쓰는 겁니다.
1: 아,
0: to
1: 비아잉지.
0: keep 말하는 거. Right, okay? 뭐, 너 수요일에 바빠? 이랬을 때, 아, 나 수요일에 내 친구 만나. 팩트처럼 말하죠. 정해놓은
1: 아,
0: 거.
1: 네네.
0: 그 말투예요. 그게 바로 비동사 ing.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유일하게 미래 시제다라고 하는 건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1: 아, 윌리 아니라.
0: Right. 그래서 우리는 갈래요? 이게 아니라, 가.
1: 아,
0: 우리 가 뉴욕에.
1: 어디로?
0: 팩트야. To
1: 뉴욕에.
0: 뉴욕으로.
1: 아,
0: 자, 요거 해볼게요.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언제 떠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아, 우리 떠나. 오늘 밤에.
1: We are leaving tonight.
0: There you go. We are leaving ton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이사, 그러니까 옮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1: 예.
0: 오케이? 그녀는 옮겨 독일로.
1: She's moving to Germany.
0: 오, 나이스. Oh, she's moving. Oh, yeah, she's moving. Fact야,
1: Yes,
0: 이거는.
1: she's
0: 내
1: moving.
0: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fact라고.
1: 그러긴
0: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Right.
1: 했으니까.
0: So she's moving to German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와우.
0: 그래서 이거를, 입영작을 해볼 때, 그냥 낭독할 때, 그리고, 뭔가 직접 실제로 스피킹으로 얘기할 때도, 뭐, 그냥 당연한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요. Alright? 자, oh, we are leaving tonight.
1: We are leaving tonight.
0: Alright? She's moving to Germany.
1: She's moving to Germany.
0: 그리고 물론 질문형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1: 네.
0: 자, 너곧 돌아올래? 이거가 아니고, 너곧 돌아와? 너곧 돌아오니? 컴백을 활용하세요.
1: Are you coming back

0: 곧 뭐예요? 곧?
1: Soon?
0: Soon?
1: 아.
0: Hey, are you coming back soon?
1: Oh.
0: 팩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Oh, yeah, yeah. I'm coming back so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네.
0: Al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아, 우리 가잖아. 나 이거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Oh,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네, 다음 문장은요. 아니,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괜히 갔다가 어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안 가져왔네 이런 거보다.
1: 그렇죠.
0: Yeah.
1: 근데 옷은 보통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가고요.
0: 그쵸? 뭐, 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1: 그쵸? Better than sorry, right? 응? 뭐지?
0: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1: 어 그래요?
0: 네.
1: 아 약간 그 속담처럼.
0: 맞아요.
1: 근데 미안한 거보다 아 유감인 거보다. 이게 낫대, 넉넉한 게. 넉넉한 거를 그럼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요.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의역을 한 거예요. 넉넉한 거라고 하는 거는. 직역을 해서 드릴게요. 원래 있는 표현이
1: 아니,
0: 직역을
1: 하시고. 저 아는데요. 저 알 것 같은데요.
0: Do you know?
1: Yes. Better.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죠.
0: 맞, 돼요?
1: 아,
0: 되는구나. 그건 들어가야 돼요.
1: Better enough than. 어, 지금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유감인 것보다 충분한 게 낫지.
0: 제가 분명히 의역 버전을 드린 거라고 하고 직역 드린다고 했으나? 이런 으로 하셨습니다.
1: 이래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0: 아유, 내려놓으셔야 예. 돼요. 가끔은. 자, safe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고정되어 있는 아예 표현이고요. 얘는 바꾸질 않아요. 물론 응용을 해서 쓴다고 아, 이 모르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1: 네.
0: 눈치라는 게 있는데.
1: 그죠.
0: 아, 뭐 enough? Oh, you mean? 이러겠지만 자, better safe than sorry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1: 네.
0: safe가 어떤 거예요? 형용사로?
1: 안전한.
0: 안전한.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move on 하기 전에
1: 네.
0: 위험한 건 반대로 뭐라고 하죠? 우리 형용사로.
1: 위험한 참고. 거는 뭐 너무 dangerous.
0: O-U-S.
1: 요거 같아요.
0: 정답입니다.
1: 오호.
0: Okay. So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than 기억나세요?
1: than, than.
0: than, 뭐뭐 보다, right?
1: 네.
0: 그게 여기도 쓰였네요. sorry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an 뒤에 당연히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보다라는
1: 보다.
0: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원래 명사보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왜? 형용사 sorry보다 할까
1: 그러게요.
0: 할 수 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속담처럼 정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1: 아,
0: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법을 약간 파괴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예외입니다.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항상 형용사를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safe는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여기서 sorry는 미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1: 유감인 거.
0: 유감인 거. 후회하는 것을 sorry 한다고 합니다. 이 sorry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안 좋은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1: 음흠.
0: 미안한 게 될 수도 있고 you'll be sorry 이러면 너 후회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safe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1: 네.
0: 하는 좀 안전하게 가자. 라고 하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Better late than never.
1: 오.
0: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 오, 아니요.
0: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0: Exactly.
1: 예이.
0: Exactly. Better late than never. 얘도 정해진 표현이에요.
1: 오.
0: 오케이? 그래서 늦는 게 차라리 낫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 그렇지.
0: 그렇죠. 우리 영어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늦었어. 그게 최악인 겁니다.
1: 너무 멋진 말이다.
0: 그렇죠. 그렇죠. Right? 그리고 이거는 이 아래 거는 속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오케이?
1: 네.
0: Tigers are faster than dogs.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1: 도구보다
0: right?
1: 호랑이가 빠르대요.
0: 그렇습니다. 예, 호랑이가 예. 빠르다, 아, 개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then을 쓸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표현은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느니 조심하는 게 더 낫다. 안전하게 가자.
1: 저는 uh-huh. better late than never가 더 좋은데요.
0: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예 안 하느니 늦어도 하는 게 낫다.
1: 와, 아, 멋지다.
0: 좋은 것 같아요. Alright, alright.
1: 네.
0: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at's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yeah. 때 저는 약간 이런 의견 쪽이긴 한데 그냥 거기서 사면 안 돼?
1: 그치.
0: 네. 너무 힘들어요, 그거. Right?
1: 자, can't you just buy them? 그러니까 그 옷들을 사, 그냥.
0: 네.
1: 살 수 없어?
0: 언니?
1: 거기서.
0: 맞죠.
1: So there. Them there 하겠네요.
0: 거기서니까요.
1: 거기서.
0: 간단하게. Okay.
1: 네.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Yes. 아, 오늘 좋은데요, 성격이.
0: 어떻게 좋은데요? 네. Okay, so there는 거기라는 명사도 돼요. 되는데 대부분은 부사로 써서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So 이것도 t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there이라고
1: yes.
0: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Can you just가 아니라 can't you just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1: 네.
0: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화된 느낌이죠. 그래서 할 수 있겠니? 이거보다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 강하죠. 그죠? Alright. So 얘를 그대로 따와서 just까지 넣었어요.
1: 와.
0: 그냥 좀 이런 느낌으로.
1: 그냥 제발 좀 거기서 사자. 이런 느낌인데.
0: 딱 이 표정이에요. 딱 이 네. 표정. So 이거 암기하셔 딱 어울릴 것 같아요.
1: 저 너무 외울 수 있어요.
0: Alright, alright. So 네. can't you just do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것들 사면 안 돼.
1: 그쵸.
0: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왜
0: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계속 몇 시간 동안 메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너 걔한테 그냥 전화를 하면 안 되니?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용건만 이런 느낌. 자, 너 그냥 그에게 전화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얘 그대로 가면 돼요.
1: Can't you just call him?
0: 그렇죠. Hey, can't you just call him?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이랬다가 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놓치겠다 야 이러면서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릴 순 없는 거야.
1: Can't you just wait here?
0: Wait here, 그죠?
1: Yes.
0: Hey, can't you just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느낌 맞죠?
1: 네.
0: Can you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하다.
1: 그쵸.
0: 네.
1: 지금 특히나 can't you just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0: 아, 이미 힘든 거예요. 제발 좀 이러면서.
1: 짐을 싸면은 뭔가 들어야 되는 건 본인 몫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0: 느낌이 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 느낌 살려서. Can't you just call him?
1: Can't you just call him?
0: Can't you just wait here?
1: Can't you just wait here?
0: Alright.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벌써 파악을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1: 네.
0: them이 나왔잖아요. them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close.
0: 오, 다시 한번 스펠링 써주세요.
1: 네.
0: 복습하는 겸.
1: 아, 이거는 이제는 close.
0: Okay, close. 맞습니다.
1: Yes.
0: 그래서 옷을 그냥 거기서 뉴욕에서 사면 안 돼? 이게 맞겠죠.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네, 입으로 직접 따라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비동사 ing, 진행형으로서의 비동사 ing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 아무 감정 안 넣고 그냥 뭐뭐 해, 이런 느낌이죠.
2: 오케이.
1: 가볼게요. 아,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우리 오늘 밤에 떠나.
2: Yeah, we are leaving tonight.
1: You got it.
2: Yeah.
1: We're leaving tonight.
2: Mm-hmm.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뉴욕 가잖아. 우리 뉴욕 가.
2: We are going to New York.
1: There you go. We're going to New York. 이게 be going to 때문에
2: 헷갈렸어요.
1: 헷갈릴 때가 많아요.
2: 네, 맞아요.
1: I understand.
2: We are going to go 할 뻔했어요.
1: Right.
2: 예.
1: 자, 이번에는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걔 독일로 이민가.
2: Yeah, she is moving to Germany.
1: 그렇죠. She is moving to Germany.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2: 그러네요.
1: 오케이? 뭐 그녀가 내 베프여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are leaving tonight. We are going to New York. She is moving to Germany. Alright, 자 다음은요. Then 하고 단어. 제가 단어라고 한 이유는 이게 형용사 모양일 수도 있다.
2: 그렇죠.
1: 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자 이거는 better로 시작을 해서 늦는 게 더 낫다. 절대 아닌 것보다.
2: 네.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렇죠. Better late than never. 문법적으로 깨지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2: 네.
1: 이거는 사실은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평범한 문장 드릴게요. 이번에는.
2: 예.
1: 호랑이는 개보다 더 빨라. 자, 복수로 써야 되죠. 호랑이들은 더 빠르대요. 개들보다.
2: Tigers faster than
1: 비동사 빠졌다.
2: Tigers are faster than dogs.
1: 그렇죠?
2: 얘는
1: 정직한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2: 예.
1: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이거는 이제
2: 예.
1: 문맥 때문에 이렇게 의역이 된 거고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오케이. 안전한 게 더 낫다.
2: 예.
1: 후회하는 것보다. Right?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Sorry, right?
2: 예.
1: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Tigers are faster than dog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Alright,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4: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2: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5: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2: Can
5: you just buy the clothes in New York?
2: I have no money.
5: Oh.
2: Yeah.
1: Great job, you guys.
2: 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자,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love?
1: Love. 그렇죠. 중요한 건 없죠.
2: 예,
1: right,
2: 맞습니다.
1: Right, so T-H-A-N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2: 네.
1: 비동사에 ing를 걸어서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영작해주세요. 아,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확정된 거예요.
2: 네.
1: 마유, 금요일에 돌아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2: 네.
1: 대신에 리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0: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너무 예쁜 반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혹시 실수로 0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너무 비싸잖아. 너무 비싸잖아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too expensive.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Did you get everything you needed? Let's go home.
2: I bought everything, but...
1: What's wrong? Is there something else you need to buy?
2: Yeah, there is a bag that I've wanted for a few months.
1: For a few months? If you want it so much, you should get it.
2: Well, it's a little expensive.
1: How expensive can it be? Where's the store? Which floor? Let's take a look.
2: It's so pretty every time I look at it.
1: I've never seen you like this before. You look like you're in love. Let me buy it for you. How much is it?
3: Holy moly! It cost an arm and a leg. It cost an arm and a leg. It cost an arm and a leg.
2: I told you it was expensive. Are you really going to buy it for me?
1: If you want to buy this, I think you really need my arm and a leg. Here you go.
0: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우리 쇼핑할 때 막 되새기는 어떤 명언 같은 건데요. 오늘 크리스틴이요. 한 달 동안 내내 눈독 들이던 가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쉽사리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쇼핑으로는 두 사람 뭐 필요한 거 다 산 것 같죠? 이제 집에 가야죠. 그런데 크리스틴은 뭔가 가고 싶지 않은 듯 이렇게 빙기적 하는 모습입니다. I bought everything, but... 아니, 왜 그러죠? Is there something else you need to buy? 혹시 뭐 더 사야 되는 거 있어? 하고 케빈이 물어보네요. 이 else라는 표현이 또 다른 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need anything else? 라고 하면 뭐 다른 것도 더 필요하신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고요. What else did she say? 그녀가 그거 말고 또 더 뭐라고 했어? 물어볼 때도 else 사용할 수 있죠. 아니 또 뭐 더 살 거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게 말이지 내가 한 달 동안이나 계속 갖고 싶었던 가방이 있었거든. 이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눈독 들이고 있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It's a little expensive. 좀 비싼가 봐요. 그랬더니 케빈이 아이 가방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How expensive can it be? How expensive can it be? 아이 가방이 그깟에야 가방이지 뭐 얼마나 비싸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How can it be가 바로요. 뭐뭐 해봐야 얼마나 뭐뭐겠어? 라는 뜻입니다. 문장으로 보면 더 쉬워요. How hard can it be? 아니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또는 How heavy can it be?

0: can it be? 아유, 그게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 라는 표현이죠. How can it be? 기억해 두세요. 아,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 당장 보러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보러 왔습니다. 크리스 눈이 이만해졌죠? It's so pretty every time I look at it. 보고 또 봐도 너무 예쁘다. 지금 사랑에 푹 빠졌죠. 이렇게요. 이 every time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크리스틴처럼 가방을 볼 때마다 가방이 막 빛이 나고 너무 이쁜 거예요. He sings every time I try to sleep. 그는 내가 자려고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 또는 It rains every time I go camping. 내가 캠핑만 갔다 하면 비가 와. 이렇게요. Every time 사용할 수 있고요. 케빈이 크리스틴을 보더니 나 너 이런 거 처음 본다. 너 꼭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눈이 막 뿅뿅 빠진 것 같아. 아, 내가 사줄게. 이거 얼마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어, holy moly! 그런데 가방 얼마예요? 0이 대체 몇 개죠? 너무 비싸잖아!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너무 비싸잖아! 어떻게 말할까요? 물론 too expensive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이런 표현도 있네요. It cost an arm and a leg 입니다. It 그것은 costs는 어떤 값이다 이런 뜻이고요. An arm 팔 하나 and 그리고 a leg 다리 하나. 얼마나 비싸면 팔 하나 다리 하나의 값만큼 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너무 비싸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It costs an arm and a leg. 자, 뜻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요. It costs an arm and a leg. 팔 하나, 다리 하나 값. 너무 비싸잖아. 띵,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비싸다고 했잖아. 아니, 진짜 사줄 거야. 그래서 놀리는 거겠죠? 그랬더니 케빈이, 아니, 이거 살려면 너 진짜 내 팔 하나, 다리 하나 팔아야 되겠어. 결국 가방은 못 샀지만 케빈의 크리스틴 아끼는 마음은 우리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짚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너무 비싸잖아. It costs an arm and a le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자, 그거 엄청 비싸, 엄청 비싸요 할 때 It costs까지는 똑같고요. A fortune입니다. 이 fortune이 good luck, 이렇게 행운 이런 뜻도 있지만요. 재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전 재산을 대야 될 만큼 비싸다 이런 느낌으로 It costs a fortune 말할 수 있습니다. It costs a fortune. 같이 말해볼까요? It costs a fortune. 자, 그러면 그거 엄청 비싸요 하는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이모가요, 첫 월급 받았다고 요즘 유행하는 게임기 사준대요. 이모, 정말이요? 근데 그거 엄청 비싸요. 어떡해요? It costs a fortune. It costs a fortune. Good.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완전 바가지야. It's a rip-off. It's a rip-off. Rip이 뜯어내는 거, 찢어내는 거거든요. Off는 떨어져 나가는 거. 뭔가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낸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It's a rip-off. 완전 바가지야.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희귀한 캐릭터 카드를 뽑은 친구. 나한테 팔라니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부르네요. 야, 너 그거 완전 바가지야. 어떡해요? It's a rip-off. It's a rip-off. Good. 이번 시간에는 비싸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It costs 뒤에다가 팔 하나, 다리 하나, an arm and a leg 또는 전 재산, a fortune 이런 말 붙일 수도 있었고요. 터무니없이 비싸면 바가지, rip-off 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들 꼭 기억하셨다가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풀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0: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로봇카풀.

0: 코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신나게 배워봐야겠죠? 자,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그럼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Couple. Are they a couple? Simple. The answer is simple. Purple. Have you seen my purple shirt?
0: 자, 어때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의 단어들 어떤 게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 나왔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단어들은 couple, simple, purple입니다. 오늘 공통점 뭐죠, 여러분? 마지막에 다 PLE로 끝나고 있네요. 맞아요. 자, 오늘 이 PLE 발음 주인공인데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꿀팁 선생님이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PLE로 단어가 끝날 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색하게 발음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방법 오늘 좀 전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거 생긴 것만 보면 우리 풀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발음도 많이 하는데요. 너무 정직하게 풀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뻐, 뻐, 뻘이라고 써는 있지만요. 그 발음을 할 때는 약간 뻐. 이 정도로 아주 가볍게 이 리을 발음도 정말 살짝만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 이것도 정직하게 뻘은 아니고요. 뻐 정도거든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우리 오늘 레슨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이거 당연히 커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발음도 영어로 할 때도 커플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어떻게 발음하기로 했죠, 오늘? 뻐. 그래서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은요. 커플이 되겠습니다. 커플. 커플. 된소리 그리고 가볍죠, 여러분? 뻐. 이렇게요. 자, 예문 볼게요. 그들은 커플이야? 그들은 연인이야? Are they a couple? 아니고요. 커플. 커플. 뻘 또는 볼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커플. 커플. 둘 다 비슷합니다. Are they a couple? Couple. Great. 자, 두 번째. 이것도요. Simple 보다는요. Simple. Simple. Alright. 이 뒷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속 느낌 오죠, 여러분? 공통점 느껴지죠? 예문 볼게요. 단순한이란 뜻이니까요. 답은 간단해. 답은 심플해. The answer is simple. Simple. Simple. Alright? The answer is simple. Okay.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이거 어떤 색깔이죠? 보라색입니다. 그죠? 보라색 발음할 때도 purple 아니겠죠? 오늘의 포인트상 purple. purple 다음에 ball. 이렇게요. 같은 P지만요. 사실은 발음이 좀 다르죠? 앞부분은 p 소리 나지만 뒷부분

0: 부분을 약간 된소리에 가까워요. Purple, purple, 보라색.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 보라색 셔츠 봤어? 혹시 본적 있어? 뭐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을 때요. Have you seen?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Have you seen? 하고 something 물으면 그거 찾고 있는 겁니다. 본적 있어? Have you seen my purple, purple shirt? Purple, shirt? Okay. 자, PLE 발음 어떻게 하는지 전혀 어렵지 않죠? 뽀 발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직접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우리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이제 우리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직접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 내서 따라 말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커플 아닌 커플, 연인이란 뜻이죠. 자, 듣고 뽀 발음 따라해주세요. 커플. 한번 더요. 뒷부분 가볍게. 커플. Great job. 두 번째 단어는요. 단순한, 간단한이란 뜻이죠. Simple. 역시 뒷부분 뽀 발음입니다. 자, 갈게요. Simple. 한번 더. Simple. Very good. 마지막 단어는요. 보라색인데요. Purple 아니고요. 좀 어색하죠? Purple. 뽀. 이렇게요. 자, 바로 갈게요. Purple. 네, 앞부분은 R 발음 살짝 넣어주고요. 뒷부분은 된소리로 가볍게 처리합니다. One more time. Purple. Very good.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단어들 우리 문장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그들은 커플이니 커플이야? Are they? 자, 갑니다. Are they a couple? Couple? Great. 조금 더 디테일 신경 써서요. One more time. Are they a couple? Couple? 그렇죠. 좋아요. 자, 두 번째. 답은 간단해. The answer is simple. 이렇게요. 뽀. 자, 너무 리을 발음 마지막에 뻘 이렇게 있지 않죠? Simple. 뽀. 거의 리을 발음 안 느껴져도 상관없을 만큼 가볍게 약하게 합니다. 자, 갈게요. The answer is simple. Simple. One more time. The answer is simple. Good job.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보라색 셔츠 봤어? Purple shirt 본적 있어? 물어볼게요. 바로 갈게요. Have you seen my purple shirt? Purple. Great. One more time. Have you seen my purple shirt? Purple. Wonderful.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이 PLE 발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지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연습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Couple. Couple. Are they a couple? Are they a couple? Simple. Simple. The answer is simple. The answer is simple. Purple. Purple. Have you seen my purple shirt? Have you seen my purple shirt?
0: 네, 여러분, 풀 아닌 뻐. 오늘의 포인트 잘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Life. L-I-F-E. Life. Life. Die. D-I-E. Die. Die. Toothache. T-O-O-T-H-A-C-H-E. Toothache. Toothache.
0: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illness, 질병 1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아픈 적 있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같이 영어로 말해보는 연습 가져볼까요? Our first word is life. 인생, 생명이란 뜻이에요. 우리 life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답죠? 그 다음은 die, 죽다 또는 사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무서운 단어네요. 친구들, 우리가 식물한테 물을 안 주면 식물이 die 할 수 있어요. 죽다, 사망하다, die. 그 다음은 toothache, 치통이에요. tooth는 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dentist, 치과에 가고 나면 항상 아파요. toothache.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인생, 생명, life. 친구들 끝에 F 발음을 해보세요. life. 잘하네요. 죽다, 사망하다, die. 자, I 발음을 내보는 거예요. die. Good job. 치통, toothache. 자, 가운데 TH, F 발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toothache.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Life. Life. Die. Die. Toothache. Toothache.
0: 이제 같이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My life is full of adventure. 내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 Wow, that's why life is fun, isn't it? 인생은 참 재밌어요. 자, 여러분, 모험은 영어로 adventure예요. Here's a bonus word. Okay, now it's your turn. My life is full of adventure. Good job. Next. My plant died because it had no water. 내 식물은 물이 없어서 죽었다. Oh no, you have to save it. 빨리 살려야 되겠는데요. 자, die는 사망하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죽었다, 과거형은 died, d만 붙이면 돼요. Okay? Now it's your turn. My plant died because it had no water. Very good, everyone.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If you have a toothache, go to the dentist. 치통이 있으면 치과로 가세요. 맞아요. 이가 아플 때는 우리는

0: 통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toothache라고 해요. 치과는 영어로 dentist고요. 여러분, dentist 가는 거 좋아하나요? Okay, it's your turn. If you have a toothache, go to the dentist. Wow, you guys are very good today.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Operation. O P E R A T I O N. Operation. Operation. Blood. B L O O D. Blood. Blood. Pain. P A I N. Pain. Pain.
0: Okay, our next word is operation. 수술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친구들, 우리가 몸이 심하게 아팠을 때, 어딘가 다쳤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되죠. Operation. 그 다음, blood. 피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에요. It's not scary. 우리 몸에는 피가 많아요. Blood. 그 다음은 pain. 고통 또는 통증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아파 본적 있나요? 그럼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Pain.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수술, operation. 친구들, ray에 강세를 넣어 보세요. Operation. Very good. P, blood. OO가 두 개면 원래 으 소리 나는데 blood가 아니라 blood. That's right. 고통, 통증, pain. A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Pain. Good job, everyone. 이제 단어 한번더 들어볼게요.
1: Operation. Operation. Blood. Blood. Pain. Pain.
0: 다음 예문은요. The operation saved his life. 그 수술이 그의 생명을 살렸어. 휴, 다행이네요. I'm relieved. 자, 여러분, 수술은 영어로 operation이었어요. 살렸다는 saved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생명, 우리 이거 배웠죠? Life.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볼까요? The operation saved his life. That was very good. Okay, our next sentence is, There is blood on my shirt. 내 셔츠에 피가 묻었어. Oh, you have to wipe it out. 닦아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there is, 뭐뭐가 있다 또는 묻었다란 뜻으로 써도 돼요. Blood, 피가 묻었네요. On my shirt. Uh-oh. Okay, now it's your turn. There is blood on my shirt. Excellent. Okay,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I feel pain on my stomach. 나는 배에 통증을 느껴. 친구들, I have a stomach ache. 들어본 적 있나요? 배가 아플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I feel pain on my stomach도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stomach 배웠는데, Do you remember? I was testing you.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 feel pain on my stomach. Wow, you guys are very good today.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1: Life, life. Die, die. Toothache, toothache. Operation, operation. Blood, blood. Pain, pain.
0: 친구들, 오늘은 illness, 질병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어로 우리 같이 수업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Wow! Oh no!

0: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네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I, O 소리가 나는 알파벳 O, 그리고 N 소리가 나는 알파벳 N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슌, 슌, 슌. Good job! 그럼 슌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행동, action이에요. 여기 슌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다양한 행동을 해요. 행동, 영어로 action. Action. Action. Very good. 슌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로션, lotion이에요. 여기도 슌 소리 들렸죠? 우리가 얼굴과 몸에 로션을 발라요. 로션, 영어로 lotion. Lotion. Lotion.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슌 소리 날까요? 아, 주사, injection이 있었네요. 여기 슌 소리 들렸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뾰족한 바늘로 주사를 맞아요. 주사, 영어로 injection. Injection. Injection. 발음이 너무 좋네요. 슌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감정, emotion이에요. 역시 슌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 영어로 emotion. Emotion. Emotion. 너무 잘하는데요? 슌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국가, nation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어요. 국가, 영어로 nation. Nation. Nation. Perfect. 슌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역 또는 정류장, station이에요. 슌 소리 들렸죠?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역 또는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돼요. 역 또는 정류장, 영어로 station. Station. Station. Great job! 와우! 이렇게 슌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T 소리 나는 알파벳 T, E 소리 알파벳 I, O 소리 나는 알파벳 O, 그리고 N 소리 나는 알파벳 N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쉰.
0: Very good. 신기한 쉰 소리 나요. 그럼 우리 세 번 따라해 볼게요.
1: 쉰, 쉰, 쉰.
0: Good job. 그래서 쉰 소리 나는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몸으로 다양한 행동을 취하잖아요. 행동, 영어로 뭐였죠?
1: Action.
0: 맞았어요. Action. 여기 쉰 소리 들리죠? 그럼 써니가 action을 말해볼 거예요. 그럼 로건이가 그거에 맞춰서 한번 행동을 취해보세요. Drink. 잘했어요. 그 다음, run. 와우! Good job!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행동, action 다시 발음해보세요.
1: Shin shin action. Shin shin action. Shin shin action.
0: Well done. 쉰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에 무엇을 발라요?
1: Lotion.
0: 맞아요. 로션, lotion. 쉰 소리 들리죠? So here, 써니가 low까지 썼어요. 그럼 오늘
1: like
0: 배운...
1: Like Logan.
0: Like Logan. Logan이랑 비슷하네요. 그럼 오늘 배운 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죠?
1: T.
0: Good.
1: And I.
0: Very good.
1: And
0: two more.
1: O.
0: Mm-hmm. 아주 잘했어요.
1: That's wrong word.
0: 로션, lotion.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Shin shin lotion. Shin shin lotion. Shin shin lotion.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shin 소리 났죠? 아, 우리가 병원 가면 뾰족한 바늘로 맞는 주사. 영어로 뭐예요?
1: Shin shin injection. Shin shin injection. Shin shin injection.
0: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또 쉰 소리 나는 단어 배웠죠? 우리가 여러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슬픔, 감정 영어로 뭐죠?
1: Emotion.
0: 잘했어요. Emotion. 여기 쉰 소리 들렸죠? 자, 그럼 얼굴이 안 보이는데 우리 로건이가 emotion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와우, 그럼 로건이가 그린 angry face를 한번 볼게요. She looks very angry. Good job, Logan. 그럼 감정 emotion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Shin shin emotion. Shin shin emotion. Shin shin emotion.
0: That was very good. Okay, Logan, this is a quiz. 뭔지 맞춰봐요. 이 지구에는 아주 여러 국가가 있어요. 국가 영어로 뭐죠?
1: Nation.
0: 아주 잘했어요. Nation. 쉰 소리 들렸죠? Okay, Logan, 그럼 우리는 어떤 nation에 살고 있을까요?
1: Korea.
0: Wow, excellent. 대한민국, Korea. 아주 잘했어요. 그럼 국가, nation.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Shin shin nation. Shin shin nation. Shin shin nation.
0: Perfect. Shin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1: Shin shin station. Shin shin station. Shin shin station.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chant! Let's go! Phonics, T-I-O-N. Shin, shin, shin. Shin, action.
1: Shin, action.
2: Shin, lotion.
1: Shin, lotion.
2: Shin, injection.
1: Shin, injection.
2: Shin, emotion.
1: Shin, emotion.
2: Shin, nation.
1: Shin,
2: Shin Station.
1: Shin Station.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hin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hin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reat day.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특정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복습 빨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in a certain state.
0: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하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오, 야구장이네요. 그쵸? It's a baseball stadium. 오, 지금 몇 시예요? 오, 1시 30분인데 벌써 1시 30분이야. 이런 표현 우리 배웠었죠. And what's the score? 보니까 점수가 1대 3이에요. 우리 야구 코치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진 것 같아요. I think they lost. Well, what about this boy eating a hamburger? 여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친구는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죠, 먹는 게, 그쵸? 네, 그리고 저기 진 친구들은 슬플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안 슬플 수도 있고 우리 이런 표현들을 다 배웠었는데요. 그럼 빨리 복습하러 가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hat you're not in a certain state.
0: 자, 본격적으로 우리 복습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hat you're not in a certain state. 내가 어떤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말하다 였는데요. 네, 이런 표현도 우리 많이 배웠죠.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It's already 7 p.m. 자, 요 문장 기억나나요? It's 다음에는 보통 시간이 온다고 했죠. Already는 벌써니까 It's already 7 p.m. 벌써 저녁 7시예요 라는 말이었죠. 자, It's already 다음에 시간 넣는 연습도 많이 해주세요. Let's eat dinner 라고 했었죠. Let's로 문장이 시작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문장이었어요. Eat dinner는 저녁을 먹다 라는 표현이니까 Let's eat dinner, 우리 저녁 먹자 라는 말이었죠. 자, Let's 다음에 eat dinner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한번 넣어볼게요. Let's play, play는 놀다니까 우리 놀자 라는 말이었죠. Let's go home. 우리 집에 가자 라는 말이었고요. Let's study.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다양한 제안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죠. I'm not hungry 라고 하면 나는 배가 안 고파요 인데 이 not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Hungry는 배고픈이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라는 말이겠죠. 자, 요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not hungry. 잘했어요. 자, 이렇게 I'm not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나 그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이었죠. I'm not sick 라고 하면 나 아프지 않아 라는 표현이죠. sick 라는 단어가 아픈이라는 뜻이니까. tired는 뭐예요? 피곤한. 그래서 I'm not tired. 나 피곤하지 않아 라는 말이죠. sad는 슬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m not sad. 나 안 슬퍼 라는 말이겠죠. No way! 이 표현은 말도 안 돼 라는 뜻이었고 Just joking! 이거는 그냥 농담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죠. Are you done? 너 끝났니? 라는 질문이었죠. So done이 끝난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 그 상태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는 뜻이었고 Are you sick? 너 아프니? 이런 질문이었고 Are you angry? 화났어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 넣는 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m not done ye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쵸? yet라는 표현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done이 끝난이었잖아요. I'm not done까지만 얘기하면 나 아직 안 끝났어. 아, 나안 끝났어. 인데, 요 yet가 들어가서 아직 안 끝났어. 요런 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yet가 아직이라는 요런 표현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I'm not 뭐뭐 우리 연습했잖아요. I'm not 뭐뭐 yet도 한번 해볼게요. 나 아직 배가 안 고파. I'm not hungry yet.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I'm not ready yet. 나 아직 확신이 없어. 확실하지가 않아. I'm not sure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Hurry up! 이 표현 뭐였어요? 서두르다 라는 표현이 hurry잖아요. 근데 hurry나 hurry up이나 둘 다 뭐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up이 들어가서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을 준다라고 했고요. I'm trying 이라고 하면 이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노력 중이야 라는 뜻이죠. 우리 ing 형태로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I'm trying. 나 노력하는 중이야.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말이겠네요. 자, are you sad you lost? 라고 질문하면 너 져서 슬프니? 라는 뜻이죠. sad가 슬픈이라는 뜻이고요. lost는 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lose가 지다 라는 단어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과거형이 lost입니다. I'm not that sad. 요렇게도 우리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I'm not sad는 나 슬프지 않아인데 that가 들어가서 그렇게 슬프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된 거죠. 물론 that은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죠. 그죠? I'm not that sad. 그렇게 슬프지 않아 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that이 붙으면 그렇게 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도 우리 연습해 봤죠. I'm not that 뭐뭐. 자, 나는 뭐 그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야 라는 표현인데 나 그렇게 바쁘지 않아.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나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 I'm not that bored. 가 되겠죠? 나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I'm not that scared.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다 기억나죠? Really? 진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Yeah, we had fun. 비록 졌지만 우리 즐거웠잖아, 재밌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Have fun이 즐거운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had fun이라고 했죠? 이 had는 have의 과거 형태입니다.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보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had로 바꿔줘야 되겠죠. That's what counts.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 count가 물론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즐거웠던 게 중요한 거야. 누가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I am not happy at all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었어요. 자, 일단 happy는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한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리고 at all은 전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not happy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 이런 말인데 at all이 뒤에 붙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이 된 거죠. 왜였을까요? 자,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것도 우리 연습하고 한번 가볼게요. I'm not 뭐뭐 at all. 자, 아까 I am이라고 했지만 I am은 줄여서 I'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나 전혀 피곤하지 않아. I am not tired at all. 나 그렇게 긴장되지 않았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 I am not nervous at all.

0: 나 전혀 질투 안 나는데? I am not jealous at all. 이 표현들 다 기억나죠? 자, why? What's wrong?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wrong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이란 뜻인데,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니? 라는 의미죠. I ordered lunch at 11. 자, order lunch는 점심을 주문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시간은 at 뒤에 보통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11시에 점심을 주문을 했었어라는 말이에요. But they forgot my order. Forgot은 forget의 과거 형태인데 잊다의 과거형이니까 잊어버렸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나의 주문, one's order, 누구누구의 주문이죠. My 주문을, 나의 주문을 그들이 깜빡하고 안 갖다 줬어요라는 의미겠네요. So I didn't eat anything.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라는 말이죠. So는 여기서 그래서란 뜻이에요. Anything은 아무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I didn't 뭐뭐 요것도 연습했었죠. 나 울지 않았어? I didn't cry. 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 I didn't scream. 나 가지 않았어? I didn't go. 다 기억나죠? 자, 그럼 우리 배웠던 표현도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벌써 1시 30분이야. It's already 1:30. 그리고 우리 졌던 친구들 많이 슬프겠네요. 근데 뭐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I am not that sad. 기억나죠? 근데 저 남자친구는 좀 슬픈 것 같아요.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햄버거를 먹는 친구는 나 아직 햄버거 다안 먹었어? I am not done yet.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네요. 자, 이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It's already 1:30.
2: I'm not done eating yet.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I'm not happy. I'm not happy at all.
3: Thank you.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in a certain state.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수 있다였는데요. 우리 다양하게 해봤죠? 자, 요거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배웠던 표현들 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listene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너무 신나는 금요일이지. 이 금요일에 신나는 기분을 가지고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Friday. My summer idiom sentences. I can write sentences using summer idioms.
0: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지. 금요일에는 쌤이랑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글쓰기 topic 한번 볼게요. Today's topic. My summer idiom sentences. One more time. My summer idiom sentences. 얘들아, my summer idiom. 자, idiom이 무슨 뜻이었냐면 관용구란 뜻이었어요. 쌤이랑 이번 주에 계속 재미난 관용구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용구들을 사용해서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아이디어를 look and talk에서 얻어볼게요.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 그림은 네 컷이나 있어요. 그쵸? We have four pictures today, right? 자, 우리 그럼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우리 문장들을 써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drink cold juice. 자, drink는 마시다죠. Cold juice. 무슨 뜻이야? Cold는 차가운이란 뜻이죠? Juice는 주스. 우리가 좋아하는 주스. 그래서 I drink cold juice.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요.가 되겠죠? 근데 뒤에 and stay cool.가 나왔어. Stay cool.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었지? 시원하게 지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시원하게 있기 위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근데 어느 날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마실까? 엄청나게 찜통 무더위 속에서 완전 맛있는 주스는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 그럼 무더위, 찜통 더위를 표현하는 idiom이 있었습니다. 기억나, 얘들아? 힌트는 첫 번째 그림에 있어요. 자, 저기 태양 아래 뭐가 보이지? 그쵸? Dog. 개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idiom을 사용해 볼 텐데 무더위, 한여름에서도 완전 찜통 더위를 표현할 때는 The dog days of summer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찜통 더위 때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서 시원하게 지내요 라는 문장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On the dog days of summer,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자, 이거 기억나요? 이 idiom? The dog days of summer. 자,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 찜통 더위를 뜻하는 바로 idiom은 the dog days of summer 였습니다. Alright,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I go swimming. 두 번째 그림 보니까는 swimming 하고 있어요. The girl is swimming on a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에 이렇게 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I go swimming 언제 우리가 주로 수영을 하지? 그치, 엄청 더울 때. 더위를 이기려 할 때 우리가 수영 좀 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더위를 이기다, 더위를 식히다 라고 하는 idiom도 쌤이랑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요? 쌤이랑 보러 갈까? 짜자잔! 자, I go swimming to 빠바바밤인데요. 자, 여기 빠바바밤에 뭐가 들어가냐면 힌트를 줄게. 자, 이기다라는 뜻이 들어, 이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B로 시작합니다. 3, 2, 1, 짜잔! Beat the heat. 기억나, 얘들아? 자, beat는 이기다라는 뜻이잖아. heat는 열기, 그 더위를 뜻하고요. 그래서 나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을 갑니다.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쌤이 이거 알려줬지? Beat the heat. 다다다. 기억나요? Beat the heat. 나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을 해요.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기억나지? 자, 그럼 또 볼게요.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나왔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0: 사람이랑 너무 여자애가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죠. 자, I go outside. 나는 밖에 나가서 and play soccer. 축구를 해야죠. 자, 선생님이 더운 날이기도 하지만 좀 햇빛이 쨍쨍하고 좀 날씨가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놀다, 밖에 나가서 놀때쓸수 있는 idiom도 알려줬었어. 자, 뭐였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일단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빠바바밤인데,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라. 뭐가 들어갈까? 자, 햇빛을, 그 태양을 쫓아가다라는 idiom이었어. 자, 쫓다가 영어로 chase였는데요. 그래서 chase the sun이 되겠습니다. 자, chase the sun 하면은 태양을 쫓다라는 뜻이 되겠죠?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chase the sun. 그러니까 태양을 쫓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을 쫓아간다. Alright, 자, let's go outside and play가 나왔네요. 자, 마지막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idiom이라고 그랬어. 뭐 해가 떴으니 재미도 시작! 이러는 idiom인데 우리 친구들 기억날까요? 자, 따라라라, let's go outside and play인데, 자, 해가 떴으니 재미도 나왔다라는 idiom. 짜잔! The sun's out, the fun's out. 되었습니다. 얘들아, 기억나?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outside and play. 자, 이거 기억나, 얘들아.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idiom이었죠? 해가 떴으니 재미도 나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 이 idiom 스타 기억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요. Dog days of summer. 자, 찜통 더위를 뜻할 때, 찜통 더위를 말할 때쓸수 있는 idiom이죠? On the dog days of summer,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나는 찜통 더위 날에는 시원한 주스를 마시고 시원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beat the heat가 있었어. beat가 무슨 뜻? 이기다란 뜻이었죠. heat는 맞아, 더위, 열기란 뜻이었죠? 그래서 beat the heat 하면은 더위를 이기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하게 되면은 나는 더위를 이기려, 더위를 식히려 수영을 하러 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ase the sun.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chase the sun. 나는 태양을 쫓기 위해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으러 간다는 뜻이겠죠? Chase the sun. 자, 마지막은 the sun's out, the fun's out. 태양이 떴으니 재미도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outside and play. 밖에 나가서 우리 놀자라는 뜻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배운 idioms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입에 크게 벌려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y summer idiom sentences. On the dog days of summer,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chase the sun.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outside and play.

0: Hello, world.
1: Hi, everyone. Today, we will look at traditional game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전통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Each country has its own traditional games. 세계 여러 나라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놀이가 있어요. 나라별로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함께 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먼저 한국의 전통놀이를 볼까요?
2: What is

0: 백제에서 행해진 이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전통놀이예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Japanese game. 이곳은 일본의 게임이에요.
1: What is it?
0: This is Kendama, a traditional Japanese game. 이곳은 일본의 전통놀이 겐다마예요.
1: How do you play kendama?
0: It's a wooden toy. 나무로 만든 일본 놀이 기구인데요. A ball is attached to a string. 공에 줄이 달려 있어요. You try to get the ball in a cup. 줄을 당겨 공을 작은 컵 안에 올려놓는 놀이에요.
1: That must be fun. I want to play.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에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Vietnamese game. 이곳은 베트남의 게임이에요.
1: What is it?
0: This is Bamboo Dance, a traditional Vietnamese game. 이곳은 베트남 전통 놀이 대나무춤, 냐이샵에요.
1: How do you play Nyshop?
0: Players hop between bamboo sticks. They move to the rhythm of beats. 노래에 맞춰 양쪽에서 대나무를 움직이면 대나무를 뛰어넘는 놀이에요.
1: This looks fun. 재미있어 보여요.
0: The bamboo dance is popular in Vietnam. 냐이샵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표적인 전통 놀이에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Chinese game. 이곳은 중국의 게임이에요.
1: What is it?
0: This is 공주, a traditional Chinese game. 이곳은 중국의 전통놀이 콩주예요.
1: How do you play, 공주?
0: It's a Chinese yo-yo. 콩주는 중국의 요요인데요. Each of your hands hold a stick. You move the sticks, the yo-yos move. 양손에 막대기를 들고 연결된 줄로 요요를 돌려요.
1: That must be fun. I want to play.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콩주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놀이에요. It was fun looking at different game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 게임들을 알아보는 것이 재밌었죠?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write sentences using summer idioms. Idioms, 관용구였죠? 자, 그래서 나는 여름에 관한 관용구들을 사용해서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주말 잘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0: Whoa! Sweet!
1: Whoa!

0: Did you forget about my necklace?
1: Hee hee!

0: dragon chase!
1: Oh!

0: Hold on!
1: Hmm.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prizes.
1: Yeah,
2: I win.
3: Oh, lucky.
4: That's lucky.

0: evens.
1: Thank you.
0: You're welcome.

0: 臭屁。
1: 2, 4, 6, 8, 10
2: Evens! Evens!

0: 15.
1: 16.
2: 18.
3: 20.
4: Evens. Even tops. Evens. Made of twos.

니콜 선생님,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 있었으면 이라는 주제로 조사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 반 남자아이들이 꼭 갖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축구공이에요. 쉬는 시간마다 축구를 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나요. 여러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 표현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축구공 필요하죠.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또 생각도 다 이렇게 잘하는 곳이니까요. 자, 오늘은요, 우리 여러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그죠? 그들은 뭐뭐를 하고 싶다, 요런 문장 만들기에 도전해 볼게요. A, to, want, have, ball, they, soccer,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자,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들은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배워봤던 질문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갖고 싶니? What do they want to have? 그들은 무엇을 읽고 싶니? What do they want to read? 기억나요, 친구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오늘의 문장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축구공을 갖고 싶어.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친구들? 그들은 축구공을 갖고 싶어. 문장의 누가 라는 부분이 바로 they잖아요, 그죠? they 다음에는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그 다음에 진짜 동작은 뭐예요? 갖다, 가지다 라는 거죠. have. 그리고 무엇을 갖는지가 중요하죠. 축구공 하나니까 a, 축구, soccer, 공, ball. 와, 문장이 길지만 이렇게 차례차례 생각하면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축구공이니까 soccer ball 붙여서 말하면 좋겠죠. 한 번 더.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Very good. 그럼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표현하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Soccer ball. Thank you. Bus stop. 자, 오늘은요, 친구들, 단어긴 한데 단어가 붙어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soccer ball. Soccer, 친구들 알고 있죠? 축구, ball, 알고 있죠? 공, 붙이면 뭐예요? 축구공, soccer ball, 써볼게요. S-O-C-E-R, 이렇게 soccer, 그리고 B-O-O, 기억나죠? soccer ball, 축구공. 두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Oops. It's more like a sentence. 우리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thank you예요. thank가 고마워하다 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고마워해요 라는 뜻으로 thank you, 고맙습니다 우리 쓰죠. 그리고 이 thank you 자체를 감사라는 의미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th 만나서 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아 NK 만나면 웅크, 웅크 소리 나죠? 그랬더니 thank, thank 됐고요. 당신, 너 하는 you 붙여서 thank you, thank you가 완성이 되네요. 세 번째 단어는 또 단어 두 개가 붙은 거예요. bus stop 이네요. 버스는 버스고 stop은 뭐예요? 멈추는 거. 그죠? 버스가 멈추는

0: 장소? 버스 정류장이 바로 버스스톱이네요. 강조는 앞에다가 버스스톱 이렇게 해주세요. B, A, S, 그리고 ST, A, P. 어, 소리난 대로 쓰면 되네. 버스스톱, 버스스톱, 정류장. 오늘도 문장 만들기 도전해볼게요. 친구들 눈치 챘겠지만 우리 함께 영어 배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장들도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그들은 축구공을 갖고 싶어 해예요. 그들은 they 하고 싶다. 이제는 척 하면 척 나와야죠. want to 갖다 have 무엇을요? 축구공 하나. A soccer ball. 붙여볼게요.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좀 길죠? 한 번 더.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Very good. 제일 긴 거부터 했어요, 친구들.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읽고 싶다로 할게요. 당신의 책을 읽고 싶어 해요. 그들은 당신의 책을 읽고 싶어 해요. 어떻게? They want to. 진짜 동작 뭐예요? 읽다. Read 당신의 your 책. Book. 한 번 더. They want to read your book. 한 번 더. They want to read your book. Very good. 세 번째 문장. 이번에는 말하다 넣어서 그들은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They want to 말하다. Say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요? Thank you. 알죠, 친구들? Thank you. 붙여서 They want to say thank you. They want to say thank you. Very good. 마지막 한 문장만 더. 그들은 버스 정류장을 찾고 싶어 해요. 버스 정류장을 찾고 싶어 해요. 어떻게? They, 그들은 하고 싶다. Want to, 찾다. Find, 버스 정류장. The bus stop. 친구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보통 버스 정류장 하면 뭔가 가까운 그곳 떠올리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알 때는 the bus stop이라고 해요. 한 번 더.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Very good. 자, 그럼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와서 신나게 chant 불러볼까요? Let's chant!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They want to read your book. They want to read your book. They want to say thank you. They want to say thank you.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They want to read your book. They want to say thank you.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Yay! 그들은 뭐뭐를 하고 싶어 해. 문장들 말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크게 외쳐봐요. 사람들이 많이 왔네. 저 사람들 모두 당신의 책을 읽고 싶어 해요. They want to your They want to read your book. 저 사람들 버스 정류장을 찾고 싶어 하네. Want to the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1: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공이 없네.
0: 할 수 없지, 농구공으로. 그들은 축구공을 갖고 싶어 해요.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자, 듣고 어울리는 그림 찾아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They want to find the bus stop. 그들은 버스 정류장을 찾고 싶어 해 라는 문장이었죠. 어울리는 그림은 B. 주어진 단어 블록을 순서대로 이어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드세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 이 카드 다 사용해서 문장 만들 거예요. 자, 의미를 생각하며 쭉쭉쭉 이어볼게요.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자, 확인해 볼게요. 그들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들은 they 하고 싶다, want to, 갖다, have, 하나의 a, 축구공, soccer ball. 자, 화살표대로 한 번 더. They want to have a soccer ball. Very good. 그림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고르세요. 자, 그림 봤더니 작가님 같은 분이 사인회 하고 있어요. 줄 선 사람들은 모두 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싶은 거겠죠. 여기까지 ABC 보면서 친구들 스스로 읽어보고 정답도 찾아보세요. 3, 2, 1. 정답은 맞아요. 책을 읽고 싶다 부분은 사실 다 똑같은데요. 문장의 누가가 다르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은, 저 사람들은 they로 시작해야 되겠죠. 정답은 A. They want to read your book.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그들, they를 문장의 주인공을 해서 그들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문장들 많이 만들어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Bye! Bye.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표현할 때는 they want to 동작.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Do you want to use my toothpaste? Yes, thank you so much. I forgot to bring mine from home. I always forget something too.
1: 이제 다 끝난 건가? 이제 다 끝났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0: I know, let's ask Miso-rang. Hi, I'm Miso-rang, and I'm here to help.
1: 네, 오늘은 우리가 너 다 끝났어? 이걸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0: But to do that,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grab our magic box. So let me reach for it, and here it is. Ta-da! Okay, let's open the lid up and see what's inside. Here is the first card. 짠! Okay, very short. Let's spell it out. A-L-L, also A-double-L. This is pronounced two ways.
1: 이 단어는 크게 두 개의 발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 쪽으로 가면 all,
0: all.
1: 영국 쪽으로 가면 all,
0: all.
1: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all,
0: all.
1: Your turn.
0: All, all.
1: I'll put this one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Okay, spell it out with me. D-O-N-E. Once more. D-O-N-E. Done. Done. Your turn. Done. Done. I'll put done back in the box as well. Okay, so all and done. Done and all. Let's see what they mean. The first magic word was all. A-double-L. All. It means 다. All of these bags are min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다 내 거야.
0: All.
1: 또는 all.
0: Now, all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tall, call, and fall.
1: Tall, 키가 큰.
0: Call,
1: 전화하다, 전화하다.
0: And fall,
1: 넘어지다, 쓰러지다.
0: Okay, so let's read those words out. All, tall, call, and fall. Once more. All, tall, call, and fall.
1: 아까 이 all 발음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ll 말고 all도 된다고 했는데 all로 할 거면은 나머지 단어들도 다 비슷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all,
0: tall, call, and fall
1: 이런 식으로요.
0: But today we'll stick to the US North American pronunciation all,
1: 다.
0: Okay, let's sing it. All, 다, all, 다, all, 다. All sounds like tall. All sounds like call. All sounds like fall. Tall, call, fall, and all.
1: Okay, let's do it one more time. 우리 어차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이번엔 all로 발음 해볼까요?
0: All,
1: 다.
0: All, 다. All, 다.
1: All, 다.
0: All sounds like tall. All sounds like cool. All sounds like fool. Tall, cool, full, and all.
1: All right?
0: All, 다. And the second magic word was done.
1: Done. 했다.
0: Do, 하다, done, 했다.
1: 여기는 뭐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0: So done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one, sun, and son.
1: One, 숫자 하나.
0: Son,
1: 아들.
0: And second son, S-U-N, is 태양.
1: Sun.
0: So let's read the words out together. Done, one, sun, son. Once more, one, done, one, sun, and son.
1: Done, 했다. Let's sing it.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바르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여러분 혹시 집안에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물건 있나요? 있다고요? 있었어. 자, 샤이니도 정말 말이지 거의 한 20년간 썼던 카우치, 그냥 우리말로 소파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거를 정말 버리고 싶어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너무나 똑같네. 나는 저 오래된 소파를 버리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 제거하고 싶다 이런 말이겠죠. 과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곧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먼저 단어부터 확인해요.

0: 여러분,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 기대. 첫 번째 단어. 아우! 이거 표현이네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Get rid of something 인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면 의미를 추측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 단어 카드가 can't 가 있었던 것 같아요. can't 하면 뭐뭐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위를 가지고 와서 여기 apostrophe t를 싹 get rid of 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get rid of 하고 있어요. 바로 없애고 있죠. 제거하고 있죠. 그래서 can't가 can 할수 있다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없애다, 없애다, 제거하다. 라고 하는 것을 get rid of something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오케이? 따라서 말해봐요. Get rid of. Get rid of. Get rid of. Very good. And next. Couch. Couch. 라고 하는 단어군요. 맞아요. 우리 흔히 그냥 쇼파라고 하는 거 있죠. 맞아. 여러분, 여기 앉아서 뭐 TV도 보고 책도 읽고 그쵸? 뭐 게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Couc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봐요. Couch, couch, Very good. And next, useful, useful. 아하, 여러분 이거 뭔가요? 오, 맞아요. 휴대전화, 뭐 휴대폰이잖아요. 요즘에 정말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또는 뭔가를 계산, 결제도 하고 말이죠. 정말 이 휴대전화가 유용한 물건이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쓰임이 많을 때 useful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Useful. Useful. Very good. And next. Throw away. Throw away. 자,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이분이 뭔가를 쓰레기통으로 throw away 하는 모습입니다. 버리는 모습이죠. 맞아요. throw가 원래 던지다예요. 그냥 이렇게 던지다. 그런데 away가 붙어서 멀리 던져 버리는 거니까 결국 버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throw away, throw away, throw away. Very good.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표현 단어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Why? It's still useful.
2: But it's so ugly. We need to throw it away.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래. 집에 뭔가 좀안 예쁜 물건이 게다가 크게 있으면 정말 이걸 없앨까?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오케이, 그런 상황입니다. A가 말하죠.
1: I want to get rid of that old couch.
0: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get rid of 뭐를 제거하다, 없애다. 우리 배웠잖아요. 나는 제거하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 그런데 뭐를? That old couch. 아하, 여러분, 아까 couch, 이렇게 소파 살펴봤잖아요. 저 낡은 소파, 저 오래된 소파 이제 없애버리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Get rid of, 제거하다, 없애다. 잘 기억하면서 우리 두번 따라서 읽습니다.
1: I want to get rid of that old couch. I want to get rid of that old couch.
0: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럼 여기서 get rid of something. 그 무언가를 제거하다. 이 표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 봅니다. 야, 그래. 꼭 뭐 카우치만 버리라는 법 있나? 여러분 거의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가 너무나 오래되고 낡으면 사실 속도도 느리고 갑자기 작업하고 있는데 막 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1: I got rid of the old computer.
0: 이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Get rid of 무엇을 없애다 인데 get의 과거형인 got을 썼습니다. 그래서 I got rid of the old computer. 나는 오래된 그 컴퓨터 없앴어요. 버렸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크게 따라서 말해보세요.
2: 그 컴퓨터 이제 없어. 버렸어, 버렸어. I got rid of the old computer.
1: I got rid of the old computer. I got rid of the old computer. I got rid of the old computer.
0: 잘했어요. And next.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e wants to get rid of cockroaches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cockroaches 하면 있으면 안 돼. 바로 바퀴벌레들입니다. 그녀는요, 바퀴벌레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없애고 싶어 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야, 자,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2: She wants to get rid of cockroaches.
1: She wants to get rid of cockroaches. She wants to get rid of cockroaches.
2: Very good. Next.
0: 뭐가 묻었네. 실제로 여기 뭐 묻었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자.
2: How can I get rid of it?
1: How can I get rid of it? How can I get rid of it?
2: Very good.
0: 잘했어요. 자, 이렇게 get rid of something, 무엇을 없애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대화로 다시 돌아가서 A가 그 오래된 소파 없애버리고 싶다 라고 했더니 B가 이렇게 묻습니다. Why? 왜?
2: It's still useful.
0: 이라고요. 야, 왜? 왜? 이걸 왜 없애고 싶어? 그거
2: still
0: 여러 번 나왔던 단어죠? 여전히, 아직도, 그거 아직도 useful, 유용한데 이거를 왜 버리고 싶어? 말도 안 돼.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따라서 말합니다.
2: Why? It's still useful.
1: Why? It's still useful. Why? It's still useful. Why? It's still useful.
0: 그랬더니 A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 But it's so ugly.
0: 유용하긴 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거 너무나 ugly해. 여러분, ugly 이거 무슨 뜻? 그렇죠. 못생긴이라는 뜻 말고도 너무나 흉하다라는 거겠죠. 소파가 못생겼어. 이거 좀 안 어울리니까 소파 너무 안 예뻐. 소위 말해서 안 예쁜 거죠. 흉하고 막 여기 뜯어지고 뭐 묻고. 그러면 우리가 ugly라는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너무 흉해요. We need to throw it away. 라고요. 우리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 Throw it away. Throw away.
0: 버리다 우리 배웠죠? 우리 진짜 이거 버려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만은 하지만 그래도 안 예뻐. 그럴 때 이걸 버려야 되나? 버리고 새 걸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써야 되나?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2: But it's so ugly.
1: But
2: we need to throw it away.
1: We need to throw it away. But it's so ugly.
2: But it's so ugly.
1: We need to throw it away.
2: We need to throw it away.
0: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저 오래된 소파 없애버리고 싶어요.
2: Speak.
1: I want to get rid of that old couch.
0: 왜요? 아직도 쓸만한데.
2: Speak.

하지만 너무나 안 예뻐요. 이거 정말 버려야 돼요. Speak.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제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나는 저 오래된 소파를 없애버리고 싶어. I want to get..." 자, 과연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3, 2, 1. 바로 get rid of. 짠! 말해볼게요. "I want to get rid of that old couch." "I want to get rid of that old couch." Very good. And next, 두 번째 문제.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지? 여러분, 이번엔 빈칸 좀 뭔가 긴 듯한데? 3, 2, 1. 자, 없애다, 제거하다, 바로 get rid of. 그렇죠. 말해봅니다. "How can I get rid of it?" "How can I get rid of it?" Very good. 이제 마지막 문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뭔가 유용한 것 같은데? 3, 2, 1. 띵! 바로 유용한 useful!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요, 뭔가를 없애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get rid of를 배웠어요. 여러분 정말 뭐 묻었을 때 "How can I get rid of it?" 이거 어떻게 없애지? 어떻게 없애지? 지금 가서 물로 빨아야 되나? 막 이런, 그쵸? 영어로 그렇게 말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미션 문장, "나는 저 오래된 소파를 없애고 싶어." 어떻게 했죠? "I want to get rid of that old couch." 그렇죠. Get rid of.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의 덩어리처럼 입으로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감정동사가 분사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배웠죠. 오늘은요, 두 번에 걸쳐서 분사가 형용사인 만큼 보어자리, 수식어자리에 나눠서 올 수 있는데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예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먼저 보어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사진과 예문부터 함께 보실까요? 오, 어떤 분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심장박동이 옆에서 막 빨라지는 그래프가 보이죠? I feel my heart beating fa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eating, 요거에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0: 어떤 친구가 오호라? 그것 참 오호라 신묘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신데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ing가 뭐 어딘가에 지금 써 있는데 이 위치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사진이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약간 숙제 내는 느낌이 좀 있죠? The teacher wants this completed by 5 P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ED의 형태가 보입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어 자리에 온다라는 얘기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 보어가 뭐예요? 하면은 이제 오늘 갈 길이 멀어집니다. 그치만 선생님이 또 누굽니까? 보어가 뭐예요? 하는 친구들도 같이 안고 가야죠. 자, 보어에 대해서도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어라는 것은 보충하는 말이고요. 선생님이 해석을 외우기는 조금 곤란하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의 보어 개념은 한국어의 보어 개념과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의 보어는 한국어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해석이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I'm a student, I'm pretty 이런 문장을 보고 요 뒤에 나오는 말이 보어구나 이렇게 외워두는 게 편할 거다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보어 자리에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형용사를 노란 글씨로 해놨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분사, 즉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도 가능하다. 머리가 빙글빙글하는데 어쨌건 분사가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 자, 보어를 또 마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보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와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선생님 뒤로 가기, 나가기 누를 수 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너무 벅찬 친구들은 보어 파트 꼭 우리 클리어 거 복습해 주도록 하고요. 요 두 가지는 각각 2형식, 5형식 문장에 있었다는 것도 같이 복습해 주면 좋겠네요. 여튼 결론은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어 자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문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보어로 쓰일 때 앞과 뒤에 명사를 보고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분사가 보어일 경우에는 앞과 뒤가 능동일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 현재 분사 자체가 능동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요거 Your idea is 한 다음에 뭘까요?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흥미로움을 유발해 그냥 그대로 능동의 의미를 존중해주면 되니까 ing 쓰면 되고 과거분사가 보어일 때는 앞과 뒤가 수동입니다. 자, 이럴 때는 그쵸. interest라는 걸 내가 당하는 거니까. 흥미롭게 하다라는 걸 거꾸로 내가 당하는 거니까. 그쵸. ED를 쓰는 거. 깨알같이 선생님이 감정동사도 지금 복습할 수 있게끔 넣어놓은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지요. I feel. 나는 느낀다. My heart. 나의 심장이. Beating faster. 더 빠르게 뛰는 걸. 아까 전에 어떤 남자분이 열심히 푸시업 하고 계셨죠? 운동 열심히 하면? 심장박동 빨라지잖아요. 자, 여기서 my heart라는 목적어를 beating이라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이렇게 서로 보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my heart 뒤에 beating을 쓸지 beaten을 쓸지 즉 과거분사를 쓸지 현재분사를 쓸지 고민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는 능동수동을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심장은 스스로 뛰는가 누군가에 의해 뛰어지는가. 이 사람이 지금 응급실에서 CPR을 받고 있지 않는 한 심장은 스스로 뛰죠. 그렇기 때문에 beating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능동이니까. 자, 얘는요. That is의 줄임말이죠. That이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A very interesting idea. 요거 자체가 보어가 되겠네요. 자, 그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야 라는 뜻인데요. 흥미롭게 하는 아이디어, 이과 능동, 즉 interesting idea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보어 자리에 오는 분사에 맞게 바꾸면 That's interesting. 요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참 흥미롭구만. 요렇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that이라는 거를 interesting이 보충하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흥미롭게 하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흥미롭게 하는 거니까 능동 ing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 interesting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얘만 따지고 봤을 때는 수식어로서 interesting이 아이디어를 꾸민다고 보는 것도 맞겠네요. 자, 얘는요, 좀 길죠? The teacher, 그 선생님이 wants, 원한다, this, 이것이 completed, 끝내지기를 5시까지. 요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자, 이 this와 completed, 요거의 관계를 봐야 돼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요두개 관계를 봐야 되는데 앞과 뒤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라고요. 자, 선생님이 원하는 이 과제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학 숙제, 영어 숙제가 가만히만 놔두고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풀려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숙제는 내가 해줘야 숙제 입장에서는 하는 걸 당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completed. 이렇게 수동의 형태의 ed를 쓰셔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어랑 요 앞에 목적어랑 목적격보 요 둘의 관계를 보고 ing를 쓸지 ed를 쓸지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건 오늘은 예문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듣기랑 열심히 하면서 반복해 보자고요. 리스닝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 I feel my heart beating faster. I feel my heart beating faster.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The teacher wants this completed by 5 p.m. The teacher wants this completed by 5 p.m.
0: 자, 이번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여기를 조금 끊어서 듣는 거 해볼 건데요. My heart beating. My heart beating. I feel my heart beating faster. 나는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낀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feel my heart beating faster. I feel my heart beating faster.
0: 자, 요거는요. Interesting idea. 요거 앞에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요렇게 끊깁니다.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그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야. 두번 듣겠습니다.
1: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0: 자, 그 다음은 completed. 요게 제일 강조될 겁니다. 끝내지기를. 요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This completed. This completed. The teacher wants this completed by 5 p.m. 그 선생님은 이것을 오후 5시까지 끝내기를 원한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 teacher wants this completed by 5 p.m. The teacher wants this completed by 5 p.m.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I feel my heart beating faster. I feel my heart beating faster.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That's a very interesting idea. The teacher wants this completed by 5 p.m. The teacher wants this.

0: completed by 5 p.m.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먼저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여기 와서 신이 나 보인다.

그 사장님은 이것을 오후 7시까지 끝내기를 원한다. 자, 우리 감정동사를 분사로 바꾸는 거 복습하는 개념도 들어있네요. 자, 어쨌건 오늘은 보어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녀가 신이나 보이는 거죠. 주격 보어로 익사이레를 사용을 한 건데 그녀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그 느낌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익사이티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녀는 여기 와서 신이나 보인다. 이렇게 씁니다. She looks excited to be here. 한 번 더. She looks excited to be here. 여러분도 수업을 들어서 신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빠르게. She looks excited to be here. 좋습니다. 그 다음. 자, 굉장히 해석이 매우 매우 교과서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작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해석을 조금 직역체로 했는데 사실상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가 조금 더 의역으로 맞겠죠? 자, 중요한 핵심은요. Be interested 요겁니다. 요거를 잘 살려주는 게 좋겠고요. Would you be interested in watching this movie with me? 같이 따라해볼게요. (웃음) 좋아요. 너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이기 때문에 interest를 당하는 거니까 ED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Would you be interested in watching this movie with me? 길다 길어.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사장님은 이것을 오후 7시까지 끝내기를 원한다. 인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this와 completed. 요 사이의 관계죠. 자, 이것은 가만히 놔둔다고 스스로 끝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쵸? 보통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해줘야 끝냄을 당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completed라는 수동의 형태를 쓰는 거고요. 같이 읽어보지요. The boss wants this completed by 7 p.m. One more time. The boss wants this completed by 7 p.m. 원더풀.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프라이데이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Everyone is, 모두가 뭔가 신이 나 있어요. To go on.

0: planned field trip. 현장 체험학습을 가서 신이 나 있는 상태다. 자,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excited 쓰면 되고요.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한다. The trip, 그 여행이 will be, 여행이 어떨 거라고, 신이 날 거라고, 흥미진진할 거라고. 자, 여행이라는 거는 흥미진진함을 주죠. 흥미진진하게 하죠. 그냥 능동 그대로 살리면 되니까 ING를 쓰면 되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우리는 갈 것이기 때문이다. 숨겨진 박물관. 자, 숨겨진. Hidden 쓰시면 되겠습니다. 숨겨진 박물관. 저도 가고 싶네요. 자, 그 숨겨진 박물관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약간 추측의 의미를 담은 should입니다. 분명 가지고 있을 거야.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다. 요거 영작합시다. My heart. 그렇죠. Is beating faster. Just from thinking about. 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다. 뭐 때문에? 그 현장 체험 학습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빠르게 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Everyone is excited to go on the field trip. People think the trip will be exciting because we will go to a hidden museum. The hidden museum should have many interesting things. My heart is beating faster just from thinking about the field trip.
0: 원포인트 정리 가도록 합니다. 오늘은요, 보어 자리에 오는 분사를 봤는데요. 먼저 보어를 복습을 했습니다.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었고,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가 가능했습니다. 종류로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었고, 즉,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가 가능했다.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 앞과 뒤에 명사를 보고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케이스 총 두 가지고요. 현재 분사가 쓰일 때, 과거 분사가 쓰일 때인데 현재 분사가 쓰일 때는 능동, 앞뒤가 능동, 과거 분사가 쓰일 때는 앞뒤가 수동이었다. 그래서 명사를 잘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는 보어 자리에 오는 친구들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식어 자리에 오는 분사를 볼 겁니다. 오늘 거 복습 열심히 해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치사들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은 in, on, at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전치사들을 모아서 공부를 해봤다면, 오늘은 뭐 in, on, at 뿐만 아니라 어디 앞에, 뭐 뒤에, 뭐 사이에 이런 위치와 관련된 그러한 장소 전치사들도 쭉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은요. 나는 오늘 밤에 제이슨의 집에 있을 거야 였어요. 내가 오늘 밤에 있을 위치는 제이슨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의 어떤 지점의 느낌이 강합니다. 정답은 at이 되겠습니다. I'll be at Jason's house tonight.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대화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진 언제 찍었어? 그거 내가 초등학교 때야. 말 옆에 서 있는 소녀가 너지. 그렇지? 그랬더니, 아니야. 난 엄마 아빠 사이에 서 있어. 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 옆에, 어디 어디 사이에와 관련된 전치사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들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Listen up.
1: When did you take this picture?
2: That is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1: The girl standing beside the horse is you, isn't she?
2: No, I'm standing between my mom and dad.
0: 잘 들어보셨나요? 대화문에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n did you take this picture? Take picture. 사진을 찍다죠. 너이 사진 언제 찍었어? That is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아, 그거 내가 초등학생 때 찍었던 거야. The girl standing beside the horse is you, isn't she? 자, 뭐뭐 옆에는 전치사 beside. 이거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 옆에 standing, 서 있는 소녀가 is you, 너구나. 그렇지 않니? 자, 우리 부가 이 부분도 예전에 배웠습니다. Isn't she? 그러면 맞지, 그치? 이런 뜻이었죠. 자, 그랬더니 no, 나 아닌데. I'm standing between my mom and dad.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뭐뭐의 사이에는 between이란 전치사를 쓰고요. 그 A와 B가 완전 다른 인물이면 and를 씁니다. 그래서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에 서 있다를 영어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방금 살펴본 뭐 between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beside 이런 거 배워봤는데 우리 beside 말고 또 다른 뜻도 있거든요. 뭐뭐 옆에라는 뜻으로 또 다른 뜻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로 next to 입니다. 이것도 많이 봤죠. 이때는 항상 to가 필요해, 얘들아. 그래서 next와 전치사 to 붙여서 두 단어 한꺼번에 오고요. beside와 같은 의미입니다. 둘다 뭐뭐 옆에. 그래서 the squirrel, 다람쥐죠. The squirrel is next to the tree. 다람쥐가 나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but the squirrel is beside the tree.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다람쥐가 어디로 갔니? 뒤로 갔네? 그러면 다람쥐는 나무 뒤에 있어요. 뭐뭐 뒤에는 뭐니? 뭐뭐 뒤에는? 그렇죠. behind.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behind 명사 쓰면 명사 뒤에라는 또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This girl is behind a tree.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람쥐가 딱 나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뭐뭐 앞에 몇번 배운 적 있는데 힌트 세 단어입니다. 그렇죠. 뭐뭐 앞에는 영어로 in front of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면 in front of 한번더 in front of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this girl is in front of the tree. 그러면 다람쥐가 나무 앞에 있다라고 뭐뭐 앞에를 또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아까도 봤는데, 뭐뭐 사이에란 표현은 between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람쥐가 그냥 나무 사이에 있는 거잖아. 아까 뭐 A와 B 사이에일 때는 뭐 A and B를 썼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똑같은 나무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between the trees라고 하면 되고요. 대신에 나무를 복수로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is girl is between the trees. 그러면 다람쥐가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이건데요. 뭔가 비슷하고 같은 의미 같은데 헷갈릴 수 있는 장소 전지사를 또 비교를 해볼 텐데요. on, above, over. 얘네가 그냥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전부 다 뭐뭐 위에예요. 그리고 under, below. 이 전치사도 그냥 우리가 뜻을 외울 때 뭐뭐 아래라고 외우거든. 그럼 이게 다 같은 쓰임일까? 아, 물론 아니겠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전치사들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 잠깐 쉬었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가 beside였잖아. 근데 besides라고 하는 게 영어에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s가 얘는 없고요. 얘는 끝에 s가 붙었죠. 이 s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개는 완전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beside와 그리고 s가 붙은 besides 이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eside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전치사입니다. 뭐뭐 옆에란 뜻이고, 뭐두 단어로는 next to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죠. She sat beside him all night. 그러면 그녀가 밤새도록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 자, 그러면 S가 붙은 얘의 정체는 뭘까요? 얘는 일단 두 가지의 품사가 있습니다. 먼저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접속사로도 쓰여요.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전치사로는 명사가 있겠지, 그러면. 해석이 명사 이외에 이런 해석이야. 뭐뭐 옆에가 전혀 아니죠. 자, 그다음에 besides는 접속사, 그러니까 연결어로도 쓰이면서 해석은 게다가라는 해석이 돼요. 두 가지의 쓰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문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lots of things in common besides music. 자, 지금 얘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전치사로 쓰인 besides가 되겠죠. 해석을 이거 이외에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We have lots of things in common. 그러면 이 공통점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Besides music. 음악 이외에도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esides가 연결어로 쓰일 때는 예문을 I don't want to go there. 아, 나는 거기 가기 싫어. Besides, 게다가 it's too late. 야, 너무 늦었잖아.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 연결어로 쓰일 수가 있더라. 요렇게 여러분들 besides와 그냥 beside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besides가 뭐뭐 이외란 뜻으로 전치사로 쓰일 때는 또 얘를 어떤 다른 표현과 같이 알고 있으면 좋냐면 바로 in addition to 명사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독해하다가 나오면 명사 이외에도라고 번역을 해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연결어일 때는 얘가 이제 접속사로 게다가란 뜻이 있었잖아. 이 독해할 때 보면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연결어 중에 하나인데요. Besides와 같은 의미의 또 다른 연결어로는 이런 게 있죠. In addition. 얘도 게다가. Moreover. 게다가. 더욱이. Also. 또한. Furthermore. 얘도 더욱이란 뜻으로 besides와 마찬가지의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막 빈칸으로도 되게 문제에서 독해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하나의 똑같은 주제를 두고 뭐 설명을 A라고 한 다음에 또 다른 B라는 설명을 내가 말 그대로 덧붙이고 싶을 때 besides, in addition, moreover, also, furthermore 이라는 연결어를 쓸 수가 있겠고요. 다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beside와 besides 두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on, above, over 얘네가 전부 다 위에라는 뜻인데 아주 큰 쓰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on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사실은 배웠죠? 얘는 어떤 게 핵심이었니? 맞아요. 바로 표면에 접촉해서 위에 있는 거. 이게 핵심이었죠. 그치? 요 그림을 딱 떠올리시면 되고요. 접촉의 개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This girl is on the stool. 그래서 그 다람쥐가 지금 스툴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림에서처럼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우리가 스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자 위에 있다. 근데 이렇게 딱 접촉해 있다는 above나 over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above는 어떤 의미의 위에일까? 자, 먼저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어버브예요. 지금 풍선이 산 위에 있는 거잖아, 이것도. 근데 접촉해 있니? 접촉해 있지 않지. 그냥 떨어져서 떠서 위에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

왜냐면 이 above라고 하는 거는 기준선을 두고서 이것보다 더 위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교를 하는 느낌인 거죠. 어떤 거를 기준을 두고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지. 진짜 바로 위에 접촉해 있거나 아니면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기준선보다 더 위에 위치에 있으면 그때 이제 above를 쓰는 겁니다. A balloon is floating above the mountain. 풍선 하나가 산 위에 떠 있습니다. 떠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 산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얘보다 높이 떨어져서 떠 있는 요 개념이 바로 above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over. 얘도 이제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언제 쓰이냐? 자, 요게 아주 적절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 rainbow, 무지개가 떠 있는데, 이것도 떠 있잖아. 근데 걸쳐 있죠. 보통 무지개는 걸쳐서 떠 있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죠. 이때 쓰는 게 바로 over. 바로 위에 걸쳐서 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이런 걸 우리가 over 이런 전치사로 나타내게 됩니다. There's a rainbow over the mountain. 산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우린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겠지만 영어에서는 똑같은 위에가 아니라 on, above, over 요거를 차이를 다 가지고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래로 가보죠. 자, under가 below 둘다 여러분들이 뭐 사전적으로 한국말 뜻으로 말해봐라 라고 할 때는 뭐뭐 아래란 뜻이거든요. 근데 under은 말 그대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있고요. 거기 바로 아래 위치에 있으면 그때 이제 under를 씁니다. 바로 아래. 진짜 의자 밑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there's a scorer under the straw. 그러면 이 의자 아래에 이 다람쥐가 있어요. 진짜 아래에 있는 거. 요런 거. 이렇게 쓰인다면 그럼 below는 뭐냐? below는 above의 아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above가 무언가 기준선을 두고 그 기준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라고 했다면 below도 어떤 기준선을 두고 그것보다 더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보다 더 낮게 위치한 거. 진짜 물리적으로 그거의 바로 밑에 위치한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그냥 더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below를 쓴다라는 거죠. 기준선. 그래서 the sun is sinking below the horizon.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때의 뭐 지평선이라고 하는 단지 선일 뿐이지, 진짜 이거 밑에 막 태양이 아래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느낌일 때 쓰는 게 빌로우다. 언더과의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예문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 전치사들 살펴봤습니다. 뭐 in front of도 봤고요. behind, between, 뭐 on, under, below, above 여러 가지 봤는데 한국말 해석 보고서 우리 적절한 전치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원 앞에서 나의 친구를 만났어. 자, 어디 어디 앞에서 뭐였지? 그렇죠. in front of. I met my friend in front of the park. 시작. 그 고양이는 문 뒤로 숨었어. 자, 뭐뭐 뒤로는 뭐였죠? 그렇죠. Behind. The cat hid behind the door. 참고로 hidden은 hide라고 하는 숨다란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The cat hid behind the door. One more time. The cat hid behind the door. 은행은 제과점 옆에 있어. The bank is, 자, 뭐뭐 옆에는 두개 있었죠? Next to the bakery. 또 가능하고요. Beside the bakery. 또 가능합니다. The bank is next to the bakery. One more time. The bank is next to the bakery. 내 강아지가 테이블 아래 있어.
이거는 진짜 테이블 밑에 들어.

있는 느낌이잖아. My dog is under the table. My dog is under the table. 피아노가 소파 옆에 있어. 또 나왔네요. 뭐뭐 옆에? The piano is next to 또는 beside the sofa.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S 붙이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The piano is next to the sofa. 이번엔 beside로 해볼까요? The piano is beside the sofa. 말 옆에 있는 소녀가 너잖아. 그치? The girl standing next to the horse 또는 The girl standing beside the horse is you. Isn't she? 였습니다. 아니야, 난 엄마 아빠 사이에 서 있어.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옆에 아니고 사이에로 한번 해볼게요. Between A and B 기억나시죠? No. I'm standing between my mom and dad. Between my mom and dad. 좋습니다.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해보죠. 우리의 기차는 해수면 아래로 달리고 있다. Our train is running under the sea level 또는 below the sea level인데요. The sea level, 이게 이제 해수면이고요. 해석으로만 따지면 둘 다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이지만 하나는 물리적으로 정말 바로 아래였고요. 또 하나는 기준선을 두고서 그 기준선보다 더 아래입니다. 여러분들 기차가 과연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골라보시고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진짜 어렵진 않지만 우리 되게 여러 가지 장소 전치사들 함께 했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Have a nice day.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배경이 얘들아, 어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눈밭이고요. 자세히 보면 경사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위에서 작은 눈덩이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굴러가면서 점점 덩치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눈덩이를 영어로는 말 그대로 snowball이라고 해요. 자, 스펠링도 볼게요. snowball 이렇게 생겼고요. 말 그대로 눈덩이. 자, 오늘 다룰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데요. 왜 경제 용어에서 얘들아, The Snowball Effect라는 것이 있대요. 자, 시작은 작은 규모로 하지만 이게

점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투자 규모가 커져서 큰 성공을 이루는 일종의 효과를 The Snowball Effect라고도 한답니다. 자, 조금 이따 본문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또 확인을 해볼게요. Talent는 재능이란 뜻이고요. Input은 입력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Fund는 투자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자금을

0: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었던 snowball을 떠올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listening clear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Snowball is a program to fund creative projects. Often, people have wonderful ideas or talents for a creative project, but can't make it happen because they can't find support. Our program helps project creators receive direct funding from people. You can start your own project through a simple process. First, you need to sign up to Snowball's website and input some project details. That way, you can open your own account. If people like your project, they'll fund you through your account. Snowball accepts various kinds of creative projects. We believe creative projects make for a better world. Don't miss this opportunity to bring your project to life.
0: 자,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snowball이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약간 이탤릭체로 약간 기울어져 있죠. 고유명사를 나타낼 때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snowball이라는 것은 is a program. 여기서는 프로그램 이름이었어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to fund creative projects. 자, fund가 동사로는 뭔가 자금을 조달하다, 투자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 snowball이래요. Often, 때때로 people have wonderful ideas. 사람들이 훌륭한 어떤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Or talents, 번쩍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For creative project. 어떤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있어서요. But can't make it happen because they can't find support. 자, 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뭐 하지 않는다면? 맞아요. 어떠한 서포트를 찾을 수 없다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한다. 자, 그 말을 의역하면요. 결국에 투자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cannot make it happen, 일어나게 할 수 없대요. Our program, 자, 여기에선 지금 snowball이라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요, helps 도와줘요. 무엇을? Project creators receive direct funding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것을 돕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가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Fundraising을 하는 거죠. You can start your own project through a simple process. 당신은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First, you need to sign up to Snowball's website. 아, 여기에서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광고하고 있네요. 자, 먼저 sign up은 신청하다 혹은 등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nowball's 웹사이트에 와가지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You need to input. 네, 입력해야 되죠. Some project details. 자기가 구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들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요? 이 Snowball이라는 회사의 그런 웹사이트예요. That way, 그런 식으로 you can open your own account. 당신만의 어떤 계정을 열 수 있습니다. If people like your project, 사람들이 당신이 써놓은 일종의 프로젝트 기획서를 보고 그것을 좋아한다면 they'll fund you through your account. 당신의 계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뭐 할 거다? 투자를 할 거래요. Snowball accepts various kinds of creative projects. 자, 우리 Snowball 이런 프로그램은요, 우리 웹사이트는요,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 말은 뭐다? 아주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한다라는 거죠. We believe creative projects make for a better world. 자, 우리의 신념은 뭐냐면요,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Don't miss this opportunity to bring your project to life. 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말은 끝납니다. 자, 어떤 기회냐면 to bring your project

0: life. 자, 일단 life라고 하면 생명 혹은 삶이란 뜻이 있어서 당신의 프로젝트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을, 다시 말해서 어떤 생명을 불어넣을 기회를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뭔가 펀드를 받지 못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살리지 못한 거라면 바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당신 프로젝트에 life를 갖게끔 하세요. 소생시키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reading comprehension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 문제도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답형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소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의도에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은 많이 내시죠. 자, 일단 얘들아, 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뭐였어요? 뭔가 어떤 자기의 회사를 혹은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이었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 어떤 신념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이 어떤 brilliant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펀드를 받지 못해서 살리지 못한 프로젝트를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직접 할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회사의 신념을 알수 있는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we는 누구다? 아, Snowball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We believe blank projects make for a better world. 자, 빈칸하는 프로젝트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죠? 당신 뭔가 펀드가 필요해? 그러면 당신의 프로젝트를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봐. 기획안을 한번 써봐. 그런데 특히 어떤 프로젝트요? 맞아요.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creative projects, right? 창의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 뒤에서도 보인다면 to bring your project인데 일반적인 혹은 진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뭔가 번뜩이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다? creative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아, creative라는 철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것들, 반복되는 소재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speaking clear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뽑은 곳은 두 가지 포인트 여기 보여줄게요. If people like your project. 자, 만약에 사람들이 너의 프로젝트를 좋아한다면 they will fund you through your account.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요, like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끝에 사운드가 어떻게 끝나죠? 맞아요. like라는 크 사운드로 끝나고, 그 다음에 your를 보았을 때, like your 이 부분을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마치 연음으로 like your 이렇게 들릴 겁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If people like your project, they will fund you. 자, 여기에서도 물론 원어민들에 따라서요. They will fund you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They will fund you. They will fund you through your account.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아, 여기선 지금 fund라는 동사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당신을 뭐 한다? 아, 당신에게 투자한다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원어민 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1: If people like your project, they'll fund you through your account.
0: 네, 정말 like your project, they will fund you 이렇게 들렸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Snowbal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보았습니다. 자, 그 회사는요, 전형적인 크라우드펀딩을 다루는 회사라고 볼수 있어요. 자,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면요, 크라우드라는 단어, 자, 뜻은 군중 혹은 대중이라는 뜻이고요. 펀딩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펀드의 ing 형태. 그래서 자

자금 조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얘들아, 어떤 투자 방식이 우세했죠? 그렇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소수의 기득권층에게만 투자 정보가 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갈수록 투자한 사람들은 더큰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정반대로 어떤 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균등하게 기회가, 투자의 기회가 퍼지면서 크라우드펀딩이란 소재가요, 실제 수능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개해 볼게요. Crowdfunding is the practice of funding a project by raising money from a large number of people. 자, 얘들아,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소수의 부자들만 했더라면 요즘엔 뭐 한다? In modern times, 현대에는요, typically via the internet. 인터넷과 같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대중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도 뭐할수 있다? 아, 돈을 raising 할수 있다. 돈을 기금을 모아서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democratic하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자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내용과 같이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owball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일종의 뭐다? 크라우드펀딩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법 문제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밑줄친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자, 일단 문장들 쭉 한번 보시고요. 한 문장이고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출제 의도는 실은 이거였어요. 다시 선생님이 문장을 보여줄게요. Our program helps project creators receive direct funding from people. 자, 여기에서의 출제 의도는 뭐다? 아, 이 help라는 아이를 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자, 우리 앞에서부터 단어만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이 도와요. 돕습니다. 자, 무엇을 도와요?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를 도와요. 자, 크리에이터는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프로그램이 도와요. receive는 받다라는 동사죠. 받다, 받아들이다. Direct funding은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자, 얘들아, 의미가 자연스럽나요? 자, 다시 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를 돕습니다. 받아요. 직접적인 투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 말이 자연스러워요? 뭔가 알것 같긴 하지만 의미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죠. 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어떤 걸 적용해야 된다? 정확한 어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help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만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돕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목적어 뒤에 자리,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와 함께 쓰이게 된다면,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도록 도와주다. 다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때 특징이 뭐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help라는 동사는요, 준동사 중에 투부정사를 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 help라는 동사는 이 투부정사에 to가 생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투부정사, 자, 부정사랑 같은 단어가 뭐다? 맞아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뭐야, 한 문장에 왜 동사가 두 개지? 앞에 help가 있는데 왜 동사가 또 보이지? 자, 이게 틀린 게 아니고 help가 가지고 있는 뭔가 예외적인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Our program이 당연히 주어가 되는 거고요. Helps 돕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이 뭘 도와요? 맞아요.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요. 무언가를 도와요. 목적어 자리죠? 자, 그리고 receive는 받다라는 동사인데, 목적어 뒤에 자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이니까, 여기에서 보았을 때, 뭐 하도록 돕는다? 해석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받는 것을 돕는다라고 해석이 되죠. 누구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는 것을 돕는데요.
받도록 도와준대요. 자, 무엇을 받아요? 직접적인 자금 조달이죠. 사람

사람들로부터의 지적적인 투자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헬프에 대한 목적어가 이렇게 명사 형태로 나와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원래는 정확하게 쓴다면 to receive이지만 매우 특이하게 help 동사에서는 이 to 부정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야? 동사가 두 갠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 해석을 정리하면요. 우리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제작자가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답안지에 쓰시면 서술형은 부분 점수 없이 전체 점수를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퀴즈는 이거였었죠. produce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동사 변화 produce, produced, produced. 자, 이렇게 되었을 때세 번째 자리, 과거 분사의 해석은 무엇이 된 혹은 무엇이 받은이라는 뜻이다. 자, 정답은 당연히 오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produce가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분사로 쓰이게 되면 생산이 되는 혹은 만들어지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분사는요, 형용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다라는 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된이라는 이렇게 니은의 어미로 끝나서 형용사처럼 해석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OS 퀴즈 나갑니다. help의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를 쓸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help가 들어있는 문장을 봤었었는데요. help가 5형식 문장 구조에 쓰였을 때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쓸수 있다. 자, 이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왜 스노우볼, 뭔가 눈덩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스노우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고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라는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장소는 제주도입니다. 크리스틴과 케빈이 제주도에 간 모양인데요. 자, 크리스틴이 Oh, the weather is beautiful. 와, 날씨 정말 좋다. I can't believe I'm on Jeju Island. 오, 제주도에 온게 믿기지가 않아. Thanks, Kevin. 고마워, Kevin. Anything for you. 별 말씀을. Christine, enjoy. Christine, 즐겨. Woohoo! Look at the color of the ocean. 바다 색깔 좀 봐. It's absolutely gorgeous. 정말 아름답다.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은 I know, 맞아. I have a feeling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time. 내 생각에는 아주 기막힌 시간을 보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수상한데요. 크리스틴이 What's this smell?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러자, Kevin, look! There's smoke coming from the car! 저기 차에서 연기가 나! Oh my god! What? We should take the car for AS service. 뭐라고? 안 되겠다. 이거 차 AS 서비스 맡겨야겠다. AS? What's that? AS가 뭐야? After school? After school? No. After service. After service. We should take this to the AS center. AS 센터로 가져가야 될것 같아. 네, 여기서 AS. 네, AS. 즉, after service죠. 한국에서는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AS라고 안 하고 warrant service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Warrant service. Oh, you mean a service center. 서비스 센터 얘기했구나. Is there one nearby? 이 근방에 있을까?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there is a center on this road. 이길 쪽에 센터가 있어. It's not far. 멀지 않아. 네, 오늘의 핵심 표현.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네, as far as I know.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As far as I know. 자, 그래서 크리스틴이, Kevin, you really know everything. Kevin, 넌 정말 아는 게 정말 많구나. You are amazing. 넌 최고야. 짱이야. 와우. 그러자 케빈이, That's me, Kevin Kim. 그게 바로 나야, Kevin Kim. 와우, 정말 케빈. 긍정적인 사람이죠. 정말 침착하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네요. 네, 여러분, AS는 Warrant Service라고 해야 되고요. 네, 오늘의 표현이죠. 오늘의 핵심 표현, As far as I know,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As far as I know 이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순서입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한번 불러볼게요. Come on in, Jamie.
1: 어, my name is Jamie.
0: Hi, Jamie, how are you?
1: I'm not fine.
0: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1: 나 친구랑 싸웠어.
0: 누구?
1: 펭수.
0: 펭수? Why?
1: 그냥 다퉜어. 그래서 나 펭수한테 사과하러 가야 돼. 근데 집을 모르겠어.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0: Jamie, as far as I know, this is the right way.
1: 정말?
0: 내가 아는 한 이곳이 맞는 길이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As far as I know, this is the right way. 내가 아는 한 이곳이 맞는 길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As far. 됐죠? 제이미 또왜 그래?
1: 사과는 하고 싶은데 사과해도 날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아.
0: Don't worry, Jamie. As far as I know, he likes you.
1: Really?
0: 그럼 펭수는 널 좋아해. 그렇죠, 여러분? 응용해봤습니다. As far as I know, he likes you. 내가 알기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트 최원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뒤에 4로 끝나는 친구들 시리즈 이어질 텐데요. 일단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I decided to sign up for the football team this year. 나 올해 미식축구팀에 가입하려고 결정했어. That's good to hear. I'm rooting for you. 오, 좋은 소식이다. 나 완전 너 응원해. Thanks. I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고마워. 나 너의 지지가 너무너무 고맙다. 자, 이렇게 새로운 동아리, 무려 풋볼 팀이라고 하죠. 미식축구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했는데, 풋볼을 그냥 축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화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보통은 이제 그 럭비공 들고 하는 미식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했고요. 뭐, 미식축구 팀이 미국에선 약간, 뭐랄까, 정말 학교에서 뭔가 빛날 수 있는 학교에서 되게 인기 많은 소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응원을 보낸다는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자, 오늘 두 표현은요. sign up for랑 root for인데요. sign up for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 root for은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다 알아두면 좋으니까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sign up for 같은 경우는요, for 자체의 의미를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뭐를 위해, 뭐뭐 동안, 뭐뭐 때문에. 중에 여기서는 이제 뭐뭐를 위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sign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sign해주세요 하면 우리만의 그 서명, 이렇게 슈룩 하는 거. 그게 sign이죠. sign up이라는 건 sign에 노로로록 해서 펜을 톡 떼는 그 그림 생각하면 돼요. 자, 뭔가를 위해서 사인을 했어. 그리고 사인을 탁 끝냈어. 등록을 마친 거죠. 뭔가를 신청을 한 거야. 뭔가 내가 이거 하겠다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뜻이 등록하다, 신청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대화에서 이렇게 나왔죠. 나 결심했어. Sign up for. 등록하기로, 신청하기로 그 미식축구팀에 들어가는 거. 미식축구팀에 신청하는 거 결심했다. 요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ign up for 요렇게도 쓰는데요. 요것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의 문장입니다. I didn't sign up for this 라고 통으로 외워두면 되게 편한데요. 나는 이거를 등록하지 않았어. 신청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잖아. 생각해보면 I didn't want this 가 돼요.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사인한 게 아니라고. 라는 의미에서 I didn't sign up for this. 허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원어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되게 꿀팁의 문장이니까 자주 써보도록 해요. I didn't sign up for this. Oh, I didn't want this.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root for입니다. root의 뜻을 알고 for의 뜻을 안다면 역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for 뭐뭐를 위해. 라고 생각을 하고요. 루트가 뭐냐면 그 여러분 수학에 혹시 루트 배웠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거 배웠나요?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다. 보통은 이제 중2, 중3 정도 루트가 나오죠. 그 루트도 요거랑 비슷한 뜻인데요. 뿌리, 근본, 근원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가 뜻이 그래요. 그래서 그 뿌리를 두고 뭔가 여기 탁 내가 여기 내 자리를 그냥 탁 지지한 상태에서 누굴가를 위해서 여기 탁 뿌리를 내리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겠죠. 뭔가 너만을 위한 그 기반에서 막 이렇게 정말 너만을 위해서 막 내가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어민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I'm rooting for you. 난널 응원한대. 단순히 그냥 뭐잘될 거야. 막, 요런 응원이 아니라 훨씬 더 진심이 느껴지고 뭔가 마음속 깊이 정말 뜨겁게, 진지하게 너를 응원한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root for는 주로 스포츠 경기 관련된 상황에서 많이 써요. 어떤 팀을 응원할 때 root for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왜 연고지가 있다고 하잖아. 무슨 뭐 야구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팀이 있듯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그 팀을 응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root for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the entire audience, 그 전체 관중이 was rooting for, 응원을 하고 있었다, the home team, 그 home team, 그 이제 구장을 쓰는 게 home team이죠. 그 home team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오늘 배웠습니다. sign up for, 등록하다, 신청하다, 라는 뜻이고요. root for 같은 경우는 여기 뿌리를 탁 내리고, 응원하고 지지하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가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나는 수영 수업을 등록할 거야. 자, 여러분, 수영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자, 등록하는 거죠? Sign up for. 내가 뭔가 이거 하기 위해서 사인해서 톡 펜을 올려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m going to sign up for a swimming class. I'm going to sign up for a swimming class.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세미나 신청하셨나요? 여기 앞에 has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 PP형 써야 돼요, 지금. 그쵸. 그래서 signed up for. 요렇게 사용을 하셔야

0: 겠죠. 앞에 has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뭔가 행사가 있을 때 그걸 신청하셨냐라는 의미로도 sign up for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걸 신청하다, 다가오는 행사 같은 걸 신청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세 번째 문제 보죠. 넌 누굴 응원해? 쉽다, 쉬워. 자,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현재 진행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rooting 이렇게 ing 형태를 써야 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Who are you rooting for? Who are you rooting for? 보통은 이제 이런 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야구, 축구 이런 경기에서 어느 팀을 응원하냐라는 식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우린 모두 널 응원하고 있어. 자,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문장이. 자, 이것도 앞에 진행형이니까 rooting for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외쳐봅시다. We are all rooting for you. We're all rooting for you.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음성으로 대화 한번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ve decided to sign up for the football team this year. That's good to hear. I'm rooting for you. Thanks. I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0: 자, 이렇게 오늘 4 시리즈의 또한 편이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나온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Sign up for 등록하다. 내가 사인을 해가지고 탁 올려서 해주세요 하는 그림이고요. Root for 여기 탁 뿌리를 박고 선생님 오늘 아몇번 하니 응원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요. 다음 시간부터는 끝이 2로 끝나는 친구들의 시리즈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까요? 안녕!

0: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Life. L. I. F. E. Life. Life. Die. D. I. E. Die. Die. Toothache. T. O. O. T. H. A. C. H. E. Toothache. Toothache.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illness, 질병 1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아픈 적 있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같이 영어로 말해보는 연습 가져볼까요? Our first word is life. 인생, 생명이란 뜻이에요. 우리 life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답죠? 그 다음은 die, 죽다 또는 사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무서운 단어네요. 친구들, 우리가 식물한테 물을 안 주면 식물이 die 할 수 있어요. 죽다, 사망하다, die. 그 다음은 toothache, 치통이에요. tooth는 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dentist, 치과에 가고 나면 항상 아파요. toothache. Okay, now let's practice some

0: pronunciation together. 인생, 생명, life. 친구들 끝에 F 발음을 해보세요. Life. 잘하네요. 죽다, 사망하다, die. 자, I 발음을 내보는 거예요. Die. Good job. 치통, toothache. 자, 가운데 TH, F 발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Toothache.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Life. Life. Die. Die. Toothache. Toothache.
0: 이제 같이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My life is full of adventure. 내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 Wow, that's why life is fun, isn't it? 인생은 참 재밌어요. 자, 여러분, 모험은 영어로 adventure예요. Here's a bonus word. Okay, now it's your turn. My life is full of adventure. Good job. Next. My plant died because it had no water. 내 식물은 물이 없어서 죽었다. Oh no, you have to save it. 빨리 살려야 되겠는데요. 자, die는 사망하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죽었다, 과거형은 died, d만 붙이면 돼요. Okay? Now it's your turn. My plant died because it had no water. Very good, everyone.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If you have a toothache, go to the dentist. 치통이 있으면 치과로 가세요. 맞아요. 이가 아플 때는 우리는 치통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toothache이라고 해요. 치과는 영어로 dentist고요. 여러분, dentist 가는 거 좋아하나요? Okay, it's your turn. If you have a toothache, go to the dentist. Wow, you guys are very good today.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Operation. O-P-E-R-A-T-I-O-N. Operation. Operation. Blood. B-L-O-O-D. Blood. Blood. Pain. P-A-I-N. Pain. Pain.
0: Okay, our next word is operation. 수술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친구들, 우리가 몸이 심하게 아팠을 때, 어딘가 다쳤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되죠. Operation. 그 다음, blood. 피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에요. It's not scary. 우리 몸에는 피가 많아요. Blood. 그 다음은 pain. 고통 또는 통증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아파 본 적 있나요? 그럼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Pain.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수술, operation. 친구들, ray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Operation. Very good. P, blood. O, O가 두 개면 원래 U 소리 나는데 blood가 아니라 blood. That's right. 고통, 통증, pain. A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Pain. Good job, everyone. 이제 단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Operation. Operation. Blood. Blood. Pain. Pain.
0: 다음 예문은요. The operation saved his life. 그 수술이 그의 생명을 살렸어. Phew, 다행이네요. I'm relieved. 자, 여러분, 수술은 영어로 operation이었어요. 살렸다는 saved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생명, 우리 이거 배웠죠? Life.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볼까요? The operation saved his lif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연간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5강인데요. 오늘 55강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연간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표현할 때 시간, 일, 주, 월, 년 같은 단위를 사용해요. 오늘은 다양한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시간 단위 영단어 공부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시간 혹은 한 시간이라는 뜻의 hour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hour 이 단어를 딱 보면 H로

그럼 10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10 hour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hour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쓸수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봐요. Hour, H O U R, hour.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The meeting will take an hou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회의가요. 여기서 take라는 단어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An hour이니까 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The meeting will take an hour. 회의는 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살펴보았으니까 분이랑 초도 같이 기억해 둘게요. 1분, 2분 할때이 분은요, 우리 minute이라고 합니다. 10분은 영어로 10 minutes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초도 기억해 둘게요. 초는요, second라고 말하니까 이 hour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day입니다. day는 날 혹은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day, D, A, Y. day, 날 혹은 하루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it rained all day라고 말했거든요. 자, 비가 왔는데 all day라는 건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예요. All day,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ll day를 같이 기억하셨다면 우리 everyday도 알아둘게요. All day는 하루 종일인데 everyday는 매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everyday, 매일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번에는 week, 주 혹은 일주일이라는 표현 기억해 둘 건데요. 자, week 무슨 뜻이에요? 주, 일주일.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eek를 쓸 때는 이가 두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쓸 때는 W, E, E, K, week. 자, 예를 들어서요. I go to the movies three times a week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죠. 근데 three times a week 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세 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a week, 일주일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네번 영화를 보러 가. 일주일에 네 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일주일에 세 번은 three times a week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이라고 할 때는 four times a week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eek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weekend도 복습해 볼게요. weekend가 무엇이었죠? 주말입니다. 한 주에 마지막에 있다라고 해서 이 위켄드를 주말이라고 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onth인데요. 달이나 월 혹은 개월을 의미할 때 쓰게 됩니다. 예, 어떻게 읽어요? month.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month, m, o, n, th 읽을 때는 앞에 강세를 두세요. month.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is month가 언제일까요? 이번 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다음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다음 달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그때는요, this가 아니라 next를 써주시면 됩니다. next month 하면
다음 달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this month, 이번 달, next month, 다음 달,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이어서 year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이나 해 혹은 1년이라는 단어는 year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좀 특이하게 Y로 시작을 하는 단어예요. Y, E, A, R. 읽을 때는요, ear. 자,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pent a year in Canada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spent라는 단어는요, spend의 과거형입니다. 우리 spend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로 쓰이죠. 나는 캐나다에서 몇 년을 보냈을까요? A year이니까 1년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만약 I spent 3 years in Canada라고 했다면 나는 캐나다에서 3년을 보냈다가 되겠습니다. 자, year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력이 나와 있어요. 가장 위에는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우리 연이나 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year이라고 말합니다. year. 그리고 아래에는 몇 월인지가 나와 있어요. July는 7월인데요. 우리 몇 월이라고 할때 월은 month라고 합니다. month. 자, 그리고 아래 달력을 보니까요. 일주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라는 표현은 뭐라고 해요? week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루를 나타낼 때는요. 하루는 day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더욱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늘 수업이 끝나고 꼭 다시 한번 복습을 스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Hickory Dickory Dock.
0: 똑딱 똑딱. 시간이 가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영어에도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Tick tock, tick tock. 또 있고요. Hickory Dickory Dock 이라는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노래의 제목이죠. 생쥐 한 마리가 Hickory Dickory Dock 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노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Let's sing together.

여러분, 히커리 디커리 닥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이제는 단어 공부할 시간이죠? 첫 번째 단어부터 저와 함께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찍찍.

0: 오늘의 주인공, 생쥐입니다. 생쥐를 부르는 영어 이름은요, 마우스예요. 생쥐, 마우스, 마우스. Well done. 다음 단어는요, 헛둘, 헛둘.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달리다를 run이라고 하죠. 과거형으로 달렸다란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요, ran입니다. ran, 달렸다. ran, ran.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똑딱똑딱 시간을 알려주는 이 물건의 이름은 시계. 시계는 영어로 clock입니다. clock, 시계. clock, clock. Good job. 다음 단어 볼까요? 땡, 땡. 시침과 분침이 몇 시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시간을 알리다란 표현으로 strike가 있는데요. 이 표현의 과거형은요, struck입니다. 시간을 알렸다란 뜻이 되겠죠? struck, 시간을 알렸다. struck, struck. Excellent. 네, 이번에도 달려가고 있네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는 걸까요? 도망가다를 flee라고 해요. flee, 도망가다. flee, 도망가다. flee. Amazing.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익힌 다섯 개의 단어 잘 기억해 두고요. 영어 노래에 더 많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같이 익혀볼까요? 랩비트에 맞춰 신나게요.
1: Let's go. Mouse.
0: 생쥐.
1: Ran.
0: 달렸다.
1: Clock.
0: 시계.
1: Struck.
0: 시간을 알렸다.
1: Flee.
0: 도망가다.
1: Hit.
0: 때리다.
1: Floor.
0: 바다.
1: Dive.
0: 다이빙하다.
1: Splash.
0: 첨벙하는 소리.
1: Bell.
0: 종. 자, 이제는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주세요. Then mouse, mouse. Hot, do, hot, do. 달렸다면 ran, ran. 똑딱 똑딱 시계는 clock, clock. 땡 땡 시간을 알렸다면 struck, struck. 재빨리 도망간다면 flee, flee.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 공부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문장을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생쥐가 시계 위로 올라갔어요 입니다.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시계가 1시를 울렸어요 입니다. 즉, 시간을 알렸다는 의미죠. 그래서 struck 이란 단어를 쓴답니다. The clock struck one. The clock struck one. Excellent. 다음 문장은 생쥐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입니다. The mouse ran down. The mouse ran down. Great job.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익힌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불러봐야겠죠? 노래 부르기 도전. Hickory dickory dock, let's start.

네, 오늘도 노래를 신나게 불러보았나요? 좋아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The clock struck 1, 2, 3. 시간을 알렸다. 라는 표현 기억해두면 참 좋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너무 예쁜 반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혹시 실수로 0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너무 비싸잖아. 너무 비싸잖아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too expensive.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Did you get everything you needed? Let's go home.
2: I bought everything, but...
1: What's wrong? Is there something else you need to buy?
2: Yeah, there is a bag that I've wanted for a few months.
1: For a few months? If you want it so much, you should get it.
2: Well, it's a little expensive.
1: How expensive can it be? Where's the store? Which floor? Let's take a look.
2: It's so pretty every time I look at it.
1: I've never seen you like this before. You look like you're in love. Let me buy it for you. How much is it?
3: Holy moly! It cost an arm and a leg. It cost an arm and a leg. It cost an arm and a leg.
2: I told you it was expensive. Are you really going to buy it for me?
1: If you want to buy this, I think you really need my arm and a leg. Here you go.
0: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우리 쇼핑할 때 막 되새기는 어떤 명언 같은 건데요. 오늘 크리스틴이요. 한 달 동안 내내 눈독 들이던 가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쉽사리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쇼핑을 온 두 사람 뭐 필요한 거 다 산 것 같죠? 이제 집에 가야죠. 그런데 크리스틴은 뭔가 가고 싶지 않은 듯 이렇게 빙기적빙기적 하는 모습입니다. I bought everything, but... 아니, 왜 그러죠? Is there something else you need to buy? 혹시 뭐 더 사야 되는 거 있어? 하고 케빈이 물어보네요. 이 else라는 표현이 또 다른 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need anything else? 라고 하면 뭐 다른 것도 더 필요하신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고요. What else did she say? 그녀가 그거 말고 또 더 뭐라고 했어? 물어볼 때도 else 사용할 수 있죠. 아니 또 뭐 더 살 거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게 말이지 내가 한 달 동안이나 계속 갖고 싶었던 가방이 있었거든. 이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눈독 들이고 있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it's a little expensive. 좀 비싼가 봐요. 그랬더니 케빈이 아이 가방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How expensive can it be? How expensive can it be? 아이 가방이 그깟해야 가방이지 뭐 얼마나 비싸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How can it be가 바로요. 뭐뭐 해봐야 얼마나 뭐뭐겠어? 라는 뜻입니다. 문장으로 보면 더 쉬워요. How hard can it be? 아니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또는 How heavy can it be? 아유 그게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 라는 표현이죠. How can it be? 기억해 두세요. 아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 당장 보러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보러 왔습니다. 크리스 눈이 이만해졌죠? It's so pretty every time I look at it. 보고 또 봐도 너무 예쁘다. 지금 사랑에 폭 빠졌죠. 이렇게요. 이 every time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크리스틴처럼 가방을 볼 때마다 가방이 막 빛이 나고 너무 이쁜 거예요. He sings every time I try to sleep. 그는 내가 자려고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 또는 It rains every time I go camping. 내가 캠핑만 갔다 하면 비가 와. 이렇게요. Every time 사용할 수 있고요. 케빈이 크리스틴을 보더니 나 너 이런 거 처음 본다. 너 꼭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눈이 막 평평 빠진 것 같아. 아, 내가 사줄게. 이거 얼마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어, holy moly! 그런데 가방 얼마예요? 0이 대체 몇 개죠? 너무 비싸잖아!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너무 비싸잖아! 어떻게 말할까요? 물론 too expensive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이런 표현도 있네요. It cost an arm and a leg 입니다. It, 그것은 costs는 어떤 값이다 이런 뜻이고요. An arm, 팔 하나. And, 그리고 a leg, 다리 하나. 얼마나 비싸면 팔 하나, 다리 하나의 값만큼 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너무 비싸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t costs an arm and a leg. 자, 뜻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요. It costs an arm and a leg. 팔 하나, 다리 하나 값. 너무 비싸잖아. 띵,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비싸다고 했잖아. 아니, 진짜 사줄 거야. 그래서 놀리는 거겠죠? 그랬더니 케빈이, 아니, 이거 살려면 너 진짜 내 팔 하나, 다리 하나 팔아야 되겠어. 결국 가방은 못 샀지만 케빈의 크리스틴 아끼는 마음은 우리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짚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너무 비싸잖아. It costs an arm and a le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자, 그거 엄청 비싸, 엄청 비싸요 할 때 It costs까지는 똑같고요. A fortune입니다. 이 fortune이 good luck, 이렇게 행운 이런 뜻도 있지만요. 재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전 재산을 대야 될 만큼

비싸다 이런 느낌으로 it costs a fortune 말할 수 있습니다. It costs a fortune 같이 말해 볼까요? It costs a fortune. 자, 그러면 그거 엄청 비싸요 하는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이모가요, 첫 월급 받았다고 요즘 유행하는 게임기 사준대요. 이모, 정말이요? 근데 그거 엄청 비싸요. 어떡해요? It costs a fortune. It costs a fortune. Good.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완전 바가지야. It's a rip-off. It's a rip-off. Rip이 뜯어내는 거, 찢어내는 거거든요. Off는 떨어져 나가는 거. 뭔가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낸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It's a rip-off. 완전 바가지야.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희귀한 캐릭터 카드를 뽑은 친구. 나한테 팔라니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부르네요. 야, 너 그거 완전 바가지야. 어떡해요? It's a rip-off. It's a rip-off. Good. 이번 시간에는 비싸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It costs 뒤에다가 팔 하나 다리 하나, an arm and a leg 또는 전 재산, a fortune 이런 말 붙일 수도 있었고요. 터무니없이 비싸면 바가지, rip off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들 꼭 기억하셨다가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Nice drums. Can you play the drums?
2: A bit. I'm still learning. Can you play any musical instrument?
1: I can play the guitar.
2: Cool. My sister can play the piano. We can start a rock band.
1: Why not?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A bit, still, musical instrument 붙여서 하나, start, rock, band 이렇게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a bit. 이에요. A bit 또는 a little bit 다 쓸 수 있는데요. 정도를 나타내는 말, 조금, 약간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a bit 이에요. Still, still, still은 여전히, 아직 이런 뜻으로 문장에 붙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still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I의 소리는 에, 에, 에 거든요. 그래서 still 하지 말고 still. Still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앞에 musical 단어에 music 보이죠? 음악이잖아요. 여기다가 o 붙여서 musical 하면 음악에 관련된 뭔가예요. Instrument는 기구나 기계 같은 건데 musical instrument니까 음악 관련된 뭔가 기계기구 악기가 되겠죠. 근데 종종 musical 빼고 instrument만 써도 문맥에서 우리가 악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Start, start, start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많죠. Start 세 박자로 발음하지 않고 한 박자로 start, 시작하다 또는 출발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rock, rock. Rock은 음악의 한 장르, 종류잖아요. 비트가 아주 강한 류의 음악을 우리가 rock 음악이라고 부르죠. Band, band예요. Band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그룹 또는 팀을 band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대화 볼게요. 남자가 보고 nice drums 이렇게 얘기했어요. Nice drums, 뭔가 칭찬하는 말이죠. 드럼이 멋진데. Can you play the drums? 드럼 연주할 수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a bit, 조금. I'm still learning. 무슨 뜻?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다. Learning,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드럼을 연주할 줄은 아는데 지금 배우는 중이라서 되게 잘 치지는 못해 이런 뜻이 되겠죠. Can you play any musical instrument? 너 혹시 악기 연주할 수 있는 거 있니? 물어봤더니 I can play the guitar. 오, 약간 뽐내는 것 같죠? I can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할 줄 알아. 그랬더니 cool. 와, 좋아, 멋져. My sister can play the piano. 내 여동생이 또는 언니가 can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칠 줄 알거든. 그러면 피아노, 드럼, 기타. 오, 밴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We can start a rock band. 우리가 락 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y not? 자, 이 why not 친구들 잘 알아두세요. Why, 왜, not, 안 돼. 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되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Why not? 당연하지. 이 친구들 락밴드 금방 만들겠죠. 자, 이렇게 우리 단어랑 문장까지 배워봤어요. 이제 배운 내용은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2로 가서요. Topic 37, 37, 그리고 329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오케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만들기 뜻도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 문장은
2: Can you play the piano?
0: 할 줄 아니 물어보는 거. Can you? 그리고 play, 연주하는 거죠. Play the piano. 너 악기 연주,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니.
2: Can you play the violin?
0: 이번에는 악기 이름만 바뀌었어요. Can you play the violin? 너 바이올린 켤 줄 아니?
2: Can you play the guitar?
0: 이번엔 어떤 악기? 기타죠. Can you play the guitar?
2: What can you play?
0: 조금 다른 질문. What?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What can you play? 너는 무엇을 연주할 줄 아니? 즉,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냐? 이런 뜻이 되겠고요.
2: I can play the drums.
0: I can play the drums. 나는 드럼을 연주할 줄 알아요.
2: I can play the cello.
0: 아, I can play the cello. 우리 알고 있는 첼로 이렇게 쓰네요. 나는 첼로를 켤 수 있어요. 연주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공. 이제는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드럼을 연주할 수 있나요? 록음악을 좋아하나요? 좋아요. 우리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56 들어가서 대화해 볼게요. 펭수가 오늘은
3: Hi.
0: Hi. 인사를
3: Do
0: 하고
3: Do you want me to play music?
0: 아하, 음악 연주를 들려준대요. 네,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 Yes, please가 좋은 대답이죠. Yes, please. 뭘 연주해 줄까?
3: Guess what instrument I can play.
0: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맞춰보래. 물어보자. 지금 드럼이 나오니까 연주할 수 있니? 드럼을 Can you? 그렇지. Can you play the drums? 어렵지 않죠?
3: I can play the drums.
0: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3: Now,
0: 드럼 사진이
3: guess
0: 나왔지?
3: What type of music I like.
0: 오,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기타 치고 있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니까 rock, 록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하나요? Do you like rock music?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Do you like rock music? 물어보는 거 어렵지
3: like
0: 않지.
3: Rock music.
0: 좋아요.
3: Come to my concert.
0: 콘서트에 초대했어요. 꼭 갈게요.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뭔가 칭찬하고 감탄하는 이런 말이 영어에 정말 많거든요. 막 감탄의 언어잖아. 요걸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칭찬, 감탄하는 말들 알려줄래? 칭찬, 감탄의 말. Wow, 와. Cool, 멋진데. Great, 정말 좋다. Awesome, 굉장해. 친구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Wow, 와. 이런 것들. 또 cool, 오늘 나왔죠. 멋진데, cool, 정말 많이 쓰고요. Great, 정말 좋다. Great는 very good이랑 같은 거니까. Awesome.

0: 굉장해. 자, 이런 칭찬과 감탄의 말잘 알아두었다가 잘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musical instrument, 악기 이름들도 배워봤고요. Can you play? I can play the 하면서 연주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도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앱으로 복습하는 거 기억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Oh,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 Ellie thinks baking is easy. E. Ethan looks at an eel. E. Ed wins chess every time. E. What is Evan dressed as?
1: I hope you had a great time with me. Let's get together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2: Satang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특정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복습 빨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in a certain state.
0: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하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오, 야구장이네요, 그쵸? It's a baseball stadium. 오, 지금 몇 시예요? 오, 1시 30분인데 벌써 1시 30분이야. 이런 표현 우리 배웠었죠. And what's the score? 보니까 점수가 1대 3이에요. 우리 야구 코치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진 것 같아요. I think they lost. Well, what about this boy eating a hamburger? 여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친구는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죠, 먹는 게, 그쵸? 네, 그리고 저기 진 친구들은 슬플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안 슬플 수도 있고 우리 이런 표현들을 다 배웠었는데요. 그럼 빨리 복습하러 가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hat you're not in a certain state.
0: 자, 본격적으로 우리 복습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hat you're not in a certain state. 내가 어떤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말하다 였는데요. 네, 이런 표현도 우리 많이 배웠죠. 그런 표현들 나올 때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It's already 7 p.m. 자, 요 문장 기억나나요? It's 다음에는 보통 시간이 온다고 했죠. Already는 벌써니까 It's already 7 p.m. 벌써 저녁 7시예요 라는 말이었죠. 자, It's already 다음에 시간 넣는 연습도 많이 해주세요. Let's eat dinner 라고 했었죠. Let's로 문장이 시작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문장이었어요. Eat dinner는 저녁을 먹다 라는 표현이니까 Let's eat dinner, 우리 저녁 먹자 라는 말이었죠. 자, let's 다음에 eat dinner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한번 넣어볼게요. Let's play. Play는 놀다니까 우리 놀자 라는 말이었죠. Let's go home. 우리 집에 가자 라는 말이었고요. Let's study.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다양한 제안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죠. I'm not hungry 라고 하면 나는 배가 안 고파요 인데 이 not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Hungry는 배고픈이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라는 말이겠죠. 자, 요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not hungry. 잘했어요. 자, 이렇게 I'm not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나 그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이었죠. I'm not sick 라고 하면 나 아프지 않아 라는 표현이죠. Sick라는 단어가 아픈이라는 뜻이니까. Tired는 뭐예요? 피곤한. 그래서 I'm not tired. 나 피곤하지 않아 라는 말이죠. Sad는 슬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m not sad. 나 안 슬퍼 라는 말이겠죠. No way! 이 표현은 말도 안 돼 라는 뜻이었고 Just joking! 이거는 그냥 농담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죠. Are you done? 너 끝났니? 라는 질문이었죠. So done이 끝난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 그 상태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는 뜻이었고 are you sick? 너 아프니? 이런 질문이었고 are you angry? 화났어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 넣는 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m not done ye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쵸? Yet라는 표현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done이 끝난이었잖아요. I'm not done 까지만 얘기하면 나 아직 안 끝났어. 아, 나 안 끝났어인데 yet가 들어가서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et가 아직이라는 이런 표현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I'm not 뭐뭐 우리 연습했잖아요. I'm not 뭐뭐 yet도 한번 해볼게요. 나 아직 배가 안 고파. I'm not hungry yet.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I'm not ready yet. 나 아직 확신이 없어. 확실하지가 않아. I'm not sure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Hurry up! 이 표현 뭐였어요? 서두르다 라는 표현이 hurry잖아요. 근데 hurry나 hurry up이나 둘 다 뭐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up이 들어가서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을 준다라고 했고요. I'm trying 이라고 하면 이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노력 중이야 라는 뜻이죠. 우리 ing 형태로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I'm trying. 나 노력하는 중이야.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말이겠네요. 자, are you sad you lost? 라고 질문하면 너 져서 슬프니? 라는 뜻이죠. sad가 슬픈이라는 뜻이고요. lost는 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lose가 지다 라는 단어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과거형이 lost입니다. I'm not that sad.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I'm not sad는 나 슬프지 않아인데 that가 들어가서 그렇게 슬프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된 거죠. 물론 that은 저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죠. 그죠? I'm not that sad. 그렇게 슬프지 않아 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that이 붙으면 그렇게 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도 우리 연습해 봤죠. I'm not that 뭐뭐. 자, 나는 뭐 그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야 라는 표현인데 나 그렇게 바쁘지 않아.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나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 I'm not that bored. 가 되겠죠? 나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I'm not that scared.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다 기억나죠? Really? 진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Yeah, we had fun. 비록 졌지만 우리 즐거웠잖아, 재밌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Have fun이 즐거운 시간을

0: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had fun이라고 했죠? 이 had는 have의 과거 형태입니다.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보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had로 바꿔줘야 되겠죠? That's what counts.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 count가 물론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즐거웠던 게 중요한 거야. 누가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I am not happy at all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었어요. 자, 일단 happy는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한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리고 at all은 전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not happy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 이런 말인데 at all이 뒤에 붙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이 된 거죠. 왜였을까요? 자,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것도 우리 연습하고 한번 가볼게요. I'm not 뭐뭐 at all. 자, 아까 I am이라고 했지만 I am은 줄여서 I'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나 전혀 피곤하지 않아. I am not tired at all. 나 그렇게 긴장되지 않았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 I am not nervous at all. 나 전혀 질투 안 나는데 I am not jealous at all. 이 표현들 다 기억나죠? 자, why? What's wrong?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wrong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이란 뜻인데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니? 라는 의미죠. I ordered lunch at 11. 자, order lunch는 점심을 주문하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시간은 at 뒤에 보통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11시에 점심을 주문을 했었어 라는 말이에요. But they forgot my order. Forgot은 forget의 과거 형태인데 잊다의 과거형이니까 잊어버렸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나의 주문, one's order, 누구누구의 주문이죠. My 주문을, 나의 주문을 그들이 깜빡하고 안 갖다 줬어요라는 의미겠네요. So I didn't eat anything.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라는 말이죠. So는 여기서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Anything은 아무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I didn't 뭐뭐, 이것도 연습했었죠. 나 울지 않았어? I didn't cry. 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 I didn't scream. 나 가지 않았어? I didn't go. 다 기억나죠? 자, 그럼 우리 배웠던 표현도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벌써 1시 30분이야. It's already 1:30. 그리고 우리 졌던 친구들 많이 슬프겠네요. 근데 뭐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I am not that sad. 기억나죠? 근데 저희 남자친구는 좀 슬픈 것 같아요.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햄버거를 먹는 친구는 나 아직 햄버거 다 안 먹었어? I am not done yet.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It's already 1:30.
2: I'm not done eating yet.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I'm not happy. I'm not happy at all.
3: Music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in a certain state.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였는데요. 우리 다양하게 해봤죠? 자, 요거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배웠던 표현들 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너무 신나는 금요일이지? 이 금요일에 신나는 기분을 가지고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Friday. My summer idiom sentences. I can write sentences using summer idioms.
0: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지. 금요일에는 쌤이랑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글쓰기 topic 한번 볼게요. Today's topic. My summer idiom sentences. One more time. My summer idiom sentences. 얘들아, my summer idiom. 자, idiom이 무슨 뜻이었냐면 관용구란 뜻이었어요. 쌤이랑 이번 주에 계속 재미난 관용구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용구들을 사용해서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아이디어를 look and talk해서 얻어볼게요.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 그림은 네 컷이나 있어요. 그쵸? We have four pictures today, right? 자, 우리 그럼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우리 문장들을 써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drink cold juice. 자, drink는 마시다죠. Cold juice, 무슨 뜻이야? Cold는 차가운이란 뜻이죠? Juice는 주스, 우리가 좋아하는 주스. 그래서 I drink cold juice,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요가 되겠죠? 근데 뒤에 and stay cool가 나왔어. Stay cool,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었지? 시원하게 지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시원하게 있기 위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근데 어느 날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마실까? 엄청나게 찜통 무더위 속에서 완전 마시는 주스는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 그럼 무더위, 찜통 더위를 표현하는 이디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 얘들아? 힌트는 첫 번째 그림에 있어요. 자, 저기 태양 아래 뭐가 보이지? 그쵸? Dog, 개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이디엄을 사용해 볼 텐데 무더위, 한여름에서도 완전 찜통 더위를 표현할 때는 The dog days of summer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찜통 더위 때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서 시원하게 지내요 라는 문장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On the dog days of summer,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자, 이거 기억나요? 이 이디엄? The dog days of summer. 자, 여름 중에서도

0: 가장 더운 날, 찜통더위를 뜻하는 바로 idiom은 the dog days of summer였습니다. Alright,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Oh, I go swimming. 두 번째 그림 보니까는 swimming 하고 있어요. The girl is swimming on a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에 이렇게 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I go swimming 언제 우리가 주로 수영을 하지? 그치, 엄청 더울 때, 더위를 이기려 할때 우리가 수영 좀 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더위를 이기다, 더위를 식히다라고 하는 idiom도 쌤이랑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요? 쌤이랑 보러 갈까? 짜자잔. 자, I go swimming to 빠바바밤인데요. 자, 여기 빠바바밤에 뭐가 들어가냐면 힌트를 줄게. 자, 이기다라는 뜻이 들어, 이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B로 시작합니다. 3, 2, 1, 짜잔! Beat the heat. 기억나, 얘들아? 자, beat는 이기다란 뜻이잖아. heat는 열기, 그 더위를 뜻하고요. 그래서 나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을 갑니다.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쌤이 이거 알려줬지? Beat the heat. 다다다. 기억나요? Beat the heat. 나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을 해요.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기억나지? 자, 그럼 또 볼게요.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나왔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태양이랑 너무 여자아이가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죠. 자, I go outside. 나는 밖에 나가서 and play soccer. 축구를 해야죠. 자, 선생님이 더운 날이기도 하지만 좀 햇빛이 쨍쨍하고 좀 날씨가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놀다, 밖에 나가서 놀때쓸수 있는 idiom도 알려줬었어. 자, 뭐였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일단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빠바바밤인데 자,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뭐가 들어갈까? 자, 햇빛을, 그 태양을 쫓아가다라는 idiom이었어. 자, 쫓다가 영어로 chase였는데요. 그래서 chase the sun이 되겠습니다. 자, chase the sun 하면은 태양을 쫓다라는 뜻이 되겠죠?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chase the sun. 그러니까 태양을 쫓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을 쫓아간다. Alright. 자, let's go outside and play가 나왔네요. 자, 마지막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idiom이라 그랬어. 뭐, 해가 떴으니 재미도 시작! 이러는 idiom인데, 우리 친구들 기억날까요? 자, 따라라라, let's go outside and play인데, 자, 해가 떴으니 재미도 나왔다라는 idiom. 짜잔! The sun's out, the fun's out. 였습니다. 얘들아, 기억나?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outside and play. 자, 이거 기억나, 얘들아.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idiom이었죠? 해가 떴으니 재미도 나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 이 idiom 스타 기억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요. Dog days of summer. 자, 찜통더위를 뜻할 때, 찜통더위를 말할 때쓸수 있는 일이야,이죠? On the dog days of summer,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나는 찜통더위 날에는 시원한 주스를 마시고 시원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beat the heat가 있었어. beat가 무슨 뜻? 이기다란 뜻이었죠. heat는 맞아, 더위, 열기란 뜻이었죠? 그래서 beat the heat 하면은 더위를 이기다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하게 되면은 나는 더위를 이기려, 더위를 식히려 수영을 하러 간다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chase the sun.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chase the sun. 나는 태양을 쫓기 위해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으러 간다는 뜻이겠죠? Chase the sun. 자, 마지막은 the sun's out, the fun's out. 태양이 떴으니 재미도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outside and play. 밖에 나가서 우리 놀자라는 뜻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배운 idioms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입에 크게 벌려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y summer idiom sentences. On the dog days of summer,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0: Hello, world.
1: Hi, everyone. Today, we will look at traditional game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전통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Each country has its own traditional games. 세계 여러 나라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놀이가 있어요. 나라별로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함께 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먼저 한국의 전통놀이를 볼까요?
2: What is it?
1: This is Tuho, a traditional Korean game. 이곳은 한국의 전통놀이 투호예요.
2: How do you play Tuho?
1: Tuho players try to throw arrows into the top of a jar. 투호는 일정한 거리에서 병이나 항아리를 두고 화살을 던져 넣는 놀이예요.
2: Aha! It's kind of like horseshoes. 말굽 던지기 게임과 비슷하네요.
1: That's right.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에서 행해진 이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전통놀이예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Japanese game. 이곳은 일본의 게임이에요.
2: What is it?
1: This is Kendama, a traditional Japanese game. 이곳은 일본의 전통놀이 Kendama예요.
2: How do you play Kendama?
1: It's a wooden toy. 나무로 만든 일본 놀이 기구인데요. A ball is attached to a string. 공에 줄이 달려 있어요. You try to get the ball in a cup. 줄을 당겨 공을 작은 컵 안에 올려놓는 놀이예요.
2: That must be fun. I want to play.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놀이예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Vietnamese game. 이곳은 베트남의 게임이에요.
2: What is it?
1: This is Bamboo Dance, a traditional Vietnamese game. 이곳은 베트남 전통놀이 대나무춤, 냐이샵이에요.
2: How do you play 냐이샵?
1: Players hop between bamboo sticks. They move to the rhythm of beats. 노래에 맞춰 양쪽에서 대나무를 움직이면 대나무를 뛰어넘는 놀이에요.
2: This looks fun. 재미있어 보여요.
1: The bamboo dance is popular in Vietnam. 냐이샵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표적인 전통놀이예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Chinese game. 이곳은 중국의 게임이에요.
2: What is it?
1: This is 공주, a traditional Chinese game. 이곳은 중국의 전통놀이 공주예요.
2: How do you play 공주?
1: It's a Chinese yo-yo. 공주는 중국의 요요인데요. Each of your hands hold a stick. You move the sticks, the yo-yos move. 양손에 막대기를 들고 연결된 줄로 요요를 돌려요.
2: That must be fun. I want to play. 재미있을 것 같아요.

춘주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놀이예요. It was fun looking at different game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 게임들을 알아보는 것이 재밌었죠?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things, summer idioms, idioms, idioms, idioms, 관용구였죠? 자, 그래서 나는 여름에 관한 관용구들을 사용해서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주말 잘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9. Health. Friday. Dr. Bear's patient chart. I can describe a patient's symptoms.
0: Memory match.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Today's topic is Dr. Bear's patient chart. 곰돌이 의사의 환자 차트래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몸, 건강 상태에 관한 영어 표현들을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곰돌이 의사가 되어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들로 우리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먼저 볼게요. 찾아. Oh, wow. So we see the doctor bear. Yes. And we see the patient. 환자가 보이네요. 근데 환자가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두통이 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Very good. 자, 첫 번째 문장. Patient, Miss Zombie. 네, 환자의 이름을 먼저 써볼게요. 좀비, 좀비라는 환자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Patient, Miss Zombie. Patient. Miss Zombie. Patient, Miss Zombie. 네, 이렇게 이름을 딱 썼으니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일단은 무척 피곤해 보임. 무척 피곤해 보이며 그냥이 아니라 무척이에요. 그러니까 she 땡땡 so가 들어갔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빈칸, 보인다. She, 그녀가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보인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look, look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she looks so 한 다음에 이제 피곤해,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가 들어가야 돼요. 3, 2, 1. Tired. 네, 맞습니다. Tired는 피곤한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네, she looks so tired. 따라해보세요. She looks so tired. She looks so tired. She looks so tired.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됐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네, 머리가 아프다고 함. 네, 머리가 아프다. 자, 이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she has, 그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니까 그럼 증상, 어떤 증상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두통, 두통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A headache. A headache였죠? 네, 맞아요. 여기서 head는 머리, 그리고 ache는 고통, 아픔을 뜻해서 headache 하면은 두통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She has a headache. She has a headache. She has a headache. Very good. 네, 두통이 있대요. 그리고 그러면 왜 두통이 있을까요? 자,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대요.

네, 어젯밤. 그래서 last night. 이렇게 문장이 끝났는데. 자, she didn't sleep. 그녀는 자지 않았다. 응? 잘 자지 않았다. 잘못 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러면은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Well.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네, 여기서 sleep well 하면은 잘 자다, 푹 자다. 근데 didn't sleep well 하니까 잠을 잘못 잤다 이런 말입니다. Very good. 네, 그리고 밤새 열도 있었대요. 열. 자, 그러면은 she had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뒤에 열이 있었다. 열. 일단은 열을 첫 번째 빈칸에 넣어볼까요? 열이 영어로 뭐죠? 3, 2, 1. Fever였죠? 네, she had a fever. She had a fever. 어젯밤에 밤새 열이 있었대요. 그러면 밤새, 밤새. 밤 내내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나나요? 3, 2, 1. All night. All night은 밤새입니다. 그래서 she had a fever all night. 따라해보세요. She had a fever all night. She had a fever all night. She had a fever all night. Excellent. 와, 머리도 아프고 열도 있었고, 아이고야. 하지만 무엇이 없다? 기침이나 콧물은 없음. 네. 그래서, but she doesn't have. 이렇게 부정으로 갔어요. 갖고 있지 않대요. 무엇을 갖고 있지 않다? 기침, 그리고 콧물. 자, 그럼 기침. 먼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3, 2, 1. cough였죠? She doesn't have a cough. cough. 네. 그럼 콧물. 콧물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힌트는 액체가 흐르는 상태를 막 뛰어가듯이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A runny nose입니다. A runny nose. 그래서,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따라해 보세요.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네. 그러면 기침이랑 콧물도 없대요. 아, 그러면은 감기는 아닌가? 네. 자, 체온을 재봐야겠음. 밤새 열이 있었지만 지금도 열을 갖고 있는지 체온을 재봐야 되겠대요. 자, I need to take her. 그다음에 체온. 체온이라는 단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같이 배운 단어였는데 기억하려나? 3 2, 1. 체온은 영어로 temperature. 네, temperature였어요. temperature는 우리 체온도 되고, 물이나 어떤 사물의 온도, 기온, 날씨의 기온도 됩니다. 자,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따라해보세요.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네, very good. 여기서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그러니까 이렇게 그녀의 체온을 뭔가 이렇게 take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재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좀 바꿔서 이 take를 다른 단어로 바꿔 볼게요. 확인해 봐야겠다. 확인. 자, 확인이라는 단어도 우리 배웠어요. 확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2, 1. check. 네, check라고 하죠. 그래서 take뿐만 아니라 check her temperatu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need to check her temperature. I need to check her temperature. One last time. I need to check her temperature.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이 기온, 뭐 체온, 온도 이거는 temperature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의사가 들고 있는 체온계. 체온계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thermometer입니다. thermometer 기억하시나요? thermometer. 네.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0: 오늘은 그녀가 푹 쉬어야 함. 네, she needs to 땡땡 to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she needs to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꼭 해야 한대요. 무엇을 해야요? 푹 쉬어야 한다. 쉬다. 쉬다. 그러면 이 쉬다라는 단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She needs to rest today입니다. 따라해보세요. She needs to rest today. She needs to rest today. She needs to rest today. Excellent. 자, 이렇게 우리 미스 좀비의 패션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는 연습해봐요. Patient, Miss Zombie. She looks so tired. She has a headache.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She had a fever all night.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She needs to rest today. Excellent.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Very, very good.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1: Patient, Ms. Zombie. She looks so tired. She has a headache.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She had a fever all night. But she doesn't have a cough or a runny nose. I need to take her temperature. She needs to rest today.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해 봤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몸, 건강 상태에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잖아요. Fever, headache, stomachache, cough, runny nose 이런 표현들 배워봤어요. 이제 이런 증상들 있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런 증상 갖고 있어도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정말 좋은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더 재미있는 표현들로 만나봐요. Bye bye.
2: Yellow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 so far?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선생님하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할 텐데 우리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한 주를? 맞아요. We are going to ride.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this week's topic, What I like to eat이라는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Let me ask you. 선생님이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최고로 애정하는 음식이라는 표현. 최음식 기억하나요? My favorite food of all time이었고요. 무엇을 선호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패턴은 prefer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 뭐였죠? 맞아요. Be allergic to 였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I want to try 였습니다. 자, 이 패턴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Friday. Write a food review. I can write a food review.
0: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make pattern to story. 자, 이번 한 주 배웠던 패턴들로 story를 써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과연 어떤 글을 쓰게 될지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write A food review입니다. 자, 여러분, food는 음식이죠. 우리 review는 뭘까요? 복습하다 아닌가요? 맞아요. 선생님이 let's review, 복습하다 라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는요, 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글은 음식 후기를 써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here's our picture to help us write. 자, 우리가 글을 쓰도록 도움을 줄 그림입니다. Now, let's take a closer look. 우리 좀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있는데 지금 이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무엇을 먹었죠? What did they eat? 무엇을 먹었나요? 아, 타코라고 써져 있네요. 타코를 먹었는데 지금 우리 남자아이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었나 봐요. 자, 반면에 우리 여자아이는 조금 뭔가 고민이 많아 보여요. 열심히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보니까 음식 후기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고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새우가 보이는 새우의 X자가 있어요. 새우는 안 먹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글을 써야 될지 함께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always eat beef tacos. 나는 always, 항상, beef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타코를 먹었어요. But, 하지만, 뭐뭐 할 때마다 라는 표현. Can you remember? 우리 W로 시작하는 단어였어요. 맞아요. Whenever입니다.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제가 당신의 메뉴를 읽을 때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I also, 저는 또한 닭고기를 먹어보고 싶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무엇을 먹어보고 싶다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I want to try 인데요. 자, 여기 잘 보면 먹어보고 싶었다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want 뒤에 ed를 써야 됩니다. 닭고기를 먹어보고 싶었다 라는 문장은 wanted to try chicken이 되겠습니다.

0: 자, 이 문자 함께 읽어볼까요? I always eat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한 번 더.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아, 소고기 타코가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I, 저는요, 뭐뭐에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뭐뭐에 관심이 없는이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Not interested in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shrimp인데요. 우리 shrimp는 새우라는 뜻이죠. 저는 새우에 관심이 없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이유가 뭘까요? Because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I 뭐뭐에 알레르기가 있다. 아, 저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무엇무엇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비동사, 그 다음에 allergic to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동사는 우리 주어가 I이기 때문에 am을 써야겠죠. 문장 읽어볼게요. 저는 새우에 관심이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shrimp. 왜냐하면 저는 알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Because I am allergic to it. 여러분, 문장 맨 마지막 단어 it 보이나요? 이 단어는 앞에서 나온 새우, shrimp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장. Chicken is also. 치킨은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뭐뭐로 풍부하다,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표현.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Be full of였어요. 근데 여기서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단백질이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되는데 protein입니다. 읽어볼게요. 치킨은 혹은 닭고기는 또한 단백질로 풍부해요.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한 번 더.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Good. 자, 다음 문장입니다. My brother loved chicken. 아, 제 남동생은 치킨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But, 하지만, I think, 제 생각에는요, I, 닭고기보단 소고기를 선호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아, 닭고기를 시켜서 먹어봤는데 닭고기보다는 저는 소고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선호하다 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prefer였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소고기죠. 소고기는 beef입니다. 그래서 prefer 뒤에 beef를 넣어줘야 돼요. I prefer beef. 그리고 뭐뭐보다는 닭고기보다는 to chicken이 되겠죠? 문장 읽어볼게요.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한 번 더.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Good. Beef tacos are now. 자, 소고기 타코는 이제 나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내가 최고로 애정하는 음식이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my favorite food of all time이죠.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소고기는 이제 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Good. 자, here's our writing. 이렇게 글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lways ate beef tacos. 저는 항상 소고기 타코를 먹었어요. But, 하지만, Whenever I read your menu, 제가 당신 메뉴를 읽을 때마다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저는 닭고기를 또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문장 쭉 읽어볼까요?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 to try chicken. One more time.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다음 문장 볼게요. I'm not interested in shrimp. 저는 새우에 관심이 없어요. Because I'm allergic to it. 왜냐하면 저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한번더 읽어볼게요. I'm not interested in shrimp because I am allergic to it. I'm not interested in shrimp because I am allergic to it. 자, 이 부분 한번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I'm not interested in shrimp because I am allergic to it. Good. 다음 볼까요? So today, I ordered chicken tacos. 그래서 오늘은 저 닭고기 타코를 시켜봤습니다. So today, I ordered chicken tacos.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My brother loved chicken. 제 남동생은 닭고기를 매우 좋아했지만,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닭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더 선호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소고기 타코는 이제 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한번 더.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자, 이 부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So today, I ordered chicken tacos.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Excellent work, everyone!
1: I always ate beef tacos, but whenever I read your menu, I also wanted to try chicken.

0: I'm not interested in shrimp because I am allergic to it. So today, I ordered chicken tacos. Chicken is also full of protein. My brother loved chicken, but I think I prefer beef to chicken. Beef tacos are now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1: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writing.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What did you write today? 오늘은 무엇에 대해 글을 썼나요? 맞아요. Food review, 음식 후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There are some useful sentences, 유용한 문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항상 연습하면서 사용해보길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new topic으로 만나요. Bye bye!

0: Welcome back to All in Mind. 자등경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좀 기대되지 않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나요? 쌤은 매우 기분이 좋은데.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우리 똑똑한 친구들 Today is Friday입니다 너무 즐겁지 얘들아 너무 신나지 막 기분이 업되지 않아요? 금요일은 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내일 우리 주말이잖아요 열심히 오늘도 해보자 자 Friday 선생님이랑 뭐 할까요? 쓰기하는 날입니다 Friday is for 쓰기 쓰기가 영어로 writing이었죠? 그래서 Friday is for writing.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죠? 이번 주의 주제는 Week 21. Look around the bathroom. Oh, look around the bathroom. Look around가 무슨 뜻이었지? 이젠 알아야 돼. Look around는 주위를 둘러봐였죠. Bathroom은 뭐예요? Bathroom은 화장실이었죠. 그래서 화장실을 둘러보세요였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계속 화장실에 무엇이 있는지 화장실에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쵸?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글쓰기를 할 텐데 글쓰기 주제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your favorite bathroom items.
0: Today's topic, write about your favorite bathroom items.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글쓰기 주제이네요. 자, favorite 하면 가장 좋아하는이죠. Bathroom items는 무슨 뜻일까? item 하면 우리 친구들도 알듯이 item이에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래요. 우리 친구들 화장실 얘기하면 좀 뭐 변기 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지. 잘 생각해보면 화장실에 우리가 좋아하는 샴푸도 있고요. 린스도 있고요. 소프 비누도 있고요. 다양한 아름다운 향기들이 나는 게 많잖아요.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바스룸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했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볼게요. 빠밤. My favorite bathroom items. 첫 번째로 선생님은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아 그렇죠. shelf에 towel가 있습니다. 선반에 항상 이게 선생님이 예쁘게 수건을 접어서 올려놓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owel, 수건 한번 적어볼게요. towel, towel. 그냥 towel, towel 아니죠. towel. L이 끝에 있으니까 L부터 이렇게 혓바닥 나와야 되겠죠? towel. towe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minty toothpaste. minty가 무슨 뜻일까요? minty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줬는데 minty는 박하향이 나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화한 향 안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좋아하거든. 그래서 민트 초코도 좋아해. 자, minty 하면은 박하향이 나는이죠. 그래서 toothpaste는 치약이잖아. 그래서 minty toothpaste 하면은 박하향이 나는 toothpaste 치약입니다. 선생님은 강한 향의 치약 좋아요. 그래서 minty toothpaste 있다고도 얘기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fruity shampoo.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샴푸 써요? 선생님은 향기가 이제 오래 남는 과일 향의 샴푸를 좋아합니다. 왜? 뭐 많잖아요. 뭐 딸기 향의 샴푸, 뭐 포도 향의 샴푸. 머리에 좋은 향이 나면은 하루 맨날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Fruity shampoo, 과일 향이 나는 샴푸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빠밤. Soap, 그렇죠. 선생님은 사실 비누를 되게 좋아해. 비누 향이 얘들아,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다. 뭐 strawberry scented, lemon scented, grape scented 많잖아요. 그래서 soap에 대해서 적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빠밤. 아주 아주 중요한 toothbrush 나왔습니다. 얘들아, toothbrush가 뭐야? 그쵸, 칫솔이지요? 그래서 칫솔에 대해서도 난 칫솔이 있어요. 뭐 칫솔이 뭐 빨리 닳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칫솔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쓰면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자,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생각을 펼쳐봤는데 우리 이제 이거를 글쓰기를 도와줄 magic pattern 소개시켜드릴게요.
1: Magic patterns. My bathroom has on the shelf. My toothpaste tastes I like shampoo. I put on my face. I need a new.
0: 자, 첫 번째 magic pattern number one 소개할게요. My bathroom has a on the shelf. 얘들아, shelf는 선반이란 뜻이야.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선생님 욕실의 선반에는 뭐가 이렇게 숭숭숭숭 있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렇죠. towel 있다고 했습니다. My bathroom has a towel on the shelf. 하게 되면 내 화장실 선반에는 towel, 수건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 My bathroom has a towel on the shelf. 우리 친구들 차례 천천히 해볼게요. My bathroom has a towel on the shelf. 오, 잘했습니다. shelf, shelf, shelf. 네, 선반, 선반, 선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내 욕실 선반에는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해볼게요. 뭐가 있어? 한번 만들어볼까요? My bathroom has a on the shelf. 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two. My toothpaste tastes. 이건 무슨 뜻일까? My toothpaste, 내 치약은 taste, 무슨 맛이 난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치약은 무슨 맛이 나요? 선생님은 좀 강한 화한 향을 좋아해서 짜잔, minty라고 할게요. My toothpaste tastes minty. 자, 내 치약에서는 강한 박하 맛이 납니다 라고 썼어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My toothpaste tastes minty. 우리 친구들 차례. My toothpaste tastes mint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치약에서는 어떤 맛이 나나요? 한번 넣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과일향 치약을 써요. 이러면 fruity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달콤한 맛이 나요. 하면 sweet 써도 되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좀 화한 향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한번 해볼게요. My toothpaste tastes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magic pattern number three 가볼게요. I like shampoo. 자, 선생님은 어떠한 샴푸를 좋아한다 그랬죠? 향이 오래 남는 달달한 향의 샴푸를 좋아합니다. 자, 과일향 영어로 뭐였죠? 바로 fruity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ike fruity shampoo 했어요. 나는 과일향 나는 샴푸를 좋아해요 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I like fruity shampoo. 잘했어. 샴푸할 때 그냥 샴푸, 샴푸가 아니라 shampoo, shampoo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샴푸 좋아해요? 자, 어떤 샴푸, 어떤 향을 좋아합니까? 예를 들어서 I like strawberry shampoo. I like 뭐 lemon shampoo. 레몬 향도 있나요? 샴푸 중에? 자,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I like shampoo.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four. I put on my face. 이건 무슨 뜻일까? put는 놓다지. 자, 근데 여기서 on my face를 해서 나는 내 얼굴에 뭐뭐를 이제 발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수할 때 무엇을 쓰나요? 그렇죠. soap를 쓰겠죠. I put soap on my face. 자, I put on my face 하면 나는 얼굴에 몸을 발라요가 됐었잖아. 그래서 뭐 선생님 전

0: 뭐 로션을 발라요라고 할 때는 lotion on my face, lotion on my face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이 읽어보자. I put soap on my face. 우리 친구들 차례. I put soap on my face. 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 차례예요. 우리 친구는요, 뭐 얼굴에 무엇을 바른다고 할래요? 시작. I put on my face. 오,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입니다. Magic pattern number 5. I need a new. 자, 뭔가를 사용할 때 다 다른 게 있죠. 다 이제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가 새로운 게 필요해요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죠. I need는 나는 필요해요. new는 새로운이잖아. 그래서 나는 새로운 뭐뭐가 필요해요라는 패턴입니다. 아, 오케이. 선생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해 볼까요? 선생님은 칫솔이 이제 다 해져 가지고 새로운 칫솔이 필요하다고 해 볼게요. 그렇다면 I need a new toothbrush. 라고 해볼게요. 다시 one more time. I need a new toothbrush.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I need a new toothbrush. 잘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친구들 잘해. 자,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해볼게요. I need a new 잘했습니다, 얘들아.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읽어줄게. 잘 들어봐. My bathroom has a towel on the shelf. My toothpaste tastes minty. I like fruity shampoo. I put soap on my face. I need a new toothbrush. 잘 들었어? 자, 이번엔 today's topic, write about your favorite bathroom items. 우리 친구들의 글을 한번 써서 게시판에 올려줘 보세요. 선생님이 꼭 보러 갈게, 알겠지? 약속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My bathroom has a towel on the shelf. My toothpaste tastes minty. I like fruity shampoo. I put soap on my face. I need a new toothbrush.
0: 얘들아, 잘 듣고 따라해봤어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자. My bathroom has a towel on the shelf. 자, 내 욕실 선반에는 타월이 있어요. 수건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차례. My bathroom has a towel on the shelf. Great job. My toothpaste tastes minty. 내 치약은요, 박하향 맛이 나요. 우리 친구들 잘해. My toothpaste tastes minty.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fruity shampoo. 자, 나는 과일 향의 샴푸를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잘해. I like fruity shampoo. 샴푸할 때 그냥 샴푸가 아니라 샴푸. 샴푸. 따라. 샴푸. 오케이. 그 다음에 I put soap on my face.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얼굴에 비누를 묻혀요. 자, 우리 친구들 잘해. I put soap on my face. 잘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I need a new toothbrush. 나는 새로운 칫솔이 필요해요. 내 친구들 잘해. I need a new toothbrush. 잘했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선생님이랑 지금 다 따라한 거 맞지? 그냥 물뚱물뚱 쳐다본 거 아니죠? 자, 얘들아, 오늘 금요일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더 행복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도 꼭 참자. 월요일날 선생님이랑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butterfly.

좋아하는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영어도 대충, 그리고 여행도 대충. 그래, 영어는 뭐 자신감이니까 다 대충 하는 거야. 안 그래? 내가 어저께 글쎄 얘들아, 다리가 너무 아파서 버스를 탔거든? 근데 버스에 좌석이 딱 한 개 남아있는 거야. 얼른 가서 내가 앉으려고 보니까, 아, 이 좌석이 노약좌석 표시가 되어 있는 거네? 노약자? 이게 뭔줄 알아? 짜잔! 바로 이들을 위한 좌석이야. 아주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좌석이라는 말이지. 뭐, 임산부가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있잖아? 이러한 교통약자가 그려진 좌석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의자에 우리 친구들 앉는 사람 없겠지? 나도 다리 아팠지만 서서 갔단 말이야. 나 잘했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은 한번 써볼까 해. 이 자리는 누군가에게 행복한 순간을 주어요. 그럼 이 자리는 자리 뭘까? sit. 그치? This seat. 그 다음에 gives a happy moment. 그리고 누군가에게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someone을 딱 붙여서 이렇게 올리면. 틀렸네, 또 틀렸네. 뭐가 틀린 거야?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연금은 독해의 힘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사형식 문장은 무엇인지 함께 배워봤어요. 사형식의 문장 성분. 사형식에 꼭 들어가는 문장 성분은 무엇이었어요? 가장 처음에 이제 알죠? 주어,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형식 문장은 선생님 뭐라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아, 사람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거다. 그 뒤에 목적어 두개 중에 가장 두 번째는 사물이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계속해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더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데, 삼형식 문장으로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붙였다? to와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무엇이다? 사람 목적어라고 했죠. 그래서 to에 사람을 붙인 거. 요거 다시 말하면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는요, 여러분, 문장 형식을 바꾸지는 않지만 어떻게? 바로 구체적인 정보나 다양한 정보를 주는 거라 바로 수식어구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 사형식을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해봤는데 그 중에 포인트가 무엇이다? 바로 to를 붙이는 거였죠. 여기 있는 to. 이번에는요, to가 아니라 다른 거. to가 아니면 뭐예요, 선생님? 바로 for를 붙여서 삼형식의

for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 오는 거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떤 동사는요, to가 와야 되고 어떤 동사는 for가 와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함께 볼게요. 자, 문장 형식 개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외워야 돼요. 자, 1형식, 2형식, 3형식까지 배웠는데, 오, 4형식은 일단 성분이 4개다.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4형식은 무엇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 목적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사물 목적어. 뭐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누구누구에게, 사람이니까, 그쵸?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또는 를 이렇게 붙여서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4형식 문장 예시 볼게요. 지금 꽃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They gave their mom some flowers. 자, 그럼 직접 주는 건 flowers. 꽃이죠.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엄마에게. 간접 목적어, 지금 사람 왔습니다. 직접 목적어, 꽃이라는 사물이죠. 요렇게 우리가 대부분 구별할 수 있다. They gave. 그런데, 동사에 지금 gave, 뭐예요? give의 과거형이죠. 주다. 무언가를 주는 동사가 바로 이 4형식에 쓰이는 동사다라고 했어요. give,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nd, 보내주는 거죠. tell,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ring,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다와 관련된 동사들이 4형식 문장에 나온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형식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3형식으로 바꿀 때 무엇을 붙이는 거? for를 붙여서 바꿔주는 거. 그렇다면,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bought. 그녀는 가져다 주었어요. Her sister. 뭐요? 그녀의 뭐 여동생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어요? A new book. 새 책을 가져다 주었다.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다. 이거 몇 형식? 4형식이다. 4형식 문장을 나 이제부터 무엇으로 바꿀 것이다? 3형식으로 바꿀 것이다. 3형식으로 바꿀 때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쓸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주어 동사는 똑같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바로 직접 목적어. A new book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딱 끝나버리니까 여기까지 3형식 됐어요.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 하나 남아있는 요 목적어,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for를 붙여서 뒤로 빼준다. For her sis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은 똑같아요.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새 책을 사주었다가 된다. 아니, 그럼 언제는 to를 붙이고, 언제는 for를 붙여요?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동사.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동사인데요? 여기. 자, make, buy, cook.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외울 거예요. MBC. MBC로 외울게요. 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MBC 동사는 전치사 for를 사용해요.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외울 수 있죠. Make. Make 다음에 뭔가 어설프게 to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문법적으로 좀 이상해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 make 다음에 우리가 3형식으로 make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나에게라고 할때 to me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원어민 what? 뭔가 뉘앙스는 알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문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make, buy, cook. Cook for me, 나에게 요리해줘라는 거예요. Cook to me가 아니라는 거죠. Cook 뭐예요? For me가 되고요. 그 다음에 buy it, 이거 사줘. For me, 나에게 사줘. Buy it for me, 나에게 사줘. 그래서 for가 붙는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에게. 그러니까 뭔가 to를 붙여야 할것 같은데, 여기 있는 세 개의 MBC 동사들, make, buy, cook. 이 동사는 뭐다? 전치사
four.

다음에 사람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볼게요. 여기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4형식, she made me a sandwich. 그녀는 나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예요. made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3형식 그대로 가져갑니다. 주어, 동사. 그러면 3을 목적어 와야 될 거예요.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sandwich. 그러면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줬죠. 근데 누구? 나에게 만들어 줘. 나에게. for me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My dad bought me a bicycle.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는데요. 3형식으로 바꿉니다. My dad bought. 주어 동사 똑같아요. 목적어 와야 돼. 뭘 샀는데 바로 직접 목적어 바로 오는 거죠. 자전거 샀거든요. A bicycle. 바로 옵니다. A bicycle.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줬는데요. To me가 아니에요. To me가 아니라 for me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점 찍어주고. 4형식, 마지막. 우리 동사 보는 거죠? 여기 있는 동사 뭐였어요? made. 그러니까 make의 과거. 그 다음에, 이거는 by의 과거, bought. 그 다음에 cook의 과거. 이제는 cooked. She cooked. 나에게. She cooked me dinner. 나에게 뭘? 바로 저녁을 요리해 주었다. 그런데 이거를 3형식으로 바꿉니다. She cooked. 주어 동사 그대로 오고요. 뭐를? 바로 요리를 뭘 했는데? 저녁을 요리해 줬어요. 그러면은 she cooked dinner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for 누구에게? to me 아니다라고 했죠? for me 어떤 동사? MBC 동사 make 그 다음에 by cook 이세 개의 동사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연습해 봤고요. 진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동사 찾아서 밑줄 그래요. 그 다음에 목적어와 전치사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3형식으로 바꿀 때. 3형식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3형식 뭐예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바로 목적어. 여기까지가 딱 3형식인데, 여기에 내가 전치사구를 붙일 거예요. 전치사구는요, 여러분, 수식어예요. 수식어는요, 바로 문장의 형식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딱 보고 얘는 몇 형식이다? 넌 3형식 문장이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전치사구 뭘 붙이냐? 전치사구가 바로 이 밑에 있는 for에 사람 목적어, 간접 목적어 붙이는 거다. 그래서 전치사구, 바로 요거 붙여서 3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The squirrel 뭐예요? 이거 squirrel. 다람쥐죠? 다람쥐가요, makes,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a nest. a nest라는 거는 둥지를 말하죠. 둥지를 만들어요. 둥지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둥지를 만들어주냐면, it's babies. 아기들, 다람쥐 아가들을 위해서 둥지를 만들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동사 찾아. 동사는 뭐예요? makes. makes의 밑줄 그입니다. 주어, 동사 나왔죠? 무엇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A nest. 여기까지 딱. 이렇게. 3형식 문장 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요. 여기 3형식 문장이다. 그런데 지금 전치사구 뭐예요? For에 it's babies. 사람. 그러니까 즉, 인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동물. 여기서 동물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요? 그것의 새끼들에게. 그쵸. 새끼들에게 둥지를 만들어준다는데,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해석했어요? For its babies. 그것의 새끼들에게라고 해석했고요. 여기 있는 목적어는 둥지들을 붙여줬다. 이렇게 해석했다. 두 번째 볼게요. He cooked warm soup for his children.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주어, he, 그는 cooked, 요리했다. 동사 밑줄 쫙 그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요리했는데, 목적어 필요하죠? warm soup. 따뜻한 수프를 요리했어요.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몇 형식? 3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거 만들어줬는데요? for 붙였어요. 왜 for를 붙이죠? 앞에 있는 동사 뭐예요? MBC 동사 중에 하나죠? cook 나왔으니까. for his children. 그의 아이들에게 수프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는 그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목적어 해석한 거고요.

여기가 바로 전치사고 누구누구에게 붙여서 해석했다. 요리에 주었다. 동사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형식, 사형식과 삼형식은 뭔가 친구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여러분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면 아무리 어렵고 길게 이 3형식이나 4형식 문장이 나와도 어떤 요소인지 이것이 문장 성분인데 어떤 문장 성분인지 안다면 쉽게 해석해 낼수 있습니다. 그럼 독해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조금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독해 지문을 우리가 볼 거예요. 좀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좀잘안 들어본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ity, city라고도 하죠. 도시 선생님, 저 이거 많이 봤는데요? 맞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딱 보니까 age friendly. age라는 거는요. 나이를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age는 바로 고령화를 뜻합니다. 고령화? 선생님, 이 단어 너무 어려운데요? 고령화라는 거는 무엇이냐? 바로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령화 friendly가 붙었어요. friend는 친구인데 친구는 친한 거죠. 자, friendly라고 해서 어떻게? 친화적인이라는 거예요. age friendly라는 거는 고령화, 친화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단어 자체를 보면 age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걸 여러분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친화적인, 여기 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친화적인이라는 뜻입니다. change는 바꾸다 또는 바뀌다, 뭐 변화라는 명사형이 될 수도 있고요. comfortable 뭐예요? 편안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comfortable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길 때는 발음 편의상 나눠서 같이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좀 어려워요. senior citizen이라는 건데요. senior이라는 거는 뭐냐면 연장자를 말해요. 나이든 또는 고위,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니어 자체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 2, 3, 그 마지막 학년을 우리가 시니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선배 또는 연장자를 의미하는데, 특히 이 시니어 시티즌, 이 단어를 합쳐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 바로 고령자 또는 연장자. old people, 나이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이든 사람들을 좀더 격식 있게 예의를 차려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senior citizen. citizen은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rest. rest는 쉬다. 휴식을 취하다가 바로 rest죠. rest에 room을 붙이면요. rest room이 되는 건데요. 휴식을 취하는 room. 좀 잠깐 쉬고 가는 룸, 여러분 뭘까요? 레스트룸 하면은 화장실이 됩니다.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et on 또는 get 다음에 off가 나오면요. 이거는 내가 어떠한 교통수단을 get on, get on the bus 하면은 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get off the bus. 그럼 그 버스에서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get on, get off. 이거는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또는 타다 또는 내리다라고 사용하는 동사구,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Community Center입니다. Center는 알아요. 근데 Community라는 건 주민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 여러 명이 모인 공동체라는 뜻도 있거든요. Community Center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Community Center 해서 주민센터를 말하고요. Meal이라는 거는 식사, 한 끼, meals 여기 S가 붙으면 여러 끼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meal은 식사나 끼니를 의미합니다. 단어가 몇개안 되는데 좀 뜻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된 독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Some cities are becoming age friendly.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주어 뭐예요? Some cities. 몇몇의 도시들은요, 주어 나왔고요. 비동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에 ing형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비동사 현재형 나왔죠.
are big

coming 뭐가 되고 있느냐면 자, 되고 있어요. 뭐가 되고 있냐면 age friendly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령화 친화적으로 지금 도시들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고령화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데요? 궁금하죠? They are 여기서 데이는 뭐예요? 앞에서 말한 이 some cities 도시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들은 are changing 마찬가지로 또 주어 그리고 동사인데 are changing이니까 현재 진행형 나왔습니다. 그들은 변화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자,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To be more comfortable for older people. 자,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To be more comfortable. 자,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있다? 편안하게 변하고 있어요. 아니, 누구에게 편안하게 변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For older people. 나이 든 사람들에게 좀더 나이 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시가 바뀌고 있다.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Age friendly, 고령화 친화적인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 아까 뭐였죠? 바로 연장자 또는 고령자를 의미해서요. 자,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need,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to rest. 자, need, 필요하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하네. 잠깐만. To rest. 뭐 하는 게 필요해요? To rest. 바로 쉬는 게 필요해요. 그쵸? 자, 쉬는 것이 필요해요. Often, 종종, 언제 필요하냐면, 종종 필요한데, while walking. 뭐 하는 거?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왜냐면 다리가 쉽게 지치니까, 걷는 게, 걷다가 쉽게 피로해지시니까, 이렇게 걷다가도 좀 종종 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while 이라는 거, 여기에 워킹이 바로 붙었죠. 그러면은 걷고 있는 동안 걷고 있을 때 종종 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So 그래서 the cities 뭐예요? 그 도시들은요, make 만들어요. More benches. Bench는 뭐예요? 의자죠. 더 많은 의자들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연장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의자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볼게요. The cities 주어 나왔죠? Make 동사 나왔죠? 만든다. 무엇을 만드는데? 어? More benches. 자, 여기 보면 더 많은 의자를 만들어요. 누구들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도 분석해봤어요. 그러면 고령화 친화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인데, 자, 그런데 어떠한 노력들을 한다? 바로 이렇게 벤치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they also 그들은 또한 buy 사요. 뭘 사는데? New buses 새로운 버스들을 구입해요. 자, 버스들을 구입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버스들을 구입하냐면 senior citizens 연장자들을 위한 새로운 버스를 구입한대요. 아니, 의자도 만들고 버스도 구입한대요. 어떤 버스들인데? The buses 그 버스들은요 are easier 쉬워요. 좀더 쉬워요. 어? 뭐 하기 쉬운데? To get on 타는 거죠. 그리고 and off 그러면은 get on and 그다음에 get off 같은 뜻이에요. Get on 올라타고요. 그 다음에 get off 내리는 거. 타고 내리는 게좀더 쉬운 버스들이래요. 그래서 senior citizens 연장자들은요. can 뭐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버스 타는 게좀더 쉬워요. 타고 내리기가 좀더 쉬우면 이 버스 타고 어딘가 쉽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이 아마 C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 Community centers. 여기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는요, cook, 요리해요. them, healthy meals too. 자, 그러면 요리를 해주는데요. 누구에게 요리해줘요?
victim, senior citizens.

그 연장자들에게 요리해줘요. 무엇을? 건강한 meals, healthy meals, 건강한 식사 또한 요리해 줍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개 나온 거, healthy meal까지 같이 우리가 묶어서 봐주시면 되겠죠? These are great changes. 자, these are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뭐예요? Great, 아주 훌륭한 changes, 변화들이에요. 어떤 변화들? For senior citizens, 누구를 위한 변화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나이 고령화, 연장자들을 위한 변화들입니다. Now, 오늘날, they can live more comfortably라고 여기 나왔죠? Comfortably in the cities. 자, 어떻게 해석해요? 그들은 여기 있는 they는 누구를 말해요? 계속해서 senior citizens를 말하죠. Senior citizens, 연장자들은요, can live, 동사, 살아갈 수 있어요. More, 어떻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comfortably, in the cities, 어디에서? 도시에서 좀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러한 변화들,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다? 첫 번째, 우리 걸어 다니는 이 연장자들은 좀 쉬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벤치. 벤치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내리고 타고 쉬운 버스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건강한 요리도 만들어준다. 자, 이러한 변화들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도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Age friendly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봤을 때 해석하기 조금 난감한 것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다? 고령화 친화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ge friendly의 다음 정의를 완성하세요. 정의라는 것은 뜻을 말하죠. 좀더뭐한걸 말해요? For 누구를 위한 사람들. 자, 요거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요? They are changing to be more comfortable for older people. 어떻게 변하고 있다? 좀더 편안하게 변하고 있다. 그럼 more 우리는 책에 나온 대로 comfortable 이렇게 써주시고 for 누구? older 나이 든 사람들 older people 계속해서 older people 누구를 말하죠? senior citizens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고령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많은 의자, 편리한 버스, 간편한 요리법. 자,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More benches 해가지고 많은 의자 맞아요. 그다음 편리한 버스, new buses for senior citizens. 근데 타고 내리기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 편리한 버스 맞아요. 하지만 3번 간편한 요리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했었어요. 언급된 게 아닌 것은 바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A와 B를 사형식 문장으로 바꾼다. 사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두개 나오는 거죠. A 먼저 볼게요. 자, the cities make 주어 동사 나왔고요. 여기 목적어 more benches for them. 그러면 우리는 사람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바로 주어 the cities 그다음에 make 동사 쓴 다음에 사람 목적어 them 나오고 그다음에 more benches가 사물이니까 뒤쪽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B 볼게요. They also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도 주어 동사 by입니다. 그다음에 new buses까지 목적어고 for 사용해서 써줬죠. 마찬가지 동사 by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senior citizen이라고 사람 목적어 먼저 나와야겠죠. Senior citizens 나오고 사물 목적어 new buses 하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연습했던 것들이에요. 4번 볼게요. 그래, 빈칸 C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우리 C에서 아까 이렇게 타고 내리기 편한 버스들을 준비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Drive their cars more safely? Senior citizens는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뭐, 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아니죠. 두 번째, save money, 돈을 아끼는 거예요. On taking buses, 뭐예요? 버스 탈때 돈을 아낄 수 있다. 그것도 타고 내리기 쉬운 거랑은 관련 없고. 3번, move around easily and safely. 바로 쉽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This gives a happy moment summer.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 파악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4형식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여행 아니라 이민인 줄 알았어. 느낌이 좀 뭔가 오지 않아요?
1: 뭐, 진보따리를 한두 개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0: 자, 슬기 씨는 네네. 만약에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예. 간다고 칠 때 그 수트케이스를 얼마나 챙겨가나요? 이게 큰 거.
1: 어우, 저는 제 짐은 없어요. 그 안에. 저는 이제 아기가 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기 짐으로 이미 캐리어가 꽉 차요.
0: 예.
1: 저, 제 짐은 거의 배낭에.
0: 아, 그렇군요.
1: 배낭에 그냥 옷 하나 더 챙기는 정도?
0: 와, 네. 그, 내 것을 줄이고 아이 것을 하나 더.
1: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자, 이게 아무래도 다들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여행 갈 때 짐을 너무나 많이 싸거나, 그래서 서로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1: 전 저희 남편이랑 꼭 싸워요.
0: 아, 그렇군요.
1: 너무 많이 싸려는 자와. 아니다. 금방 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0: 오히려 반대입니까?
1: 반대입니다, 저희는.
0: 와, 네. 기대치 못했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와, 뭔가 이제 대화가 분위기가 조금
1: 그쵸.
0: 싸우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뭔가 말리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0: 맞습니다.
1: 사람에게.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근데 이 말도 또 맞아요.
0: 그것도
1: 예,
0: 맞는데 이게
1: 맞아요.
0: 좀 애매한 게요.
1: 예.
0: 사실 거기 가면 100% 거기에서 또 뭔가 옷을 사고 싶거든요. 그
1: 그렇죠.
0: 장소에서
1: 그러면
0: 또.
1: 비워가는 게 맞죠.
0: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1: 예.
0: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오케이?
1: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캐리어를 하나 더 사요.
0: 와, 그건 상상도 못
1: 저 그런 적
0: 해봤습니다.
1: 있거든요.
0: 이거는 아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네.
1: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럼 여행집을 한번 싸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아니,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3 suitcase 부족해.
2: New York?
1: New York, we are going to New York.
2: Yeah.
1: So we need more clothes. So 3 suitcase. Okay.
2: Really?
1: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2: What?
1: 부족해, 부족해. 응. Don't cry. So 3 suitcase. Okay?
2: What? Telling me not to cry?
1: No. 3 suitcase and we have more clothes. Okay. 딱 적당. Okay. 뉴욕.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응?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New
1: Buy?
2: clothes?
1: Buy? 와, you have so much money?
2: Me?

0: 바이 돈 페이 머니
1: Right. Suitcase.
2: 아이고,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 더 사기로 예. 하셨다고 에이, 가서
0: 그거는 제가 허락했어요.
2: 그래도 방법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이게 또 슬케이스가
0: 맞아요.
2: 하나 더 있으면
0: 아
2: 그러니까요. 에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0: 돈 많이 내야 돼요.
2: 아, 그렇습니다. 에이. 자, 아무튼 오늘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 용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4: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여행을 가는데
0: 그렇죠.
2: 아니 일주일에 왜 여행 가방이 세 개나 필요해? 이거는 아, 참고로 그치. 전체가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그 상대방의 짐만 세 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0: 거의 이민 가방 수준이다.
2: 그렇죠, 그렇죠.
0: 에, why do you need? 왜 필요해? Three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세 개의 가방이니까 three 가방, 여행 가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 배웠잖아요.
2: 아, 그렇죠.
0: 수트케이시스겠네요.
2: 오!
0: 세 개잖아요.
2: 오, 세 개네요. 네. 복수군요.
0: 네.
2: 알겠습니다. 자, why가 왜잖아요. 그렇죠? Why, 네. 왜?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Three suitcases. 근데 얼마 동안?
0: For a week.
2: For a week.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0: 오!
2: Beautiful. Alright, suitcase가 우리 흔히 말하는 여행 가방인데 사실 네. 생각해 보면 이 suit이라고 하는 게 옷을 얘기를 하잖아요.
0: 그쵸.
2: 그러니까 옷 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여행 가면은 옷을 담는 게 대부분이죠.
0: 거의 옷 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커다란 가방을 꺼내죠.
2: 맞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부피가 나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영어에서 suitcase one word로 쓰게 됩니다.
0: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행 가방으로 연결이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2: 네.
0: 이 수트가 남자 정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수트케이스라 그래서 뭔가 출장 가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2: 아, 네. 그거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0: 어, 그래요?
2: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옷을 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나온 김에 제가 아, 이 표현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0: 네?
2: 제가 항상 수트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고 많이 알려드렸었죠?
0: 네.
2: 이거는 carry on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케이스로 끝나는 단어 중에 서류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짚어보자.
0: 서류 가방?
2: 네, 서류 가방은 보통 비즈니스 트립을 가거나 뭐라 그럴까요?
0: 어, 이것도 이것도
2: 무슨 케이스예요?
0: 아, 그래요?
2: 네.
0: 수트케이스!
2: 지금 저기 수트케이스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0: 아, 이게 수트케이스죠, 참. 어?
2: 네.
0: 무슨 케이스지?
2: 보여드릴까요?
0: 네.
2: 네. 이건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오.
2: 바로 브리프케이스입니다.
0: 아.
2: 브리프케이스.
0: 들어는 봤어요.
2: Yes.
0: 예,
2: 원래 브리프한다는 것 자체가요. 뭔가를 간단하게 보고한다라는
0: 맞아요.
2: 뜻이 또 있어요.
0: 에이.
2: 오케이. 그래서 뭐 브리핑한다 뭐 이러잖아요.
0: 네.
2: So briefcase가 one word로 서류 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가시는 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2: 자, 근데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how long again?
0: A week.
2: For a week. 오케이.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 전치사
0: for.
2: For. 얘는 무조건입니다.
0: 네.
2: So fo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간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0: 네.
2: 예를 들어 3일 동안 그러면은
0: for 3 days.
2: 30분 동안 그러면
0: for 30 minutes.
2: 그렇죠.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 $100가 필요해. 3일 동안. 그러면 나는 $100가 필요하다.
0: I need $300.
2: 100달러, 100달러.
0: I need $100.
2: 3일 동안?
0: For 3 days.
2: 그렇죠. I need $100 for 3 days.
0: Mm-hmm.
2: 자, 기다려. 30분 동안. 자, 30분간 기다리세요. 명령어로.
0: Wait for 30 minutes.
2: 그렇죠. There you go. Wait for 30 minutes.
0: Mm-hmm.
2: 전치사 for 써주는 sense.
0: 네.
2: Okay? 특히 wait하고 for는 거의 친구예요.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100 for 3 days.
0: I need $100 for 3 days.
2: Wait for 30 minutes.
0: Wait for 30 minutes.
2: Okay, 자, 이번에는 아, 뭐야 이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

0: 볼게요.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0: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아우, 뉴욕 가려면 일단 뉴요커 느낌으로 입어야 되고.
0: 그렇군요.
1: 집 앞 나올 때 원마일 웨어 느낌으로다가 약간. 예.
0: 느낌 자체가요?
1: 그런 느낌으로 또 옷을 한번 입어줘야 되고.
0: 아, 맞습니다. 왠지 또 예. 멀리 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다 써놔야 될 것 같은 느낌.
1: 뉴욕 가는데 느낌, 감성 그때그때 따라가줘야 되니까.
0: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거의 쇼핑으로 해서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예. 네. 2박 3일이어도 한 5벌 갖고 가시거든요.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옷. 옷이 필요한 거니까 clothes. 이렇게.
0: 오케이. 좋습니다. So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라고 했는데
1: 네.
0: 아쉽게도 clothes죠. 방금 한 거 사실 하면은 cloth 발음도 다른데요. 그건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네. 어, 기억이 나요.
0: 천이 하나 필요해. 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So, we're going to New York. 우리 뉴욕가. 그리고 나는 옷이 필요해. 옷이 필요한다. 자, THES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 right?
1: Cloth가
0: 맞는데, clothes가 네. 맞는데요. 그래서 원어민들 진짜 슬로우모로 천천히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짧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Z로 해도 무방하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억지로 clothes 이렇게 하지 마세요. Clothes. 충분히 좋습니다. Alright?
1: 네.
0: 자, 여기서 사실은요. 핵심은 시제예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한 1000번 더 트레이닝 시켜드릴 예정이긴 한데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넣으시려고 하는데 be going to가 뭔지 아시죠?
1: be going to는 저기 가까운 미래요.
0: be going to do, be going to the 동사 넣는 거, right? 뭐뭐 할 것이다.
1: 네.
0: 근데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 왜요?
0: 그러면 얘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1: 아,
0: 아니죠?
1: 아, 뉴욕은 아니네요.
0: 네,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라고 하는 흔히 들어본 그 시제가 아니고요.
1: 아.
0: 얘에서 끝이에요. Alright? 시제는 여기서 끝이고요.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가, 그래서 얘는 그냥,
1: 아~
0: 네, be going to를 쓸 때 to가 아니고요. 그냥 어디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자, 비동사 ing만 남았어요, 그러면, right? 비동사 ing는 진행형, 한참 뭐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확정된 미래 사실도 비동사 ing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석을, 뭐뭐 해? 어, 정해졌어, 뭐뭐 해?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주말에
1: 네.
0: 남편분이랑 뮤지컬 보려고 티켓 다 끊어놓고 다 예약 잡아놓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어, 슬기 씨 내일 뭐예요? 이랬을 때 저는 뭐뭐 할래요? 이러나요?
1: 아니요, 할
0: 나
1: 거야.
0: 나 뮤지컬 볼래요? 이래요?
1: 아니요.
0: 나 뮤지컬, 저 뮤지컬 봐요.
1: 네.
0: 팩트처럼 그냥 얘기하죠.
1: 그쵸, 그쵸.
0: 저 뮤지컬 봐요. 이러죠.
1: 확정된 미래 사실.
0: 그럴 때 쓰는 겁니다.
1: 아, B-I-N-G.
0: 특히 말하는 거. Right, okay. 뭐, 너 수요일에 바빠? 이랬을 때, 아, 나 수요일에 내 친구 만나. 팩트처럼 말하죠.
1: 아,
0: 정해놓은 거.
1: 네네.
0: 그 말투예요. 그게 바로 비동사 ing.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유일하게 미래 시제다라고 하는 건 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1: 아, will이 아니라.
0: Right.
1: 어.
0: 그래서 우리는 갈래요? 이게 아니라 가.
1: 아.
0: 우리 가 뉴욕에.
1: 어디로?
0: 팩트야.
1: 뉴욕에.
0: 투 뉴욕으로.
1: 아.
0: 자, 요거 해볼게요.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언제 떠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아, 우리 떠나. 오늘 밤에.
1: We are leaving tonight.
0: There you go. We are leaving ton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이사, 그러니까 옮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1: 예.
0: 오케이? 그녀는 옮겨 독일로.
1: She's moving to Germany.
0: Ooh, nice. Oh, she's moving. Oh, yeah, she's moving. Fact야, 이거는.
1: She's
0: 내
1: moving.
0: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fact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 Right.
0: So she's moving to Germany.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Wow.
0: 그래서 이거를 입영작을 해볼 때 그냥 낭독할 때 그리고 뭔가 직접 실제로 스피킹으로 얘기할 때도 뭐 그냥 당연한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요. Right? 자, oh, we are leaving tonight.
1: We are leaving tonight.
0: All right. She's moving to Germany.
1: She's moving to Germany.
0: 그리고 물론 질문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1: 네.
0: 자, 너 곧 돌아올래? 이거가 아니고 너 곧 돌아와? 너 곧 돌아오니? 컴백을 활용하세요.
1: Are you coming back?
0: 곧 뭐예요? 곧
1: 순?
0: 순?

0: Hey, are you coming back soon?
1: Oh.
0: Back to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Oh, yeah, yeah. I'm coming back so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 네.
0: Al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아, 우리 가잖아. 나 이거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Oh,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네, 다음 문장은요. 아니,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괜히 갔다가 어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안 가져왔네 이런 거보다.
1: 그렇죠.
0: Yeah.
1: 근데 옷은 보통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가고요.
0: 뭐, 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1: 그렇죠. Better than sorry, right? 응? 뭐지?
0: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1: 어 그래요?
0: 네.
1: 아 약간 그 속담처럼.
0: 맞아요.
1: 근데 미안한 거보다 아 유감인 거보다. 이게 낫대, 넉넉한 게. 넉넉한 거를 그러면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요.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의역을 한 거예요. 넉넉한 거라고 하는 거는. 직역을 해서 드릴게요. 원래 있는 표현이 직역
1: 저 아는데요. 저 알 것 같은데요.
0: Do you know?
1: Yes. Better.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죠.
0: 맞, 돼요?
1: 아,
0: 그거 들어가야 돼요.
1: Better enough than. 어, 지금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유감인 것보다 충분한 게 낫지.
0: 제가 분명히 의역 버전을 드린 거라고 하고 직역 드린다고 했으나 이놈으로 하셨습니다.
1: 이래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0: 아우, 내려놓으셔야 예. 돼요. 가끔은. 자, safe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고정돼 있는 아예 표현이고요. 얘를 바꾸질 않아요. 물론 응용을 해서 쓴다고 아, 이 모르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1: 네.
0: 눈치라는 게 있는데
1: 그죠.
0: 아 뭐 enough, oh you mean 이러겠지만 자 better safe than sorry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safe가 어떻게 거예요? 형용사로
1: 안전한.
0: 안전한.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move on 하기 전에
1: 네.
0: 위험한 건 반대로 뭐라고 하죠? 우리 형용사로
1: 위험한 참고로. 거는 뭐 너무 dangerous.
0: O-U-S.
1: 요거 같아요.
0: 정답입니다.
1: 오호.
0: Okay, so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den 기억나세요?
1: Then, THAN.
0: THAN, 뭐뭐 보다, right?
1: 네.
0: 그게 여기도 쓰였네요. Sorry,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n 뒤에 당연히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보다라는
1: 보다.
0: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어? 원래 명사보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왜 형용사 sorry보다 할까?
1: 그러게요.
0: 할 수 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속담처럼 정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법을 약간 파괴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예외입니다.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항상 형용사를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safe는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여기서 sorry는 미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1: 유감인 거.
0: 어, 유감인 거. 후회하는 것을 sorry 한다고 합니다. 이 sorry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안 좋은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1: 음흠.
0: 미안한 게 될 수도 있고, you'll be sorry. 이러면 너 후회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safe하게 가는 게 낫다.
1: 네.
0: 라고 하는, 좀 안전하게 가자. 라고 하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Better late than never.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 오, 아니요.
0: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0: Exactly.
1: Yay!
0: Exactly. Better late than never. 얘도 정해진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늦는 게 차라리 낫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 그렇지.
0: 그렇죠. 우리 영어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난 이미 늦었어. 그게 최악인 겁니다.
1: 너무 멋진 말이다.
0: 그쵸, 그쵸. 네. Right? 그리고 이거는, 이 아래 거는 속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1: Okay? 네.
0: Tigers are faster than dogs.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1: 도구보다
0: right?
1: 호랑이가 빠르대요.
0: 그렇습니다. 예, 호랑이가 예. 빠르다, 아, 개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then을 쓸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표현은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느니 조심하는 게 더 낫다. 안전하게 가자.
1: 저는 uh-huh. better late than never가 더 좋은데요.
0: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예 안 하느니 늦어도 하는 게 낫다.
1: 와, 멋지다.
0: 좋은 것 같아요. Right, right.
1: 네.
0: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at's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의견 쪽이긴 한데 그냥 거기서 사면 안 돼?
1: 그치.
0: 네. 너무 힘들어요, 그거. Right?
1: 자, can't you just buy them? 그러니까 그 옷들을 사, 그냥.
0: 네.
1: 살 수 없어?
0: 언니?
1: 거기서.
0: 맞죠.
1: So there. Them there 하겠네요.
0: 거기서니까요.
1: 거기서.
0: 간단하게. Okay.
1: 네.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Yes. 아, 오늘 좋은데요, 성격이.
0: 어디긴 좋은데요. 네. Okay, so there는 거기라는 명사도 돼요. 되는데 대부분은 부사로 써서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So 이것도 t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there이라고
1: yes.
0: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Can you just가 아니라 can't you just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1: 네.
0: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화된 느낌이죠. 그래서 할 수 있겠니? 이거보다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 강하죠. 그죠? Alright. So 얘를 그대로 따와서 just까지 넣었어요.
1: 아.
0: 그냥 좀 이런 느낌으로.
1: 그냥 제발 좀 거기서 사자. 이런 느낌인데.
0: 딱 이 표정이에요. 딱 이 표정. So 이거 암기하셔야 딱 어울릴 것 같아요.
1: 저 너무 외울 수 있어요.
0: All right, right. So, can't you just do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것들 사면 안 돼 라고
1: 그렇죠.
0: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계속 몇 시간 동안 메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너 걔한테 그냥 전화를 하면 안 되니?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용건만 이런 느낌. 자, 너 그냥 그에게 전화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얘 그대로 가면 돼요.
1: Can't you just call him?
0: 그렇죠. Hey, can't you just call him?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이랬다가 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놓치겠다 야 이러면서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릴 순 없는 거야.
1: Can't you just wait here?
0: Wait here, 그죠?
1: Yes.
0: Hey, can't you just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느낌 맞죠?
1: 네.
0: Can you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하다.
1: 그쵸.
0: 네.
1: 지금 특히나 can't you just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0: 아, 이미 힘든 거예요. 제발 좀 이러면서.
1: 짐을 싸면은 뭔가 들어야 되는 건 본인 몫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0: 느낌이 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 느낌 살려서. Can't you just call him?
1: Can't you just call him?
0: Can't you just wait here?
1: Can't you just wait here?
0: Alright.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벌써 파악을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1: 네.
0: them이 나왔잖아요. them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close.
0: 오, 다시 한번 스펠링 써주세요.
1: 네.
0: 복습하는 겸.
1: 아, 이거는 이제는 close.
0: Okay, close. 맞습니다.
1: Yes.
0: 그래서 옷을 그냥 거기서 뉴욕에서 사면 안 돼? 이게 맞겠죠.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네, 입으로 직접 따라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비동사 ing, 진행형으로서의 비동사 ing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 아무 감정 안 넣고 그냥 뭐뭐 해 이런 느낌이죠.
2: 오케이.
1: 가볼게요. 아,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우리 오늘 밤에 떠나.
2: Yeah, we are leaving tonight.
1: You got it.
2: Yeah.
1: We're leaving tonight.
2: Mm-hmm.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뉴욕 가잖아. 우리 뉴욕 가.
2: We are going to New York.
1: There you go. We're going to New York. 이게 be going to 때문에
2: 헷갈렸어요.
1: 헷갈릴 때가 많아요.
2: 네, 맞아요.
1: I understand.
2: We are going to go 할 뻔했어요.
1: Right.
2: 예.
1: 자, 이번에는요. 걔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오, 걔 독일로 이민가.
2: Yeah, she is moving to Germany.
1: 그렇죠. She is moving to Germany.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2: 그러네요.
1: 오케이? 뭐 그녀가 내 베프여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are leaving tonight. We are going to New York. She is moving to Germany. Alright, 자 다음은요. Then 하고 단어. 제가 단어라고 한 이유는 이게 형용사 모양일 수도 있다.
2: 그렇죠.
1: 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자 이거는 better로 시작을 해서 늦는 게 더 낫다. 절대 아닌 것보다.
2: 네.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렇죠. Better late than never. 문법적으로 깨지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2: 네.
1: 이거는 사실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평범한 문장 드릴게요. 이번에는.
2: 예.
1: 호랑이는 개보다 더 빨라. 자, 복수로 써야 되죠. 호랑이들은 더 빠르대요. 개들보다.
2: Tigers faster than...
1: 비동사 빠졌다.
2: Tigers are faster than dogs.
1: 그렇죠.
2: 얘는
1: 정직한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2: 예.
1: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이거는 이제
2: 예.
1: 문맥 때문에 이렇게 의역이 된 거고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오케이. 안전한 게 더 낫다.
2: 예.
1: 후회하는 것보다. Right?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Sorry, right?
2: 예.
1: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Tigers are faster than dog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All right.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4: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2: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5: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2: Can
5: you just buy the clothes in New York?
2: I have no money.
5: Oh.
2: Yeah.
1: Great job, you guys.
2: 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자,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love?
1: Than love. 그렇죠. 중요한 건 없죠.
2: 예, right, 맞습니다.
1: Right, so THAN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2: 네.
1: 비동사에 ing를 걸어서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영작해주세요. 아,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확정된 거예요.
2: 네.
1: 마유, 금요일에 돌아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2: 네.
1: 대신에 리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step by step. 초등연금은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12강으로 투부정사 목적어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동명사 목적어도 있었고, 투부정사 목적어도 있었고요. 그두 개를 동시에 쓸수 있는 그런 동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지요? 외울 내용이 조금 많아서 선생님도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암기하느라고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하루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매일 5분, 10분 투자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머리에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레벨업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는 문제였죠. 우리는 손동작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 해석에 맞게 단어들을 배열해 볼게요. 우리는 주어죠. 자, 그럼 주어로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We, 그 다음에 손동작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 필요가 있다는 이어서. 네. 우리는 we 필요가 있다. need. 자, 무엇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용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need에 대한 목적어로 투부정사 to use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손 동작을 hand gestures. 이렇게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는 need, 필요가 있다. 무엇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요. need라는 동사는요, 그 뒤에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였죠? 따라서 we need to use hand gestures라고 해주셨으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키 포인트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둘다 가능한 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동명사는 enjoy, avoid, finish, stop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만 목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예문을 보시면 we enjoy, 우리는 즐긴다, 무엇을? eating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이렇게 선생님이 want to, hope to, plan to, decide to 덩어리로 암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he hopes to win the invention competition. 그는 우승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를 hope에 대한 목적으로 쓴거 보이시죠? 어디에서? 그 발명 대회에서요. 마지막으로 둘다 가능한 거예요. 그 뒤에 동명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해석할 때도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자, 이 여섯 가지는요. 둘다 써도 되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The man began to explain the rules of the game. 그 남자는 began, 시작하다, begin의 과거형이고요. 무엇을? 그렇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서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to explain 대신 explaining이라는 동명사를 써주셔도 해석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세 가지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하루에 다 외우지 말고 이 유닛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펼쳐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암기를 해주세요. 네, 오늘 유닛 4 투부정사 목적어 정리하는 시간으로요. 스텝 아웃 문제도 풀어보고 워크북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헷갈렸던 내용이 있더라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스터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우리 친구들 교재 48쪽 스텝 아웃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시와 같이 문장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주어는 S, 동사는 V, 보어는 C, 목적어 O, 목적격 보어 OC, 부사적 수식어 M까지 해서 여러분 한번 문장 밑에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Emily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에밀리는 주어죠. forgot. 잊었습니다. 동사고요. 무엇을 잊었는지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turn off 하면 끄다고요. the light는 불이죠. 그 불들을 끄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forgot 하면 그 뒤에 동명사도 올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수 있는데요. 해석이 다르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 아직 불을 끄지 않았고 꺼야 한다. 꺼야 할 것을 잊었다. 이렇게 미래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장 분석하면 당연히 목적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이 볼게요. He hopes to win the invention competition. 그는, 그렇죠. 주어가 되겠죠. hopes. 희망하다. 동사고요. 무엇을 희망하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승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디에서? 발명 대회에서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길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이 문장의 목적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3번. She decided to help the poor children. 그녀는 주어 decided 결심했다. 동사 무엇을 결심했나요? 돕는 것을 돕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를? The poor children. 불쌍한 아이들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o help the poor children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길이가 길다 그래서 끊을 필요가 없어요. To win the invention competition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 써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4번. They are planning to visit Jeju Island this summer. 그들은 주어 are planning 동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To visit. 방문하기를 계획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뒤에 to 부정사 목적어가 온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디에?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 언제? This summer. 이번 여름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 to 부정사에 대한 목적어, to 부정사에 대한 부사적 수식어가 있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이 문장의 목적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안에서 물론 분석해서 목적어,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덩어리로 목적어다. 이렇게요. 그다음 5번. A woman decided to make a trade. 그 여자는 주어 decided 결심했다. 동사. 자, 무엇을 결심했어요? Make a trade.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되죠. Make a trade. 거래를 하다입니다. 따라서 거래를 하기로 결심했다. 목적어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plan, decide 모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쓸수 있는 동사들이었어요. 자, 이제 단어 한번 복습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 완성해 봅시다. 1번, we want to, stop. 우리는 멈춰, stop. 멈춰라는 신호를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한다. 무엇을? 신호를 보내기를 써야겠죠. 자, 신호를 보내다. 영어로 무엇이었죠? S로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시그널 하면 신호라는 명사도 있지만 신호를 보내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2번. She got a small house. 그녀는 대가로 작은 집을 얻었다라고 해석하는데요. 그녀는 얻었다. 작은 집을 무엇으로? 대가로. 자, 대가로라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In, 그다음 return. In return 하면 대가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 Might not know their culture. 외국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주어에, 그렇죠. 외국인들은을 써야 되고요. might라고 하면 조동사잖아요. 이렇게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을?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요. 따라서 우리 주어에는 외국인들은 for, 자,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foreign 하면 외국의인데 외국인이니까요. foreigner, 복수 s까지요. foreigners, 외국인들은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Remember to use a closed in Greece. Remember 하면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잖아요.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To use a closed, 닫힌 주먹을 사용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에서요. 자, 그럼 빈칸에는 닫힌, 그렇죠. 주먹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주먹은 영어로 무엇이었죠? F로 시작하는 feast. 이렇게요. 주먹은 feast였습니다. 자, 5번. She got an automobile and even a trailer. 그녀는 노트북,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트레일러까지 얻었다. 그녀는 얻었다. 자, 여기 나왔죠? 노트북,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트레일러까지. 자, 그럼 빈칸에는 노트북, 컴퓨터. 영어로 써야겠죠?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Lap. 그다음, 그렇죠. Top. 이렇게요. 복수는 아니니까 laptop. 어가 붙었으니까요. 랩탑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텝 아웃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워크북 교재 7조 펴주세요. 월드 단어부터 연습 바로 가겠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에,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 직접 손으로 적어주세요. 자, 1번. decide. 뜻이 무엇일까요? decide 하면, 그렇죠.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될까요? 동명사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decide라고 하면,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였죠? 이 부분까지 여러분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2번. common. 뜻은요? common. 맞아요. 흔한, 공통의라는 형용사예요. It is common. 그것은 흔하다. 이렇게요. 자, 3번. understand 하면요. 그렇죠. 뜻은 이해하다라는 동사예요. understand. 이해하다. 그 다음, 4번. foreigner.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스펠링과 발음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foreigner. 선생님이랑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foreigner. 좋아요. 자, 뜻은 외국인이 되겠죠. foreign 하면 외국의라는 뜻이고요. 뒤에 er 하면 어떠어떠한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automobile. automobile 하면 맞아요.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automobile. 자, 그다음 6번은 laptop. 랩탑은 뜻이 노트북 컴퓨터예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랩탑이라고 하고요. 7번 in return 하면 맞습니다. 대가로
대가로 혹은 답례로 라는 뜻이에요. In return.

흔히 되돌려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에 in을 붙여서 대가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말 뜻에 맞는 영어 단어를 적어 볼게요. 먼저 8번.

강아지야? 쌕 너 하면 동사도 있고 명사의 뜻도 가집니다. 자, 10번 무례한, 예의 없는. 자, 네 개의 스펠링. 그렇죠. rude예요. rude. You are so rude 하면 너 정말 무례하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rude. 그 다음 11번 주먹. 주먹은 영어로? 맞아요. fist가 되죠. fist. 주먹.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2번 교환하다, 주고받다. 영어로 exchange입니다. exchange, 교환하다. 우리 그래서 교환 학생은 exchange student라고 부르기도 해요. exchange, 교환하다. 자, 그 다음 13번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요. continue입니다. continue 하면 계속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손바닥은요. 손바닥은 영어로, 그렇죠. palm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P-A-L-M이에요. palm.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문제 B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골라 쓰라는 말은 형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져다 쓰세요. 라는 것이죠. 1번. It is the for stop or wait. 그것은, 그쵸? 멈춰 또는 기다려. Stop or wait 라는 신호이다가 돼야겠죠. 자, 그럼 빈칸에는요, 신호에 해당하는 단어, signal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신호. It is the signal for stop or wait. 자, 2번. She the hairpin for earrings. 그녀는 she, 그쵸? 머리핀을 귀걸이와 교환했다. 머리핀을 귀걸이로, 자, 빈칸에는 교환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찾아볼까요? 보기에서 보이시죠? exchanged. 교환했다. 과거형이에요. exchanged 까지요. 교환했다가 되겠고요. 3번. It is in many cultures. 그것은, 그쵸? In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에서 빈칸에는 흔하다라는 게 들어가야겠네요. It is니까 빈칸에는 흔한 형용사에 해당하는 common 적어주겠습니다. common. 형용사예요. 흔한. 이렇게요. 자, 4번 이어가 봅시다. With this trailer, she made her final, 이 트레일러로 그녀는, 그쵸? made her final. 그녀의 마지막 거래를 했다니까. 뒤에는 거래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거래. 그렇죠? 맨 앞에 있네요. trade. 적어줄게요. trade. 우리 친구들. make a trade.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를 하다. make a trade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 showing an open palm is very, 자, 여기 showing an open palm. 동명사 구주어예요. 열린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죠? 동명사를 주어로 썼습니다. 자, 그 손바닥을 보여주는 게 어떠하대요? 매우 무례해야 돼요. 자, very 무례한 영어로, 그렇죠? rude. 매우 무례한 형용사 rude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문장 연습해 볼게요. A번 문제를 보시면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의 예시 같이 볼게요. 그들은 그 지도자와 회의를 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끊어서 그 순서를 맞춰주세요. 맨 먼저, 그들은 주어로, 그쵸? They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1번, they, 원한다. 동사죠? want, 두 번째. 자, 무엇을,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요.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죠. 따라서 want to have 하기를 세 번째고, 자, 무엇을? meeting, 회의를 하기를 누구와?
with the leader.

그 지도자와 마지막으로 써주시면 돼요. 정리하면 they want to have a meeting with the leader. 이렇게요. 자, 2번 같이 봅시다. 구성 요소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녀는 거래할 누군가를 찾기를 바랐다. 이렇게요. 자, 주어 그녀는 she 바랐다. hoped. 자, 목적어가 와야겠죠? 찾기를 to find. 자, 누구를 찾기를? 거래할 누군가를 찾기를.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원으로 끝나는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꾸며주는 말이 대명사 뒤에 와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someone 마지막에 to trade with 함께 거래할 그쵸? 누군가를 찾기를 바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3번 당신이 떠날 때그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그 문을 또 한번 끊어줄게요. 그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요. 자, 주어부터 봅시다. 당신이 떠날 때, 이 부분은 부사절이라서요, 뒤에 왔어요. When you leave, 당신이 떠날 때, 기억하라라는 명령문이니까요. 명령문은 주어를 필요로 하나요? 아니죠. 명령문일 때는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remember이라는 동사를 맨 먼저 써줘야 돼요. remember. 무엇을 기억하세요? 그쵸? 잠가야 한다는 것을요. To lock the door. 이 되겠죠? Remember to lock the door. 그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remember 같은 동사는요, 어때요? 그 뒤로 to 부정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고, 동명사도 취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이 달랐죠? 이 보기 문제와 같이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면 미래의 의미,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Remember 뒤에 동명사 locking이라고 적어주면 문을 잠궜던 것을 과거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자, 4번. 그 남자는 그 게임의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자, 그 남자는 주어 어디 있나요? The man. 주어. 시작했다. Began. 자, 무엇을 시작했어요? 설명하기를 시작했죠? To explain. Began to explain. 무엇을? 그 게임의 규칙들을. 게임의 규칙들을이니까 이게 먼저. The rules of the game. 마지막에. The man began to explain the rules of the game.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빈칸에 있는 단어들의 모양을 문법에 맞게 변형시켜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녀는 그것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보았다. 이런 건데요. 뒤에 on social media, social media에가 나와 있으니까 그녀는 그쵸? 그것을 게시해 보았다라는 것을 쓰면 될 거예요. 보았다 과거니까 try를 tried, ied로 바꿔서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죠. 그런데 게시해 보았다. 한번 시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다라는 것은 try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줘야 되죠. 아시겠죠? try, 그 다음에 posting. 게시하는 것을 한번 해본 거예요. 노력한 게 아니라 시도해 본 거니까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it, 그것을. She tried posting it on social media 라고 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때때로 우리는 손동작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끊어서요. Sometimes 때때로, 그쵸? 우리는 주어, we, 그 다음에요. need, 필요가 있습니다. need, 여기까지는 쓰면 되는데요. 그 뒤에 use를 투부정사로 써야 될까요? 동명사로 써야 될까요? 그렇죠. need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요. We need to use.

0: 수동부정사로 변형시켜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문제 봅시다. 그녀는 더 비싼 물건들로 계속해서 거래했다. 끊어볼게요. 그녀는 더 비싼 물건들로 계속해서 거래했다. 과거형이죠? 자, 주어부터 적어볼게요. 그녀는 she 계속했다. continue. 이렇게요. continue. 과거니까요. d 붙여줘야 되고요. 거래하는 것을 계속했어요. 따라서 trading이라고 동명사 목적어를 적어줄게요. 그런데요, 선생님. continue to trade라고 적어도 되나요? to 부정사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되지요. continue는 둘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니까요. 여러분, to, trade라고 to 부정사를 적어준 친구들도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She continued trading for more expensive items. She continued to trade for more expensive items. 둘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는 멈춰라는 신호를 보내기를 원할 때 열린 손바닥을 보여준다. 끊어볼게요. 우리는 멈춰라는 신호를 보내기를 원할 때 이렇게요. 열린 손바닥을 보여준다. 자, 우리가 빈칸에 채워야 될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멈춰라는 신호를 보내기를 원할 때이 문장의 부사절에 해당합니다. 뒤에 나오는 We show an open palm. 우리는 열린 손바닥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 문장의 주절이 되겠고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부사절입니다. 즉, 그 뒤에 있는 문장의 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When, 우리가, 그쵸? We 원할 때. 그쵸? When we want. 근데 무엇을 원한다고 했어요? 신호를 보내기를 원할 때. want는 뒤에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want to signal. 이렇게요. When we want to signal stop, we show an open palm.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 저는 we want signaling ing 써도 되나요? 동명사? 안 돼요. 반드시 want 뒤에는 이렇게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workbook 문제 모두 풀어봤어요. Level of quiz 나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형태를 고르세요. They want on a trip next month. 빈칸에 go를 going이라는 동명사를 써야 될까요? 혹은 to go라는 to 부정사를 써야 될까요? 힌트는 여기 나온 want라는 동사죠. 여러분, want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알맞은 형태를 골라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네, 초등 연금은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유닛에서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단어들 있었으니까요. 오늘 틀린 문제에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유닛에서는 좀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3: Hello,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금은 독해 힘 11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행형 두 번째 시간이에요. 독해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오늘 공부 어떻게 진행될지 러닝 플로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습으로 시작합니다. 이지 가이드로 진행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배운 내용을 적용해 스톱 스텝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첫 번째 주제는 Earth, 지구이고요. 두 번째, Environment, 환경입니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진행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잘 알아보았는데요. 진행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형, 다음으론 과거 진행형이 있었어요. 진행형이란 말 그대로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현재 진행되는 일, 과거 진행형은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일을 나타내죠. 현재 진행형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비동사를 씁니다. 비동사의 현재형 am, is, are를 주어에 맞게 쓰고요. 뒤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쓰이면 우리말로 무엇하고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가 됩니다. 자, 예문 보면 She's cooking dinner for her family. 그녀는 요리하고 있다. 저녁 식사를 그녀의 가족을 위해. 비동사 현재형 is 쓰였죠? cook에 ing가 붙은 cooking입니다. 그러면 요리하다가 아니라 요리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반면에 과거 진행형은 과거에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요. 이럴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was나 네, were를 쓰면 되겠죠? 다음에 동사의 ing 쓰는 것은 현재 진행형과 같습니다. 우리말로 어찌하고 있었다, 뭐뭐하는 중이었다가 되겠죠? 자, 예문 볼게요. She was washing dishes when her phone rang.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가 rang, 울렸을 때. 과거의 시점이 나와 있어요. 전화기가 울렸을 때. rang은 ring의 과거형입니다. 이럴 때 뭐하고 있었다고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 ing 붙은 was washing을 쓰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과거에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요. 다음,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쓰는 방법도 연습했었죠? 먼저 부정문 어떻게 쓸까요? 낫의 위치를 봐주세요. 진행형 문장은 비동사가 동사입니다. 다른 비동사 문장과 마찬가지로 낫이 비동사 다음에 오고요. 다음으로 동사의 ing가 따라오면 돼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현재는 뭐뭐하고 있지 않다. 과거는 뭐뭐하고 있지 않았다. 뭐뭐하는 중이 아니다,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They aren't waiting for the bus. 그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 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aren't는 are not의 줄임인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not이 오고 waiting, ing가 따라와서 뭐뭐하고 있지 않다. 진행형의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문문도 볼까요? 의문문도 다른 비동사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ing 형태가 따라와요. 뭐뭐 하고 있나요? 과거는 뭐뭐 하고 있었나요? 네, 현재는 뭐뭐 하는 중인가요? 과거는 뭐뭐 하는 중이었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Are they studying for the final exams? 그들은 공부하고 있었나요? 무엇을? 그 기말고사를 위해서란 뜻이죠. 비동사 are가 네, 앞으로 왔고요. 동사의 ing가 붙은 studying이 뒤에 따라 나오네요. Are they studying? 공부하고 있나요?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Easy Guide로 진행형 함께 정리해봤고요. 이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 독해를 멋있게 해보자고요. Step Up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문의 주제는 Earth, 지구입니다. 네, 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요?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Hawaii is a group of beautiful islands. 하와이는 아름다운 섬들의 무리이다. 하와이가 나왔군요. 아, 이번 글의 주인공은 하와이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지구와 하와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와이가 어떤 섬인지 다음 문장이 나오고 있죠. 아름다운 섬들의 group, 무리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섬들의 무리를 우리말로 무리군 섬도자 써서 군도라고 해요. 좀 더 멋있게 해석하면 하와이는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하와이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설명했고요.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visit there.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한다. 그쵸. 하와이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But did you know it is slowly moving?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 이 문장 Did you know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Did you know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는 표현인데요. 이 Did you know란 표현은 뭔가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을 때너 혹시 그거 아니?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Did you know 같은 경우에는 뒤에 know의 목적어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따라 나옵니다. 절이 목적어가 됐다는 얘기는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절의 이름을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명사절 앞에는 사실 that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that 명사절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that이 없나요? 라고 여러분 궁금해 해야겠죠? 왜 없냐면, 이 that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이면 that은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겁니다. Did you know that it is slowly moving? 또는 그냥 it is slowly moving.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 그러면 that 명사절에 나와 있는 표현,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쓰였네요.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네, 여러분,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죠? 섬이 움직이고 있대요. 자, 우리의 관심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Actually, 사실은 Hawaii, a state of the US, is getting away from its country. 사실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인데, getting away from, 멀어지고 있다. 뭐로부터? 그것의 나라로부터. 네. 앞부분에 주어가 Hawaii, 콤마하고 a state of the US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명사, 콤마, 명사의 형태인데요. 이때 콤마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말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Hawaii 다음에 나와 있는 미국의 한 주라는 말이 Hawaii와 같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미국의 한 주인 하와이는 이라고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state이라는 표현은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그한 구역을 말해요. 우리말로 주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경기도 할때 도의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하와이는 미국의 한 도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Get away, 멀어진대요. 그런데 비동사 ing 써서 멀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Its country, 그것의 나라, 즉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대요. It is heading towards Asia. 그것은 향하고 있다, 뭐로?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동사 head 향하다에 ing를 붙여서 향하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 head는 머리라는 뜻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어요. 마치 머리가 앞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동사로 쓰인 head는 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향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떨어져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대요. It moves about 10 cm each year. 그것은 움직인다 대략 10cm를 each year, 매년. 네, 여기 쓰인 시제는 앞과 다르게 현재 시제로 쓰였죠.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온 each year, 매년이란 뜻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서 나타냈고요. 뒤에 나온 about은 뒤에 나오는 수 표현과 같이 쓰이면 뭐뭐에 관하여가 아니라 대략이란 뜻이에요. 대략 10cm씩 매년 움직인다고 합니다. 다음, why is it happening? 그것은 why, 왜 일어나고 있을까? 네, 의문문이죠? 비동사가 주어 it 앞으로 나왔고요. happen, 일어나다에 ing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의문문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Hawaii and Asia are on different plate. 하와이와 아시아는 다른 plates. 뭐예요? 판에 있다란 뜻이에요. 이때의 비동사는 뒤에 쓰인 전치사구와 함께 어디 어디에 있다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니까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지금 하와이와 아시아가, 하와이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판에 있는 거예요. Hawaii is on the Pacific plate. 하와이는 어디에 있다? 태평양 판에 있다.
네, 이 판의 이름 중에 Pacific.

태평양판이란 게 있고 하와이 위치가 바로 거기라고 합니다. And this plate is slowly moving towards Asia. 그리고 이 판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Towards 뭐뭐를 향해? 아시아를 향해. 역시 현재 진행형이 쓰였네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로 가고 있대요. Plates are huge pieces of the Earth's crust. 판이라는 것은 거대한 조각들이다. 뭐에? 지구의 crust, 지각의 거대한 조각을 말한다. Plates가 뭔지 그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구의 땅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이 층을 지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크러스트라고 한대요. 이 땅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And they are always flowing very slowly. 그리고 그것들은 플레이트가 되겠죠? 항상 flowing, 흐르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우 천천히. 여기서 flowing은 흐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moving, 움직인다라는 뜻과도 같다고 볼수 있겠죠? 흐르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와이가 지구의 판에 있고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중심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보기를 골라볼까요? 1번, Can any type of land move? 어떤 종류의 땅이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떤 종류의 땅이든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종류의 땅? 어떤 여러 타입의 땅들이 나왔나요? 그게 아니죠. 그쵸? 이 글의 중심 소재는 하와이고요. 하와이가 움직이고 있다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1번은 적절한 보기라고 볼수 없고요. 2번, What makes the crust move? 무엇이 crust, 지각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지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들, 원인이 나왔나요? 네, 그런 원인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다음 3번, Why is Hawaii heading for Asia? 왜 하와이는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아시아로. 네, 이 글은 일단 하와이가 주인공이에요. 하와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와이가 어떠하고 있다고요? 어찌하고 있다고요? Heading towards Asia. 아시아로 향하고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주제로 가장 알맞다고 하겠죠?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본국인 미국에서 멀어진다. 자, 이 내용의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있죠? Hawaii is getting away from its country. 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2번, 아시아 쪽으로 이동 중이다. 라는 표현도 바로 나왔죠? It is heading towards Asia. 자, 2번도 맞는 진술이에요. 3번, 매월 평균 10cm씩 움직인다. 뭔가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함정이 있죠? 매월이 아니고요. 어디 있나요? It moves about 10cm each year. 매년입니다. 매년 평균 10cm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바로 3번이죠. 3번이 이번에 정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하와이의 이동 원인을 요약한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하와이가 왜 이동하고 있는지 설명되어 있죠? Why is it happening? 하고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으로 설명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Because blank, including the Pacific plate, are blank. Everything on the Pacific plate, including blank, is moving together. 네, 문장이 아주 기네요. 자, 이 문장은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Because가 있는 절이 앞에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란 뜻이고요. Because 다음에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와요. 동사는 are입니다. 주어 부분 태평양판을 포함하는 무엇이 are 뭐뭐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자, 하와이가 움직이는 이유 왜 그랬죠? 하와이가 있는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태평양판을 포함하는 무엇? Plates. 판들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움직이다라는 표현을 are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move에 ing를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네, 태평양판을 포함하는 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태평양판에 있는 모든 것, 뭐를 포함하는 그것은 moving together, 같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포함하는 everything일까요? 당연히 이번 글의 주인공인 하와이가 되겠죠. 하와이가 어디에 있어요? 태평양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하와이입니다. Hawaii. 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Because plates including the Pacific plate are moving, everything on the Pacific plate, including Hawaii, is moving together. 네,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우리 문장 분석 해봐야겠죠? 첫 번째, Hawaii, a state of the US, is getting away from its country. 하와이, 미국의 한 주인 하와이는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뭐 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동사 부분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뭐로부터? 그것의 나라로부터 전치사가 있는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다음, This plate is slowly moving towards Asia. 자, 이 판은 주어져?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네요. 어디로? 아시아로 towards 전치사가 나온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다음, they're always flowing very slowly. 그것들은 항상 흐르고 있다. 현재 진행형. 매우 천천히. 둘다 부사적.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분석 잘 해봤어요. 자, 이제는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은 environment, 환경이네요. 환경에 관한 걸 함께 읽어볼게요. Cities are very important for people. 도시들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자, 주인공이 뭘까요? Cities 아닐까요? 중심 소재, cities 파악하고요. So we built many cities. 그래서 우리는 짓는다. Built는 build의 과거형이에요. 불규칙 변하죠. 많은 도시들을 지었다. 네, 과거형으로 해석하시고요. When we were building cities, animals were losing their homes. 우리가 도시들을 짓고 있었을 때, 동물들은 잃고 있었다. 그들의 집을. 과거 진행형이 쓰인 문장 두 개가 이렇게 붙여서 나왔어요. When은 뭐뭐 할 때죠? 우리가 짓고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뒤에는 잃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해 주세요. 자, losing은 lose, 잃다에 ing를 붙인 형태죠. 네. 자, 이번에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시를 열심히 짓고 있을 때 동물들은 반대로 집을 잃고 있었대요. 네, 주제가 environment, 환경이니까 도시를 통해서, 도시를 지으면서 생긴 환경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While its city was getting bigger, many animals left. 각각의 도시가 커지고 있었을 동안에 많은 동물들은 left, 떠났다. While은 뭐뭐하는 사이에, 뭐뭐하는 동안에란 의미예요. Its city. 네, 각각의 도시죠? 3인칭 단수니까 과거형 was를 썼습니다. get 다음에 비교급이 오게 되면 점점 뭐뭐해지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과거 진행형이니까 점점 커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 도시가 커지고 있는 동안에 동물들은 그 도시로 인해서 뺏긴, 네, 그 서식지에서 떠났다는 얘기겠죠. 자, 빈칸이 나왔고요. 질문이네요. 이따 문제로 풀어볼게요. 질문하니까 이어지는 답변이 나오겠죠? Actually, we weren't paying attention to it. 사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그것에. 자, weren't는 were not의 줄임입니다. 과거진행 부정문이죠. pay attention 하면 주의를 지불하다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해석해요. 우리말로 자연스러워요. attention이 관심 주의고요. 이때 같이 쓰는 동사가 pay라는 것이 좀 특이하죠? 같이 익혀두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to it. 여기서 말한 it은 뭘까요? 동물들이 도시를 지으면서 떠나가게 됐다는 그 사실이요. But now we know we can't survive without nature.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 우리는 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자연 없이는. 네. 지금 과거에는 과거

과거 진행형으로 이래했지만 지금은 어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우린 자연 없이 못 산다. 자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So we are trying to bring back nature in cities.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Bring back, 다시 가져오려고, 다시 되살리려고. 무엇을? 자연을 도시 속에서. Are trying to, 현재 진행형이 나왔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과거인 일인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가 되겠죠?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애써요. 뒤에 bring이 나왔습니다. Bring back은 다시 가져오다, 되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을 도시 속에서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ne way is to create homes for animals like ponds and gardens. 한 가지 방법은 만드는 것이다. 집을 동물들을 위해서 모아 같은 집, ponds, 연못 또는 정원 같은 집을. 우리가 자연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이때 투부정사 to create은 명사적 용법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연못이나 가든 같은 정원 같은 것을 동물들이 살수 있는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We can build these between buildings, along streets, or on rooftops. 우리는 이것들을 지을 수 있다. 어디에? 빌딩들 사이에 길을 따라서 또는 옥상 위에. 여기서 가리키는 these는 바로 ponds, gardens가 되겠죠? 도시 속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빌딩 사이, 길을 따라서 건물 옥상에. By doing this, we help both people and nature live together happily.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돕는다. 사람과 자연 둘다 살도록 함께 행복하게. By doing this는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란 의미가 되고요. 뒤에는 help라는 동사가 나왔죠. help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올수 있습니다. 여기 쓰인 목적어는 both A and B라고 쓰여 있네요. A와 B 둘 다예요. 사람과 자연 둘다 돕는 거예요. 뭐하도록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살도록 함께 행복하게. 네,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함께 골라볼까요? 중심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거 찾아볼 거예요. 1번, What cities lost and need back? 도시들이 잃어버렸고 또 다시 필요로 하는 것. 어떤가요? 맞죠? 앞부분에는 동물들이 떠났어요. 동물들과 자연을 잃었어요. 그러나 다시 그것을 되살리고 있다란 내용이 나오니까 1번이 제목으로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2번, Why cities get bigger and bigger? 왜 도시들이 점점 커지고 커지고 있는지. 자, 도시들이 커지고 있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도시가 커지고 있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떠났다. 동물들이 떠났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번은 중심 내용이라고 볼수 없어요. 3번, How cities will change from now on. 어떻게 도시들이 변할 것인지, from now on. 지금부터. 미래에 어떻게 도시가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죠.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미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2번 볼게요. 일치하는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부분의 동물은 새로운 도시 생활에 잘 적응했다? 아니죠. 동물들이 어떠했다고 얘기했어요? Many animals left. 떠났다고 했어요. 적응하지 못했죠. 다음 2번. 도시 건설로 인해 많은 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라는 말 나왔나요? 그렇죠. Animals were losing their homes. 집을 잃었어요. 이 집이 서식지죠. 동물들한테는. 따라서 2번 일치하네요. 3번. 도시가 커질수록 새로운 동물이 늘어났다? 아니요. Many animals left. 떠났다니까요. 줄었죠. 따라서 3번도 틀린 말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도시의 자연을 위해 필자가 제안하고 있는 바를 정리한 다음 표를 완성해 볼까요? 자, 우리 표에 뭐라고 정리되어 있죠? What to build. 무엇을 지을지. 다음, where to build? 어디에 지을지. 자, 도시로 인해서 동물들이 떠났는데 다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짓는다고 했나요? 그쵸. One way is to create homes for animals like
ponds.

and gardens. 집들, 예를 들어서 연못이나 정원 같은 거예요. Homes for animals like what? Ponds. 연못, 또 gardens가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어디에 지어야 돼요? In many places, inside. 무엇 안에 있는 많은 장소들. 어디 안에 짓고 있나요? 저기 산 속에 짓고 있나요? 아닙니다. In cities. 도시 안에 짓고 있어요. 따라서 cities라고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볼까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빈칸 처리된 부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을까? 의문문인데, 뭐뭐 하고 있었을까? 과거 진행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 과거형으로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뭐 써야 될까요? 보기엔 없네요. were 다음 we 주어 쓰셔야 돼요. we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동사가 try가 나와야 돼요. try에 ing를 붙여야겠죠? try 같은 경우는 y 쓰고 ing입니다. 네, trying. 그다음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할때 try to 와야 돼요. to 바로잡다란 말이 to 다음에 와야 됩니다. 바로잡다는 고치다란 뜻을 가지는 fix 쓰면 되겠죠? 그리고 fix의 목적으로 이것을 this가 따라 나오고요.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물음표까지.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Were we trying to fix this?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뒤에 actually 하고서 we weren't paying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장 분석해봐야겠죠? 네,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imals were losing their homes. 동물들은 뭐하고 있었다? 잃고 있었다. 과거 진행입니다. 동사고요. lose의 목적어로 their homes. 그들의 집을 목적어입니다. 다음. We are trying to bring back nature in cities. 우리는 are trying,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자, trying to가 나왔는데요. 이 to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try,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try의 목적어가 쓰인 거예요. trying to 이렇게 쓰이죠. 목적어 부분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본 지문의 문장들도 잘 분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법 포인트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로 나온 문장입니다. By doing this, we help both people and nature blank together happily.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과 자연이 둘다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와 정확한 형태를 써보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아주 강조해서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답을 맞춰보고요. 맞는지 틀린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도 잘 공부하셨고요. 우리 다음에는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을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35강. 자,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저희 이제 어휘 공부를 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식당과 상점 관련된 자, 어휘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공부하실 순서는 뭐 여러 차례 지금 반복적으로 좀 수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단어 먼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예문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퀴즈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모든 문장들, 자, 오늘의 단어 다시 듣고 여러분들 반복해 보심으로써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식당과 상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중등용 단어 중에 생각을 하다가 order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order는요, 명사와 동사로 둘 다 다 식당과 상점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request something. request가 요청하다잖아요. 어떤 회사로부터 뭔가를, 물품을 요청하는 거예요. 혹은 식당으로부터 음료나 혹은 음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똑같긴 한데요. 자, 물품 따위를 주문하거나 음식이나 음료 따위를 주문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여러분께 대표 의미로 알려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apply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원칙적으로 어휘 수업을 할 때는 one at a time,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한 개씩만 저는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너무너무 실제로 지문 안에서 다양하게 자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ly도 그때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order도 워낙에 다양한 뜻으로 지문 안에서 즉시, 당장,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저희는 이제 주문과 관련된 명사 동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사실은 명령의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명사로는 순서의 뜻도 있어요. 요것도 참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 3번에 대한 예문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the names. 뭐 그 이름들이 list는 명사로 목록이니까 동사로 쓰면 쭉 목록 안에서 나열하는 거예요. 뭐뭐를.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이름들이 나열돼 있어요. 어떻게요? In alphabetical order.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해석을 못 하셔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순서의 뜻까지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도 한번 보셔야죠. 저는요, 그 사람이 뭐 하도록? To leave the room. 이 to 부정사는 목적어 뒷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떠나도록 명령했다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사용됐고 얘는 보호입니다. 자, 명령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땐 이렇게 오형식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못 썼지만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의 3형식 배열로도 자주 쓸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order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해석들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갈게요. 자, 이 boots. boots는 뭐, 당연히 부츠죠, 부츠. 장화를 말하는 것이죠. can be ordered. 주문될 수 있어요. directly는 직접. 자, 어디로부터? manufacturer. 자, manufacturer는 별표 두 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제조, 자, 제조업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문 정리까지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럼 오더 끝내고 두 번째 단어로 갈게요. 자, 이번에 bill 있습니다. 자, bill도 오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품사로 함께 사용되지만 자, bill은 그냥 하나만 여러분들 뜻 지금 외워두시면 됩니다. 왜? 오더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의미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지문 안에서 막 다양하게 자주 보일 거예요. 하지만 build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똑같은 다의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one at a time. 한 방에 하나의 뜻인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build은 document니까 서류겠죠? 뒤에는 지금 관계대명사

이리저리 소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입니까? 말해주는 서류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서류예요? 서류가 실질적으로 직접 말을 하진 않지만 의인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How much money you owe? 자, owe는 빚졌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Something you bought. 요거 지금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이네요. 자, 이런 것들이 처리가 깔끔하게 배운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당신이 샀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의 돈을 빚졌는지를 말해주는 서류래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영수증, 청구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산서, 고지서, 청구서를 우리가 bill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의미들도 물론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부디. 자, one at a time이니까 이번에 꼭저 뜻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번에 다른 의미가 또 필요하면 자, 언급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ill 넘어가고요. 자, 예문으로 갈게요. A service charge. 기억나시나요? charge라고 하는 단어도 뜻이 정말 많은다는데요. 자, 그 중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요금의 뜻이 있다 그랬죠? 요금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charge라고 했습니다. service charge라고 하면 서비스 요금이에요. 바로 뒤에 형용사구가 수식을 하고 있네요. 얼마에 15%의 서비스 요금이 was added, 추가되었습니다. 어디에 추가됐나요? 자, 바로 청구서에 자, 그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러시면 2번의 bill도 마무리를 짓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뭐 식당과 상점에서 꽤 많이 볼수 있는 명사죠? 여러분들, straw. 혹시 아십니까? 예, straw가 원래 밀집의 뜻이에요. 밀집, 밀. 밀집. 이렇게 대롱으로 이렇게 생긴 밀집 모자, 이런 데 쓰는 밀집 알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thin tube가 되겠습니다. 얇은 튜브인데요. 사용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Sucking up a dri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suck라고 하는 단어는 쭉 빨아들이다의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up은 사실은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위치는 어디죠? 자, sucking이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up은 요 뒤로 가는 것이 원래 정상 어순입니다. 그런데 자, 일반적인 부사들은 타동사, 목적어, 부사의 어순을 취하지만 이렇게 전치사와 부사로 동시에 쓰이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치사형 부사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이름이 전치사형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뒤쪽에 와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자, 이렇게 뭉치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구를 이뤘다라고 해서 구동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을 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Turn on the lights. 들어보셨죠? 불을 끄다 어때요?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on이나 off, up 이런 단어들이 주로 전치사형 부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요 아이들은 여러분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수거처럼 말뭉치를 외워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얘는 타동사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링크의 위로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구동사들은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Pick up. 그럼 뭐뭐뭐를 집어들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fill up. 그러면 뭐뭐뭐를 꽉 채우다. turn off. 뭐뭐뭐를 끄다. turn on. 뭐뭐뭐를 켜다. 이런 식으로 자, 타동사로 사용되는 구동사들은 이하의 전치사형 부사들이 전치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말뭉치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문장의 뒷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자, 음료를 위쪽으로 빨아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얇은 튜브예요. 그래서 straw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빨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대

의미가 있지만 요거 원래 밀집이라고 알려드렸죠? 자, 그 밀집이 요렇게 대롱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요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모양이 비슷한 데서, 자, 요 단어의 어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밀집이었지만 그 모양과 모양이 좀 비슷한 것을 자, 근거로 해서 빨대 뜻으로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Straw 되겠습니다. 자, she drank the juice. 그녀가 그 주스를 마셨는데요. 자, 뭘 통해서? 바로 스트로우를 통해서 마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through a straw라고 하는 이런 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straw라고 하는 단어까지 자, 정리했으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번째 단어로 갈게요. bean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익숙한 학생들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도 이 수업을 통해서 한두 차례 정도는 저 단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bean은 box입니다. 어떤 box인가요? 사용되는 box예요. For storing things. 자, store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죠? 명사로는 점포이지만 동사로는 저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용 통을 우리가 빈이라고 하고요. 식당과 상점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 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이라고 하는 단어도 설명 마무리 짓고요. 자, 이 단어도 예문 한번 보셔야죠. 빈과 함께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분들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리사이클링 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재활용 그런 통을 말하겠죠? 예, 그래서 재활용 통으로 빈을 알아두실 때는 예문으로 그냥 리사이클링 빈 하나를 예문으로 아예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used paper, 사용된 종이. 그 다음에 cardboard. cardboard는 이제 골판지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 그 사용된 종이와 골판지는 자, placed. place가 두다 놓다예요. 그러니까 자, 놓여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까? 재활용 통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식당이나 상점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자, 물건이니 빈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단어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bundl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히려 이제 성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요. 번들은 중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 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지금 익숙하신지. 자, 번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Group of things. 어떤 물건들의 자, 한 집단이랍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에요? Are tied. 묶여져 있어요. 혹은 포장돼 있어요. 함께. 아, 포장돼 있는 이한그 물건의 이그 집단. 아, 무리, 그룹을 말하는구나. 요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자, 보통 묶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 번들 프로덕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묶음 상품들이 요즘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팔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파는 것이죠. 혹은 다발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저 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등용 단어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셨으면 싶어서 자, 오늘의 암기 단어로 다섯 번째 좀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개념 충분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tied the newspapers. 자, 그녀가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여러분, 넥타이 알잖아요. 타이가 원래 동사로는 묶다의 뜻이에요. 명사로는 그런 묶는 물건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넥타이 따위를 이제 타이라고 이야기하죠. In a bundle 이러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자, 신문을 그렇게 한 다발로 묶었습니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자, 저희 이제 식당과 상점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 자, 설명이 좀 종료가 좀 되었는데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코너로 좀 옮겨가야겠죠? 자, 마무리 퀴즈를 통해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ll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청구서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어딨나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order는요. 주문 주문하다의 뜻이죠. 네, 그래서 자, 네 번째 있고요. 자, bundle은요. 방금 공부했습니다. 자, 묶음과 다발의 뜻이라 그랬죠? 네, 됐습니다. straw는 밀집에서 자, 나온

0: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쪽에 재활용까지 붙여서 보시면요. 자, 오늘 배운 단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Recycling bin. In the recycling b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in the recycling box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bin을 더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15%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서에 추가됐다라고 했는데, 자, was added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이하에 추가된 거예요. 더해진 겁니다. 청구서는 뭐죠, 여러분들? bill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의 정답까지 잘 내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퀴즈가 종료가 되었으니, 이제 앞쪽에서 배우셨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한 번씩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Order. Order. The names are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Bill. Bill. A service charge of 15% was added to the bill. Straw. Straw. She drank the juice through a straw. Bin. Bin. Used paper and cardboard should be placed in the recycling bin. Bundle. Bundle. She tied the newspapers in a bundle.
0: Yeah.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상점과, 자, 그 다음에, 식당 관련된 그런 어휘들,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자, 떨어졌던 에너지를 잘 여러분들 회복하셔서, 자,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Wow,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과연 배짱이는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접속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0: store his own food.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So next winter,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1: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개미에게 찾아갔었죠. 배짱이가 계속 여름 내내 놀았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하나도 구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덮여버렸죠. 그래서 개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배짱이는 look truly, 진정으로 어떻게 보였냐면 sorry, 후회하고 아주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And ashamed,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개미가 일하라 그랬잖아요. 충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뉘우치는 것 같고 후회하는 것 같고 너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약속했습니다. He promised. 그는 약속했어요. 누구랑 약속을 했냐 하면 개미와 약속을 했겠죠. He would work hard.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그는 개미야 내가 열심히 일할게.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내 진짜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And store his own food. 그리고 나 자신을 먹을 그 음식도 많이 저장을 해두고 좀 비축을 해둘게. 라고 개미한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So, 그래서 the ant, 개미는 gave him, 그에게, 즉 배짱이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냐면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맞죠? 개미가 could spare. Spare이라는 것은 내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내어줄 수 있는 만큼 많은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배짱이에게.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 문장부터 우리가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개미와 배짱이는 이 이야기, 여기서부터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개미가 음식을 조금 내어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일치합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약간씩 차이가 나죠.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여기는 see through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견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it was just enough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it은 바로 앞에서 개미에게 받은 그 음식이 되겠죠. 그 음식은 was just enough 딱 알맞게 충분했습니다. 뭐 할 만큼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겨울을 맞죠? 이 배짱이가 겨울을 나기에 겨울을 견디기에 딱 알맞는 그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배짱이가 그래도 겨울을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그러나 배짱이에게는 아주 어땠다고요? 괴로운 비참한 몇 달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막 풍족한 게 아니라 개미 얼마나 그 몸집이 작습니까? 배짱이는 개미보다는 몸집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하나하나 모은 그 음식을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겨울을 잘 견딜 수 있고 잘 버텼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미에게 받았으니까 그 음식이 막 충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몇 달. 여기서 괴로운 몇 달이라는 것은 아마 겨울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겨우겨우

0: 억지로 개미에게 받은 음식을 통해서 겨울을 잘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는 배짱이가 죽었거든요. 배짱이가 음식을 조금밖에 못 얻고 아마 피디님들도 그 이야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그런데 지금 이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래동화나 이솝어화나 이런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런 동화들은 사실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버전들이 좀다 다르거든요. 제가 읽었던 것은 배짱이가 조금 음식을 받고 얼어서 사실 죽었어요. 자, 어쨌든 계속 우리 비교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그게 비교해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좀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bu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어서 접속사 그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접속사 그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등위 접속사라는 거 다뤘었죠. 자, 오늘은 등위 접속사 말고 또 다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더해주는 것이 등위 접속사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종속 접속사는 무언가 더해주긴 하는데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나의 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문을 통해서 그 하인이 무슨 말인가? 혹은 그 하인인 역할을 하는, 맞죠? 그 문장, 그걸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because나 since 같은 것들이 있고요. when이나 after, 뭐뭐 할 때, 뭐뭐 한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있죠. 조건을 나타내고요. although나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라고 하죠. 그렇죠?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아, 이래서 하인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I tried hard, although I was sick.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맞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나는 열심히 했어요. 비록 뭐 했을지라도, 내가 아팠을지라도. 자, 그럼 이게 왜 하인이냐 하면은, I tried hard는 그 홀로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문장이 잘 형성이 되는데, although I was sick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홀로 앞에 있는 I tried hard가 없다면 although I was sick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장이 온전한 문장으로 의미상 쓰일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이거 끝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뭔가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비록 내가 안 아팠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여기 있는 although I was sick이 앞에 있는 I tried hard에 얹혀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건물로 비유하자면 I tried hard가 1층이에요. 2층이 바로 although I was sick인 거죠. 그러면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층만 공중에 붕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1층이에요. 기둥이 되는, 맞죠? 이 단단한 1층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이죠. 이유가. Because it rained.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비가 왔기 때문에만 홀로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응? 우리 친구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게 홀로 쓸수 있습니까?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는데? 그뭐 했는데가 1층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문장들은 바로 종속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는 아, 문장이네. 하인이다. 혹은 2층이다. 1층이 바로 I tried hard. I stayed home.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접속사들, 이거 말고도 좀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사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혹은 무언가 무언가 이어주는데 그런데 하인 혹은 2층 역할을 한다. 다른 무언가에 얹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배짱이는 진짜 바뀌었을까요?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자, 여기에서 word는 원래 word는 단어나 혹은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여름에 the grasshopper, 배짱이는 어땠냐면 as good as, 뒤에 것만큼이나 좋았다. 그러면 여기서 his word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약속만큼이나 좋았다 이 말은 약속을 잘 지켰다 이 말이 되겠죠. 아, 배짱이가 뭔가 노력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음식도 좀 저장해두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알고 있던 그 이솝어가 아니에요. 또 다른 버전인 것이죠.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그렇죠.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그 스스로를 위해서 충분한 음식을 저장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역시나 읽어보니까 배짱이가 많이 바뀌었네요. The grasshopper. 그 배짱이는 even found time, 심지어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즉 시간을 좀 냈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시간을 냈냐면 to help the ant, 개미를 도와줄 시간을 좀 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개미가 작년에, 지난해 뭐라 그랬습니까? 일 열심히 좀 하라 그랬잖아요. 여름에 놀지 말고. 그런데 안 하고 결국은 겨울에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그의 나쁜, 맞죠? 여기 있는 이 behavior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나쁜 행동을 make up for. make up for은 만회하기 위해서. 맞죠? 과거에 좀 비쳤으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만회하냐 하면 그의 나쁜 행동. 그렇죠. 그의 부족한 혹은 그의 나쁜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개미를 도와주는 시간도 좀 냈다라는 것이죠. 배짱이가 바뀌었네요. 진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은요. So next winter. 그래서 다음 겨울에는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그래서 그 다음 겨울에는 맞죠? 그해 잘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겨울에는 배짱이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he worked as well as played. 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had learned his lesson. Lesson이라는 것은 원래는 수업이라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지만 교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훈을 배웠고요. 교훈을 알게 되었고 배웠고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 그리고 놀기도 했지만 뭐도 했다고요? 일도 했습니다. 그렇죠. 배짱이가 누구든 놀 수도 있지만 일도 했다라는 것이죠. 할 거 하고 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There is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라고 되어 있죠. There's a time for work. 일할 시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놀 시간도 있다. 즉 일할 시간도 있고 놀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이솝어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또 산뜻하게 재밌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이솝어와는 어떤 이솝어와인지 궁금하네요. 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So next winter,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0: 자,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모아서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2: Ashamed. Ashamed.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Spare. Spare.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Miserable. Miserabl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0: Behavior. Behavior. His rude behavior made other students upset. Make up for. Make up for.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Word. Word.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ord인데요. word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learned 10 new words today. 그녀는 배웠습니다. 10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 낱말이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 10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저와 책을 읽으면서 1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지 않았나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I want to have a quick word with you. 나는 가지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냐면 빠른, 맞죠? quick이라고 하면 짧은, 빠른 단어나 말을 너와 함께 가지고 싶다. 어? 너와 함께 빠른 말을 가지고 싶다. 혹은 짧은 말을 가지고 싶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word라는 것은 바로 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듣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He always keeps his word. 그는 항상 지킨다. 무엇을 지킵니까? 그의 말을 지킨다. 그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 그의 약속이나 맹세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고 싶은 관광지 혹은 관광 명소가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콜로세움을 손에 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콜로세움이 방문객들에게, 즉 관광객들에게 그 지하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뭐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변이가 나타나고 그 변이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위험성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자, 그두 가지의 첫 이야기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시작합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콜로세움 이야기입니다. Colosseum opens its valley to the public. 좀 재밌는 주제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0: 라는 곳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 속을 열어 보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Colosseum opens its belly to the public. The Colosseum in Rome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Now, for the first time,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2: Colosseum opens its belly to the public. The Colosseum in Rome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Now, for the first time,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0: 좀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근데 개 중에는 또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려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넘기는 훈련도 사실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일단 나온 단어 표현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urist attraction.
2: Tourist attraction.
1: Amphitheater.
2: Amphitheater.
1: To explore.
2: To explore.
1: Gladiator.
2: Gladiator.
0: 첫 번째 표현은 tourist attraction이죠. Attraction이 이제 동사가 attract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거죠.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게 tourist destination하고는 조금 달라요. Destination은 목적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좀 큰 의미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서울이 tourist destination이라고 하면 tourist attraction은 인사동이라든가 민속촌 이런 쪽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Amphitheater. Theater니까 경기장, 극장이란 느낌인데요. Amphitheater, 원형 경기장을 얘기합니다. To explore, 탐사하다, 탐험하다. Gladiator, 영화 제목도 있죠. 검투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losseum in Rome.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겠죠. 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이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popular라고 하는 말이 인기 있는 이란 말로 흔히 쓰이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헤드라인에서도 봤습니다만 the public, 일반 대중, 국민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가장 많이 가는 곳인데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 2019년도에는 76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말입니다.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이때 amphitheater라는 말을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콜로세움 이야기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쓴다 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콜로세움을 설명하면서 2000년이나 된 석조 원형 경기장인데 근데 우리가 석조 원형 경기장을 몰라도 콜로세움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경우에 따라 아주 어려운 단어는 들을 때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편하게 넘기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콜로세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경우에는요.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그렇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터널과 챔버는 방이거든요. 네, 작은 방들을 100%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곳에서는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투사들과 야생동물들이 피 흘리는 싸움을 위해 대기하고 준비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어떤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가실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보시면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세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Colosseum opens its belly to the public. The Colosseum in Rome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Now, for the first time,

0: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er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1: Colosseum opens its belly to the public. The Colosseum in Rome is Italy'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drawing 7.6 million visitors in 2019. Now, for the first time, visitors to the 2,000-year-old stone amphitheatre can fully explore the underground tunnels and chambers where gladiators and wild animals once prepared for battle.
2: 두 번째 토픽입니다.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어려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일단 델타라는 이름 기억하시고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return to lockdown입니다. Lockdown은 봉쇄하는 거죠. 다시 문을 걸어 닫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듣고 확인하시죠.
0: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first discovered in India,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It also has its own variant called Delta Plus,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1: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first discovered in India,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It also has its own variant called Delta Plus,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2: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우리가 단어 표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0: To prompt.
1: To prompt.
0: Variant.
1: Variant.
0: Contagious.
1: Contagious.
2: 첫 번째 동사죠. To promp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rompt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다, 촉발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촉발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적어놨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촉발하다라는 말의 번역이나 해석은 사실 좀 안 하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다라는 얘기니까요. 그 사건이 계기나 동기로 작용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누가 뭐뭐하는 계기로 작용하다. 혹은 어떤 사건으로 누가 뭐뭐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prompt입니다. 조금 전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이 다시 봉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prompt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variant, 변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variant, 그리고 contagious, 전염되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ontagious. 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 Delta라는 이름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first discovered in India. 아, 그렇습니다. 여기 카마가 나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요게 진짜 동사는 아닌 거죠. 요거는 지금 문장 중간에 삽입이 된 추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which was first discovered in India. 언제 처음 발견되었냐면요. 어디에서?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그렇습니다. 최소 80개 국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도 지금 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논란이 좀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at least라는 얘기는 80개까지는 확인한 거죠.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요거하고 more than은 느낌이 좀 달라요. More than 80 countries는 80개 넘는다. 일단 여기서는 넘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at least는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의미상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죠.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아, 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pread rapidly. 요거는 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방접종을, 즉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populations, 여러분 관사, 언지든지 소유격인지 혹은 무관사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지, 복수인지, 추상명사인지 요런 개념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populations를 복수로 쓴 이유는 여러 나라의 인

0: 구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also has its own variant. 문제는 말이죠. 델타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름 자신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겼어요. Called Delta Plus. 이번에는 델타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그죠? 요거는 이제 삽입된 느낌이니까. 당국이 걱정하는 바는 이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심지어는 더욱더 전염성이 강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more라고 하는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than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생략됐다는 얘기는 왜 생략했을까요?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생략을 해줬어요. 그럼 알아줘야죠. 네, 뭐가 생략됐을까요? Then the Delta variant. 그죠?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델타 플러스가 더욱더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first discovered in India,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It also has its own variant called Delta Plus,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2: Delta variant prompts countries to return to lockdown. A new coronavirus variant called Delta, first discovered in India,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0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It also has its own variant called Delta Plus, which authorities fear may be even more contagious.
0: Today's parents, 중요한 표현 그리고 패턴을 살펴보고요. 그 활용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주구문의 대표 동사 가운데 하나인 to prompt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물주구문, 여기서 물주구문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행동을 하는 주체인 사람이나 회사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나, 너,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당연히 주어니까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내용상으로 부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죠. 크게 보면 뭐뭐 때문에, 이유거나 뭐뭐 하는 상황에서, 상황이거나, 그리고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데요. 자, 그럴 때 동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prompt는 주어로 인해 누가 뭐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죠. 혹은 주어가 누가 뭐뭐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라고 할 때 종종 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우리말 문장에서는 prompt 한 말을 내가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길어 보입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 세계에 기록적인 폭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해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자, 뭐뭐 하면서 뭐뭐 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게 원인이자 동기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일 때 우리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하니까 as로 문장을 일단 부사절을 씁니다. 그리고 scientist 이렇게 과학자를 다시 주절의 주어로 써서 문장을 부사절과 주절, 복문 구조로 가져가게 되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쓴단 말이죠. 일단 길어집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조금 덜 사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몇 가지 표현을 일단 살펴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폭염이라고 할 때 기억나시죠? heat wave라고 쓰시거나 sweltering heat, scorching heat, 찜통더위, 폭염 이럴 때 대략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경종을 울리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to sound the alarm. 그죠?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경종을 울리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그렇다면 폭염도 알고요. 경종을 울리도 아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Record breaking heat waves around the world. 주어를 사람이, 즉 과학자가 아니라 현상으로 잡은 거죠. 이게 원인이고 상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record breaking, 기록을 깨는이니까 기록적인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라고 번역하시면 좋겠고요. Have prompted scientists to sound the alarm on climate change.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경종을 울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상황에서 좀 덜 어울립니다만 누가 뭐뭐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Record-breaking heat waves around the world have prompted scientists to sound the alarm on climate change.
2: Record-breaking heat waves around the world have prompted scientists to sound the alarm on climate change.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요.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제를 이걸로 잡았어요.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그죠? 더욱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자꾸 좀 문제가 생기니까요. 전염성도 강해지고요. 신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타나면서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타났대요. 원인이 뭐예요? 신종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쓸까요? 좀 편하게 그냥 문장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에는 mass infections. 그래서 mass가 붙으면 무조건 대규모예요. mass infections. 혹은 a wave of infections. 그죠? wave는 물결이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So, as a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called Delta.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라는 바이러스가 is causing fresh waves of infections around the world. 그렇습니다. Cause new 혹은 fresh waves of infections.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규모 감염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말이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Social distancing 혹은 social distancing measures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되는데요. 강화하다라고 할 때 이게 동사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꼭 우리가 동사로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완화하다 할 때 ease라든가 relax 쓰는 것처럼 뭐 strengthen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Many countries are blank tougher social distancing measures. 더욱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하다, 부과하다, 실시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바로 imposing이란 말씀 됩니다. impose, 부과하다, 실시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사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영어 기사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듣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As a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called Delta is causing fresh waves of infections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imposing tougher social distancing measures.
2: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As a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called Delta is causing fresh waves of infections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imposing tougher social distancing measures.

0: 오늘 배운 단어, 표현,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urist attraction.
2: Tourist attraction.
1: To prompt.
2: To prompt.
1: Variant.
2: Variant.
1: Contagious.
2: Contagious.
1: Wave of infections.
2: Wave of infection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역시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와 함께 저는 워드코치 최현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3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재밌게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아, 되셨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부터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같이 먼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문장은 이거였어요. 자, 사람은 살아있기 위해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힌트를 드렸는데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A person, 자, 사람은요, must drink, 반드시 water,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자, 빈칸 3개 나와 있고요. Stay alive, 자, 살아있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세 단어 된 거 잘 찾아보셨나요? 맞습니다. 우리 in order to, in order to라는 표현 잘 적어주셨죠? 좋습니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학습할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day 37부터 39까지 또 재미있게 쌤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orphan, orphan 입양하기. confuse, 양가치를 confuse 하지 마. shrug, 두 어깨를 shrug 했다. band, 아이스크림 콘을 band 한다. discuss, 그 주제를 discuss 한다. digestion, digestion 과정. solve, 이 문제들을 solve 해야 해. tear, 왜 tear이 나오는가? spine, 등뼈는 spine의 다른 말. range, 기온이 range 한다. debate, 그 문제에 대해 debate 할 예정이야. reservoir, 그 reservoir는 말라버렸어. eco-friendly, eco-friendly 한 차. representative, 우리의 representative. insert, 널 insert 하려고 한 건 아니야. make a difference, 정말로 make a difference 할 수 있어. run out of, 돈을 run out of 했어. that is to say 위험에 처해 있어. work on, 일정 짜는데 work on 하고 있어. pass away, 그의 아버지는 pass away 하셨어. 네, 여러분 재밌게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orphan. 자, 발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orphan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명사에 여러분들 자, 그 밑에 orphan이지로 또 명사 단어 나와 있네요. 자, 일단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가족은 orphan에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어떤 친구들이 입양하는 걸까요? orphan 하게 되면 고아가 되고요. 자, 우리 고아의라는 형사 의미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orphanage 하게 되면 고아원이라는 기관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 family decided to adopt an orphan. adopt 하게 되면 여러분 입양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표현 볼게요. confuse, 자, 동사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그 밑에 confusing 형용사도 같이 나와 있네요. 자, 양과지를 confuse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선생님 잘라볼게요. con 하게 되면요 다른 말로 come, 그래서 함께 라는 뜻이 있고요. fuse 하게 되면요 뭔가를 녹이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함께 녹여서 섞어버리게 되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혼동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confuse 하게 되면은 혼동하다, 혼동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여기에 ing를 붙여서 confusing 하게 되면 혼동이 되는, 혼란스러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Be careful not to confuse quantity with quality. 자, 양과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시면 되겠죠. quantity가 양이고요. quality가 질, 품질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shrug, 동사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는 두 어깨를 shrug 했다. 이렇게 한 거야. 뭐 한 겁니까? 동시에 두 손바닥을 보이며 어깨를 에스카다, 에스카다, shrug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He shrugged
his shoulder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724번 vendendo 동사라는 의미가 있네요. vendor 하게 되면 명사가 되고요. 자, 여러분, 자 그는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vending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자판기 많습니다. 자판기 영어로 vending machine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자, 자판기가 음료수 등등을 판매하겠죠. 판매하다.

그다음에 자판기로 팔다라는 의미 역시 있고요. Vendor 하게 되면 뭔가를 파는 사람이니까 행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e is vending ice cream cones on the street. 자, 그가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밴드하고 있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 볼게요. 자, discuss 동사고요. discussion 명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들은 그 주제를 discuss 하기에 충분한 나이다. 자, 이것도 선생님의 마음꼬치 팁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discuss discourse로 갈게요. 자,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discourse 이 코스로 갈까? 저 코스로 갈까? 우리 함께 디스커스 해보자. 우리 함께 뭐 해봐야 돼요? 토론해보자, 의논해보자. 이 코스로 갈까? 저 코스로 갈까? 토론하다, 의논하다 가시면 됩니다. Discussion, 토론이라는 명사의 의미이고요. 자, they are old enough to discuss the subject. 자, 그들은 그 주제를 토론하기에 충분한 나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편 볼게요. 자, digestion, 명사인데요. 자, indigestion, 소화 불량, 반대말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digestion, 무슨 말이 됩니까? 소화. 이거 외워줍시다, 여러분. 자, digest 하게 되면 여러분, 소화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되고요. 자, 나는 생물 시간에 digestion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가 되겠죠. I learned about the process. 자, 과정이죠. of digestion, 소화의 과정 in biology class. 어떤 시간이요? 생물 시간이요. biology, 생물이란 뜻이 되겠죠. 다음 편 보도록 할게요. 자, solve, 동사인데요. 우리 이거는 조금 익숙합니다. solution, 명사.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solution은 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solution, 뭡니까? 해결책이라는 뜻이 있죠. 그거의 동사 형태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문제나 수수께끼 등을 풀다, 해결하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we must solve these problems one by one. 자,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solve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ear. 자, 위에 거, 자, 발음 따라 해볼게요. tear. 밑에 거는요, tear. 자, 발음이요, 스펠링이 똑같은데 발음이 다르죠? 자, 여러분, 명사로 쓰일 때는 tear, 동사로 쓰였을 때는 tear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발음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우리 눈물, tear이고요. 자, 뭔가를 찢다라고 하면 tear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품할 때왜 tear이 나오는가? 자, 선생님이 또팁 드릴게요. tear. tear, 눈물이 뚝뚝뚝 흘리니까 눈물이 옷에 tear, tear. 그래서 tear 뭐라고요? 눈물 가시면 됩니다. Why do tears come out when we yawn? 아, 하품하다라는 표현이겠죠? yawn, 하품하다. 우리가 하품할 때왜 tear이 나오는가? 우리 하품할 때 눈물 나오잖아요. 그쵸? 자, spine, 명사.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외우면 됩니다. 자, backbone이랑 같대요. 자, 우리 추론해 볼까요? bone이 뼈죠. back은요, 등이에요. backbone 하게 되면 등뼈입니다. 자, 그러니까 등뼈와 같은 표현 뭐가 있어요? 척추 가시면 되겠죠? 자, 등뼈는 spine의 다른 말이다. The backbone is another word for the spine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range. 동사 명사 의미 있네요, 여러분. 기온이 1도에서 9도 사이에서 range 한다. 여러분, 우리 집에 gas range 전부 있으시죠? 없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gas range. 가격이요, 매우 다양해요, 여러분. 가격이 매우 다양해서 그 다양한 범위 안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range 하게 되면은 변동하다. 자, 범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range, gas range 가격이 아주 다양하니까 그 여러 가지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미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temperature ranges from, 자, ranges from, 자, one to 9 degrees. 1도에서 9도까지 range 한다. 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debate. 자, 명사, 동사. 우리 학교에서 debate 수업 하지 않으신가요? 매일은 하지 않겠지만 가끔씩 debate 수업 하잖아요. 그게 무슨 수업이에요? 토론 수업이죠. 또는 논쟁이라고 볼수 있고요. 동사는 토론하다, 논쟁하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We are going to be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의 예정이에요. debate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발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reservoir 하게 되면요, 명사인데요, 여러분. 자, 그 reservoir는 가뭄 중에 완전히 말라버렸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serve라는 표현이 보여. serve. 자, serve까지 하게 되면 뭔가를 제공하다, 도움이 되다라는 거거든요. 자, 비가 너무 안 내리는 가뭄일 때 도움이 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물이
묶여져 있는 물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 저장소 보시면 되겠죠. The reservoir.

are dried up during the drought. 자, drought 하게 되면 가뭄이 되겠죠. 다음 표현 볼게요. 자, eco-friendly 형용사예요, 여러분. 자, eco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흔히 에코로 알고 있을 거예요. 환경, 생태랑 관련된 표현이고요. friendly 뭡니까? 친한, 친근한. 그러니까 환경이랑 매우 친근한 거니까 뭐예요? 친환경적인 가면 됩니다. 자, he's rich enough to buy a luxury eco-friendly car. 그는 고급 eco-friendly 아주 친환경적인 차를 구입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주 부유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자, representative. 여러분, 이것도 발음 유의하셔야 돼요. representative. 자, representative는요, 우리를 대표해서 뭔가 우리의 의견을 represent, 나타내고 뭔가를 표현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니까 바로 뭐겠습니까? 대표자, 대리인이겠죠. 대표적인, 대리하는, 대표하는 이라는 표현도 갖고 있어요. 자, 그녀는 우리의 representative 대표자로서 그 회의에 참석했다. She attended the meeting as our representative.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insert. 발음이 두 가지야. 명사일 때는 insert, 동사일 때는 insert 가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널 insert 하려고 동사죠. insert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오해하면 안 돼. 자, 뭡니까, 여러분? 모욕 무례. insert, 자, 다음에 모욕하다 할 때는 insert 가시면 돼요. 무례한 짓을 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I didn't mean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의도는 작정은 아니었어. I didn't mean to insert you, 너를 모욕하고자 했던 거는 아니었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make a difference 너무 쉽죠? difference가 차이점이고요. make 만들다니까 차이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뭔가에서 차이점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차이를 만들다, 영향을 끼치다, 중요하다 가시면 됩니다. 자, these little things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자, 이 사소한 것들이 정말로 make a difference 아주 중요할 수 있어.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run out of. 나는 돈을 거의 run out of 했다. 이미 느낌 옵니다. run이 뭡니까? 뭔가 뛰다란 뜻 말고요. 가게를 운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 out of. 자, 뭔가가 out of.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가게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된 거지. 왜? 재료가 떨어졌으니까 무엇무엇을 다 써버리다. 무엇이 떨어지다 가시면 됩니다. I've nearly run out of money. 난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 가시면 되겠죠. 자, that is to say. 또는 to say 생략하고요. that is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글을 읽을 때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뭔가 한번더 쉽게 표현해 주는 거죠. 자, he's there. that is to say he's in danger. 그는 그곳에 있다. 다시 말해서, 즉, 그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work on 여러분 work on 하게 되면요 자 단순히 일하다가 아니라요 뭐뭐에 공을 들이다 노력을 들이다 보시면 돼요 또는 무엇무엇을 개선시키다 I'm working on 나는 노력하고 있어 making a schedule 자 일정 짜는데 공을 들이고 있어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자 pass away 여러분 자 pass out이랑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pass away 하셨다 요건 여러분들 외워줄게요 세상을 떠나다 죽다 다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다, 우리나라 말에도 죽다 있고요. 돌아가셨다 있잖아요. 돌아가셨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ass out은요, 조금 달라요. 기절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His father passed away 10 years ago. 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손한 표현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show me the word. 지금 바로 연습해 볼게요. orphan, 고아, confuse, 혼동하다, shirk, 으쓱하다, band, 판매하다, discuss, 토론하다, digestion, 소화, solve, 문제 풀다, tear, 눈물, spy, 척추등뼈, range, 변동하다, debate, 토론, 논쟁, reservoir, 저수지, eco-friendly, 친환경적인, representative, 대표자, insert, 무용, 무례, make a difference, 중요하다, run out of, 다 써버리다, that is to say, 다시 말해, work on, 공들이다, pass away, 죽다.

delay 출발을 delay 하다 average average 학생 choir 교회 choir slum 위험한 slum rainforest 에서는 빨리 자란다

미친다. Freedom, freedom의 상징. Flash, 두 눈이 flash했다. Stir, 녹을 때까지 stir했다. Translator, translator가 되기 위해 영어를 마스터할래. Pregnant, pregnant 여성. Calculator, calculator는 더하기를 할 수 있어. Handle, 그 공을 handle 하기. Stand on one's feet, stand on one's feet 하기에 충분한 나이지. Get over, 정신적 충격을 get over 할 거야. Used to, 나의 어머니는 교사 used to셨어. Dependent, 지나치게 많이 dependent 하지 마. At least 6시간 공부했어. 네, 여러분, 우리 또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delay. 자, 이 말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계획이 delay 됐다. 뭐, 비행기가 delay 됐다.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쵸? 자, 너의 출발을 delay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도 delay가 있겠네요, 여러분. 자, 뭔가를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명사로는요, 지연, 지체고요. 자, you'd better,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죠. You'd better delay your departure. 너는 너의 출발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average 명사, 형용사예요. 자, 우리 뭔가 볼링, 선생님 볼링 좋아하거든요. 볼링 칠 때 치고 나서 너 average가 몇 점 정도 돼 하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몇 점 받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average 하게 되면 평균, 평균의 평범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I used to be an average student.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다음에 choir, 명사. 선생님 예전에요. 어떤 다른 나라에서 온 a boys choir, 소년 choir, 소년 합창단 공연을 본 적이 있거든요. choir 하게 되면은 합창단 또는 교회 성가대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my mom used to sing in the church choir. 나의 어머니는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셨었다,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lum 명사 우리 slum가 가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행 갔을 때 slum가 절대 가면 안 돼. 자, 어디입니까? 위험한 곳 바로 빈민굴 slum가 형편없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you'd better 또 나왔죠? You'd better not walk around the dangerous slum. 너는 그 위험한 슬럼가를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rainforest. 자, rain 비고요. forest 숲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숲. 그래서 아주 끄끄하고 아주 습한 그런 더운 날씨의 숲을 바로 열대 우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plants grow quickly in the rainforest. 자, 열대 우림에서는 식물들이 빨리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ignore 동사 이구 너 그것도 몰라. 자, ignore 뭡니까? 무시하다, 모른 체하다. 자, ignorance 하게 되면 무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 you should just ignore the fine. 자, you should 너는 반드시 그냥 ignore 뭐 해야 돼요? 그 전화를 무시해야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excursion. 자, 명사, journey, 명사 둘 다 공통적으로요. 여행이라는 의미인데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 게 excursion 하게 되면 소풍, 수학여행인데 자, 여러분 약간 좀 짧게 가는 그런 여행을 가리켜요. 자, journey 하게 되면요, 보통 육상의 여행인데 조금 더 긴 일정의 여행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ur class went on an excursion to the countryside. 우리 학급은 시골로 excursion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표현입니다. 자, influence라는 표현인데요. 동사 명사의 뜻이 있어요. 자, 유행은 여러모로 우리 삶에 influence를 미친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flow, 흐르게 되면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겠죠? influence,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 영향력 보시면 돼요. 자, fashion influences our lives in many ways. 유행은 여러모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여러분. freedom, liberty, 다 비슷한 뜻이에요. 명사, 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쇼팽은 물을 freedom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Chopin uses water as a symbol of freedom. 자, 이태원 freedom 이런 노래 선생님 좋아하는데요. 이태원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수분들의 뮤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freedom은 자유예요, 여러분. liberty 하게 되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겠죠. Chopin uses water as a symbol of freedom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50번 flash. 자, 사진 찍을 때 flash 터지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번쩍이다, 번뜩이다. 섬광 순간 사진기 flash 가시면 되고요. 자, his eyes
face flashed with anger. 자, 그의 두 눈이 화가 나서 flash 했다. 아주 번쩍였다. 번뜩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자, stir. 여러분,

동사인데요. 자, 나는 혼합물이 녹을 때까지 stir 했다. I stirred the mixture until it was dissolved. 여러분, 녹을 때까지 뭐 해야 되겠어요? 휘저어야 되겠죠. 휘졌다, 뒤섞다, stir이었고요. 그다음에 translator. 여러분, 자, trace는요, 뭔가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slate 하게 되면요,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동해서 쓰게 되는 거는 뭡니까? 바로 번역하는 거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바로 번역가가 되겠죠. 자, interpreter 하게 되면 통역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I want to master English so that I can be a translator. 나는 번역가가 되기 위해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pregnant 형용사. 자, pregnancy 하면 명사가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것 같아. 너무 유명하니까. pregnant는 임신한. Pregnancy, 임신, 명사형이고요. We should offer our seats to pregnant women. 우리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좌석을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calculator, calculate 나와 있어요. 자, 명사 동사인데요. calculator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 할수 있는 기계 뭡니까? 당연히 계산기겠죠. calculator는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다. A calculator can add, multiply, divide, and subtrac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handle. 자, 우리 명사 동사에 있어요. 일단은 우리 자동차의 핸들 뭐 있어요? 손잡이 있겠죠. 자, 그리고요, 손으로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Deal with랑 같은 표현인데, the players can use their hands to handle the ball. 자, 선수들은 그 공을 다루기 위해 그들의 손을 사용할 수 있다. 핸드볼 같은 경기 될것 같네요. 다음 표현이고요. 자, stand. 서는 건데, on one's feet. 자, 누군가 자신의 발로 서는 거야. 자신의 두 발로 서는 거니까, 자기 두 발로 서다, 자립하다, 독립하다까지 확장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You're now old enough to stand on your feet. 너는 이제 자립하기에 충분한 나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get over. 자, get over. over가 뭔가를 이겨내서 넘치는 이미지라 그랬죠. 뭔가 고난을 뚫고 나와서 넘어가는 이미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겨내다, 극복하다. overcome이랑 같은 표현인데요. sooner or later. 자, 조만간 you will get over the trauma. 너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used to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별표. 과거에 한때 뭐뭐하곤 했다, 뭐뭐이었다. 자, 나의 어머니는 교사이셨다 보시면 되겠죠. My mother used to be a teacher.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ependent. 자, it depends on you. 이건 너한테 달려 있어. 자, 그때 사용한 depend on요. 뭐뭐에게 의존하다, 믿다, 달려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rely on이랑 같은 표현이겠죠. 자, You should not. 너는 depend on 하면 안 돼요. 그에게 too much. 너무 많이 의존해선 안돼 보시면 되고요. At least. 자, at most와 반대 의미래요. 기껏해야 최대한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At least. 그렇죠. 최소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he used to study at least 6 hours every night. 자, 그는 매일 밤 적어도 6시간씩 공부하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또 Show Me the World 통해서 연습하고 올게요. delay, 미루다, average, 평균의, choir, 합창단, slum, 빈민구, rainforest, 열대우림, ignore, 무시하다, excursion, 수학여행, influence, 영향력, freedom, 자유, flash, 번쩍이다, stir, 휘젓다, translator, 번역가, pregnant, 임신한, calculator, 계산기, handle, 손잡이, stand, one's free, 자립하다, 독립하다, get over, 극복하다, used to, 하곤 했다, dependent, 의존하다, at least, 최소한. 시츄에이션, 심각한 시츄에이션. 엑시비션, 피카소 엑시비션. 캔슬, 캔슬 치료법. 어쿼드 해지는 걸 원치 않아. 옵젝트 그리기. 엑셉트, 너를 엑셉트 준비가 됐어. 크라우, 그 크라우는 충고를 듣지 않았어.

grab. 내 팔을 grab했다. Pollution. 대기 pollution. Leer. Leer tire. Temple. Temple은 소나무들 사이에 있어. Earthquake. Earthquake가 강타했어. Waterproof. Waterproof가 된다. Arrest. 너를 arrest한다. Aisle. 승무원이 aisle에 있다. A long wait. 그 트로피와 a long wait. To start wait. To start wait. 컴퓨터가 필요해. Before long. Before long. 아래서 나왔어. Due to. 악천 후 due to다. Prefer A to B. Prefer 영어 to 수학. 네, 여러분 우리 또 다른 20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situation. 이게 무슨 situation이야? 라고 할 때 그때의 situation이야. 명사, 우리 진짜 우리말처럼 많이 씁니다. 뭡니까? 바로 상황, 입장이란 뜻이 있겠죠? 아빠는 내가 그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Dad expects me to get over, 자, 극복하다죠? The serious situ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exhibition 명사. 자, exhibit 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exhibition 하게 되면 우리 피카소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exhibition은 바로 전람회, 전시회, 박람회이고요. exhibit 하게 되면은 전람하다, 전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톰에게 피카소 전시회를 추천했다. I recommended the Picasso exhibition to Tom.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cancer. 자, liver cancer, lung cancer. 이 cancer 진짜 무서운 병 같죠? cancer 하게 되면요, 바로 암인데요, 여러분. 자, 그는 의사들에게 암 치료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e asked doctors to find a cure for canc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볼게요. 자, awkward. 발음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awkward. 자, 형용사인데요. 나는 네가 awkward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요거는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서툰, 어색한, 거북한, 난처한이란 뜻이에요. 어색한 이런 의미인데요. I don't want you to feel awkward. 난 네가 어색해지는 거 원치 않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object. 명사예요, 여러분. objective. 명사, 형사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는 나에게 object들을 한각도에서 그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쌤이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object가 들어간 단어 중에 UFO가 있어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미확인 비행 object. 바로 뭐예요? 물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확인 비행 물체를 우리가 UF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체, 물건, 사물 가시면 되고요. Objective 하게 되면 우리 목표, 객관적인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He told me not to paint objects from one angle. 한 각도에서만 그리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한번 그려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다음 표현 볼게요. 자, except, 전치사. 이것도 자주 나오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너를 except, 우리는 모두 준비가 됐어. 우리 다 됐는데 지금 너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을 제외하고 외에는. We're already except you. 너만 제외하고 너만 준비하면 돼. 자, crow.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몇 안 되는 새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Sparrow가 참새고요. Crow는 여러분들 아주 까만 새 뭐 있나요? 그래서 까마귀 보시면 돼요. 그 crow는 두루미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자, the crow didn't listen to the crane's advice. 자, crane 하게 되면 여러분 두루미가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에 grab 동사. 자, 그는 내 팔을 grab했다. 너 이거 먹을래? Grab, grab 먹을래? Grab 하면서 잡는 거야. Grab. 그래서 grab 뭐라고요? 움켜잡다, 기회 등을 붙잡다 가시면 돼요. Grab 먹을게. 오케이. He grabbed me by the arm. By the arm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내 팔을 꼭 이렇게 잡은 거예요. 다음 표현 갈게요. Pollution 명사 있고요. Pollute 동사 있습니다. Air pollution 뭡니까, 여러분? 대기 오염. Soil pollution 뭐야? 토양 오염. 그래서 pollution 하게 되면 오염이고요. Pollute 하면 오염시키다. 자, car sharing usually helps reduce air pollution. 자, car sharing. 자동차를 같이 타는 거죠. 자, 그것은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이요. 자, 우리 leer, 레어 아니고요. leer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명사, 형사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 아버지들 이렇게 차를 타게 되면요. 백미러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콩글리시고요. rear view mirror 가셔야 돼요. 뒤가 보이는 거울이란 뜻이죠. rear 하게 되면은 뒤후미 또는 뒤쪽에, 뒤쪽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My right rear tire is low. Fill it up, please. 자, 내 오른쪽, 자, 뒤편에 있는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네요. 공기를 가득 채워주세요. Fill it up, pleas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편 보도록 할게요. 자, temple. 명사예요, 여러분들. 자, temple stay 들어보셨나요? temple stay. 어디 가는 거야? 여기 가는 거죠. 절신전. 불교, 힌두교 등의 사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 절은 소나무들 사이에 있다.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절이 있나 봐요. The temple sits. 자, 여기 sit은 앉다라기보다는 어디 어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among the pine trees. 자, pine tree 하게 되면 여러분 소나무가 되겠죠? pine tree, 소나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earthquake. 자, earth랑 quake 합쳐졌어요. earth는 지구고요. quake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땅이 흔들리는 거. 그럼 지구가 흔들리는 거니까 뭡니까? 지진이 되겠죠. 자, 어제 큰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다. Yesterday, a huge earthquake hit Japan. 자, hit, 뭔가를 강타하다, 치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waterproof, 형용사, 명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물에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을 waterproof 화장품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방수가 되는 거죠. 방수에 물이 새지 않은, 명사로 방수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my watch is shockproof. 자, 충격에 proof가 된다. 충격 방지가 되고요. And waterproof. 자, 방수 기능이 있다. 방수가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arrest. 내가 널 정의의 이름으로 체포할 거야. I will arrest you. 자, 여기서는 I arrest you가 됐죠. 널 체포할 건데, in the name of the law. 법의 이름으로 널 체포할 거야. 옛날 만화 중에 나는 내가 널 정의 이름으로 체포하겠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I arrest you in the name of justice 하게 되면 정의 이름. The law 하게 되면 법의 이름으로 널 체포하겠다는 거죠. arrest 뭡니까? 체포하다. 명사로 체포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 S가 묵음인 게 중요해요. I라면은 여러분 통로 복도라는 뜻인데요. 그 항공기 승무원이 I에 서 있다. The flight attendant is in the I, in the 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along with 여러분 with가 누구누구 함께라는 뜻이 있잖아요. along with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역시나 누구누구 함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long with the trophy, 자, 그 트로피와 함께 I got the prize money of $900. 나는 900달러에 상금을 받았대요. 너무 기분 좋겠네요. 다음 표현, to start with. 자, to start with는 to begin with. First of all, most of all,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Start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자, to start with, we need better computers. 우선, 우리는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before long. 자, 그리고 long은요, 긴이라는 뜻이 있어요. 길게 되기 전에니까, 머지않아서, 곧,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돼요. soon이라는 뜻이 있고요. before long. 또는 before long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는데요. A baby bird. 자, 아기 새가, 새끼 새가 came out 나왔어요. 어디서요? Of the egg. 자, 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due to. 자, because of 하니까 바로 떠오르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thanks to, owing to,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The flight delay is due to the bad weather. 그 항공편의 지연은 악천후 때문이다. 다음에 prefer A to B. prefer가 뭐예요? 선호하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좀 기억할 만해요. to는요, 뭐뭐 보다라는 뜻인데요. P보다 A를 선호하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P보다 A를 더 좋아하다. I prefer English. 난 영어를 더 선호해, 좋아해. To math, 무엇보다? 수학보다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공부했으니까요. 우리 Show Me the World 통해서 한번더 연습해보고 올게요. Situation. 상황 입장, exhibition, 전시회, cancel, am, awkward, oscar, object, 물체, 물건, except, 제외하고, crow, 까마귀, grab, 움켜잡다, pollution, 오염, leer, 뒤쪽의, tempest,
temple, 저희 신전, earthquake, 지진, waterproof, 방수의 arrest, 체포하다, isle,

로봇도 along with 누구와 함께 to start with 우선 일단 before long 뭐지 않아 due to 뭐 때문에 prefer to be B보다 A 더 좋아하다 네, 여러분,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단어 실력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풀기 쉬운 문제이다. That is an easy problem to, 자, 여러분, 풀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돼요. serve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우선 중요한 문제를 토론합시다. Let's 토론하다.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discuss the important matter first.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자, 그들은 그 회의를 다음 주까지 연기했대요. 연기하다. They 연기하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Delayed the meeting until the next week.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는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He is in a very difficult 자, 어떤 상황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Situation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영역 표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 a child, 아이인데, who has lost his or her parents. 자, 그녀의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orphan이 되겠죠. 고아가 되고요. 자, talk about, 이야기하는 건데요. something to make a decision. 자, 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discuss, 토론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자, a sudden burst. 자, 갑작스럽게 터지는 거예요. of a bright light. 자, 아주 밝은 빛이 갑자기 터지는 거니까 flash 되겠죠. 그 다음에 a large black bird. 아주 크고 검은색의 새니까요. 까마귀 뭡니까? crow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도전 나도 워킹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는 불고기이다라는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빈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있었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 그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꼭 복습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래 보이시는 EBS 중학 검색하시고요. 자,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복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빠른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강의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던 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뭐만 찾으면 된다? 문장에서 동사만 찾으면 문장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내용 계속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문장의 구성, 즉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진짜 주어가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풀어볼 문제는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고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역시 어법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people from more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s.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습니다. 왜? 왜 이걸 판단할 수 있냐면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 주어랑 동사 찾기. 이게 진짜 쉬워 보여도 얘들아, 문장이 길어지면 정말 찾기가 힘드니까 짧은 문장에서부터 계속 연습하는 버릇 같이 드리자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to maintain self-focus agency or control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주체성.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통제력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야. 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그러니까 나 정말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도 뭐 있었죠? as가 우리 나타나면 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했었어. 이 as가 무슨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문장에서 as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두 개가 다 다른 쓰임인 것 같아. 자,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문법적으로 뭘까?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 얘는 접속사 a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셨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고, 이때 as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요. These serve,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앞에 등장한 self-focus agency or control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주체성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통제력은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으면 너무 완벽하게 잘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로서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얘는 전치사로 쓰인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s가 두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뒤에 주어 동사를 수반하고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뒤따라 나오는 이 as는 뒤에 명사구가 따라 나오는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으로. 자, With this form of agency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문장 시작하기 전에 문장 앞에 별표 달린 거 보여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별표를 한번 쳐볼까? With this form of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보통 문장의 맨 앞에 뭐가 와요? 주어가 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의 형태를 봤더니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네? 그러면 얘는 주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문장의 원래 뒤편에 있어야 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왔으니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 문장이 도치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comes 동사가 먼저 왔고요. the belief이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오게 되었네. 그러면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 구조구나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이 comes the belief 이러한 믿음을 도출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도출시켰냐면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점. 이 대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이때 이 대시 뭔지 한번 맞춰볼 사람. 이때 대시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대세 쓰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짚었었거든요. 이때의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자, 동격의 대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추상 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살짝 봤더니 the belief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가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맞추면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individual successes,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요?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이 dependi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그냥 depend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행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 즉,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의 형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했냐면, 개인의 성공 있잖아.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랑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온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 말이 되죠? 자, 그런데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whether이 나오면 얘들아, whether 다음에 or이 어디 있을까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자, whether A or B라고 하면 A 혹은 B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and thus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지 혹은 trying to accept the one's circumstances 그 개인의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the use of control 그 통제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centers on the individu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문장 읽어봤는데 두 문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문법 문제 풀고 있었잖아. 문법 문제는 사실 답이 나왔어. 이미 2번이 depend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면 됐었잖아. 그럼 우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선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The independent self. 이 개인적인, 이 독립적인 주체는요, 개인은 may be more driven.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아,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훨씬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요. Appealing to sense of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호소함으로써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여기 수동태가 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주어를 봤을 때, 이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의 표현에서도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독립적인 개인들은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에 대한 호소를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 진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수동태 온 것까지도 괜찮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요. However, 하지만 얘들아 하지만이 나오면 무슨 얘기야? 내용이 한번 반전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people from more interdependent cultural context.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erdependent이라고 하면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상호 의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 앞에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어? 개인주의적인 맥락이었어. 근데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less focus on issues of individual success and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 어디에 덜 초점을 맞추냐면 개인의 성공이나 혹은 이런 주체성에 덜 초점을 맞추겠지. 그리고 and more motivated,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지는데 어떨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진대? Group goals and har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나 혹은 조합, 화합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아, 그러면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Research has shown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우리 이제 좀 자신 있어. 그치?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East Asian prefer to receive 이라고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그치?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고, 앞에를 봤더니 선행사가 없네? 그럼 얘는 뭘까? 접속사 that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었대. East Asian, 동아시아인들이요, prefer to receive, 받는 것을 더 좋아한대. 뭐 하는 것보다는요, but not seek, 무언가를 나서서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은요, 뭔가를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more social support rather than seek personal control in certain 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우에 개인적인 통제력을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대? social support.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는 접속사로서의 that 쓰인 거 너무 괜찮네.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4번도 우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hold a more interdependent self-contr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야?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즉슨 서로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ay prefer to cope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어떤 방식? That promote harmony in relationsh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조화를 촉진시키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마저 한번 볼게요.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그러면 who. 우리 보통 뭐 생각하지?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 peopl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 관계대명사로 볼 거야. 그치? 아하, 뒤에 바로 hold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러면 who 관계대명사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at도 관계대명사지. 왜? 앞에 선행사 way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 promote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방법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도 막힘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천천히 볼게요. ABC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ersonal computer can be thought of as a commodity, as an everyday obj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도 또 눈에 띄는 거뭐 보여요? as가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우리 저번 문장에서도 as가 두번 등장했었잖아. 그런데 기억나? 첫 번째 나왔었던 as는 접속사 as였고요. 두 번째 나왔었던 as는 전치사 as였어. 그치? 바로 옆에 문제 있잖아. 그치?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그럼 어떻게 쓰인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요, 생각되어집니다. 뭐로써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as a commodity라고 하면 필수용품입니다. 우리의 필수용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And as an everyday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두 번의 as 어떻게 쓰인 걸까? 첫 번째 as는 일단 뒤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A commodity라고 하는 필수용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An everyday object. 역시나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네. 자, 그러면 as가 두번 이어지고 있는데 둘다 전치사로 쓰였다.
그치.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PC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용품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It can end its days as a piece of junk. 또 as 등장하고 있어. 이때 as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PC,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요. end its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대.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그 PC는요. 수명을 마감할 수 있는데 as a piece of junk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nk는 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뭐뭐? 로서 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얘들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진짜 팍 하면 얘 전치사다, 얘 접속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두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It can end its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대? 그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물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요. A bygone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gone은 한물간이거든요. 한물간 물건으로 뭔가 고물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네. 자, 그런데 여기 are이 들어갈까 to be가 들어갈까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re이 들어가면 얘들아, 얘 지금 동사지. 여기 동사가 들어올 자리야?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때 동사가 can end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등장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 봤을 때 접속사나 혹은 뭔가 연결 지어줄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등장할 수가 없지. 그러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네. 왜?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문장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to b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겠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To be disposed of some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그 piece of junk,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be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아,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Either A or B 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지? A 혹은 B 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Either A or B or C or D 라고 해가지고 아 or 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네 번이나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Either by literally throwing it a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PC, 그 개인용 컴퓨터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by resale, 다시 되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Or by passing it on to someone el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그냥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Or by keeping it somewhere out of s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넣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딱 생을 마감을 했을 때 그것이 버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버려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저기 동사가 올 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하는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기가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hristine Finn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has written a brilliant book. 엄청난 책을 한 권 썼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책을 쓰셨냐면요. On computer as junk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책을 한 권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B번 볼게요. Which일까? 혹은 in which일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which를 봤을 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in which를 봤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치?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다. 뒤에 문장만 한번 바로 볼게요.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방식을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지. 그녀는 그 방식을 본다.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문장이 완전하면 뭐가 와야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가 오는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분께서 엄청난 책을 한 권 작성을 했는데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그 책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 안에서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버려지는 방식을 그녀가 본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버려지지? 어떻게 버려지지? 사람들이 그냥 버리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되파나? 혹은 안 보이게 치워두나? 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ll the activities, 그 모든 활동들, 즉 여기서 컴퓨터가 버려지는 모든 활동들은요, that take place at the supposed end of the PC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personal computer, 즉 개인용 컴퓨터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녀가 지켜본 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서 그 PC가 본인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관찰해서 책을 쓴 것 같아. 그치? 그랬을 때 whether that means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or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 하라 그랬었지? whether A or B 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A인지 B인지 라고 해석을 할 건데 whether that means 그 말인 즉슨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버려질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제거되어지던지 혹은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napped up 이라고 하면 급하게 사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낙하채서 사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빈티지 컴퓨터를 수집하는 분께 아주 낙하채듯이 사지든지 간에 어쨌든 그 PC가 그 생을 다할 때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누가? 이 여성분께서 관찰하고 그거를 책으로 써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네.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였냐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뭐를 보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 뒤에 문장이 완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from my generation, 내 세대에서 온 사람들은요, 즉 내 세대 사람들은 don't like to think about computers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세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것은 싫어한대. 왜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걸 싫어하냐면 because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they are still such new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새로운 문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I find it 혹은 I find them much harder to throw one out tha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I find it much harder. 얘들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한번 볼까? 크게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I라고 하는 거는 주어, find라고 하는 거 동사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이 C에 들어갈 이 부분이 목적어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어고 much harde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인 것 같은데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훨씬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한번 보면 To throw one out,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구조다, 그치? 우리 1강 할 때 이거 반드시 짚어라 라고 내가 말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때 목적격 보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 부분, 얘가 뭐다? 진짜 목적어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진짜 목적어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감옥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1강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 그치?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to throw on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one은 앞에 등장한 computer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뭐가 힘드냐면 to throw one out 컴퓨터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뭐보다 어려운 거냐면요.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하면 회전식 건조기거든요. 회전식 건조기를 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버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And I can see much more symbolic value in a 20-year-old computer than I can in 20-year-ol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훨씬 더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대. 어디서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냐면요. In a 20-year-old computer,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대. 뭐보다는 20년 동안 내가 몬 차보다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쌤이 정말 1강부터 강조 많이 한 부분이거든. 왜냐면 가 목적어 부분에 it이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부분에는 이때 to 부정사가 들어가.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살펴봐 라고 했었어. 그쵸?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실감이 되시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10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18학년도 역시나 사관학교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Fairy tales are filled with frogs turning into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역시나 이 문장 앞에 뭐 붙어 있어? 별부터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도 별 한번 쳐보세요. 왜 별을 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Fairy Tales,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개구리로 가득 차 있대.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어떤 개구리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 즉,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구리로 가득 차 있냐면요. Turning into prin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요. 혹은요. Or pumpkins,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호박은 호박인데 어떤 호박이냐면 Turning into coac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차로 변하는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다. 그치?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 마차로 변하는 펌킨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문장 안 끝났지? 자 coaches라고 하면 마차라고 했잖아. 마차는 마차인데 drawn by white hor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라? 그런데 여기 지금 형태 보면 drawn by 라고 하면 얘는 무슨 꼴이야 얘들아? 어? 과거 분사 꼴이다. 그치? 어? 여기까지는 현재 분사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어.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이러한 coaches라는 마차라고 했잖아요. 마차인데 이 마차들이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지는 여기 coach 마차 같은 경우는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과거 분사 drawn by라고 하는 표현이 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에 가까워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마는 백마인데 transformed 혹은 are transformed from white m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흰색 쥐로부터 변신한 백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분사가 올까? 수동태가 올까?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뭐가 올까요, 여러분? 앞에 문장 꼴을 보니 다 현재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현재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여기 마차 같은 경우는 백마에서 끌어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분사가 꾸며줬다. 그러면 여기 백마 같은 경우는 흰색 쥐가 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므로 과거분사 transformed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서 지금 white horses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표현으로 가면 되겠다.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분사가 지금 한 문장에서 네 번이나 쓰였어. 특히 현재 분사 두 번,

과거분사 9번 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왕자로 변하는 개구리. 그치? 이럴 때는 능동이지만, 자, 마차는 마차인데 백마위에서 끌어지는 마차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PP,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ING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면요. Such fantasy, 이러한 공상들은요, are profoundly unreal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갑자기 이제 frog가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고 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그래서 they couldn't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Not for biological reasons, but mathematical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이유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그 호박들이 마차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Such transitions, 이러한 변화들은요,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which means that,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for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we can rule them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이때 등장하는 them은? Such transitions.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rule something out 하면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차피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사실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왕자님,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But for a caterpillar. 하지만 얘들아 caterpillar 하면 애벌레거든요. 하지만 애벌레는요, to turn 혹은 turns into a butterfly is not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여기 비에 뭐가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볼래요?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가 is가 있네.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지만 애벌레에게 있어서 to turn into a butterfly 나비가 되는 것은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인즉슨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하지만 애벌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비가 된다는 것은 it's not a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it happens all the time.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 rules having been built up over the ages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요, having been built up over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수십 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은 수십 년 동안 세워졌는데요,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원리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주어 자리인데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요. And although no butterfly has ever been seen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지는 않았대요. 나비가 어떻게 되는 건 보여지지 않았냐면요.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셨어요? 나비가 갑자기 날다가 애벌레가 되는 모습 봤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쵸? 자, 그런데 비록 그 어떠한 나비도 애벌레로 변하는 것을 보여진 적은 없지만 it이 들어올까, which가 들어올까 이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아마 사관학교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수능에서 잘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it은 얘들아, 우리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which는 우리 뭐라고 알고 있을까?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
그럼 이거 두 개 차이점은 관계사밖에 없다는 거네. 그치? 관계사가 있다는 말인즉슨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힘이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치? 대명사는 그런 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 문장을 쭉쭉쭉쭉쭉 가서 봤더니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떡하니 있어. 얘들아,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또 한 번 관계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As, say, a frog turning into a pri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는 것 마냥 우리가 똑같이 놀라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바로 밑에 문장에서 나와요. Frogs don't contain genes for making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무엇이 없냐면 유전자가 없어. 뭐를 위한 유전자가 없대? Making princes. 왕자님이 될 만한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개구리가 왕자님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데 but they do contain genes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개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they는 개구리를 의미하는 거네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올챙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개구리가 왕자님이 되는 것보다는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덜 놀랍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 with 그리고 which는 사실 수능에서 잘 안 나오는 포인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둬라. 무슨 차이다? 얘랑 얘는 아 관계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앞에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이때 관계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고요.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Coming home from work the other day. 어느 날 내가 일로부터, 즉 내가 뭐 직장이겠죠?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오는 길에 I saw a woman. 나는 여성 한 분을 봤어요. 여성 한 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trying to turn on to the main stre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인 거리, 즉 어떤 큰 도로로 나오기를 시도하는 여성분을 보고 있었던 거지. 어? 저분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고 싶어 하시네 라고 하는 여성분을 봤는데 and having very little luck because of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거의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 왜 기회가 없었냐면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교통량 때문에 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성분을 보게 된 거죠.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차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해.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차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못 껴든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보니까 hav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r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woman을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한 번 더 연결이 돼서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and가 앞에 나오는 trying, 뒤에 나오는 having을 가지고 woman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하는 큰 도로로 나오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 여성. 하지만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이라고 두 번 꾸며주고 있네. 자, 그랬는데 I slowed and allowed her to turn in front of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녀로 하여금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즉 껴준 거죠. 그쵸? 껴주었는데요. I was feeling pretty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좀 뿌듯했어. 왜냐면 잘 못 껴들고 계셨는데 내가 앞에 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뿌듯했단 말이죠. Until 그런데 언제까지만 딱 기분이 좋았냐면 a couple blocks later 한 몇 블럭이 더 지나고 나서 she stopped to let a few more cars into the 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차를 멈춰 세우더니 몇몇 차를 더 그 껴주신 거죠. 어? 내가 이분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내 앞에 껴주었는데 이분이 몇 블럭 지나지 않아서 멈춰 서서 여러 차들을 계속 껴주시는 거야. 그래서 causing 어떤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냐면요. us both to miss the next 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져? I found myself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여기 주어 나오고 있고 found가 동사입니다.
그치? 여기서 목적어는 myself인데, 여기서 내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여기 제귀대명사 온 것까지도,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완전히 화가 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지. 뭐야, 나는 양보해가지고 내 앞으로 껴줬는데 그분이 앞으로 가면서 다른 차들을 자꾸 앞으로 더 껴줘. 라고 하니까 내가 그녀한테 조금 짜증이 난 상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rritated 이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을지 한번 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조금 너무 화가 났었던 거야. 그래서 How dare she slow me down after I had so graciously let her into the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After I had so graciously,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그녀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녀가 내가 이렇게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As I was sitting there stew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stewing 하면 안달하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안달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차에 앉아 있었겠죠. 왜 이렇게 다들 껴주시는 거야 라고 해서 안달이 나고 있었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How ridiculous I was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자, 이때 how가 어떤 how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how는 뭘까, 얘들아? 의문? 부사입니다. 자, 의문 부사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ridiculous라고 하는 얘는 뭐죠, 우리? 형용사입니다. 그치? 자, 원래 형용사고요. I was being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어순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 의문 부사면 원래 어디 쓰여야 돼? 의문문에 쓰여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의문문은 아니고 이런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서문 안에 쓰인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 부사 how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의문부사 잘 쓰여져 있고요. 뒤에 엇은 의문사, 주어, 동사 부분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괜찮네. 그치? 그리고 7번 문장을 보면요. Suddenly, 갑자기 a phrase I once read came floating into my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읽었었던 한 구절이 came floating into my mind,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4번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동사 오는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네. 쌤이 조금 쉽게 읽으라고 여기다가 싹 가로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편했죠. 그랬을 때 자, a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구는 문구인데 내가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나의 머릿속에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어가 a phrase 부분이고 동사가 came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온 거 너무 잘 왔네. 그치?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온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한 문구가 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올랐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You must do him or her kindness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그녀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뭐로 친절을 베풀어야만 하냐면요.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 깊숙이 그런 이유로 친절을 베풀어야지. Not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혹은 or because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뭔가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만 돼? inner reason, 어떤 내부의 즉 마음속 깊이의 이유 때문에 너는 친절을 베풀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또 깨달았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What I had wanted a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원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이때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what 보면 이제 너무 기쁘다. 그치?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왜?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불완전한지 볼까? I had wanted a reward. 완전한데? 나는 원했어, 보상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지?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다. 여러분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따라 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사실 마음속 깊숙이 뭔가 보상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if I do this nice thing for you,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you or someone else, 당신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will do an equally nice thing for me. 똑같이 나한테 그 좋은 일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보상을 나는 기대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그 여성분을 끼워줬을 때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 여성분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년도 수능B형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Oxygen is what it is all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중요하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the stuff that gives us life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뭔가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gives us lif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아마도 옥시즌, 맞아, 산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도 있대. 오,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궁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대? 뭔가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burned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 미토콘드리아, 즉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얘네들이요.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대. 연소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럼 1번에 밑줄 그어진 곳 보니까 넷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앞에 문장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여지고 있다. 그럼 1번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but breathing has a price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숨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price가 있대. 얘들아, 대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자,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fre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bus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소거든요. 태우는 거. 그래서 산소의 연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산소를 태우는 거. 산소의 연소는 동사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여기서 that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 줬거든? 그런데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동사는 없고 ing가 붙어 있어. 그럼 안 되지?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준다? sends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s out by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product 하면 부산물이거든요. 부산물을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산소를 태우는 행동은요, 어떤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

네, 이 부산물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게 된대요. 자, 그런데 they have the Dr. Jekyll and Mr. Hyde characteris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이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나쁜 역할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help guarantee our surviv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는 돕는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돕는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좋은 측면이네. 활성산소가 좋은 측면을 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 body mobiliz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일 때뭐 하기 위해서?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병균 개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어낸대?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침입자, 즉 여기 병균과 같은 그런 애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의 활성산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치? 우리가 병균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지킬 앤 하이드 모습에서는 지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이때 to fight이라고 하는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자, 왜 움직이냐면 이러한 병균으로부터 to fight off, 이기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즉,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여지고 있으니 to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move uncontrollab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대. 자, 앞부분까지는요,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줬어. 그치,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uncontrollably move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 경향도 있나 봐요.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얇은 막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코드를, 유전적인 암호를, 어떻게 한대요? corrup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질시킨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통제 불가능하게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지금 헤집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controllab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봅시다.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uncontrollably가 move를 꾸미고 있으니 4번도 오케이,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괴롭히냐면, until the cells become dysfunction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and sometimes give up and d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우, 포기할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활성산소가.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Fierc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아주 격렬한 활성산소들은요.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built into life as both protector and aveng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활성산소들은요. 지어졌대. 우리의 생명체 안에 지어졌는데요. both A and B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도 우리 몸 안에 있고요. 그리고 avengers 하면 보복자죠. 보복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활성산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분사 쓰여져 있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활성 산소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로도, 그리고 우리 몸을 보복하는 역할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활성 산소들은요, are potent agents of 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ging 하면 뭐예요, 여러분? 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화에 아주 강력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알차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문제도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여행 아니라 이민인 줄 알았어. 느낌이 좀 뭔가 오지 않아요?
1: 뭐, 진보따리를 한두 개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0: 자, 슬기 씨는 네네. 만약에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예. 간다고 칠 때 그 수트케이스를 얼마나 챙겨가나요? 이게 큰 거.
1: 저는 제 짐은 없어요. 그 안에. 저는 이제 아기가 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기 짐으로 이미 캐리어가 꽉 차요.
0: 예.
1: 제 짐은 거의 배낭에.
0: 아, 그렇군요.
1: 배낭에 그냥 옷 하나 더 챙기는 정도?
0: 와, 네. 그 내 것을 줄이고 아이 것을 하나 더.
1: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자, 이게 아무래도 다들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여행 갈 때 짐을 너무나 많이 싸거나 그래서 서로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1: 전 저희 남편이랑 꼭 싸워요.
0: 아, 그렇군요.
1: 너무 많이 싸려는 자와 아니다. 금방 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0: 오히려 반대입니까?
1: 반대입니다, 저희는.
0: 와, 네. 기대치 못했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와, 뭔가 이제 대화가 분위기가 조금
1: 그쵸.
0: 싸우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뭔가 말리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0: 맞습니다.
1: 사람의,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근데 이 말도 또 맞아요.
0: 그것도
1: 예,
0: 맞는데 이게
1: 맞아요.
0: 좀 애매한 게요.
1: 예.
0: 사실 거기 가면 100% 거기에서 또 뭔가 옷을 사고 싶거든요. 그
1: 그렇죠.
0: 장소에서 또.
1: 그러면 비워가는 게 맞죠.
0: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1: 예.
0: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오케이?
1: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캐리어를 하나 더 사요.
0: 와, 그건 상상도 못
1: 저 그런 적
0: 해봤습니다.
1: 있거든요.
0: 이거는 아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네.
1: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럼 여행집을 한번 싸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아니,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three suitcases 부족해.
2: New York?
1: New York, we are going to New York.
2: Yeah.
1: So we need more clothes. So three suitcases. Okay.
2: Really?
1: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2: What?
1: 부족해 부족해 Don't cry. So three suitcases. Okay?
2: What? Telling me not to cry?
1: No. Three suitcases and we have more clothes. Okay. 딱 적당. Okay. 뉴욕.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응?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New
1: buy?
2: clothes?
1: Buy? Wow, you have so much money?
2: Me?
1: What? Don't buy. Don't pay money. Right.
2: Three suitcase.
0: 아이고,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 더 사기로 하셨다고
1: 예.
0: 가서.
1: 그거는 제가 허락했어요.
0: 그래도 방법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이게 또 슬케이스가
1: 맞아요.
0: 하나 더
1: 불포함이에요.
0: 있으면 아 그러니까요 다
1: 예.
0: 논이잖아요 그렇죠?
1: 돈 많이 내야 돼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아무튼 오늘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 용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해
1: 네.
0: 주세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4: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여행을 가는데
1: 그렇죠.
0: 아니 일주일에 왜 여행 가방이 세 개나 필요해? 이거는 참고로 전체가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그 상대방의 짐만 세 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1: 거의 이민 가방 수준이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Why do you need? 왜 필요해? Three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세 개의 가방이니까. Three 가방. 여행 가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 배웠잖아요.
0: 아, 그렇죠.
1: 수트케이시스겠네요.
0: 오!
1: 세 개잖아요.
0: 오, 세 개네요.
1: 네.
0: 복수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why가 왜잖아요. 그죠? Why,
1: 네.
0: 왜?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Three suitcases. 근데 얼마 동안?
1: For a week.
0: For a week.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1: 오우.
0: Beautiful. Alright, suitcase가 우리 흔히 말하는 여행 가방인데 사실
1: 네.
0: 생각해 보면 이 suit이라고 하는 게 옷을 얘기를 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옷 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여행 가면은 옷을 담는 게 대부분이죠.
1: 거의 옷 담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 커다란 가방을 꺼내죠.
0: 맞아요. 솔직히
1: 예.
0: 말해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부피가 나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영어에서 suitcase one word로 쓰게 됩니다.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행 가방으로 연결이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0: 네.
1: 이 수트가 남자 정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수트케이스라 그래서 뭔가 출장 가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0: 아,
1: 예.
0: 그거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옷을 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나온 김에 제가 아, 이 표현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1: 네?
0: 제가 항상 수트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라고 많이 알려드렸었죠.
1: 네.
0: 이거는 carry on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케이스로 끝나는 단어 중에 서류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짚어보자.
1: 서류 가방.
0: 네, 서류 가방은 보통 비즈니스 트립을 가거나 뭐라 그럴까요?
1: 어, 이것도
0: 이것도 무슨 케이스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수트케이스.
0: 지금 저기 수트케이스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1: 아, 이게 수트케이스죠, 참. 어? 네. 무슨 케이스지?
0: 보여 드릴까요?
1: 네.
0: 네. 이건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브리프케이스입니다. 아, 브리프케이스.
1: 들어는 봤어요.
0: Yes. 네.

0: 이게 원래 브리프한다는 것 자체가요. 뭔가를 간단하게 보고한다라는
1: 맞아요.
0: 뜻이 또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뭐 브리핑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1: 네.
0: so briefcase가 one word로 서류 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가시는 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근데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how long again?
1: A week.
0: For a week. 오케이.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 전치사?
1: For.
0: For. 얘는 무조건입니다.
1: 네.
0: So fo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간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예를 들어 3일 동안 그러면은
1: For 3 days.
0: 30분 동안 그러면
1: For 30 minutes.
0: 그렇죠.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 $100가 필요해. 3일 동안. 그러면 나는 $100가 필요하다.
1: I need $300.
0: 100달러, 100달러.
1: I need $100.
0: 3일 동안?
1: For 3 days.
0: 그렇죠. I need $100 for 3 days.
1: Mm-hmm.
0: 자, 기다려. 30분 동안. 자, 30분간 기다리세요. 명령어로.
1: Wait for 30 minutes.
0: 그렇죠. There you go. Wait for 30 minutes.
1: Mm-hmm.
0: 전치사 for 써주는 sense.
1: 네.
0: Okay? 특히 wait 하고 for는 거의 친구예요.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100 for 3 days.
1: I need $100 for 3 days.
0: Wait for 30 minutes.
1: Wait for 30 minutes.
0: Okay, 자, 이번에는 뭐야 이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1: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0: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아우, 뉴욕 가려면 일단 뉴요커 느낌으로 입어야 되고.
0: 그렇군요.
1: 집 앞 나올 때 원마일 웨어 느낌으로다가 약간. 예.
0: 느낌 자체가요?
1: 그런 느낌으로 또 옷을 한번 입어줘야 되고.
0: 아, 맞습니다. 왠지 또 그리고 예. 멀리 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다 싸가야 될 것 같은 느낌.
1: 뉴욕 가는데 느낌 감성 그때그때 따라가 줘야 되니까.
0: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거의 쇼핑으로 해서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예. 네. 2박 3일이어도 한 5벌 갖고 가시거든요.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옷. 옷이 필요한 거니까 clothes. 이렇게.
0: 오케이. 좋습니다. So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라고 했는데
1: 네.
0: 아쉽게도 clothes죠. 방금 한 거 사실 하면은 cloth 발음도 다른데요. 그건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0: 네.
1: 기억이 나요.
0: 천이 하나 필요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So, we're going to New York. 우리 뉴욕 가. 그리고 나는 옷이 필요해. 옷이 필요한다. 자, THES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 right?
1: Cloth.
0: 가 맞는데 clothes가 네. 맞는데요. 그래서 원어민들 진짜 슬로우모로 천천히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짧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Z로 해도 무방하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억지로 clothes 이렇게 하지 마세요. Clothes, clothes 충분히 좋습니다. Alright.
1: 네.
0: 자, 여기서 사실은요 핵심은 시제예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한 1000번 더 트레이닝 시켜드릴 예정이긴 한데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넣으시려고 하는데 be going to가 뭔지 아시죠?
1: be going to는 저기 가까운 미래요.
0: be going to do, be going to the 동사 넣는
1: 네.
0: 거, right? 뭐뭐 할 것이다?
1: 네.
0: 근데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 왜요?
0: 그러면 여기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1: 아,
0: 아니죠?
1: 뉴욕은 아니네요.
0: 네,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라고 하는 흔히 들어본 그 시제가 아니고요. 얘에서 끝이에요. Alright? 시제는 여기서 끝이고요.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가, 그래서 얘는 그냥, 네, be going to를 쓸 때 to가 아니고요. 그냥 어디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자, 비동사 ing만 남았어요. 그러면, right? 비동사 ing는 진행형, 한참 뭐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확정된 미래 사실도 비동사 ing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석을, 뭐뭐 해? 정해졌어, 뭐뭐 해?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주말에
1: 네.
0: 남편분이랑 뮤지컬 보려고 티켓 다 끊어놓고 다 예약 잡아놓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슬기 씨 내일 뭐예요? 이랬을 때 저는 뭐뭐 할래요? 이러나요?
1: 아니요, 할
0: 나
1: 거야.
0: 나 뮤지컬 볼래요? 이래요?
1: 아니요.
0: 나 뮤지컬, 저 뮤지컬 봐요.
1: 네.
0: 팩트처럼 그냥 얘기하죠.
1: 그렇죠.
0: 저 뮤지컬 봐요. 이러죠.
1: 확정된 미래 사실.
0: 그럴 때 쓰는 겁니다.
1: 아, BIM.
0: 특히 말하는 거. Right. Okay. 뭐 너 수요일에 바빠? 이랬을 때 아, 나 수요일에 내 친구 만나. 팩트처럼

0: 말하죠. 아, 정해놓은 거.
1: 네네.
0: 그 말투예요. 그게 바로 비동사 ing.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유일하게 미래 시제다라고 하는 건 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1: 아, 윌리 아니라.
0: Right. 그래서 우리는 갈래요 이게 아니라 가. 아. 우리 가 뉴욕에.
1: 어디로?
0: 팩트야.
1: 뉴욕에.
0: 투 뉴욕으로.
1: 아.
0: 자, 요거 해볼게요.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언제 떠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아, 우리 떠나 오늘 밤에.
1: We are leaving tonight.
0: There you go. We are leaving ton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이사, 그러니까 옮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1: 예.
0: 오케이? 그녀는 옮겨 독일로.
1: She's moving to Germany.
0: Ooh, nice. Woo-hoo. Oh, she's moving. Oh, yeah, she's moving. Fact야,
1: yes,
0: 이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fact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Right. So she's moving to Germany.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Wow.
0: 그래서 이거를 이병적을 해볼 때 그냥 낭독할 때 그리고 뭔가 직접 실제로 스피킹으로 얘기할 때도 뭐 그냥 당연한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요. Alright? 자, oh, we are leaving tonight.
1: We are leaving tonight.
0: Alright? She's moving to Germany.
1: She's moving to Germany.
0: 그리고 물론 질문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1: 네.
0: 자, 너 곧 돌아올래? 이거가 아니고 너 곧 돌아와? 너 곧 돌아오니? 컴백을 활용하세요.
1: Are you coming back?
0: 곧 뭐예요? 곧?
1: Soon?
0: Soon? Hey, are you coming back soon?
1: Oh.
0: Fact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Oh, yeah, yeah. I'm coming back so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 네.
0: Alright? Okay.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아, 우리 가잖아. 나 이거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네, 다음 문장은요. 아니,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괜히 갔다가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안 가져왔네. 이런 거보다.
1: 그렇죠.
0: Yeah.
1: 근데 옷은 보통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가고요.
0: 뭐, 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1: 그렇죠. Better than sorry, right? 응? 뭐지?
0: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1: 어, 그래요?
0: 네.
1: 아, 약간 그 속담처럼.
0: 맞아요.
1: 근데 미안한 것보다, 아, 유감인 것보다 이게 낫대, 넉넉한 게. 넉넉한 거를 그러면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요.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의역을 한 거예요, 넉넉한 거라고 하는 거는. 직역을 해서 드릴게요. 원래 있는 표현이 직역
1: 저 아는데요. 저 알 것 같은데요.
0: Do you know?
1: Yes. Better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죠.
0: 맞 돼요?
1: 아,
0: 그거 들어가야 돼요.
1: Better enough than. 지금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유감인 것보다 충분한 게 낫지.
0: 제가 분명히 의역 버전을 드린 거라고 하고 직역 드린다고 했으나 이런 으로 하셨습니다.
1: 이래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0: 내려놓으셔야 예. 돼요. 가끔은. 자, safe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고정되어 있는 아예 표현이고요. 얘는 바꾸질 않아요. 물론 응용을 해서 쓴다고 모르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1: 네.
0: 눈치라는 게 있는데.
1: 그렇죠.
0: 아, 뭐 enough? Oh, you mean? 이렇겠지만 자, better safe than sorry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1: 네.
0: safe가 어떤 거예요? 형용사로?
1: 안전한.
0: 안전한.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move on 하기 전에.
1: 네.
0: 위험한 건 반대로 뭐라고 하죠? 우리 형용사로.
1: 위험한 참고로. 거는 뭐 너무 dangerous.
0: O-U-S.
1: 요거 같아요.
0: 정답입니다.
1: 오호.
0: 오케이. So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than 기억나세요?
1: than, than.
0: than, 뭐뭐 보다, right?
1: 네.
0: 그게 여기도 쓰였네요. sorry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an 뒤에 당연히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보다라는
1: 보다.
0: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원래 명사보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왜? 형용사 sorry보다 할까?
1: 그러게요.
0: 할 수 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속담처럼 정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법을 약간 파괴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예외입니다.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항상 형용사를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safe는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여기서 sorry는 미안한 게 아니라 뭐요?
1: 유감인 거.
0: 유감인 거. 후회하는 것을 sorry 한다고 합니다. 이 sorry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안 좋은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1: 음흠.
0: 미안한 게 될 수도 있고, you'll be sorry. 이러면 너 후회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safe하게 가는 게 낫다.
1: 네.
0: 라고 하는, 좀 안전하게 가자. 라고 하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Better late than never.
1: 오.
0: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 아니요.
0: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0: Exactly.
1: 예!
0: Exactly. Better late than never. 얘도 정해진 표현이에요.
1: 오.
0: 오케이. 그래서 늦는 게 차라리 낫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 그렇지.
0: 그렇죠. 우리 영어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늦었어. 그게 최악인 겁니다.
1: 너무 멋진 말이다.
0: 그쵸, 그쵸. 네. Right? 그리고 이거는, 이 아래 거는 속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1: Okay? 네.
0: Tigers are faster than dogs.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1: 도보다 right? 호랑이가 빠르대요.
0: 그렇습니다. 네. 호랑이가 빠르다, 개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안을 쓸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표현은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느니? 조심하는 게 더 낫다. 안전하게 가자.
1: 저는 uh-huh. better late than never가 더 좋은데요.
0: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예 안 하느니 늦어도 하는 게 낫다.
1: 와, 멋지다.
0: 좋은 것 같아요. Right, right.
1: 네.
0: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at's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yeah. 때 저는 약간 이런 의견 쪽이긴 한데 그냥 거기서 사면 안 돼?
1: 그치.
0: 이런 느낌. 네. 너무 힘들어요 그거. Right?
1: 자, can't you just buy them? 그러니까 그 옷들을 사 그냥
0: 네.
1: 살 수 없어?
0: 언니?
1: 거기서.
0: 맞죠.
1: So there. Them there 하겠네요.
0: 거기서니까요.
1: 거기서.
0: 간단하게. Okay.
1: 네.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음흠. Yes. 아, 오늘 좋은데요, 성적이.
0: 어디긴 좋은데요? 네. Okay, so there는 거기라는 명사도 돼요. 되는데 대부분은 부사로 써서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so 이것도 t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there이라고
1: yes.
0: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Can you just가 아니라 can't you just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1: 네.
0: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화된 느낌이죠. 그래서 할 수 있겠니? 이거보다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 강하죠, 그쵸? Alright. So, 얘를 그대로 따와서 just까지 넣었어요.
1: 와.
0: 그냥 좀 이런 느낌으로.
1: 그냥 제발 좀 거기서 사자. 이런 느낌인데.
0: 딱 이 표정이에요. 딱 이 네. 표정. So, 이거 암기하셔야 딱 어울릴 것 같아요.
1: 저 너무 외울 수 있어요.
0: Alright, alright. So, 네. can't you just do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것들 사면 안 돼. 그쵸.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계속 몇 시간 동안 메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너 걔한테 그냥 전화를 하면 안 되니?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용건만 이런 느낌. 자, 너 그냥 그에게 전화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얘 그대로 가면 돼요.
1: Can't you just call him?
0: 그렇죠. Hey, can't you just call him?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이랬다가 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놓치겠다 야 이러면서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릴 순 없는 거야.
1: Can't you just wait here?
0: Wait here. 그죠?
1: Yes.
0: Hey, can't you just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느낌 맞죠?
1: 네.
0: Can you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하다.
1: 그쵸.
0: 네.
1: 지금 특히나 can't you just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0: 아, 이미 힘든 거예요. 제발 좀 이러면서.
1: 짐을 싸면은 뭔가 들어야 되는 건 본인 몫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0: 느낌이 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 느낌 살려서. Can't you just call him?
1: Can't you just call him?
0: Can't you just wait here?
1: Can't you just wait here?
0: Alright.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벌써 파악을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1: 네.
0: them이 나왔잖아요. them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close.
0: 오, 다시 한번 스펠링 써주세요.
1: 네.
0: 복습하는 겸.
1: 아, 이거는 이제는 close.
0: Okay. close. 맞습니다.
1: Yes.
0: 그래서 옷을 그냥 거기서 뉴욕에서 사면 안 돼? 이게 맞겠죠? 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네, 입으로 직접 따라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비동사 ing, 진행형으로서의 비동사 ing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 아무 감정 안 넣고 그냥 뭐뭐 해, 이런 느낌이죠.
1: 오케이.
0: 가볼게요. 아, 우리 오늘 밤에 떠나.
1: Yeah, we are leaving tonight.
0: You got it.
1: Yeah.
0: We are leaving tonight.
1: Mm-hmm.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뉴욕 가잖아. 우리 뉴욕 가.
1: We are going to New York.
0: There you go. We're going to New York. 이게 be going to 때문에
1: 헷갈렸어요.
0: 헷갈릴 때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0: I understand.
1: We are going to go 할 뻔했어요.
0: Right.
1: 예.
0: 자, 이번에는요. 걔는, 그녀는 독일로 이민 가. 걔 독일로 이민 가.
1: Yeah, she's moving to Germany.
0: 그렇죠. She's moving to Germany.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뭐 그녀가 내 베프여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2: We are leaving tonight. We are going to New York. She is moving to Germany.
0: Alright, 자 다음은요.
1: Mm-hmm.
0: Then 하고 단어. 제가 단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형용사 모양일 수도 있다.
1: 그쵸.
0: 이기 때문입니다. Mm-hmm. 자, 가보도록 할게요.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자, 이거는 better로 시작을 해서 늦는 게 더 낫다. 절대 아닌 것보다.
1: 네. Better late than never.
0: 그렇죠. Better late than never. 문법적으로 깨지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사실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평범한 문장 드릴게요. 이번에는.
1: 예.
0: 호랑이는 개보다 더 빨라. 자, 복수로 써야 되죠. 호랑이들은 더 빠르대요. 개들보다.
1: Tigers faster than
0: 비동사 빠졌죠. Tigers.
1: Tigers are faster than dogs.
0: 그렇죠?
1: 얘는
0: 정직한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 예.
0: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이거는 이제 문맥 때문에 이렇게 의역이 된 거고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오케이. 안전한 게 더 낫다.
1: 예.
0: 후회하는 것보다.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Sorry, right?
1: 예.
0: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2: Better late than never. Tigers are faster than dog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All right.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0: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3: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4: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 clothes in New York?
3: I have no money.
4: Oh.
3: Yeah.
2: Oh,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자,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love?
2: Love. 그렇죠. 중요한 건 없죠.
3: 예, right. 맞습니다. Right.
2: So, THAN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2: 비동사에 ing를 걸어서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영작해 주세요. 아,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확정된 거예요.
3: 네.
2: 마유, 금요일에 돌아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3: 네.
2: 대신에 리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계속해서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추억 또는 기억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만나보죠.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was recently reminded of childhood memories.
0: 최근에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어요라는 뜻입니다. I was reminded라는 것은 굳이 직역하자면 말 그대로 그냥 옮겨보자면 상기시키는 어떤 일이 있었다.
1: Oh, did you remember to pick up your wallet?
0: Well, thanks for reminding me.
1: Okay.
0: 이렇게 누군가가 그거 기억하라고 말을 해줄 때 remind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I was reminded, 생각이 났다, 상기시켜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은 호주 분이죠.
1: Yes, we have Sarah today.
0: 네,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1: 사라 씨,
0: 나와주세요.
2: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0: 네, 이 문장 다시 같이 볼 텐데요. 최근에 호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1: So she said,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0: 저는 최근에 went back to Australia, 지금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호주에 다시 갔다가 갔었는데 got very nostalgic

0: They literally show it to everyone.
1: 싫다고 하더라고요. Mm-hmm.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같이 좀 분석해 볼까요?
0: Sounds great.
2: I went back to Australia quite recently, actually, for a holiday for the first time in quite a while. And while I was there, my mum and dad actually dug out these old home videos from when I must have been like 3 or 4 or something.
0: I went back to Australia quite recently, actually, for a holiday for the first time in quite a while.
1: I went back to Australia quite recently. Mm-hmm. 최근에 호주에 다시 갔었어요. Quite recently니까 이제 정말 최근인 거죠?
0: Yeah. 뭐 In the last few months, maybe?
1: 한두 달?
0: Yeah.
1: 한 달?
0: Something like that.
1: 지난주? 뭐 아무튼 지난주였다면 yeah. 지난주라고 말을 했었겠죠?
0: Yeah.
1: Actually, 그래서 actually for a holiday for the first time in quite a while. 그러니까 이 최근에 갔던 게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휴가차 간 거였고 for the first time in quite a while. Mm-hmm. 꽤 오랜만에 간 거였어요. For a holiday라는 거는 물론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For a traditional holiday.
0: Yeah, it could literally be a holiday like Thanksgiving or something.
1: 명절 때 그냥 갔을 수도 있겠고
0: yeah.
1: 아니면 for a holiday 휴가차,
0: yeah,
1: for a vacation.
0: For vacation.
1: 네. Yeah. 여기서는 일단 휴가차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Mm-hmm.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have been somewhere라는 거 있잖아요. 배우는 mm-hmm. 것 중에 가본 적이 있다. Mm-hmm. 이제 have been somewhere는 아니면 have gone하고 have been하고 went back하고는 많이 다른데 정리를 빨리 해보자면 have been은 전에 가본 적이 있다.
0: Yeah, that just means you've been there before.
1: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뒤에는 뭐 recently라든지 언제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안 써요.
0: No.
1: 그냥 before.
0: It's just I've been there because 네. that's the point. This is not my first time.
1: 몇 년 전에 갔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went고요. Have gone to라고 쓰고 그냥 문장 끝내면 가버린 뒤에 안 돌아온 거.
0: Yeah.
1: Hasn't come back.
0: Yeah, they're not back yet, right?
1: 네, 이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mm-hmm. 이제 갔었어요.
0: Mm-hmm.
1: 그리고
0: She says, and while I was there, my mom and dad actually dug out these old home videos.
1: 여기서는 dug out이라고 했지만 원래 현재형은
0: dig out. Dig out.
1: Dig, 파는 거잖아요. Mm-hmm. Dig out 하면 파내다라는 말이고 mm-hmm. 여기서 뭐 땅에서 꺼낸 건 아니지만 어디 묻혀있던 거를 mm-hmm. 꺼내셨어요. 뭘 꺼냈냐면 while I was there, 제가 거기 있는 동안 my mom and dad actually dug out these old home videos. Mm-hmm. 오래된 집에서 찍은 홈비디오들, 비디오 테이프들을 꺼내셨고요. Dig out 여기선 쓰였지만 뜻은 별로 관련은 없는데 dig in이라는 표현이 있죠.
0: Oh yeah, dig in.
1: Dig
0: it means
1: in.
0: It's time to eat.
1: 맞아요.
0: So there's food at the table. It's like dig in,
1: dig
0: right?
1: In.
0: And speaking of things with dig, a dugout is actually the place where the people sit on the baseball team that aren't out.
1: 아하.
0: It's the dugout.
1: 그렇죠.
0: Because literally, it's a hole that's been, you know, dug
1: 네네.
0: in the ground.
1: 저도 그냥 우리말로도 dugout이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야구 용어는 몰라서
0: yeah.
1: dugout 하면은 이렇게 그 야구장이 있고 땅이 좀 내려가 있죠.
0: Yeah.
1: 그곳에 이제 대기하는 선수들이 앉아 있는 곳을 더가웃이라고 해요. 하는 곳인데 dig in 하면은 방금 설명하셨지만 let's dig in 아니면 음식 다 차려놓고 dig in 하면은 드세요라는 뜻으로
0: yes,
1: 씁니다.
0: It means eat.
1: 음식 속으로 숟가락으로
0: yeah,
1: 파고 드는 거니까. 예. Yeah. 자 다음 줄 볼까요?
0: Okay. From when I must have been like 3 or 4 or something.
1: From 시기, 어떤 시기인데 그 시기가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when I must have been like 3 or 4 or something. 3살, 4살, 뭐 그때쯤, 분명 그때쯤이었을 그 시기로부터의 비디오들. 그때 찍었던 비디오들이에요.
0: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y were filmed on the first ever video camera that my parents had got. It was this like massive camcorder. And so it was really nice to kind of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and look at all these childhood memories that.
0: And they were filmed on the first ever video camera that my parents had got.
1: 여기서 they는 the home videos.
0: The videos.
1: 네, 그 비디오들은 they were filmed on this camera. On. On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 특히 이제 컴퓨터라든지 화면이 있거나 뭔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느낌일 때 on을 많이 써요.
0: Yeah, it's on.
1: 네, on your computer, like the file is.
0: 물론 on your computer.
1: 그 컴퓨터 케이스를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있잖아요.

0: in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no. on the computer.
1: It's on it.
0: 저장장치의 의미를 갖고 yes. 있을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Mm-hmm. 저장장치이거나 화면일 때 on the screen, not in the screen.
1: No. On the screen, on 네. the camera, 네. on film.
0: 그렇죠. 근데 in이라든지 in the computer라든지 in the screen이라고 쓰면 안 되느냐? 그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일 거예요. 예를 들어 yeah. 벌레가 화면 안에 이렇게 끼어 yeah. 있다든지.
1: There's a bug in the screen.
0: 네, 그럴 때. 근데
1: There's dust in my computer.
0: 맞아요.
1: 데이터 clean 네. it out.
0: 네. 어, 그렇죠. 팬이 막 돌아가다 보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Yeah. 그러면 in the computer 맞아요.
1: Yeah.
0: 근데 정보라든지 어떤 뭐 화면이라든지 mm-hmm. 그 표시되는 것을 가리킬 때는 항상 on을 씁니다. Mm-hmm. So they were filmed on the first ever 첫 번째 video camera that my parents had got. Mm-hmm. 저희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신 게 먼저 일어났고 mm-hmm. 그 뒤에 촬영이 됐으니까 had got.
1: Had got.
0: Right. Had gotten. Mm-hmm. 둘 다 괜찮아요?
1: Perfect. So she describes it to us. It was like this massive camcorder.
0: 커다란, 거대한.
1: Massive, massive.
0: Massive, very big. Mm-hmm. 그래서 it was this, like는 빼고 생각해도 되고요. Massive camcorder, 어떤 mm-hmm. 커다란 캠코더 같은 거였어요. Mm-hmm. And
1: so it was really nice to kind of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and look at all these childhood memories that
0: 뒷부분 that하고 잠깐 끊었는데요. Mm-hmm. 그래서 it was really nice, 정말 좋았습니다. To kind of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1: Mm-hmm. Memory lane. Memory lane.
0: 과거로 더듬어가는 기억을 memory lane이라고 해요. Lane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도로에서 이제 첫 번째 yeah. 1차로, 2차로
1: It's
0: 이렇게
1: the first lane, second lane, third lane, change lanes.
0: 네, change lanes, 차선 변경, 차로 변경, 그리고 bowling alley 하면은
1: Oh, yeah. There's lanes.
0: 이쪽 lane, 저쪽 lane.
1: And then there are lanes that you can't feel, like stay in your lane.
0: Stay in your lane.
1: You do this part 아, and I do that part.
0: 그렇죠. 각자 맡은 것만 하자 이런 uh-huh. 느낌. 그 lane은 아무튼 그 통로 같은 곳을 말하는데 길을 가리키죠. Memory lane이니까 따라가면 쭉 기억으로 가는, 과거의 mm-hmm. 기억으로 가는 그 차선 같은 느낌이에요. Mm. 그런데 항상 walk, 뭐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mm-hmm. take a trip down memory lane.
1: Yeah, that works.
0: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1: Yeah, take a trip down memory lane. It means you're thinking about it for a while, mm-hmm. right? All the memories.
0: 그렇죠.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 느낌이 mm-hmm. 이제 go down the road, down을 mm-hmm. 함께 많이 쓴단 말이죠.
1: Yeah.
0: 그래서
1: memory
0: lane도 down memory lane 많이 씁니다.
1: Yeah. Just think of it like a real lane on the street. You go down memory lane.
0: 네. 그래서 take a walk 걸어 내려갔다고 했고요. 그래서 과거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 정말 좋았고 look at all these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의 추억이 지금 비디오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mm-hmm. look 할 수 있겠죠.
1: Yeah, you can see them because they're on a video.
0: 네, 그런 right? 비디오를 보니 정말 좋았어요.
1: Al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I haven't forgotten them, but it's nice to kind of be reminded of these. And it's always really funny watching how my brother and I used to interact on camera because we were both such idiots about it all, but I loved watching it.
1: I hadn't forgotten them, but it's nice to kind of be reminded of these.
0: 이 부분, I hadn't forgotten them, 이 부분은 앞에 문장 아직 완성하지 않았던, 완전히 이제 끝내지 않았던 문장과 mm-hmm.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ildhood memories that 여기까지 나오면 yeah. that I had forgotten 잊어버렸던
1: no.
0: 나올 것 같잖아요.
1: Yeah.
0: 근데 잊어버리진 않았다고 했어요.
1: Yeah. She 네. didn't.
0: I hadn't forgotten them. 잊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mm-hmm. but it's nice to kind of be reminded of these.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다시 생각이 나니까 좋았대요.
1: And she says next, and it's always really funny watching how my brother and I used to interact on camera.
0: 상호작용을 하다, 교류하다.
1: Interact. Interact.
0: 물론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장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는 뭐 저의 오빠와 저는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1: yeah.
0: 그냥 여기서는 행동,
1: yeah.
0: behave.
1: The way they behave.
0: Together.
1: Yeah. The way they behave together. So, yeah. We can use it for us, like, how do we interact on camera?
0: 네, 카메라 앞에서 여기서 on camera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앞에서입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for the first time in 어떤 기간을 붙여서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컴퓨터를 샀어요. 이 문장은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I bought a new computer. 이렇게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I bought a new computer. One more time.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I bought a new computer. Great, let's look at the next example.
0: 두 번째 예는요. 우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습니다. 인데요. 영어로는 we went overseas in a abroad를 쓴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in 5 years 하면 됩니다. 발음 연습 해보죠.
1: We went abroad for the first time in 5 years. We went abroad for the first time in 5 year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 we are both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만들어보죠. 우리는 둘 다 야구를 좋아해요. We are both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ike 안 쓰고 그냥 baseball fans라고 할 수도 있어요. We are both baseball fans.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We're both baseball fans. We're both baseball fans.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 당시, 그때 우리는 둘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마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서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 다룬 것들이 조금 더 있기는 있어요. 시제 관련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 플러스 현재 완료 진행형까지 다뤄 놓으시면, 익혀 놓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시제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거다라는 개념에서 이번 시간이 시제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집중력 유지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 진행형이 쓰인 오늘의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Andrew has been taking a lot of nature photos recently.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has been taking이 현재 완료 진행이 쓰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것들 쫙 이해해 주신 다음에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해하면 되는지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의 생김새 이렇게 생겼어요. have 또는 has가 쓰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이죠. been이 적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ing, 현재분사까지 써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김새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시죠? 현재 완료형에다가 진행을 덧붙여 놓은 것이 현재 완료 진행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ave 또는 has, 빈까지가 have, has, 과거분사, 현재 완료 파트가 되겠고 빈이 어쨌거나 비동사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이 붙여져서 의미도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뭔가 섞인 거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또 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해가 쌓일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재 완료 진행, 언제 그래서 쓰이냐면요, 무언가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이 얼마나 오랫동안이 중요해요. 요 얼마나 오랫동안에 초점 맞춰서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요 현재 완료 진행을 많이 씁니다. 참고로 그런 의미에서 꽤 많은 현재 완료 진행의 쓰임을요, 그냥 현재 완료형으로 대체해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똑같은 말도 현재 완료보다 현재 완료 진행으로 하면 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지에 초점 맞춰서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해주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것이 임시적으로 해온 어떤 그런 습관이나 현재 임시적인 상황 같은 것을 묘사할 때도 쓰인다는 거. 요 두 가지 쓰임의 관점에서 현재 완료 진행을 봐주시면 크게 뭔가 헷갈릴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문장을 보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현재 완료로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으로 각각 만들어 보면서 그 차이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바로 이겁니다. 에이미는 3년째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라는 거. 자, 뭔가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현재 완료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주어 Amy로 넣어서요. Amy has worked. 자, Amy가 일해 온 거죠. 뭐로서 일해 온 겁니까? As an accountant. 회계사로 일을 해온 거예요. For 3 years. 3년 동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자, 이 문장 기본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강조를 드렸죠. 얘를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꿔주면요. 그럼 아주 살짝 바뀌는 거죠. 문장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Amy has been working.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As an accountant for 3 years. 이렇게 말을 하면요, 기본적인 의미는 같으나 조금 더 그 for 3 years, 3년 동안에서 일을 쭉 해왔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뉘앙스로 뭔가 이런 쭉 일해왔어요 와 같은 뉘앙스가 살짝 덧붙여진다 정도로서만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은근히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에 있어서의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지금이 그런 경우에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완료 진행 나중에 봤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덧붙여서
이런 문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등이 좀 아팠어요. 라는 말을 해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현재 완료로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I have experienced back pain for a few days. Have experienced. 경험을 했다는 거죠.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뭘 경험을 한 거예요? Back pain. 등의 통증. 그러니까 등이 아파왔다는 거죠. For a few days. 며칠 동안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근데 자자. 며칠 동안 등이 아팠어요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임시적인 거잖아요. 항상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요즘 며칠 그랬습니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는 그 임시적인 습관 또는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진행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경우 이렇게 문장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I have been experiencing back pain for a few days.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위에 문장, 아래 문장 둘 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을 써주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임시적인 일이다. 이게 영원한 일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영작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2019년부터 난 그의 채널을 구독했어요. 소셜미디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떠올리시고 이 문장을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부터 난 그의 채널을 구독했어요. 이거 말할 때 저는 현재 완료 진행형 쓸 것 같아요. 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뭔가를 해왔다. 어떤 그런 기간을 강조하고자 할 때 현재 완료 진행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장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ve been following. 뭔가 이렇게 구독한다고 했을 때 follow 한다라고 많이 하니까, 그렇죠? I've been following him. 그를 따라와 온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의 채널을 구독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그를 따라와 왔어요. 어디에서 근데 그를 따라와 온 겁니까? O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서요. 언제부터요? Since 2019. 이렇게 이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을 써준 그 뉘앙스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ve been following him on social media since 2019. 좋아요. 자, 다음 문장도 그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 요즘 내 전화를 안 받아요. 자, 이거 만들어 보겠는데 먼저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볼게요.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 내 전화를 피한다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영작해 볼 텐데 요것도 저는 현재 완료 진행형 쓸 것 같아요. 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임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요즘 일어나는 임시적인 일이야? 현재 완료 진행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시작해 볼게요. Jane has been avoiding.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뭘 피하고 있는 겁니까? My calls. 내 전화들을요. Lately. 최근에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Jane has been avoiding my calls lately. 자, 이렇게 해서 영작 두 문장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Andrew has been taking. 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찍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전하고 찍는 건 이렇게 찍겠죠? 해서 Andrew가 찍습니다. 찍어요. 근데 뭘 찍어요? A lot of nature photos. 그 자연 경관 사진 같은 것들을 recently, 최근에 되게 많이 찍습니다 정도의 의미로서 여기에 현재 완료 진행이 쓰인 이유 뭡니까? 뭔가 최근에 앤드류가 갖게 된 임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인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 이런 뉘앙스로서 사용되는구나를 참고하시기에 이 문장 아주 좋은 문장이니까 복습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시제에 대한 공부를 마쳐봤습니다. 시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모두 큰 그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게 간단간단히 공부를 했으니까 큰 부담 없이 복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All right, that was the firefly pose. Was that fun? If it was fun, then it's great. 오늘 반딧불이 자세 같이 해봤죠? 재밌었나요? 재밌으셨다면 된 거예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팔, 코어 다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 오늘 영어 표현은 bloated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bloated. 얼굴이 부었거나 또는 배가 가스가 차서 부었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니까요. 둘다두 의미로도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 Have a great weekend, guys.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학김의 Google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학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붉은 호수가 화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붉은 호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ake a listen.
1: Across the vast earth, the magnificent view of the nature unfolds like a panorama.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Good job! 바로 이 붉은 호수는요, 구리와 철과 이끼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사막 고지에 있는 신비한 붉은 호수가 되겠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짜란! 여기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끼류를 가리킵니다. 구리, 철, 이끼류에 의해 만들어진 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Spherocarpus 이렇게 발음해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of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of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2: 2.
3: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해발 4,000m의 사막 고지에 있는 이 신비한 붉은 호수 라구나 콜로라다.

0: 있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이 좀 길었죠, 여러분?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arrow carpus. 이것은요, 구리, 철, 이끼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masterpiece, 걸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좀 생소한 단어도 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놓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또 캐치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제대로 잘 들으셨던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막과 함께 보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Across the vast earth, the magnificent view of the nature unfolds like a panorama.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So, in the 제안,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이때 미스테리어스처럼 우리식의 말을 하지 마시고 mysterious, 이 miss 뒤에 to, 자, 이 to 사운드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mister보다는 mysterious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red라는 r 발음과 lake이라는 l 사운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r 사운드 첫음 내실 때는 우우하시면서 red, red.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고 랄랄랄라 lake. L 사운드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And the desert highland. 자,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어디에서 숨 쉬면 가장 좋을까요? 전치사 in 앞에서 살짝 쉬시면서 in the desert highla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네, Google listening 3.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한 번 더.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made by copper, steel, and sparrow carpus. 자, made의 드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껴있죠. 이런 경우에도 드 사운드는 R 사운드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copper, 자, O이지만 O 자체의 철자에 강세가 가게 되면 O가 아닌 아 소리로 발음하게 되죠. Copper, steel, steel 짧은 게 아니라 길게 발음하셔서 steel, 맨 끝에 L 사운드, 네, 다크 L 사운드이지라 혀끝이 윗니디로 붙어주셔야 되고 and safer carpu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Made by copper, steel, and sparrow carpus. 맨 마지막 이끼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는 단어인지라 sparrow carpus 하시면 돼요. Okay, Google listening 2. Made by copper, steel, and sparrow carpus. Alright, Google listening 3. Made by copper, steel, and sparrow carpus. Sparrowcarpus.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arrowcarpus.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2. It's a masterpiece.

0: 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arpus.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arpus.
1: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빈 칸으로 시작을 합니다. 빈 칸에 들어갈 말들은 across the vast earth라고 해서 드넓은 대지를 가로질러 the magnificent view of the nature, 자연의 웅장한 경치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빈칸 두 번째는요, unfolds like a panorama라고 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Laguna Colorada. Laguna Colorada는요, 어떤 거예요? A mysterious red lake. 신비로운 붉은색 호수입니다. 어디에 있는? In the desert island. 사막은 사막인데 고지대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그런 호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호수는요, at 4,000 meters blank 했는데 비행칸에 들어갈 말들은 네, above sea level 해발 4,000m의 그 사막 고지에 있는 붉은색 호수를 가리킵니다. 즉, Laguna Colorada가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 중간에 지금 쉼표 사이에 들어간 문장들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It's blank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arpus 라고 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a masterpiece, 걸작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점검해 보세요. Lesson one final time.
2: Across the vast earth, the magnificent view of the nature unfolds like a panorama.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arpus.
1: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www.ebse.co.kr로 오셔서 꼭 반복적으로 듣고 또 새로 나온 단어들도 챙겨주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everyone, to the show.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Of course, we are continuing our English job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is, why did you leave your job? Why did you quit your job? 왜 예전 직장을 그만뒀어요? So what is our answer for today? All right, let's find out. 전 직장에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완전 지쳐버렸어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주말에 포함해서 항상 야근을 했어요.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including the weekends. 가끔은 상관없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I don't mind it on occasions, but not all the time. Alrighty, let's look at our whole answer. 네, so you are just 지쳤어요, right? You're so tired.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사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So, 전 직장에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So, 지쳐버렸어요. How do we say that? I got burned out in my previous job. I got burned out in my previous job. 자, 한국 분들도 뭐 burnout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하지만 got to get burned out or be burned out.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에너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게 burn out는 어떤 초든지 불이 이렇게 다 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불, like this energy, right? This passion. 이게 그냥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Right? We're burned out. We're exhausted.

No more energy. 네, 그런 뜻입니다.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including the weekends.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including the weekends. 네,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네, 주말을 포함해서 항상 야근이죠. Work overtime 했습니다. So 항상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에서도 큰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90시간, 80 hours, 막 70시간, 80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완전 burnout 됐다고, 네, 큰 문제라고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Alright, I was working overtime. Okay, so 야근하는 거죠. I don't mind it on occasions, but not all the time. I don't mind it on occasions, but not all the time. 가끔은 상관없지만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So I don't mind 할 때는 I don't mind it 할 때는 뭐 저 상관없어, you know, it's okay 이런 뜻이죠. So I don't mind it. On occasions, on occasion은 가끔이에요. Sometimes하고 비슷한 말이죠. On occasions, 뭐 가끔가다는 괜찮지만, but not all the time. 항상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Alright, so that's our answer for tod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got burned out in my previous job.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including the weekends. I don't mind it on occasions, but not all the time, right? Okay.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be or get burned out. 자, be or get burned out. 피곤해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이 훨씬 이상이죠. 완전 지쳐버려서 아무 어떤 에너지나 뭔가 이제 다 꺼진 거예요. That's turned off. Okay? 자, if you keep working like this, you'll get burned out. If you keep working like this, you'll get burned out. 이렇게 계속 일하면 지치게 될 거예요. Okay? 그래서 지치는 것보단 제가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If you get burned, 너무 지쳐서 거의 이렇게 이제 일도 못하는 거예요. 막 우울증 오고 이렇게 건강이 또 피해가 가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죠. If you get burned out. I was burned out after medical school. I was burned out after medical school. 나는 의과 대학 졸업 후에 녹초가 되었다. Okay. 자, burned out.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아시죠? 의과 대학은 뭐 잠을 거의 못 자죠. Right? So, of course, it's easy to get burned out. So, you can study too much and get burned out. You can work too much and get burned out. So, these sort of things.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burned out 될 수가 있습니다. 지치는 거죠. All right, next one. To work overtime. 자, 야근이죠. 야근을 하다. Could you work overtime tonight? 자, 윗분이, 팀장님이, 오늘 밤 야근할 수 있어? Could you work overtime tonight? 이제 질문하지만, 뭐, 질문이지만 거의 이렇게 해야 되죠. 하기 싫어도, 네. So, could you work overtime? Oh, okay. 하기는 싫지만. All right. So, could you work overtime tonight? Could you work overtime this weekend? How about this one? I'm tired of working overtime all the time. I'm tired of working overtime all the time. Time이 맞네요. Okay. 자, 저는 항상 야근하는 것에 지쳤어요. 자, 항상. 네, 그것도 뭐 가끔가다는 누구나 할 수 있죠. But if you keep doing it over and over, 한 뭐 6개월 동안 야근을 했으면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도, you get burned out, right? So, work overtime. 야근을 하다. Okay, that's it for the phrases.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It's tim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Okay, it's okay.
Don't worry. You don't hav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그렇지만 이렇게 listening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native speaker들이 많이 없거든요. So get used to it. All right? So let's practice together. Here we go. I got burned out in my previous job.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including the weekends. I don't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Method versus way. Method versus wa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method 그리고 way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method, 이거는 방법 혹은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요, 여기서 th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method, okay? th 발음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면 살짝 메롱으로 혀가 조금 나와야 돼요. 자, 제가 천천히 해 드릴게요. method. Method. Method. Okay? 그래서 살짝 메롱이고 거기다가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Method. Okay, very good. 많이 연습하세요. 언젠가 되실 거예요. Okay? Method. 이거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Okay, method 같은 경우는 We use this word when there is a systematic way of doing something, okay? 그리고 특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뜻합니다. So it is a procedure or a way of doing something, usually with a very definite goal in mind.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ike her teaching method. We tried different methods. The old method didn't work. Method, 방법 혹은 방식. Method.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그녀의 교육 방식이 좋아. I like her teaching method. 그래서 여기 있는 방식은 그냥 대충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고 뭔가 그 체계적인 교육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like her teaching method. 그리고 거기다가 교육 방식에는 아무래도 특정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I like her teaching method.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봤어. We tried different methods. 네, we tried different ways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느낌이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뭐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뜻합니다. We tried different methods. We tried different method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예전 방식은 통하지 않았어. 이제 잘 되지 않아. The old method didn't work. The old method didn't work. 그래서 방법뿐만 아니고 방식이라는 것도 method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e old method didn't work. The old method didn't work. 네, method 다음에 way로 넘어갈게요. 네, method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뭐를 하는 거잖아요. 네, way는 그냥 방법 혹은 수단입니다. 네, 발음은 쉬울 거예요. 그냥 way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way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way. way. Very good. Okay. way. 방법, 수단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Okay, so it's the most general word to talk about a method or a means of doing something. Okay? 그리고 규칙, 그리고 특별한 체계가 꼭 필요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method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뭐를 하거나 살짝 좀 딱딱하고 되게 정리된 그리고 목표도 되게 명확하고 이런 느낌이면 way는 그렇게도 되지만 꼭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way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an you show me the way? My way or the highway? I think my way is better. Way, 방법 혹은 수단. W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에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Can you show me the way?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되게 체계적이고 뭐 그런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법을 알려줘. 아니면 way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단 혹은 어디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Can you show me the way? 같이 해볼게요. Can you show me the way? Very good.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네, 이거는 완전한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my way or the highway. 오케이? 그래서 my way. 내 방식, 내 반대로, 내 방법대로 하든지 or the highway. 아니면 그냥 고속도로 타서 떠나든지 my way or the highway. 그래서 나는 이게 compromise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my way or the highway. 같이 해볼게요. My way or the highway.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 I think my way is better. Okay? 그래서 그냥 방식에 대해서 조금 둥글둥글하게 말하는 거예요. I think my way is better. 좋아요.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think my way is better. I think my way is better. Okay, very good. 잘하셨어요. 네, 오늘 두 단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method였었죠. 어떻게 보면 스펠링도 더 어렵고 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형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method 같은 경우는 방법하고 방식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어떤 방식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way 같은 경우는 좀 더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방법 혹은 수단을 뜻합니다. method 그리고 way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like her teaching method. I like her teaching method. I like her teaching method.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허리 통증과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어떤 치료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허리 통증 자체를 면해 방지하는 얘기들도 지난 시간에 좀 했었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허리 운동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스트레칭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뭐 필라테스 같은 거 통해서 뭐 코 근육을 강화시킨다. 요즘 트렌드에 또 맞는 그런 표현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쪽 운동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간단한 이제 허리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허리 근육을 이용을 해주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자주 일어나서 뭐 한 두세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간단한 운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 쪽 근육이 전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do some simple exercises. 별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가볍게 좀 걸어 다닌다든가. 그렇죠? 뭐 두세 시간 간격으로 you should do some simple exercises. 쉽죠? Do some simple exercises. 간단한 운동을 좀 하면서 일과를 보내면 아무래도 허리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Do some simple exercises. Do some simple exercises.
0: Do와 exercise 사이에 중간을 넣어가지고 콜로케이션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자, 허리를 스트레칭하다라는 얘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 stretch를 동사로 물론 쓸 수 있습니다. Stretch one's back. Stretch one's back. 자, 허리를 이렇게 쭉 스트레칭하고 펴다죠. Stretch one's back.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Stretch one's back. 자, 요거는 간단하지만 요 stretch를 동사로 직접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Stretch one's back. Stretch one's back.
0: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요. 앉아있다가 너무 오래 앉아있었다. 나 허리 좀 펴야겠다. 그럴 때. I need to stretch my back. Oh, I've been sitting on my chair for too long. I need to stretch my back. I need to stretch my back.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최대한 자주 스트레칭을 하다. 요거 그냥 붙이는 거예요. Stretch 자체가 back을 빼고 그냥 stretch 자체를 동사로 자동사로 줘버리고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거든요. Stretch as often as you can. 꼭 허리 쪽이 아니어도 온몸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기지개 펴다 보면 허리 쪽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까?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So stretch as often as you can. You should stretch as often as you can. 이건 언제 쓰는 말입니까? 최대한 자주 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Stretch as often as you can. Stretch as often as you can.
0: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영장을 하나 볼게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허리를 좀 자주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 최대한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넣어서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되겠죠?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아까 나온 거 여기다 붙여봐요. As often as you can 이렇게 되겠네요. 허리를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최대한 일어나서 많이 혹은 자주 스트레칭을 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한 번 더.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들어보세요.
1: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0: 좋습니다. Wonderful.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세트 한번 볼게요. 허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좀 긴장되거나 뭉쳐있을 때 좀 풀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허리가 너무 이제 막 뻐근하고 아플 때 근육 이완제를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그렇죠? 이건 뭐 운동하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약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되겠죠. 스트레칭을 하고 자꾸 그럼으로써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조금 완화가 또 됩니다. 자, 일단은 이완이라는 동사 중에 relax가 있어요. 이거는 야, relax에 relax 요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육 쪽 이완에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강세를 뒤에다 주고 relax. 근육과 붙어서 근육을 이완시키다. Relax one's muscles. 주로 근육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근육을 말하는 거니까 복수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단수로도 써요. Relax one's muscles. Relax one's muscles. 들어볼게요.
1: Relax one's muscles. Relax one's muscles.
0: 좋고요. 자, 근육 이완제를 뭐라고 하냐면 muscle relaxan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 이유가 요거 형태의 명사형을 한번 보세요. Relaxants 이렇게 부르거든요. Muscle relaxants. Relaxants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완화제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뭐 이완제, 완화제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육 이완제 이게 외국인한테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우리도 조금 어렵죠. Muscle relaxants.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Muscle relaxants. Muscle relaxants.
0: 근육 이완제. 저도 허리 아팠을 때 이거 좀 복용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자, 통증을 완화하다. 우리 앞에서 ease라는 동사 배웠죠? 하나만 더 배울게요. relieve. 이것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ease하고 relieve의 사용빈도는 거의 비등비등해요.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무슨 말이에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다. ease하고 비슷해요.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자, 다시 한번. relieve the pain. 들어볼게요.
1: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0: 자,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육이완제에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relaxants 이거 S를 붙여서 일반화시켰는데 근육이완제가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었다. 자, 근육이완제라는 단어는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이걸 주어를 잡아볼게요. The muscle relaxants, the muscle relaxants, relaxants 복수형 주고 helped 도와줬다, relieve the pain. 근육 통증 완화를 시켜주었다니까 그냥 relieve the pain 했지만 이 help 동사 이왕 써볼게요.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됐다. 통증이 좀 없어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Helped. 그대로 동사 나오면 되죠? Helped relieve the pain. 이렇게 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1: The muscle relaxants helped relieve the pain. The muscle relaxants helped relieve the pain.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필라테스를 이제 하는 이유가 허리 통증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코 근육을 강화시켜줘가지고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허리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필라테스 발음이 필라테스, 필라테스가 아니라 이 강세가 중간에 있거든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요. 필라테스, 푸처럼 주다가 라에 강세 주세요. 필라테스, 이렇게. 하다는 그냥 do Pilates, I do Pilates 라고 하셔도 되고 강습받으면 I take Pilates lessons or classes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복수형 붙여줘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Do Pilates. Take Pilates classes. Do Pilates. Take Pilates classes.
0: 코 근육은 코어는 영어 단어예요. Core muscles.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어떤 근육.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틀을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 Work on one's core muscles. 자, 강화시켜주는 게 물론 strengthen이라는 말도 있는데 work on은 언제 많이 쓰냐면 운동할 때 그 부분을 막 단련시키는 걸 work on이라고 그래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면 주로 뭘 하냐? 코 근육을 막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work on one's core muscles. 들어볼게요.
1: Work on one's core muscles. Work on one's core muscles.
0: 자, 그 다음에 허리 근육을 강화하다. 이거는 strengthen을 써볼게요.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주로 이제 허리 근육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강화시켜주는 의미로 복수형 붙여주고 strengthen. Strengthen, 이건 강화라는 단어죠. One's back muscles. 들어볼게요.
1: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0: 좋습니다. 자, 필라테스를 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아까 work on your core muscles 이렇게 써볼까요?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필라테스 하면 코어 근육이 강화된다? 이거예요. You can work on, 아까 단련시키다의 의미로 이거 work on 써볼게요.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들어보겠습니다.
1: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0: Pilates.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1: Okay. 자, 정리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 운동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지막으로 최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You should stretch as often as you can. 스트레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들어보세요.
0: Stretch as often as you can. Stretch as often as you can.
1: 자, 이번 주에 통증 완화 동사가 두 개 나왔었습니다. 하나가 ease였고 하나가 relieve였었죠? Relieve the pain. 들어볼게요.
0: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1: 그 다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다. Work on one's core muscles. 단련하다의 의미로 work on one's core muscles. 들어보겠습니다.
0: Work on one's core muscles. Work on one's core muscles.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허리 통증과 허리 운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허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EBS E앱 설치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을 때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양념이 뭔가 있었을 때, 후추라든지 뭐 된장이라든지 혹은 뭐 식초라든지 혹은 뭐 고추장이라든지 혹은 고춧가루 같은 거를 나한테 좀 줄래? 나한테 좀 건네줄래? 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뭔가를 좀 건네줄래요? 라고 부탁할 때는요, Can you pass me? 하고 나서 물건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추 좀 건네주실래요? 후추 좀 줄래요? 이런 표현들을 바로 Can you pass me? 물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 축구라든지 농구 이런 것들 하면은 패스, 패스 이런 것들 많이 요청하셨을 겁니다. 그 패스라는 동사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또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할 때 그쵸, 바로 can you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패스, 패스 라고 했었던 그 동사를 넣으면은요, Can you pass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뒤에 뭐가 달려오나요? 그쵸, 바로 pass, 대상, 물건의 어순구조를 만드셔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show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show me the mone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에게 돈을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 그쵸, 누구에게 to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어순구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어순구조 다시 한 번 더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바로 pass, 대상, 동사로 얘기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저에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can you pass me? 물건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좀 저에게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can you pass me? 물건이란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후추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고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후추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후추는 바로 peppe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Can you pass me the pepp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후추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pass me the peppe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ass me the pepper? 해서 후추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참기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참기름 좀 줄래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깨를 바로 sesam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짠 기름이 바로 sesame oil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기름 좀 줄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sesame이 아니고 sesame 이렇게 발음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좀 건네줄래요? 갈게요. 시작!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해서 참기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고춧가루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후추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Can you pass me the pepper?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고춧가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red peppe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로 고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루로 낸 거니까 그쵸, 바로 powder까지 넣어주시면은 바로 고춧가루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이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해서 이번엔 고춧가루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식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식초는 바로 vinega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vinega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식초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vinegar 해서 vinegar 이렇게 발음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pass me the vinega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ass me the vinegar? 해서 이번엔 식초 좀 건네줄래요? 식초 좀 줄래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한 테이블에 있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양념 같은 거를 서로서로 이제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거 좀 나한테 좀 건네줄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pass me? 물건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pass me the pepper? Can you pass me the pepper?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Can you pass me the vinegar? Can you pass me the vineg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좀 건네줄래요? 그쵸? Can you pass me the pepp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도 여러분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후추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얘기. 후추 좀 건네줄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n you pass me? 가져다 줄래? 라고 얘기를 할 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Can you bring me the pepper? 해서 나에게로 가져다 줄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bring이라는 걸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pass는 건네주는 느낌이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bring은 어디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느낌. pass는 그쵸, 보내는 느낌이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bring me the peppe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bring me the pepper? 해서 가지고 오다 라는 느낌과 건네주다 라는 느낌의 차이도 한번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참기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 구조를 얘기를 했었을 때 pass 뒤에는 뭐가 붙는다? 그쵸? 대상이 붙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그거 좀 건네줄래요? 저것 좀 건네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문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였다면은 그것 좀, 저것 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상을 여러분들 대명사로 얘기를 할 때는요. 어순구조가 살짝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건네주시겠어요?

표현을요. Can you pass 무엇? 하고 나서 이제 to 대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an you pass it to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가 딱 의문점이 떠오를 거예요. 어? 그러면 Can you pass? 하고 나서 무엇 to me로 오늘 배운 것들을 다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Can you pass 대상? 하고 나서 무엇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문장을요. Can you pass 무엇 to me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명사로 얘기를 할 때는 이 어순구조로 얘기를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하나의 테이블에 있었을 때 뭐 좀 나한테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Can you pass me 무엇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be back here. 자,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하루 딱 한 문장만으로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try again. 다시 해보자는 의미인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미션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three, two, one. 자, 우리말 읽으면서 영어로 어떻게 고쳐지 이렇게 조바심을 내기보다는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한테, 야, 여기 근처에 다시는 얼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일종의 경고죠. A kind of warning. 자, 그렇다면 이때 뭐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말했다는 얘기니까 I told you. 그런데 하라고면 to고요. 하지 말라고는 not to 동작 쓰시면 되겠습니다. I told you not to. 됐죠? 이미 반 이상은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힌트는요.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누구한테요? 너한테. 그래서 다 했잖아, 말했잖아, 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럼 아까 나왔던 거 바로 다음에? 그렇죠. 컴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I told you. 그렇죠? Not to come. 오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말하다가 뭐예요, 영어로? 그렇죠. talk이죠.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alk. 간단합니다.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alk. 간단하다 생각하면 실제 간단하고요. 복잡하다 생각하면 실제 복잡하다는 생각, 그 에너지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요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떠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I told you not to open 그거니까 it까지요. Told you not to open it. 됐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만지다가 뭐예요? Can't touch this. Boom, boom, boom, boom. Can't touch this. 그래서 바로 I told you not to touch it. I told you. 발음이요. told you인데 들리는 발음은 told you처럼 들려요. 그 다음에 not to도 빨리 하면 told you not to. Told you not to.

이렇게 들리죠? 그 다음에 open it, touch it. 네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고 동작을 떠올리면서 말할 기회, you'll given a chance to speak out loud. 커다랗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겠죠? Okay, your turn, the first one.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네, I told you not to come. 자, 그 다음에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Your turn. I told you not to talk. 이게 대화를 나눈 거고요. Speak 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Speak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자, your turn. 네, I told you not to open it.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좋습니다. Your turn. 네, 이거죠. I told you not to touch it. 그래서 우리가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No touch. 그쵸?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노다지 아니에요. 노다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맥이나 어쩐 뭐 엄청난 횡재를 했을 때 이거 노다지인데? No touch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리했고요.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오지 말란 얘기죠? I told you not to come. 그렇죠. 근데 이 근처가 영어로 뭐예요? Around here. 그렇죠.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얼씬도 하지 않는다. 이 느낌이 뭐냐면 여기에는 더 이상 오지 말란 얘기지.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anymore.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좀 약간 강력한 warning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항상 어디 나오네요. 그죠? 리을만 쓰면 이 근처. 자, 어쨌든요. 예, 이 근처에서 around here. 됐죠? 자, 그다음에 예, 두 번째 거는요. 그녀가 있을 때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if someone is sensitive to some kind of subject, right?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까 나왔죠? I told you not to talk. 그럼 이거는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는 뭐예요? About it. 그러면 I told you not to talk about it. 빨리 하면 told you not to talk about it. about it처럼 들려요. talk about it. 이 K 발음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talk about it. 그렇죠? 그녀가 있을 때란 뜻이잖아요. 물론 그녀 앞에서란 뜻으로 in front of her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presence란 단어를 쓰면은요, presence, 존재하는 거예요. 예, presence. 예, 그래서 그녀의 존재에서는 이란 얘기는 함께 있을 때는 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I told you not to talk about it in her presence.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in her presence, 이 presence라는 재료에 해당되는 단어 하나 때문에 I told you not to라고 하는 엄청난 요리법을 이거 어려워, 이 문장 어려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잘못된 에너지를 남기시는 거예요. 얘는 woo, woo!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나온 told you not to 다음에 swim, go, 그쵸? go alone, 뭐, 그 다음에 cook at night, 뭐, eat at night 다 쓰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빈도가 높습니다. 두 가지의 빈도를 비교하자면 얘가 한만번 쓰일 때얘한번 쓰인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맨 마지막. 상자를, 예, 나 성탄절까지 열어보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잖니. I told you not to open. 까지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상자니까 the box. 정해진 거니까요. 언제까지요? Until Christmas. 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떠올리시면서 I told you not to open the box until Christma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예, 부처님 오신 날까지, 예. 뭐, 성탄절만 커다란 저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I told you not to open the box till Buddhist birthday. 그쵸? 예. 자, the Buddha's birthday죠? the Buddhist day.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the Buddha's birthday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가보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다시는 이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잖아.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미안해. 이제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해줘. 자, 그래서 포인트는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자, 반응은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Forgive me for what I did. 용서해 주세요. 물론 개과천선할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용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면 용서해 주지 말고 이 사람도 혹독하게 무엇인가 레슨을 배워야 한다는 거. 이것도 예, 무조건 용서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울 기회를 혹독하게 배워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Forgive me for what I did 됐습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그렇습니다. 바로 ebse.co.kr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You did a wonderful job. Thanks a lot.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0: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美食分享网. It's Nicky Min.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Hello, 반갑습니다. Gina Kim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산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고 하는지, 아니면 참 어렵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길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캐치하셨겠죠? Okay, good job.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at my footsteps are light. 자, 그렇지만요, 내 발걸음은요, 가볍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상 또 내용의 흐름상 요건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기 쉽다이지만 전체 내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쉽지 않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역시 집중해 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But my footsteps are light. But my footsteps are light.
2: 2.
3: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0: 네, 잘 들리셨나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my footsteps are light. 하지만 내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이런 뜻이죠. 간단하네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슬프게도 이 웅장한 눈산은요, 정상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올라가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그만큼 가파르고 험한 길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렸고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보는 거 아시죠? 자, 보면서 내가 잘 안 들렸던 부분,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0: 그래도 제대로 잘안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but my footsteps are light. 자, 어려운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없어요, 여러분. 발음하실 때 F 사운드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밖에서 안으로 살짝만 긁어주시는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Put 아니고 foot, foot 이렇게 긁어주시고 foot, T 소리 자체가 약하게 들리고 footsteps, 이때 st, 이 부분에서 t는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footsteps, 그리고 비동사는 맞아요. 기능어이기 때문에 강사를 받지 않아서 footsteps are s라는 자음의 소리와 r의 아 이 부분에 모음이 연결되니까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그리고 랄랄랄라 light.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right이 아니고 light. 이렇게 소리 낸다는 거 머릿속에 네, 저장해 주시고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네, Google listening 2. But my footsteps are light.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But my footsteps are light.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But my footsteps are light. One more time. But my footsteps are light.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눈으로 봤을 때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make easy, get, top이 되겠죠. it과 to the 모두 다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입니다. 문법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make easy, get, top. 여기에 강세를 줘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다 보면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이렇게 되겠죠. 억양도 잘 주의 깊게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1.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Mm-hmm. Google listening 2.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한 번 더.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Excellent. 자, 그럼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Let's go listening.
2: Go listening.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But my footsteps are light. 2.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But my footsteps are light. 하지만 내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 이유인즉슨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라고 했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셨지만 여자가 앞서가고 그 앞서간 발자국을 남자가 따라가고 있죠. 그런 의미예요.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그녀가 내 앞에 있고 그녀의 발자국이 내 앞에 있다. 즉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니까 자신은 그 정도로 편안하게 간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계속 보죠. Sadly, 슬프게도요,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이 웅장한 눈산이요, does not blank.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at means, there you go.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 그런데 앞에 does not이 붙었으니까 이 웅장한 눈살은요, 정상에 오르기 쉽게 하지 않는다. 즉, 쉽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때 make it easy 자체가 문턱을 낮추다, 뭐뭐를 쉽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The fog, 빈칸, 마지막, gets thicker 해서 어떠하게 되다, 더 어떠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fog는 안개인 거 아시죠? 그게 더 짙어집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충분히 100% 도전하실 수 있겠죠? Give it a shot!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안 들린다고요? 자, 그렇지만 배경 지식이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유추해내면서 아, 저 소리가 이 소리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청취 실력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we have our people here with me. I'm not alone.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안녕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in the job interview, English job interview.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hire you? So, why should we, bring you into our company? 왜 고용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당당하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영어도 it becomes a little stronger and a little bit more assertive. 네, 아주 당당하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All right, so let's check out our answer for today.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임을 압니다.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So, in this situation, 자, 여기서는 좀 특별하죠? This company is a kind of 뭔가 좀 global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이분이 제가 또 해외에서도 많이 살고 경험도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let's look at our answer.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네,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보통 fit, good fit 하면은 뭐 옷을 입는다 그런 느낌이죠. 뭐 잘 맞아, it's a good fit 이럴 때도 영어 쓰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business 영어에서는 이 good fit를 굉장히 많이 써요. He's a good fit for our company. He's not a good fit. 우리하고 맞아 안 맞아 그런 뜻이에요. So I know 저는 분명히 알아요.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제가 딱 알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딱 잘 맞은 것처럼 회사하고 이 future employee하고 딱 잘 맞는 거예요. A good fit.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사실 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 문화 차이가 해외랑 이렇게 해외 회사들하고 일을 하려면 이 문화 차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I can do it. I know these cultural differences. I'm very familiar with something means that you know something very well. All right, so here is our Korean sentence.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참가자. 한국 분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자, I can help you 도와줄 수 있어요. 자, key player. Business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죠. They ar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자, 세계 시장에서 아주 핵심 참가자다. We all want to be key players, right? Ok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Okay, so now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All right, key phrase, a good fit. A good fit. 잘 맞는다. Okay, there. 이제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커플도 뭐 좋은 짝 이렇게 좋은 커플이야. They're a good f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she isn't a good fit for us. She isn't a good fit for us. 자,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녀는 우리와 잘 맞지 않아요. 이 회사 상황에서. Business 상황에서는 she isn't a good fit for us.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거죠. 다음에 I think you'll be a great fit for this department. I think you'll be a great fit for this department. 자, good fit, great fit, same thing. 자, 당신이 이 부서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거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고 또 어떤 거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So with work, we can be a good fit for a certain type of work. We can be a good fit with a company. We can be a good fit for a certain department or industry. So it's a good match. It works very well together. All right, next key phrase. Key player. 자, 우리 홍보, 회사 홍보 이렇게 할 때는 이 key player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중요한 참가자, 뭐 주역, 뭐 핵심 이 참가자, right? Key player, important person. Okay. Kristen is a key player in the sales team. Kristen is a key player in the sales team. 자, Kristen은 영업팀의 핵심 주역이다. 그래서 Kristen이 없으면은 안 돼요. Okay. I like to think Kristen is a key player at EBS. 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Okay. Next one. We're working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smartphone industry. We're working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smartphone industry. 자, 우리 스마트폰 산업의 핵심 참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we're working to be a key player in 뭐뭐죠? In the phone industry, in the computer chip industry, a key player in 뭐뭐뭐 industry. 이렇게 많이 씁니다. All right, I think we're ready for our shadowing section. All right, everybody,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guys, let's go. Repeat after 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Alrighty, let's try that one more ti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Dirty versus messy. Dirty versus mess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dirty 그리고 messy입니다. 네, 뭔가 지저분하다 할 때 이 두 단어를 많이 듣는 것 같죠? 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dirty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dirty,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dirty 이렇게 발음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발음이고요. 원어민이나 외국인한테는 dirty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R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dirty가 아니고 dirty. T. 그리고 여기서 T도 너무 강하게 안 하고 좀 더 가벼운 D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천천히요. Dirty. Dirty. Very good. Okay? 그래서 R 발음,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Okay? 힘을 주셔야 돼요. Dirty. Dirty. Very good. 뉘앙스 차이를 한번 볼게요. Dirty. 먼지, 쓰레기, 진흙 등으로 표면이 더러울 때 dirt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dirty when we refer to something that is unclean, usually due to dust, garbage, or dirt. Okay? 그리고 때가 묻은이라는 뜻도 가졌죠. So dirty means when something is soiled with dir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was dirty. My hands were dirty. These socks are dirty. 네, 좋아요. 더러운이라고 할 때는 dirty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단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irty. Dirty. Very good. Oka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집은 더러웠어. The house was dirty, okay?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먼지도 되게 많고 뭔가 식탁도 뭔가 뭐 주스 마신 자국들도 있고 아니면 신발 자국 있고 이런

게 dirty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정리정돈이 아니고 그냥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오케이? 때 묻은 혹은 뭔가 쓰레기, 먼지, 진흙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더러워요.

your hands. My hands were dir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y hands were dirty.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은요. 이 양말들은 더러워. 네, 영어로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해야 됩니다. 네, 한국어는 살짝 어색하게 느끼지만 영어로는 무조건 복수 형태로 These socks are dirty. Okay? 그래서 이게 상상이 되죠? 양말이 이렇게 시커멓게 더러운 거죠. Okay, 자,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se socks are dirty. These socks are dirty. 네, dirty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다음은 이제 messy로 넘어갈게요. messy, 엉망인, 지저분한이라는 뜻들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dirty만큼 발음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messy. messy. 근데 중요한 거는 강세입니다. 여기서는 첫 음절에 강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messy가 아니고 messy. messy. 해볼게요. messy. Very good. Okay. messy.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을 messy라고 하죠. When something is not organized and not in the right place. We call it messy, okay? 그리고 어수선한 할 때는 messy라고도 합니다, okay? When something is just not in the right place, it's not orderly, we say that that thing is mess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was messy. My kitchen's so messy. The closet was very messy. 엉망인, 지저분한, messy, messy.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집은 지저분했어. The house was messy. 네, 전에 dirty라는 단어를 the house was dirty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집에 뭔가 먼지가 많고 뭐 때 묻은 게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돈이 되지 않고 뭔가 이거저거 다 뭐 옷들이 다 바닥에 깔려져 있고 막 이런 게 messy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was messy.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은 clean 할 수도 있는데 it can also be messy. Okay? 그래서 뭔가 바닥도 깨끗하고 뭐 테이블들도 깨끗이 닦아져 있는데 그냥 지저분한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The house was messy. 두 번째 문장은요. 부엌은 너무 엉망이야. My kitchen's so messy. 그래서 손님이 올 때 죄송해요. 제 부엌은 좀 엉망이네요. My kitchen's so messy.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지 않은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지저분한 거죠. 뭔가 스푼하고 그릇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느낌이죠. 정돈되지 않은. My kitchen's so messy. 네, 마지막 문장은요. 그 옷장은 매우 지저분했어. The closet was very messy. So the clothes were all over the place. Okay? The socks were all out of the drawers. Everything was not hung up. The closet was very messy.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closet was very messy. The closet was very messy. 네, 오늘 배운 단어들 비교해볼게요. 자, dirty라고 할 때는 뭔가 더러울 때, 특히나 뭔가 먼지나 흙이나 아니면 뭔가 쓰레기 때문에 뭔가 지저분할 때 이런 거는 dirty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messy 같은 경우는 뭔가 엉망이거나 지저분할 때 messy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messy. The house was messy. The house was messy. The house was messy.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허리가 좀 아파서 고생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현대인들의 어떤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허리 쪽 통증 아니겠습니까? 어깨나 목 쪽 통증도 뭐 비슷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과 뭘 좀 해봤으면 좋겠냐면, 허리가 좀 아플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허리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물건을 들다가 그럴 때도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허리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평상시에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허리 쪽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전체적으로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주니까 허리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다섯 가지 소주제를 우리가 나눠서 단어들을 보고 영장 연습을 하면 상당히 허리 쪽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수월하게 말하기도 되고 쓰기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허리 통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체중 조절을 하고 이렇게 자세를 올바로 하려고 항상 노력은 좀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허리를 여러분이 back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자, 엄밀히 말해서는요, back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 약간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뒤쪽,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뭐라 그래요? back.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허리 아프다는 lower back이라고 합니다. lower back죠?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ack과 lower back을 일반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lower back이 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냥 허리 얘기할 때도 oh, I have back pain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 I have lower back pain 이렇게는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back은 등, 허리는 lower back이라고 하는 거 요건 좀 알아두세요. 자, 들어볼게요.
1: back, lower back, back, lower back.
0: 자, 정리가 됐죠? 개념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허리 얘기할 때 그냥 back 해도 된다. 그렇지만 저렇게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허리 통증은 뒤에다 pain만 붙이면 되겠죠? 자, 두 단어가 아니라 요건 따로 써줘야 됩니다.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back pain, 이렇게 back pain.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합성을 이룰 때 강세는 어디다 줍니까? 앞에 줘요, 뒤에 줘요? 앞에 줘야죠. back pain, 들어볼게요.
1: back pain, back pain.
0: 그렇죠. 이건 그냥 허리 통증이라는 얘기고, 우리도 요통,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있듯이 영어에도 backache란 말이 있긴 있어요. 자, 머리 아플 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 headache라고 하죠? 그 다음 배 아플 때 stomachache라고 하죠? 이거 다 전부 한 단어입니다. ache는 또 붙여서 만드는 단어고, back도 마찬가지로 I have a backache 그러면 요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어로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세는 앞에다 주겠죠. 들어볼게요.
1: backache, backache.
0: 자, 그러면 문장 영작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나 요즘 허리가 계속 조금 아프네. 자, 일단 요즘 계속 아프다. 약간 기간의 느낌이 있죠. 요즘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약간 조금 아프다. 계속 허리가 좀 아프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back pain이란 말을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경미한 증상 쪽에서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mild라고 그래요. mild. 그 다음에 요즘이란 거는 뭐 부사 처리를 해도 되지만 시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I have had. have pain 하면 통증이 있는 건데 I have had 현재 완료를 쓰면 계속 아파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즘 같은 건 시제 처리가 완료 시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I have had. 자, 완료 시제 줄 때 have는 절대 힘주면 안 되고요. 조동사 성격이기 때문에 본동사에 당황세를 줍니다. 그래서 I have had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I have had. 자, 읽어보세요. I have had. 힘들어가는 것 느껴지시죠?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그러면 아, 나 최근 들어서 말이야. 허리가 살짝 좀 계속 아프네. 그죠? mild는 센 건 아니에요. 약간 경미한 통증 할 때 mild 많이 붙입니다.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강세 세 군데 줍니다. 들어보세요.
1: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0: 그렇죠. 간단하지만 요즘 들어 허리가 좀 아프다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혹은 증상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뻐근한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stiff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허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뻐근한이에요, 뻐근한. Oh, my back is stiff. My back is stiff.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고개를 못 돌리겠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 your neck is stiff. 이해되시죠? 그 느낌입니다. 그럼 허리가 조금 살짝 움직일 때만 좀 뻐근하다. My back is stiff. I have a stiff back. 이런 식으로 stiff 들어볼게요.
1: My back is stiff. My back is stiff.
0: 자, 일단 요거를 중심으로 잡아주고 살짝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 strain이란 거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한데요. Have a muscle strain이라고 하면 이건 근육이 좀 뻐근한 겁니다. 그죠? 허리 쪽 근육이 좀 뻐근해. 그럴 때도 I have a muscle strain in my back. 이렇게 됐어요. I have a muscle strain in my back 하면 허리 쪽 근육이 조금 좀 뻐근하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다 기억하기 쉽지 않다면 요거 하나를 먼저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거까지 확장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muscle strain. Have a muscle strain.
0: 자, 허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정상적인 활동이 되게 불가능하죠. Hard to function properly. 자, function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기능이라는 명사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친구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ard, 어렵죠? To function, 동사예요. 기능을 하다, properly.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즉, 사람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죠? Hard to function properly. 양쪽 강세 두시고 들어볼게요.
1: Hard to function properly. Hard to function properly.
0: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넣어서 문장을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허리가 뻐근하면 아까 stiff 쓰면 되겠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아까 hard to function properly. 그거를 조동사 한번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it is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It is hard. 어려워요.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아, 나 허리가 좀 뻐근할 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 누구나 그렇습니다.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1: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0: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되게 힘들 때가 많죠. 그렇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났어. 자, can의 과거 동사 쓸게요. Could hardly get out of bed. I could hardly get out of bed today. 그러면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거의 그 정도였어가 hardly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몸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Could hardly get out of bed. 들어보세요.
1: Could hardly get out of bed. Could hardly get out of bed.
0: 이걸 왜 could를 주고 일단 연습을 하냐면요. can을 주고 연습을 원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로 과거로 쓸 일이 많아요. I could hardly get out of bed today. 그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더라.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과거 시제로 연습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무리하지 않다. 이건 쉬워요. Take it easy.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허리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마요. You should take it easy. 요 중간에 it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표현의 일부예요. Take it easy. 하나의 덩어리를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it easy. Take it easy.
0: 자,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무리하면 안 돼요. 너 허리 아파?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쉬어야지. 그죠? 그럴 때 take it easy 하라면 되죠.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You should take it easy. 까진 쉽죠? When you have back pain. 그대로 관사 없이 주시면 됩니다. When you have, 무관사예요. Back pain. 이렇게 갑니다. 허리 아플 때는 좀 무리하지 않고 쉬세요. 자, 갈게요.
1: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0: 자, 오늘은요. 허리 문제 쪽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통증 표현들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리할까요? 허리 통증은 back pain 하면 되겠죠? 앞에 힘 잘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1: Back pain. Back pain.
0: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function을 동사로 쓰는 거. Hard to function properly. 들어볼게요.
1: Hard to function properly. Hard to function properly.
0: 그래서 무리하면 안 돼요. Take it easy. 그죠? You should take it easy. 이거 자체가 무리하지 않다의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it easy. Take it easy.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 관련된 단어 표현들 그리고 영작 미션들 잘 수행이 됐길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고요. EBSE 앱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거기 저희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제 손에 막 익지가 않았을 때 이거를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적응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not used to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는 오프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아직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 I am not used to ing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used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몸에 배어있는 느낌은요. 여러분 be used to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be used to와 used to 동사의 차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used to 동사는 그렇죠.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한때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라는 의미라면은요. 비동사 뒤에 used to 무엇이나 여기처럼 used to ing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어떤 것이 손에 익어가지고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이 손에 익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고 손에 익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 am not used to 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이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g 자리에 다양한 동사들 넣어서 어떤 것이 손에 안 익어서 아직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아 나는 아직 정장 입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입다 wear 이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로 정장이라는 거 그쵸? 격식 있는 옷이라는 의미로 formal clothes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편하게 입다가 이제 회사 가려고 하니까 정장 입는 게 어색하네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해서 정장 입는 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아직 손에 안 익네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좀 어색하네요.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수업을 수강하고 듣는 거는요. 바로 take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am not used to taking online classes 혹은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난 아침 맨날 걸어서 아침 먹는 게 좀 어색하네요. 익숙하지 않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먹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eat나 have라는 동사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 아침 먹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해서 아침 먹는 게 좀 어색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바로 get up 혹은 wake up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get up과 wake up 차이? 그렇죠. Wake up은 정신이 깬 거고 get up은 이제 정신이 깨서 움직인 상태가 되는 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혹은 어색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 am not used to ing. 한번 살펴봤거든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I'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I'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I'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I'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I'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아직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저는요. 이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이제 편해요. 익숙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뭐 하는 게 익숙한 것은? 그렇죠. I am used to ing니까 I am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이제 익숙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면 저는 이제 면대면 수업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럼 classes offline으로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서 I am used to ing는 그쵸, 뭘 하는데 익숙하다. I am not used to ing는 그쵸, 뭘 하는데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저 정장 입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는 표현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어색해요. 라는 거에 I am not used to ing 그리고 I am used to ing는 저는 지금 뭐 이제 편한 상태입니다. 저는 익숙해졌어요. 라는 의미라면 저는 이제 점점 익숙해져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I am used to 대신에 I am getting used to라고 얘기를 하면은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getting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라고 얘기를 하면 저 이제 정장 입는 게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getting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getting used to ing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뭐 하는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손에 익지 않아요. 라는 표현으로 I am not used to ing 라는 표현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you are starting a beautiful day full of happy moments. 여러분, 건강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과 하루 딱 10분 동안만, 그쵸? 이렇게 집중해도 행복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은 바로 쭉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잡아서 서로 즐겁게 네, 누려보는 시간이지요. 자, 그렇다면 출발합니다. The Weekly Review, here we go. 네, 자, Mission Possible입니다. 다 가능하니까 Impossible 아니고요. Monday, 7번 출구까지 이 도로를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그랬더니 비가 길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7번 출구까지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핵심은 remember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그 다음에 until exit 7. 아시겠죠? until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ntil you see the sign, until you see a big library, until you see the exit number 7.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remember to stay. 그 다음에 이거는 발음이 on이 아니고요. stay on. stay on처럼 들리고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thanks. thanks 까지만 쓰셔도 되죠. thanks for the directions. 그쵸? 예. 네. 내가 너 길 가르쳐 줄게 라고 할 때는 I'll give you the directions. 이런 식으로 direction에 S가 보통 붙으면 방향들 해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표현 기억나시나요? 내 말이 C가 되니까 말 조심해.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 다 알고 있거든.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조심해. be careful. 물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할 때 그 watch out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be careful이고요. 누가 갑자기 뭐 할 때 hey, watch out! 조심해! 이런 식으로 던질 때는 watch out. 바깥을 내다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C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say. be careful what you say. 아니면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해서 이때 wish for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뭘 바라는지 조심하라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자, 그래서 be careful what you ask for 아니면 wish for 둘 다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요청하는지는 알고 있다니까 I know what I'm asking for.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 볼까요? 수요일 거는요. 내가 내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얘기는 내가 네 생일을 못 챙겼는데 이번에 또 못 챙겼네 어쩌지

0: 어쩌지의 느낌이 바로 I can't believe죠. 그 다음에 밑에는 나도 믿을 수 없어. 똑같이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I can't believe. 이게 발음이 I cannot believe고요. 뭐 천천히 해도 I can't believe 이렇게 될것 같지만 실제는요. can을 강조하면 I can't believe 이러면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나 믿을 수 있어. Hey, I can believe it. Believe. 이게 believe가 커다랗게 들리면 그거는 긍정의 의미인 거고 I can't believe 이러면 부정의 뜻인 거죠. 그죠?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어쩌지? 느낌으로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I can't believe it either. 나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역시의 뜻으로 either, too 아닌가요? 부정이기 때문에 느낌이 어떤 뜻이냐면 나도 그걸 믿지 못하겠어의 뜻이죠. 나도 뭐뭐 하겠어의 뜻이면 too, to를 쓰시면 되고요. 못하겠어의 뜻이면 either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t believe it either. 영국식 발음은 either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렇죠?
1: You say either, I say either.
0: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1: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0: 이런 그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영국식 발음이면 I can't believe it either. 이렇게 발음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표현은요. 바로 이거였죠.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사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뭘 먹는가? 섭생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덜 먹고 덜 운동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앞에 있는 게 what you eat잖아요. 그래서 what you eat is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그쵸?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예, your food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됐죠? 그래서 발효 음식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발효 음식, 한국의 음식들을 할리우드 배우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왜? 천천히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건강까지 좋아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지금, 그렇죠.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운동도 한두 시간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 잘 가다듬고 그냥 10분 정도만 운동하셔도 저항력이 계속해서 면역력이 커진다는 얘기도 말씀드린 적 기억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그 다음에 금요일 거는요. 그 막판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야? 했더니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did he cancel? 근데 그 결과가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On you?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막판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At the last moment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그랬더니 야, 처음이 아니거든. This isn't the first time. This is not the first tim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그런 행동을 반복할 때에 내가 아예 그만 봐야지 혹은 그 사람을 피해야지라는 생각이 덜 드신다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살짝 비우시고 같은 행동이 많이 반복된다 그러면 말해줘도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멀리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꼭 말씀해 보시고 고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애완동물은 언제든 반드시 목줄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여러분, 애완동물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죠. All pets must be 어디에 묶여 있어야 돼요? 달라붙어 있다. On a leash. 그렇죠? At all times. 그래서 L-E-A-S-H. 이거를 all pets must be 동사로 써줘도 돼요. least. 앞에 거 on, 없고요. must be least. 해서 ed 붙이면 L-E-A-S-H-E-D라고 쓰셔도 똑같은 뜻입니다. At all times, it must be kept under control.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오늘의 어록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이야기에는 다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모든 결말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영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예. Every story has an end. 그렇죠? 다 끝,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but in life, 실제 삶에 있어서는 every, 그렇죠? End is just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다. 결국은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건 실패야, 나 힘들어,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작이란 얘기죠. 그래서 무엇인가 결말이 있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즐거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this is not the end.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there,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 현재 완료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형 많이 쓰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력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완료형이 사용된 오늘의 문장 먼저 읽어보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Maria has studied statistics for 2 years. 여기에 has studied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현재 완료형이 쓰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완료형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뭐 생김새는 어떤지 등등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함께 공부한 후에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부터 다져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 have 또는 has가 쓰이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붙여져서 만들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have를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만 has를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have나 has를 줄여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have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찍고 ve 적어줄 때도 있고 has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찍고 그냥 s 이렇게 적어서 표현하기도 하니까 역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형의 어떤 그 생김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중요한 건 현재 완료형 이 친구가 왜 존재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겠죠. 왜 이 친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시제에는 과거 시제라는 게 있고 현재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눴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 시제는 과거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현재 시제는 현재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현재 완료는 뭐냐? 아주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적어놨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현재 완료를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만 일어났어.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그럼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됩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과거랑 연관이 없어요? 그럼 현재 시제 쓰면 돼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수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거. 그래요? 과거랑 연관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 현재 완료를 해석하다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과거 시제 우리말 해석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말 해석이 비슷하다고 진짜 그 담고 있는 뜻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해서 우리말 해석에서의 어떤 그 차이가 없음이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현재 완료에 대한 기본기였다면 조금만 더 우리 설명 가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 해석되는 방법, 즉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법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뉘앙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될 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 쓸 수 있구나 정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적 용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어떤 일이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표현할 때도 그렇죠? 과거에 일이 일어났는데 현재와 어떤 그 기간적인 텀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완료 쓸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완료적 용법으로서 현재 완료가 쓰였을 때는 뭐 just라든지 recently 같은 부사가 사용되니까 이런 거 힌트 삼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용법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예요. live 뜻은 살다 되겠고요. 또 하나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동사는 arrive입니다. 뜻은 도착하다이죠. 이 두 개 동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가 문장들 만들어 보면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과거 시제 문장부터 봅니다. Dan lived in that apartment for almost 6 months 라고 적혀 있어요. 댄은 살았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 얼마 동안요? 거의 6개월 동안요.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냥 댄이 그 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살았다라는 거고, 자자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댄이 그래서 여기에 6개월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 걸까? 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문장에는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왜? 과거 시제고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산 건 이해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 요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다 현재 완료를 넣어서 문장을 살짝만 바꿔주면요, 어떻게 되냐?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Dan has lived in that apartment for almost 6 months. 우리나라만 해석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댄은 그 아파트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우리말 해석은 바뀌지 않아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우리말 해석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와 연관돼 있다고 했죠. 해서 이건요, 6개월 살았는데 언제부터 산 거냐? 오늘로부터 6개월 전부터, 오늘까지 산 지가 이제 6개월이 된 거다,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되니 이 아파트에 산 거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완료가 되겠고, 하나만 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Zach arrived at the office. 해석 간단하죠? 잭이 오피스에, 사무실에 도착한 거예요. 포인트 역시나 언제 도착했습니까? 질문을 해보자면 몰라요. 뭐 최근 도착을 했는데 뭐 언제 도착했는지는 이 문장에서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얘를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면 해서 Jack has, 그리고 이거 추가됐죠? Just arrived at the office 라고 말하면 이거 이제 완료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잭이 사무실에 방금 도착했다라는, 그래서 언제 도착했는데요? 방금 전에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다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예문을 통해서 우리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참고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현재 완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념 이해에 만족하고 영작은 살짝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아, 오늘의 문장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의 문장 이렇게 적혀 있었죠. Maria has studied statistics for 2 years. 해석을 해보자면 마리아가 공부를 했다는 거죠. 뭘요? Statistics, 통계학을요. 얼마 동안? For 2 years. 2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 여기 현재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마리아는 최근 2년 동안 통계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부를 2년 동안 해왔어요 라고 우리가 이해해주면 된다라는 거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용법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용법보다는 현재 완료 개념 이해하셨으면 오늘 충분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today is the start of a new week. It's Monday, right?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n pumping up our blood flow, okay?
1: 안녕하세요. 이제 또 한 주가 밝았어요. 오늘 월요일이네요, 그죠? 이번 주는 우리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그러면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o!
0: Mom, where's Dad going? To fix your bike and pump some air into the tires. Can I tag along? Yes, but you better hurry so you can catch up.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g along, 그 다음에 go along with 차이점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along이란 단어가 둘 다 있죠. 일단 tag along 먼저 보도록 할게요.
0: Mom, where's Dad going? 이러죠. 엄마, 아빠 지금 어디 가? 그랬더니 to fix your bike. 이러죠. 너 자전거, 너의 자전거를 고치러 가셨어. 갈 거야. And pump some air into the tires. 이러죠. 바퀴에 공기를 넣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can I tag along? 이러죠. 오늘의 영어 표현 나왔어요.
1: Can I tag along? 따라가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0: Tag along. To tag along 하면 같이 따라가다, 누군가 가는 뒤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Can I tag along? 이러니까 yes. 가도 되긴 되는데 but you better hurry 이러죠. 좀 서둘러야 될 거야. So you can catch up. 따라 잡기 위해서는 좀 서둘러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ag along.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re wearing those neon skinny jeans right now.
3: What can I say? I guess I am.
2: What happened to you?
3: My boyfriend said they look great on me, and I just went along with it.
1: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Go along with, 여기서는 went along 이렇게 나왔는데요. Go along with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분석해 볼게요.
0: Don't tell me you're wearing those neon skinny jeans. 이럽니다. 야, 너 지금 설마 그 네온 색깔의 그 스키니 진 지금 입고 있는 거니?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can I say? 이러죠. 아유, 뭐 어쩌겠냐?
3: I guess I am.
0: 아유, 입고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guess I am. 이러니까 What happened to you? 이러죠. 진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So that was the bridge pose variation. That wasn't too hard, was it? Good job. We will do more poses that will pump up our blood flow this week. 네, 오늘 우리 다리 자세 변형 같이 해봤잖아요.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죠? 이거 사실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부위에도 좋은 장점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좀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 우리 tag along 그리고 to go along with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along이 둘다 있지만 tag along, go along 뜻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잘 숙지해 주시고요. tag along 따라가다 그리고 go along with 하면 약간 이렇게 동의한 척하다, 억지로 동의하다 이런 뜻이었던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I will miss you guys.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lcome back to our show. Welcome to a brand new week and a brand new theme.
1: 네.
0: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는요. 바로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 듣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improvised before a childhood performance.
0: Oh, childhood performance. 어렸을 때 했던 공연을 말하겠고요. Mm-hmm. 공연을 하기 전에 improvise 했다고 했습니다. Improvise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Mm-hmm. 근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는 걸 improvise라고 하지만 mm-hmm.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는 임시 변통을 썼다. Mm-hmm. She worked with what she had.
1: Work with what she had. 네. At the last moment. 네. That's important too.
0: 네, 즉흥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mm-hmm.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1: Mm-hmm.
0: 자, 그 이야기를 듣기 앞서서 요약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1: Okay.
0: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소개를 안 했네요.
1: Yes, we have Serena who's from Germany.
0: 네, 사리나 씨 이야기입니다.
1: Let's call her out.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0: 네, 새겨들어도 좋을 것 같은 조언인데요. 자, 그럼 문장 다시 볼게요.
1: So Serena said,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0: 네.
1: I have to say it like she said.
0: It's true what they say. 사람들이 하는 말, mm-hmm. 맞아요. What they say is true 해도 되지만 mm-hmm. 이렇게 도치시켜가지고 It's true, what is true?
1: What they say.
0: 사람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Always improvise, 항상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mm-hmm. and work with what you got.
1: That's right.
0: What you got,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what you have got,
1: yeah.
0: 이런데요.
1: Uh-huh.
0: 이렇게 말할 때는 많이 쓰죠.
1: Mm-hmm.
0: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라고, 있는 걸 이용해서 좀 임시 변통도 쓸 줄 아는
1: yeah.
0: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1: Mm-hmm. That's true. There are many of those situations in life, right?
0: Mm-hmm.
1: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1: 좀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오페라 하우스인데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state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state가 국가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1: right.
0: 예를 들어 state university 하면 주립대학교잖아요.
1: Mm-hmm. 네, For sure.
0: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라는 개념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state university 하면은 국립대학이 되겠죠.
1: For
0: national
1: sure.
0: university.
1: You know it's a national one,
0: 네,
1: right?
0: 그래서 state에 대해서
1: they don't have states.
0: state에 대해서는 물론 상태란 뜻도 있고 상태 지금.
1: Oh yeah. The state of your health.
0: 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1: Mm-hmm.
0: 그래서 상태 주 국가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mm-hmm.
0: 독일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 중 한 곳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이유는 to become a member of the youth
1: choir. Choir.
0: 합창단입니다. Youth mm-hmm. choir. 청소년 합창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1: Mm-hmm. All right. Did she get in? She says, To my surprise, I got in, and for the next 2 years, we toured, sang, and performed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0: 놀랍게도. 그런데 누가 봤을 때 놀라운 거냐면 본인이 느꼈을 때 놀랍게도.
1: Yeah, to my surprise.
0: I got in. 저 들어갔고요. 합격을 했고요. And for the next 2 years, 그 후 2년 동안, we toured, 투어를 했고, sang, 노래를 공연을 했고, and performed, 공연했습니다.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1: Mm-hmm.
0: 독일의 여러 극장에서 공연을 했대요. What a great experience.
1: That sounds really awesome.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 is one fun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1: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0: 네, 그건 정말로 어떤 경험이었냐면 it was really an
1: exceptional experience. Exceptional.
0: Exceptional. 원래 exceptional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exception에서 온 거잖아요. exception을 이제 al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준 건데요. exception 자체는 또 예외란 뜻으로 쓰여요. That's mm-hmm. an exception.
1: It doesn't follow the regular rules.
0: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1: Yeah.
0: 그건 예외다. 그래서 이례적인 어떤 거다라는 건데요. Exceptional 하면 그게 원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례적인 경험이었다라는
1: yeah.
0: 의미보다는 대단히 좋은,
1: yeah.
0: 아주 훌륭한, 놀라운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1: Yeah. So in this case, it means it was a great, awesome experience.
0: 네. 굳이 뭐 이례적이었다,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1: mm-hmm.
0: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이 exceptional을 또 부사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mm-hmm. exceptionally를
1: yes.
0: 이례적으로란 뜻으로보다는 특히, 유난히,
1: especially,
0: 특별히,
1: kind of. yeah.
0: especially good,
1: mm-hmm.
0: exceptionally
1: great.
0: 워낙 그 평범한 것보다 워낙 뛰어나서 거의 예외에 해당되는 정도로.
1: Oh, for sure. It's yeah. that good,
0: it's
1: right?
0: That
1: it's
0: good.
1: totally different than everything else.
0: Yeah, it's an outlier.
1: Oh, yeah.
0: 저 멀리 있는 거예요.
1: For sure.
0: 아주. 그래서, 네, exceptional experience,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but there i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1: 절대,
0: 아마도 절대 잊지 못할 fond memory, 좋은, 즐거운 mm-hmm. 추억이 있대요.
1: All right, let's find out what that is. She says,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0: Prior to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1: Mm-hmm.
0: Prior to는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a few hours prior to, 그러니까 before.
1: Before, yeah.
0: Our very first
1: premiere.
0: Premiere.
1: Premiere.
0: Premiere는 이제 프랑스어로 첫 번째란
1: yes.
0: 뜻에서 와서 개봉, 초연을 말합니다.
1: 그러니까
0: mm-hmm.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1: Yeah, like a movie premiere.
0: Yeah.
1: The first time they show the movie. You know.
0: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1: mm-hmm.
0: 기회죠.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고
1: mm-hmm.
0: 그걸 하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 So prior to the premiere, this happened.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0: 네, I washed my hair 했는데 I had washed my hair 라고
1: right.
0: 했단 말이에요.
1: Mm-hmm.
0: 공연을 하기 지금 몇 시간 전이었고 그 전에
1: yeah.
0: 뭘 해놓은 상태였으니까.
1: Mm-hmm.
0: 그런데 왜 머리를 감았냐면
1: She says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To braid.
0: 머리를 따다. 그리고 비슷한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1: Yes, you can say plait.
0: Plait.
1: You can plait your hair 네. or braid your hair.
0: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뜻이니까 둘 중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주시고 mm-hmm. 다른 문맥에서요. Mm-hmm. 그래서 여기서는 braid

0: 이로스였습니다. braided neatly afterward. 나중에 깔끔하게 닦기 위해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도 so it would 여기서 it는 머리
1: her hair
0: 머리 스타일
1: the style 네. yes
0: it would suit my costume 그날 outfit 그날 입고 있던 복장이 mm-hmm.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의상과 잘 어울리게끔
1: yeah.
0: 나중에 따으려고 머리를 감은 뒤였어요.
1: Hmm. Okay. All right. But what happened as she was doing it?
2: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and 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1: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0: 엄마가 went out, 바깥에 나가셨어요. For a few seconds, 잠깐 동안. 정말로 몇 초일 수도 있고 그냥 과장으로 아니면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그냥 while I was drying my hair라고만 하면 머리를 말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죠.
1: Yeah, you could be towel drying it like this, air drying it.
0: 네, 아니면 뭐 선풍기 앞에 그냥 있을 수도 있겠고
1: yeah.
0: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blow drying my hair라는 것은 헤어 드라이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 Yes, you're using the blow dryer to dry.
0: 네, 그래서 머리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동안 잠깐 나가셨다가
1: mm-hmm.
0: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1: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0: 뒤에서부터 볼게요. The moment she came back, mm-hmm. 돌아오는 그 순간에 just to find me, just to 뭐뭐뭐 하면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mm-hmm. 뜻이 아니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just to 했다면 이러다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1: yeah.
0: 뜻으로 쓰입니다. 이야기.
1: It's more like how the result came out.
0: 네,
1: right?
0: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Mm-hmm. 스토리텔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1: mm-hmm.
0: just to find me, 나가셨다가 들어와 봤더니 제가 이런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신 mm-hmm. 거죠. With a
1: horrified facial expression.
0: 네.
1: Horrified.
0: Horrified. 겁에 질린. Horrified라고 하면 horrified mm-hmm. 하면 겁에 질리게 만들다. 겁을 주다. Mm-hmm. Horrifying 하면 겁에 질리게 만드는 무서운. Horrified. 겁에 질린.
1: Mm-hmm.
0: Facial expression. 표정이죠.
1: Mm-hmm.
0: 그래서 딱 오셨는데 제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Mm-hmm.
0: 그 이유는?
1: Yeah. She says.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en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0: 이렇게 드라이기를 드라이어를 쓰면서 브러시도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1: Yeah, you used the brush together,
0: 네,
1: right?
0: 그런데 had gotten stuck in my hair. 머리에 끼었어요. 브러시가 mm-hmm. 끼었던 거예요. 그리고 got stuck 한 것뿐만 아니라 got
1: tangled. Tightly.
0: 네.
1: To tangle.
0: Tangle이라는 것은 헝클어지게 하다 또는 얽히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mm-hmm. 있어가지고 gotten tangled라고 했으니까 mm-hmm. 지금 끼었는데 얽혀버렸어요. 그 상황
1: yeah.
0: 여러분 어떤 건지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Of course.
0: So tightly. 워낙 꽉 끼어서 that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mm-hmm. no pulling or
1: tugging
0: help to get it off.
1: Nope.
0: 이걸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걸 빼내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pull하고 tug는 거의 같은 거예요.
1: Yeah, it means the same thing. To pull 네. and to tug.
0: Tug.
1: Yeah.
0: 그래서 그 줄, 그 뭐라고 하죠?
1: Tug of war.
0: Tug of war. 줄 다리기 uh-huh. 싸움 있잖아요. 이것도 tug of war라고 합니다. T-U-G 한 다음에 hyphen of
1: yeah.
0: hyphen war.
1: Yeah, because it's basically a tugging war. Both sides are tugging.
0: 네.
1: Whoever tugs the best.
0: Pulling이라고 하지 않고 tug이라고 해요.
1: Yes, tug of war.
0: 네, 마지막 문장 볼까? 마지막 표현들 보겠습니다.
2: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I hurried to the theater with my hair sticking out like sun rays, acted like it was part of the performance, and actually aced it.
1: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0: 이게 아까 요약 문장에서 말했던 improvise였던 것 같아요.
1: Yes.
0: 임시 변통을 사용하는 거죠. The only option, 유일한 선택 사항, 선택 항목, 유일한 방법은 was chop.
1: Yes, it was to chop it all off. Chop.
0: Cut it all off, chop it all off, 똑같은 거예요.
1: Mm-hmm.
0: 그래서
1: But chop means you cut a lot more.
0: 네. cut 하면 진짜 요만큼씩 자를 수 있는데 chop은
1: But chop is like
0: 상당히 자르는 거죠.
1: 빡!
0: 그래서 도마도 커팅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o one's surprise를 이용해서 그녀가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상자가 비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To my surprise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 상자가 비어 있는 걸 내가 봤다는 이야기지만 her이기 때문에 그녀가 봤다는 거, 그녀가 놀랐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우리는 그 비행편이 취소되어서 놀랐습니다.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To our surprise라고 해서 이제 우리라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걸 나타내 주죠.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1: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는 a few hours prior to를 이용해 볼 건데요. 뭐뭐 하기 몇 시간 전에란 뜻이죠.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저녁 먹기 몇 시간 전에 간식을 먹었습니다. We had a snack a few hours prior to dinner.

0: 네, 오늘은 어렸을 때 기억에 대해 써준 글들 중에서 improvise, 즉흥적으로 뭔가 임시변통 사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s children, my friends and I always had a goal for our plays, like to cook rice. We would improvise resources like sand for food, a tin for a pot, etc. As a ki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was watch old movies on mute and improvise the dialogue. I'm happy to report that it's over 20 years later and nothing has changed.
0: 네, 첫 번째는 이름이 탈루루페 루페 씨가 As children, 어렸을 때 my friends and I, 제 친구들과 저는 always had a goal for our play. 여기서 mm-hmm. play는 그냥 놀이를 말하고 있고요.
1: Yes.
0: 놀이할 때 항상 목표가 있었대요.
1: Mm-hmm.
0: Like to cook rice. 밥을 짓는 것처럼. we would improvise resources. 이렇게 밥 하려고 하면 rice,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1: Oh, yeah.
0: 그런 것들을 임시변통으로 썼대요. 없으니까. Like sand for food, 모래를 음식 대용으로 쓰고, a tin, 통조림 같은 거를 for a pot, pot, 냄비로 쓰고 등등 그렇게 improvise 했다는 내용이고요.
1: Alright. And Max says,
0: As a ki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watch old movies on mute. 음소거를 해놓고 오래된 영화들을 보면서 improvise the dialogue, 그 대사를 mm-hmm. 즉흥적으로 바꿔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좋아했대요.
1: Mm-hmm.
0: I'm happy to report that it's over 20 years later. 기쁘게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났지만 mm-hmm. nothing has changed. 지금도 그렇습니다.
1: All right.
0: 하네요.
1: That sounds fun. I should try that one day.
0: I don't want to try it.
1: Well, you don't have to. I will. All righ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candle.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김밥. 네, 오늘 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But we're making 작은 김밥, 미니 김밥, 꼬마 김밥. 뭘 노력하고요? 오늘은 바로 꼬마, 햄, 김치, 김밥. Yes, we're making mini ham and kimchi kimbap.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꼬마 김밥, 김. 네, we're using dried seaweed. We have ham. 네, 오늘은 식물성 햄이요. 그래서 고기 안 들어가요. We have rice, 공기밥도 있고. We have 김치. 우리 생김치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영어는 김치는 김치요. We have perilla leaves, 이거 캐니피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We have salt, 소금. And we have carrot, 당근. Let's make 김밥. 타임 투 chop the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요. 하지만 우리 먼저 개잎 씻어야 돼요. So we wash the perilla leaf. Rinse it on the cold water and shake the water off. Okay, we washed our leaf. Now we can cut it. 네, 우리 개잎 잘라드려요. So we cut off the bottom.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And we cut in half. 그리고 반만 잘라요. All done. Now, let's cut th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And we're going to thinly slice the carrot. 우리 아주 얇게 잘라요. Thin slices. 손가락 항상 조심하세요. Okay. And now, we slice the ham. 네, 우리 식물성 햄 잘라요. We open the ham. There it is. And we cut. We just need one piece, like this. And now, we cut like this. 이것도 얇게 잘라요. Okay, one more thing. We have to chop our kimchi. 네, 우리 김치도 썰어요. So, let's cut. 그냥 이렇게 chop, chop, chop, chop, chop. Now, it's ready to fry. Time to fry. 네, 볶음 시간이요. 우리 올리브유 조금만 필요해요. 올리브유. We put in our carrots. 우리 당근. What we want is to make the carrots soft. 우리 당근 오늘은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딱딱했을 때 우리 꼬마 김밥 식감이 좀 이상해요. Look, do you see? Already it's a little softer. 파로파로 조금 부드러워요. 당근들이 춤추는 거예요. Take a look. They're even softer. 이제 또 부드러워졌어요. 제 생각 다 됐어요. Let's take them out. Next, our ham. 네, 식물성 햄도. 햄은 당근보다 시간 조금 더 걸려요. It's gonna take a little more time to cook the ham.

이번에 노릇하게 필요해요. This time we need golden brown ham. So turn. 이거 뒤집어요. 어? Golden brown. 네. 어, 다 됐어요. 해주세요. And we put the ham on the plate. Oh, it looks good. Now, the last thing to fry. 우리 마지막 볶음은 바로 김치 볶음. We put our kimchi. We 김치 볶음 햄보다 더 빨리 할 거예요. 오호호호 새콤한 냄새 나는 거예요. You can smell the sour kimchi. And we add our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our sugar. 우리 소금. 설탕이요. 소금 아니야. 설탕. 우리 볶아요. 와우, 또 고소한 냄새 나는 거예요. 이제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설탕 넣었을 때 쉽게 탈 수 있어요. We don't want to burn the kimchi. I think we can turn it off. 네, 우리 불 켜요. Oh, it looks good. 공기밥은 뭐가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So, we're gonna mix the rice. We put in the rice. And our sesame oil. 참기름. Our salt. 우리 소금. An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And we mix. 네, 비벼. So mix it all together. 네, 이 정도는 충분해요. Time to make kimbap. 네, 이제 엄마 햄, 김치, 김밥 도전하겠습니다. So first, we need seaweed. So we take our seaweed, 우리 김, 고마 김밥, 김. Next, we need rice, 우리 밥. And we take our rice. And we squash our rice. Squash. Next, we need a leaf. A perilla leaf. 네, 다음은 우리 캐니빤만 쓸 거예요. 캐니빤. Next, we need ham. 네, 햄 한 줄 이렇게. One stick of ham. We need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할 거예요. And we need 김치. 위에서 김치 넣고. 김치. And let's roll. 말아볼까? Slowly roll, roll, roll, roll. 다 말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터치 하나 있어요. One last thing, sesame seeds. 참깨. My mini ham kimchi kimbap. 우리 엄마. 햄, 김치, 김밥 완성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가 밝았습니다.
1: 네. 네.
0: 주말에 복습 좀 하셨어요?
1: 그럴리가요.
0: 네. 맙소사. 좀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아빠 닮아 물이 무서운 아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김새도 닮지만
1: 그쵸.
0: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닮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슬기 씨 자녀분들은
1: 네.
0: 그런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 와, 물개예요. 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0: 완전 이렇게
1: 예, 물은 좋아하는데 아, 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낸다든지
0: 그런 건 예. 혹시 닮은 건가요?
1: 저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Alright, 자, 그러면 아이의 수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이거 좀 중요하죠, 그렇죠?
1: 그쵸. 왜냐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수영 수업이 있더라고요.
0: That's good.
1: 예,
0: That's
1: 의무
0: good. 네. 자,
1: 교육으로.
0: 두 번째 미션은요. 물을 엄청 무서워해. 와우, 그렇죠. 자,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 뭔가가 무섭다라는 문장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Scared.
0: 네, 한번
1: 무섭잖아요.
0: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영에 관해 영어로 이야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2: What about Mayu?
1: 마유, your son.
2: Yeah.
1: 마유, Mayu don't know how to swim.
2: No.
1: So we will teach.
2: We will.
1: Yes.
2: We will.
1: Yeah.
2: Okay.
1: 그리고 물을 엄청 무서워해, 마유가.
2: Mayu.
1: 물을. Mayu scared water.
2: Oh.
1: Yeah.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닮았다고?
2: He totally takes after, just like me.
1: Oh, yea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1: Oh,
2: his age.
1: really?
2: When I was his age, terrified.
1: 오, 물을 얼마나 좋은데, 나 잘한.
0: 아이고, 이게 수영 얘기가
1: 예.
0: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저 굉장히 물을
1: 혹시
0: 좀,
1: 물에 뜨세요?
0: 뜨긴 해요. 뜨긴
1: 오.
0: 한데 엄청 무서워하고.
1: 아, 그래요?
0: 가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도 발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는 분들 있죠?
1: 맞아요.
0: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1: 약간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0: 아, 저는 물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1: 아,
0: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무튼 이 얘기가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만들어
1: 네.
0: 봤습니다.
1: 예.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4: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오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입니다.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1: 아,
0: 다 이유가 있죠. 저의 스토리입니다.
1: 그러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복이 안 됐으면, 예, 이제 좀 철저하게 가르칩시다. 이제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하네요.
0: Yes.
1: We should teach Mayu.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뭘 가르칠까요? How to? 이것.
0: 어.
1: How to가.
0: 너무 좋았어요, 지금.
1: 약간 티처가 되죠. 뭘 가르칠까요? 뭐다? 뭐다? 뭐 하는 법, 근데, 수영하는 법.
0: 어,
1: 예.
0: 네.
1: 근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왜냐면 얘 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느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다가 스윔 할게요. 예스.
0: 어, 이제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출장 강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1: 자, 왕왕 왕초보 영어로 갈게요.
0: 왕초보로.
1: 예, 예.
0: We should teach Mayu. 뭐를요? How to swim. 맞습니다. S-W-I-M 이 되겠죠. 수영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1: 그래요?
0: 그렇죠? 수영했다. 그리고 PP 형태.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필기 미리 해두세요.
1: swim. swim, swam, swam. 많이 들어봤는데.
0: 뭔가 swim. 입모양을 계속 모으시려는
1: swim,
0: 것 같아요.
1: swam, swam.
0: 이렇게.
1: swim. swim, 아, swim인가? swim, swam. 아, 이거 정말 찍었어요.
0: 오케이. 자, swim, swam, swam. 이게 억지일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근데, 많은 우와. 분들이 이 과거 진행형, 뭐, 진행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거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진짜 저 완전 너무 생소해요.
0: 아, 그냥. 게스를 하셨군요.
1: 네.
0: Okay, so swim, swam, swam. Perfect.
1: 우와.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we should teach Mayu.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죠?
1: 에?
0: How to swim.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how to swim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How to swim.
1: How to는 저는 이제 또 예전부터 항상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맞아.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So how to 뒤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넣어 줘야 된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전체가 명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야겠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l right. So how to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춤추는 법이 뭐예요?
1: How to dance.
0: How to dance. Okay. 노래를 잘 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뭐? 맞아요. 오. 맞아요. 자,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줘. 춤추는 법 좀 가르쳐줘.
1: Oh, please teach me how to dance.
0: 그렇죠. Teach me how to dance. 자, 이번에는 난 배웠어. 뭘 배웠냐면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배웠다.
1: I learned.
0: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혹은 노래를 잘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그렇죠. How to sing well.
1: Mm-hmm.
0: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 yeah.
0: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1: 어떤
0: 분이 보컬 트레이너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었어요.
1: 그래요?
0: 제가 실제로 무슨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컬 레슨을 뭐 뭔가를 배우는 적이 없었는데
1: 우와.
0: 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루 갔어요. 하루.
1: 네. 깨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0: 그럴 뻔했습니다.
1: 예, 네. 큰일 나요.
0: 아, 어렵더라고요.
1: 여기 지금 교단에 서지 못하시고.
0: 아, 그러니까.
1: 어딘가에서 또 신나게 노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0: 쉽지 않습니다.
1: 예.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Teach me how to dance.
1: Teach me how to dance.
0: I learned how to sing well.
1: I learned how to sing well.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가르치냐면
1: 예.
0: 물을 엄청 무서워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 봐야죠.
1: 더 물에 부딪히고
0: 네.
1: 자꾸 이렇게 물과 함께 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0: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 품 안에서
1: 네.
0: 물 있잖아요. 수영장인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자 이거 아세요? 그 뭐라 그러지? 그
1: 수영모.
0: 예, 예, 수영모를 쓰고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1: 수영이 진짜 물이 무서워서 하기 싫었나 보다.
0: Yeah, 예. Yes.
1: He's so scared. 그는 무서워해. Of 이것을. 물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0: 네.
1: of 뒤에는 water 써볼게요.
0: Okay.
1: Yes. water.
0: 오케이. 도대체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되니까요.
1: 네.
0: So he is so scared of what?

0: of water.
1: Yes.
0: 정답입니다. 자, 무섭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형용사를 뭐를 썼을까요?
1: Scared.
0: Scared.
1: Yes.
0: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scared예요. 오케이?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 scary이죠.
1: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0: 맞아요. 자, 그래서 I'm scared, she's scared, are you scared?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하려면 뒤에
1: of.
0: of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무섭다. 여기서는 water가 무섭다.
1: 네.
0: 예를 들어, 난 그녀가 무서워. 나는 그녀가 무서워. 어때요?
1: I'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right?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개들을
1: 네.
0: 무서워하지 않아.
1: 어렸을
0: 때부터 뭐 강아지들이랑 컸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1: She's not scared of dogs.
0: 오, 좋아요.
1: Dogs?
0: Dogs, right? So she's not scared of dogs.
1: Yeah.
0: Very nice.
1: Mm-hmm.
0: 근데 이게 빠르게 읽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연음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거예요.
1: scared
0: 자기도
1: of,
0: 모르게.
1: Scared of.
0: Right. Scared. 러브처럼, 리을 비슷하게
1: scared.
0: 힘을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Scared of,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try 한번 해볼게요.
1: 네?
0: I am scared of her.
1: I am scared of her.
0: She is not scared of dogs.
1: She is not scared of dogs.
0: 네, 보통 힘을 좀 빼고 scared 빠르게 발음할수록 그런 of. 스타일이 scared 나올 수밖에 of. 없습니다.
1: Yep.
0: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1: Mm-mm.
0: 귀신이 영어로 뭐죠?
1: Ghost.
0: Ghost. 귀신들 그러면?
1: Ghost.
0: Ghosts. 너 귀신들이 무섭니가 아니라
1: 예?
0: 너 귀신들이 무섭지 않니? 아니 오. 너는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
1: 오.
0: Are you가 아닐 것 같은데요?
1: Aren't you?
0: 음.
1: Aren't you scared of ghosts?
0: Ghosts, 그렇죠. Aren't you scared of ghosts?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o aren't you 그러면 하지 않아?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1: 네.
0: 나이 드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1: 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0: 저만 그런 거
1: 귀신
0: 아니죠?
1: 잡는 해병대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0: Alright. 자, 참고로 scared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1: 아.
0: 거의 공포 수준.
1: 그래요?
0: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1: Afraid.
0: Mm-hmm.
1: Oh, afraid.
0: Right. Yes.
1: 맞아요.
0: 오케이. Yes. Okay. So 뭔가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So 얘는 afraid 정도는 뭐 앞으로 미래에 더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 이 scared는 좀 지금 잠깐 무섭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1: 네.
0: 근데 afraid는 앞으로 저 장차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무섭다 일 정도로 그만큼 두렵다. 좀 강해요. 오케이.
1: Okay. 네.
0: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He is so scared of water.
1: He's so scared of water.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네?
0: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1: 응?
0: 와 완전 날 닮았네.
1: 근데 물 무서워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0: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그걸 본 거죠.
1: 아~
0: 아빠가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 물
1: 저거
0: 무서운 거구나.
1: 무서운 거구나.
0: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렇게 인지가 되죠.
0: Right?
1: Wow, he takes after me.
0: 아마 처음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1: Take after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 take care이군요.
0: 오.
1: Take after me. 오, 이게 닮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0: 네.
1: He takes
0: 양념을 비워놨어요. 양념.
1: 완전.
0: 네.
1: He 완전.
0: 완전.
1: He perfectly. Yes. Why? Why?
0: Why am I laughing?
1: Yeah.
0: Because every time 제가 이걸 매번 들을 때마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1: 나는 완전하면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Totally.
1: 아, totally.
0: 이거 지금 통산 한 7번째일 겁니다.
1: 진짜.
0: 네.
1: 아니 근데 totally는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0: 아,
1: 약간 이런 느낌밖에
0: 아, 돈 계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오케이. Okay, so totally. Totally. Or completely 뭐 이런

0: 이런 거 있잖아요.
1: completely.
0: 아, 그러면 뭐 absolutely 이런 것들을 완전히라고 볼 수가
1: 근데
0: 있겠습니다.
1: perfectly도 안 되는 건 아니죠?
0: 아,
1: 안 돼요?
0: 그냥 안 써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단한 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럼
0: 뭔가 너무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perfect 자체가 이거는 긍정이란 느낌보다 그냥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totally, completely 같은 경우에는. You know what I
1: 아,
0: mean?
1: 그럼 perfectly는 언제 써요?
0: 뭐 예를 들어서, oh, that's perfectly fine. 완벽할 정도로 괜찮아요. 이런 거할 때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 요건 요때 쓴대, 이건 저때 쓴대.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1: 그 맥락으로
0: 네.
1: 파악을 하는 거고요.
0: That's
1: 아,
0: right. 만약에
1: 예.
0: 슬기 씨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어떤 사람이 totally, 아, that's totally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걸 들으면은 여기 어느 순간 누군가 perfectly 있으면 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Alright, so he totally takes after me. 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ake after. Okay?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사람 뒤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After.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take 하는 거죠.
1: 닮았다.
0: Right. Okay.
1: 닮다.
0: So take after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다인데 이거는 외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있죠. 그런 것들을
1: 예.
0: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Okay. 아.
0: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끼리 닮았다. 이거는 쓰지 않고요.
1: 예.
0: Again,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입니다. 정해져
1: 아하.
0: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들었을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took를 써야 되나?
1: Took after.
0: 아니라 무조건 얘는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예. 네, 좀 이상하죠?
1: 예.
0: 닮는다. 어색할 수 있는데 take로 써주세요. 오케이?
1: 아,
0: fix가 돼 있습니다.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닮았어요. 그의 엄마를 닮았어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자,
1: 네.
0: 나의 아들은 닮는다 그의 엄마를 이렇게 써야겠죠?
1: 예. My son
0: Takes.
1: takes after his mother.
0: 그렇죠.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his m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1: 네.
0: 자, 그녀는 완전히까지 넣어볼게요. 그녀는 완전히 날 닮았네. 그러면은.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그렇죠. 딸일 경우에. Right? So she
1: 네.
0: totally takes after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
0: 재밌는 표현이죠? 자,
1: 네.
0: 읽어볼게요. My son takes after his mom.
1: My son takes after his mom.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He looks like me. He takes after me.
1: 예.
0: 이제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1: 오.
0: He looks like me는요,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네,
0: 생긴 거잖아요. Look.
1: 네.
0: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쓸 수도 있는 거고,
1: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0: 그럼요.
1: 이 정도.
0: 이거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1: 네.
0: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으면서 외모, 성향, 그런 것다 포함입니다.
1: 이거는
0: 네.
1: 온전히 약간 뭔가 패밀리에만 해당이 될수
0: 그렇다고 보면
1: 있겠네요.
0: 되겠죠. 그렇죠.
1: 아.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와우, he totally takes after
0: 자,
1: me.
0: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 이
1: 오.
0: 문장 좀 길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1: 네, I was of water. 여기서 끝나야겠네요. 딱
0: 오!
1: 봐도.
0: 오!
1: When I was his
0: 그게
1: age.
0: 뭘까요?
1: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0: 그렇죠.
1: 내가 무서워했었어. 물을. 그거네요. 그러면 아까 be scared of
0: 오케이.
1: 명사였으니까 scared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scared.
0: Alright.
1: 네.
0: I was scar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Perfect sentence예요. 지금 슬기 씨 맞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쓴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1: 아,
0: 아까
1: afraid.
0: afraid는 우리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왔어요.
1: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0: 그래서
1: 도대체가 몇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0: 나중에는 알아두기 잘했다 할
1: 아,
0: 겁니다. 자,
1: 그래요?
0: 그리고 솔직히 저는 느낌에 여러분하고 슬기 씨 이거 다 한번쯤 들어봤습니다.
1: 그래요?
0: 바로
1: 아유, 알죠.
0: terrified. All right. terrified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무서워한다는 terrified. 거와 관련된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1: 네.
0: So I was terrified. Terrified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덜덜덜덜덜
1: 엄청
0: 얘기만 무서워. 들어도 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흔들흔들 후들후들한 거.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I was terrified of water. 뒤에 뭐라고요?
1: When I was his age.
0: 그렇죠. 내가 그의 나이일 때. 여기서 나이 관련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Let me just show you something.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뭐 더 어리다.
1: 네.
0: 이런 거는 많이들 이상하게 하세요.
1: Older than, younger than.
0: That's right. 네. 근데 동갑인 거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 same.
0: Same. 막 이렇게
1: age.
0: 되는 거예요.
1: Right? Yes.
0: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바로 누구의 age다.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와 동갑이거나 또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갑인지 또래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So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의 나이다. 슬기는 마유의 나이다.
1: 와.
0: 너는 내 아들의 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을 해요. You know? So for example,
1: yep.
0: 아, 마유가 내 또래야 혹은 동갑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Mayu is my age.
0: That's it.
1: Wow.
0: Mayu is my age. How about this? 그들은 너랑 또래야.
1: They are your age.
0: That's it.
1: They
0: are your age. 너무 쉽죠?
1: 네.
0: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 Same age 하지 말고 이제는.
0: 자, 그거 가능한데 네.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so 마유는 내 나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가볼게요. Mayu is my age.
1: Mayu is my age.
0: Oh, they're your age.
1: They're your age.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조금 저 욕심 내봐도 돼요? 안 된다 그럴 거죠?
1: 아니,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1: 예, 예, 예.
0: 나 인기 있었어. 내가 너의 나이일 때 말이야.
1: 오.
0: 그래서 지금 슬기 씨가 상상해보세요. 슬기 씨가 딴 자녀분한테 얘기를 네.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나는 인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1: I was popular.
0: 오케이. Okay. 자, 내가 너의 나이일 때.
1: I
0: 요거 when이 있어야죠.
1: When I was your age.
0: I was popular when I was your age. 나쁘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써주면 느낌 맞나요?
1: 예.
0: Yes. Okay. 이렇게 하면 문장이 엄청 길어질 수가 있겠죠. 오. Okay.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ame age 하셨죠?
1: 네.
0: 절대적으로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He is your age. 이거나 He is the same age as you.
1: 아이고.
0: 그는 같은 나이다. 너만큼.
1: 일이 커지네요.
0: 네. 에이, 일이 커지죠?
1: 일이 커져요.
0: 더 네. same 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졸업할게요. same age 졸업. 오케이. 나 졸업할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me이 들어가면서
1: 네.
0: 100% 동갑이에요.
1: 아,
0: 100% 동갑.
1: 또래가 될 수 없네요.
0: Right. 얘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동갑일 수도 있고 좀 근처 나이일 때도 굉장히 flexible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I have a question.
0: Yes, yes.
1: 왜냐면은 뭐 또래나 동갑이 사실 미국에서는 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거의 모두가 그냥 다 friend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이가 비슷해 또래야 이런 거를 좀 구분 짓는 경우가 있나 봐요?
0: 없지는 않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할 수는 있죠.
1: 그쵸. 그래서. 저의 경우 워낙 동안이라 또 가면 또 친구들이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좋아요.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Alright. 물을 엄청 무서워해.
1: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0: 볼까요?
1: 네. How to do something.
0: 네.
1: 활용할 거예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나에게 춤추는 법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달라.
0: Teach me.
1: Teach me. 춤추는 법.
0: How to dance.
1: That's it. Teach me how to dance. 자, 나 노래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 배웠어.
0: I learned.
1: 오케이. 노래를 잘하는 법을.
0: How to sing well.
1: 그죠. How to sing well. 하나 더 해볼게요.
0: 슈드를
1: 써보세요.
0: 네.
1: 우리는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수영하는 법을.
0: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1: Woo! Perfect.
0: Yes.
1: 읽어볼게요. Teach me how to dance. I learned how to sing well.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Very nice. 자, 다음은 be scared of
0: 네.
1: 명사. 자, 가보겠습니다. 난 걔가 무서워. 난 그녀가 무서워.
0: I am scared of her.
1: 그죠? I'm scared of her. 자, 그는 물을 엄청 무서워해. So를 넣어보세요.
0: He is scared of water.
1: 아, so를 넣어서.
0: He is so scared of water.
1: 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무서운 느낌
0: yes.
1: 강조해주죠.
0: Mm-hmm.
1: 자, 그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0: He's not scared of dogs.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am scared of her. He is so scared of water. He is not scared of dogs.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3: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5: Wow.
4: Yes.
5: He totally takes after me.
4: Oh?
5: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4: Oh, really?
5: Really.
1: Oh, great job, you guys.
0: Wow.
1: 수고하셨습니다.
0: 주말에 아무래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had better not forget my birthday.
1: There you g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0: 네.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아, 뭔가 냄새가 났나 봐요.
1: 네.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그게 확
1: 그쵸.
0: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냄새도 잘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아,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없다. 일단,
1: 야,
0: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AC?
2: The AC, yeah.
1: AC?
2: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2: It smells
1: smells
2: weird when I
1: weird.
2: turn it on.
1: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2: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피터. 필터. 필터.
2: Peter.
1: No, no, 피터. No, 피터.
2: No, Peter, not.
1: 저기, 에어컨 필터.
2: Oh, filter.
1: Yes,
2: What
1: yes.
2: about it?
1: When did you 그 change?
2: Oh,
1: 응,
2: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2: What?
1: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2: What?
1: 유어 조크?
2: 2 years
1: 2
2: ago?
1: years 조크?
2: No. Why?
1: 아니, 그 weird smell is 그 저기 당연해. It's okay.
2: Oh, it's
1: Two
2: okay.
1: years.
2: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몰라.
0: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 오일 필터가 알았다고 들었어요.
1: 아, 그게 이렇게 한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0: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 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4: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1: 네.
0: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1: 아, 그쵸.
0: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1: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오,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0: 오호.
1: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0: 아하.
1: 이상하다. 이상한은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0: 스펠링도 이상하다네.
1: Weird. 이거 아니에요?
0: 오, 오케이, 오케이. WEIRD 맞아요?
1: 예.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0: Al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1: Yes.
0: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것 같은데
1: 네.
0: 뒤집혀 있죠.
1: 맞아요.
0: 그렇게

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계속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0: Right. 네.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상하네 이런 느낌.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1: 예.
0: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0: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1: 아.
0: 오케이?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Rot.
0: 어?
1: Rotten.
0: 한번 써보세요. 한번 Rotten. 써보세요. 이거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봐야겠어요.
1: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Rotten. 아, 맞습니다.
1: 오!
0: 오, 호호. 오케이.
1: 컨디션 자, 좋은데요?
0: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1: 네.
0: Rotten. 그러면은, Rotten.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1: Smell something rotten.
0: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1: It. It.
0: 무언가가 영어로 뭐예요?
1: Something.
0: Something.
1: Something smells rotten.
0: 그렇게 해야죠.
1: 아.
0: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구나.
0: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 할 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1: 네.
0: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1: Pork.
0: 아, pig이라고 그럴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1: Yes.
0: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1: The pork smells good.
0: Smells good.
1: 먹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오케이, okay, so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rotten.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1: 네.
0: 한번 이거 발음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okay? rotten, rotten,
1: rotten,
0: 오,
1: rotten.
0: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1: Something smells rotten.
0: Ooh, the pork smells good.
1: Oh, the pork smells good.
0: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네.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아, 저는 그래서 스멜이 없었으면은 네. 이걸 썼을 텐데
0: okay.
1: 이게 기억이 안 나요.
0: 발음 드릴게요.
1: 예.
0: Stink.
1: 아! 스팅, 스팅, 스팅크.
0: 오케이. 스팅크. 맞습니다.
1: 오.
0: 이건 생활 영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So stink 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입니다.
1: 그럼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0: That's right.
1: 오, 맞아요.
0: That's right. 오케이.
1: 아,
0: 자,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거예요. 아,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1: 약간 메케닉이세요. 예, 지금
0: 오.
1: 예, 오셨거든요.
0: Okay.
1: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0: 아.
1: You change the filter.
0: 오, 나 일단 나눠볼게요.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야? 이런가 본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0: 언제가 마지막이야?
1: 그쵸.
0: 당신이
1: 이거를 간 것이 이 뒤에는 뭔가 평소문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게 필터가 되겠네요.
0: 네. 필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1: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feel. Filter.
0: 오케이.
1: 이거 아닐까요?
0: 필터라고 해서 P로 쓸 줄 알았는데 F 했네요?
1: 예, 왜냐면 제가 네.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0: 네.
1: 거기가 무슨 필터 이러거든요.
0: 아,
1: no filter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0: 오케이. 네. 스펠링에 그래도 좀 익숙한.
1: 익숙해요.
0: 오케이.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Perfect. P가 아니라 F입니다. F-I-L. T-E-R.
1: Mm-hmm.
0: 자,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fill 할 때 L 있죠?
1: 네.
0: 그리고 ter 할 때 R.
1: 와.
0: Right? L-R.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혀하고 입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fill, fill 먼저 해볼까요?

0: Feel.
1: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0: feel.
1: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0: 네.
1: So, tu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0: 오.
1: 해볼게요. Tur, tur,
0: tur, tur.
1: 자, 이 상태에서 한번
0: 네.
1: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0: 네, filter, filter.
1: There you go.
0: 오.
1: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어렵네요.
1: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0: 네.
1: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0: Shelter 선반.
1: 나 그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0: 아,
1: 얘는요, 이런 보호소라든가
0: 아.
1: 은신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r 얘도 똑같죠.
0: Shelter.
1: 그래서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l 아 shelter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 번 해보세요.
0: Shelter. Shelter.
1: 자 이번에는
0: 네.
1: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0: 오.
1: 오케이 뭐 pillar 뭐 이렇게 되는데
0: 네.
1: pillar 안 되죠. Pillar.
0: Pillar.
1: 두 번 해보세요.
0: Pillar. Pillar.
1: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0: 예.
1: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0: Walter. Walter.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filter를 change 한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0: 오.
1: 이거 언제죠?
0: 그쵸.
1: The last time이 뭐예요?
0: 마지막.
1: 마지막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 한 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0: 네.
1: 그래서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이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 한 게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0: 아~
1: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0: 과거.
1: 그렇죠.
0: 오~
1: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 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0: Changed.
1: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0: When was the last time?
1: 자, 그 다음에
0: 네.
1: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0: You called him.
1: You called him.
0: Yeah.
1: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오.
1: 우,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메시지예요.
0: Message
1: someone.
0: Yeah.
1: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한 게 언제니?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막힘없이 하다니.
1: 그러니까요.
0: 말도 안 되는데요.
1: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했어? 한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0: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0: 예.
1: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0: 아!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1: 맞아요.
0: 이렇게.
1: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0: 네.
1: 오케이? Just give it a try,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네,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2년 전에 교체했지.
0: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0: 그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보통.
1: 잘 모르죠.
0: 맞아요.
1: 그리고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0: 괜찮아져요.
1: 에이, next time.
0: 네, 창문 쫙 열어놓으면.
1: Right.
0: I ea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1: 교체하다가 뭘까요?
0: 전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1: 오, okay.
0: Changed. I changed it okay. 2 years
1: 자,
0: ago.
1: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0: Exchange구나.
1: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느낌이거든요.
0: 예, 그게 교환이잖아요. 오케이. 아닌가요?
1: 뭐예요?
0: 아, replace?
1: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0: 네.
1: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새 거를.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replace입니다.
0: Replace.
1: So I replaced it 했어. 뭐 two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0: Yeah.
1: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0: Two years ago.
1: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0: Yeah.
1: Ago는 무슨 뜻이에요?
0: 뭐뭐 전에요.
1: 어떤 네.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0: 현재.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기준 얼마 전에.
0: 네.
1: Alright. 자, 6개월 전에.
0: 6 months ago.
1: 3일 전에.
0: 3 days ago.
1: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여러분들.
0: Yes.
1: Harry라는 친구가 있어요.
0: Uh-oh.
1: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0: Oh.
1: 자,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0: Get married.
1: Harry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0: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0: got married.
1: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0: Break up.
1: Break up.
0: Yes.
1: 과거형 뭐예요?
0: Broke up.
1: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0: We broke up 3 days ago.
1: Mm-hmm. We broke up 3 days ago.
0: 더 이상 묻지 마.
1: 아, 묻지 마.
0: Yes.
1: 그래서 왜 헤어졌어? 오, 이러면서
0: 정말 짓궂다.
1: 맙소사, 맙소사.
0: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0: We broke up 3 days ago.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0: I replaced it 2 years ago.
1: 그렇죠. 여기서 it's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0: 네.
1: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0: 네.
1: 장난해?
0: 오.
1: 아우,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0: 오.
1: 2년 전이라니 이러면서.
0: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아우,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 이 퀴퀴한. 퀴퀴한? 아, 아까 stinky.
1: 오.
0: 예. stinky겠네요.
1: 오.
0: 오.
1: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0: 네.
1: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 저 칭찬합니다.
0: 와.
1: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였죠? smell?
0: 형용사.
1: That's righ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퀴한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냄새 나는 게 stink라는 걸 동사인 걸 알아요.
0: 네.
1: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stinky로 써야겠다.
0: 오.
1: 이게 중요한 거예요.
0: Yes.
1: 자, 일단 보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stinky. 일단은 맞아요. 맞지만
0: 예.
1: 다른 단어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바로 funky.
0: funky. funky?
1: 네. 들어봤어요?
0: funky는 뭔가 funky hair 할 때 funky.
1: 그런 뜻도 돼요.
0: 오.
1: 하지만 그게 아니라 냄새를 얘기를 할 때 something smells funky 이러면은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오케이?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0: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1: 그건 더스트죠?
0: 아, 맞네요.
1: 아,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 다 약간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0: 예.
1: 좀 불쾌한 냄새
0: 예.
1: 얘기하는데 특히 musty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 또 많이 써요. 둘 다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yes.
1: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0: 네.
1: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0: 어허.
1: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0: 기억납니다.
1: 네.
0: 네.
1: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0: it's
1: 있어요.
0: No wonder.
1: It's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0: 네.
1: 대부분 구어체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0: 그래서
1: it's no wonder. 괜찮은데 보통은 oh no wonde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0: 예.
1: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0: 네.
1: 이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0: 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1: Yeah. 네.
0: Wonder Woman, right?
1: 예.
0: 놀라운 여성인
1: 그쵸.
0: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아,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1: 당연한
0: 아,
1: 일이다.
0: 뭐 당연하다. 그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거를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1: It smells bad.
0: 그러면 아,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1: Oh,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it smells bad. Right? 자, about this. 친구가
1: 예.
0: 계속 회사 가서 존 거예요. 이렇게. 정말
1: 아이고,
0: 졸았어요.
1: 피곤했네.
0: 근데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 그럴 만하구만.
1: No wonder they fire you.
0: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1: Fire you.
0: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1: 아,
0: 때문에.
1: 그쵸.
0: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예하고 예를요. 띄지 마세요.
1: 그쵸.
0: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연기하듯이 한 번에 No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네네.
0: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1: Yes.
0: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they fired you.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네,
1: 맞아요.
0: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마디로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1: Kidding?
0: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1: Are you
0: 말고
1: joking?
0: 그렇죠. 한번
1: 아하.
0: 써보겠습니다.
1: Are you
0: joking.
1: joking?
0: 'That's right.
1: 이렇게요.
0: 정답 맞아요.
1: 네.
0: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 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Are you
1: 오.
0: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1: 네.
0: Okay?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찜하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평소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1: When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1: you called him?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Yes.
0: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 한 게.
1: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어허, 당신이 그 필터를 간 게.
1: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그레이트!
1: Yeah.
0: 자, 다음 패턴은요?
1: No wonder
0: 어쩌구저쩌구.
1: Yeah.
0: 여러분, 뻔했다. 그럴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1: 기억이 더 잘 되게 연기를 좀 더 가미해봐야겠어요.
0: Of course. 네.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1: No wonder.
0: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1: It smells bad.
0: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1: Yes.
0: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쉬지 말고. 퀴키한 거는 펑키였습니다. 자, 아우, 퀴키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펑키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1: No wonder it smells funky.
0: 오,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렇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오, 좋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4: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1: Huh?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Is 2 years too long?
1: Too long.
2: Really?
1: Yes. Every year you have to change it. Oh.
0: Great job.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arn how to sing high.
0: There you go. High, Lee는 안 됩니다.
1: 네.
0: High, Lee는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High가 맞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1: 오.
0: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1: 꽤나 충격적이었던 네.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